생활에 대한 자신들의 경험과 꿈, 희망을 생생한 목소리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한국만화박물관 정시공간을 개방하는 공간의 재발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첫 전시로 발달장애인 예술가 7명이 참여한 웹툰 전시 나의 목소리를 그려줄게를 선보였는데요. 전시에 참여한 작가들은 사회적 협동조합의 스프링 웹툰 아카데미에서 캐릭터 제작부터 이야기 구성 방법, 디지털 채색법을 배워서 자신만의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한국만화박물관에서 7월 5일 일요일까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뉴스 사랑의 소리였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첫곡 띄워드립니다. 이규석의 기차와 소나무.

0: 발달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사례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발달장애인 바로 알기,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교훈지원센터 박은주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자, 몇 주에 걸쳐서 비장애 보호자들과 나눈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1: 네. 자녀의 호소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지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린 자녀가 울먹거리며 심각하게 말하면 부모에게는 정말 당연한 민감한 사안이 분명합니다. 어린 자녀가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호소할 때 일단은 부모인 내가 보지 못한 상황이니까 어린 자녀의 호소 내용에 우리가 어른인 우리가 전적으로 아이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어린아이는요, 자기가 본 것만 이야기하고 자기가 생각한 것만 이야기하니까요, 전체 상황이나 전후 좌우 상황을 파악하기가 당연히 어려운 나이입니다. 우리 어른들도요, 당황하고 흥분하며 내 입장만 얘기하느라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요. 예. 어린아이는 오죽하겠습니까? 오늘은 어린 자녀가 자녀를 통해서 듣는 정보를 우리 양육자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제대로 파악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울지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0: 예, 부모가 하루 종일 아이와 함께할 수 없는 만큼 아이의 말을 어디까지 믿고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내 아이가 피해를 입었다고 얘기할 때는 정말 걱정이 클 것 같은데요.
1: 맞습니다. 부모가 보지 못한 상황에서는 그런데요. 만약에 우리가 하루 종일 내 아이와 함께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전후 좌우 어머니인, 아버지인, 양육자, 보호자가 다 알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상황입니다. 아이를 데리고 동네 놀이터에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엄마, 아까 놀이터에서 친구가 내 그녀를 뺏었어, 이렇게 하면 그 자리에 엄마도 있었기 때문에 다 봤습니다. 그러면 누구누구야, 친구가 뺏은 게 아니지. 너가 그네 타러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친구가 더 빨리 뛰어가서 그네를 먼저 잡은 거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아이는 마음속으로 저기 두 번째 그네가 비었네, 내가 가서 타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친구가 나보다 빨리 뛰어가서 아싸 그네다, 라고 외치는 바람에 마치 내 그네를 빼앗긴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한 모양입니다. 이런 상황을 여러 번 듣고 나면 현명한 부모라면 아, 우리 아이 발달 단계가 지금 이 정도구나 알아차리고요, 부모인 내가 보지 못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아이에게 가져와서 이야기할 때 이게 사실일까 거짓일까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자기가 본 만큼 느낀 만큼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어른이 이 기준을 놓쳐버리면 정말 부모인 우리는 아이와 동일시하면서 판단하고 이게 상황이 전부인 걸로 여기고 때로는 과한 반응을 쏟아내는 실수를 해버리기도 합니다. 이보다 조금 더 절제가 가능하다라고 하더라고요. 벌써 예의상 예의를 지켜가면서 기관이나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도 이미 내 마음속에는 우리 아이가 피해를 입었다고 확정 짓고 말하는 그런 내용이 내 표정과 말에 스며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단계까지 가버리면 교사나 그 상황에 있었던 사람의 그 말이 잘 들리지 않게 되기 쉽습니다.
0: 예. 나중에 당시 상황을 지켜본 사람의 설명을 듣고 오해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다행이지만 아이 말만 믿고 성급하게 판단했다가 사과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는데요.
1: 맞습니다.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부모인 우리가요, 또 교사인 우리가 내가 맡은 아이, 내 아이 존중하는 것과 아이 표현하는 전체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 그 사실화시키는 것하고는 좀 별개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섣불리 아이 말은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요, 아이에게 그래도 한두 번 질문하는 건 괜찮지만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꼬치꼬치 묻다 보면 아이가 아, 엄마 이거는, 아빠 이거는 내가 잘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자기도 모르게 나에게 유리하게 꾸며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떡하라고 라고 반문하실 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일단 속상한 감정은 공감하고요. 우리가 많이 들었어야 할 겁니다. 아마 선생님이 전화 주실 거야. 그때 엄마가 물어볼게, 아빠가 물어볼게, 이렇게 좀 마무리하면 좋겠고요. 혹여나 어떤 아이는 또 엄마 선생님 전화 왔어? 아빠 선생님 전화 왔어? 계속 쫓아가는 아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이한테 감정이 이제 휘말리지 않고 평정심을 좀 유지하면서 아우 바쁘신가 보다, 선생님 바빠서 전화 안 오시면 내일 아침에 등원할 때 가서 물어보면 돼. 좀 이렇게 좀 가볍게 넘기는 것도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0: 예, 비정의 자녀를 둔 보호자들 중에 이런 고민을 하는 분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이가 어린이집에 있는 한 친구를 무섭다고

0: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발달장애를 가진 아이였다고요.
1: 네. 비장애 아이 입장 보기에는 발달장애가 있는 민수의 행동이나 반응이 특이해 볼 수 있습니다. 민수가 아직 말이 어렵다 보니까 우우우 소리를 내고 다닐 수 있고요. 또 줄 서기도 어려워서 선생님이 매번 손잡고 서주고 또 혼자 있을 때는 몸을 빙빙 돌리면서 감각적으로 즐기느라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이상하다라고 느낄 수 있고요. 뭐 만들기 이런 거 할 때 어려워서 계속 도움이 필요한 친구이고요. 그리고 때로는 소유 개념이 아직 형성되지 않다 보니까 친구들 장난감도 확 집어가기도 하니까 비장애 아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만든 블록 쌓기 놀이를 하면서도 계속 민수가 와서 가져가지는 않을까? 무너뜨리지는 않을까? 좀 이런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무섭다고 하는 것에 부모가 지나치게 민감할 필요는 좀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중고등학생도 아니고 영유아지잖아요. 아이가 걱정되는 거, 신경 쓰이는 거, 요 말 대신에 무섭다라고 표현할 확률이 높거든요. 중고등 시기가 아닌 요 영유아 시기에는 12명, 많으면 15명의 아이들이 큰 공간에, 한 공간에 머물러 있고, 2명의 교사가 구석구석 좀 다 잘 살피고 있기 때문에, 어쩌다가 아이가 정말 불가피하게 물건에, 의자에 걸려서 넘어져서 뭐 이마를 부딪혀서 다친다거나, 요런 좀 불가피한 사고 이외에는 엄청나게 무섭거나 위험한 상황이 일어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럽다고 하는 아이의 표현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그래서 걱정됐구나, 신경이 쓰였구나 라고 반응해 주시면 아이도 안전이 되고요. 아이도 아 이런 상황에서는 무섭다고 하는 게 아니라 신경 쓰인다, 걱정된다 라고 표현하는구나 라고 해서 좀 이렇게 자세한 또 민감한 언어도 확장이 되고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0: 예, 오늘도 발달장애인을 위한 좋은 지원 사례 잘 들었습니다.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좋은지원센터 박은주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노래 한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저구의 하루만.

0: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장애와 피트니스 대한장애인 필라테스협회 이디다 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자, 7월은 여름. 감각이 예민해질 때라는 주제로 함께 할 텐데요. 더우면 뭐 누구나 운동하기 싫어집니다. 절단장애가 있는 분들께는 어떤 점이 다를까요?
2: 여름은 누구에게나 체력이 떨어지는 계절입니다.
1: 예.
2: 그런데 절단장애가 있는 분들 가운데 우죽이나 우수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더위의 영향을 조금 더 크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조기기를 착용하면 땀이 차기 쉽고 피부가 쓸리거나 압박되는 부위가 생기기도 합니다. 체온이 올라가면 평소보다 훨씬 빨리 피로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날은 운동을 하기 싫은 것이 아니라 몸이 오늘은 조금 쉬어가자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운동 현장에서는 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동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지금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움직이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1: 예, 지도자 입장에서는 조금만 더 해보세요라고 말하기보다는 몸 상태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군요.
2: 맞습니다. 운동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의 컨디션을 읽는 것이 먼저입니다. 특히 여름에는 몸이 평소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체온 조절에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운동을 해도 더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이럴 때는 운동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의 방법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도를 낮추고 쉬는 시간을 조금 더 갖고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이며 몸을 깨워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요, 무조건 많이 움직인다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몸에 맞게 움직일 때 가장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1: 예,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한 회원이 있을까요?
2: 그럼요, 있었습니다. 한 회원분은요, 여름만 되면 운동 시간이 점점 짧아졌습니다. 평소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던 분이었는데 여름만 되면 자꾸 쉬시고 표정도 평소보다 많이 지쳐 보이셨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더위를 타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의족 안쪽 피부가 땀 때문에 계속 쓸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분은 운동을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었어요.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있었던 것이죠.
1: 예, 오늘 운동도 무리하기보다는 천천히 몸을 깨우는 움직임으로 시작을 하는 건가요?
2: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큰 근육을 많이 사용하는 운동보다 내 몸의 관절 하나하나를 부드럽게 깨워보겠습니다.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몸 전체의 긴장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거든요. 자, 우리 같이 해볼까요? 자, 먼저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보겠습니다. 양 발은 나의 골반 너비만큼 벌려 바닥을 편안하게 디뎌주세요. 허리는 너무 힘을 주기보다

0: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아요. 손끝까지 혈액순환이 이어지는 느낌으로 천천히 움직여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손가락을 가볍게 오므렸다가 활짝 펴보겠습니다. 쥐었다가 펴고 다시 한번 주먹을 쥐었다가 펴고.
1: 예, 작은 움직임인데도 손끝이 좀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고요. 몸도 좀 풀리는 느낌이 드는데요.
0: 맞아요. 우리 몸은 갑자기 큰 움직임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작은 관절부터 하나씩 하나씩 깨워줄 때 훨씬 편안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어깨를 풀어볼게요. 양손을 어깨 위에 가볍게 올려주세요. 팔꿈치는 바닥을 향해 편안하게 내려놓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다면 팔꿈치로 천천히 큰 원을 그려보겠습니다. 숨을 마시면서 팔꿈치를 앞에서 위로 들어올리고 내쉬는 호흡에 뒤로 크게 열어 천천히 내려옵니다. 좋아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숨을 마시며 앞에서 위로 내쉬며 뒤로 크게 열어 어깨를 부드럽게 굴려봅니다. 이번에는 방향을 바꿔볼게요. 마시는 호흡에 뒤에서 위로, 내쉬는 호흡에 앞으로 부드럽게 돌아옵니다. 한 번 더 반복해요. 이때 어깨가 귀 쪽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힘을 빼주시고 쇄골이 좌우로 넓어진다는 느낌을 가져가 보겠습니다.
1: 어깨만 움직였는데도 호흡이 훨씬 편안해진 느낌이 드는데요.
0: 자, 그 편안함 우리 계속 연결해 볼게요. 이번에는 몸통을 움직여 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앞, 뒤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회전하는 움직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양손을 가볍게 가슴 앞에서 포개 주세요. 이때 팔꿈치는 힘을 빼고 어깨도 편안하게 내려놓습니다. 자, 숨 한번 천천히 들어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오른쪽으로 몸통을 회전해 보겠습니다. 고개도 함께 따라가고 시선도 자연스럽게 오른쪽을 바라봅니다. 좋습니다. 마시는 호흡에 다시 가운데로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내쉬며 왼쪽으로 천천히 회전합니다. 이때 억지로 많이 돌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 몸이 움직일 수 있는 만큼만 움직이면 충분합니다. 마시며 제자리.
1: 예, 몸이 좀 가벼워진 느낌이 드는데요.
0: 좋아요. 그 느낌 우리 계속 연결해보죠. 이번에는 내 골반과 고관절을 깨워보겠습니다. 고관절은요, 우리가 걷고 앉고 일어서는 모든 움직임의 중심이 되는 관절입니다.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계신 그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천천히 들어올려보겠습니다. 많이 높이 들지 않아도 괜찮아요. 숨을 내쉬며 무릎을 살짝 들어올리고 마시는 호흡에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한 번 더 반복해요. 내쉬며 들어올리고 마시며 내려놓습니다. 좋아요. 다시 한번. 이번에는 무릎을 들어올린 상태에서 살짝 무릎을 바깥쪽으로 열어보겠습니다. 고관절 앞쪽이 부드럽게 열리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다시 가운데 천천히 내려놓겠습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향으로 진행해 볼게요. 왼쪽 무릎을 들어올리고 바깥쪽으로 살짝 열었다가 다시 가운데 천천히 내려옵니다. 좋습니다. 여름에는 우리 몸이 쉽게 무거워지고 움직이는 것 자체가 귀찮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큰 동작보다는 이렇게 골반 주변을 부드럽게 깨워주는 움직임이 몸을 훨씬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1: 예.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운동도 함께 해볼까요?
0: 자, 마지막은 발목을 깨워보겠습니다. 발목은 우리 몸에서 가장 아래 있지만 몸 전체를 지탱해주는 아주 중요한 관절입니다. 양 발을 바닥에 편안하게 내려놓고 먼저 오른발끝을 천천히 앞으로 길게 뻗어보겠습니다. 내 발등이 길어진다는 느낌으로 밀어주시고 이번에는 발끝을 몸쪽으로 천천히 당겨봅니다. 이때 종아리 뒤쪽이 부드럽게 늘어나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발끝을 밀고 이번엔 당기고

0: 자, 당긴 그 상태 그대로 발목으로 천천히 동그라미를 그려보겠습니다. 안쪽으로 다섯 번. 하나, 둘, 셋. 크게 이어가요. 넷, 마지막, 다섯. 이번엔 바깥쪽으로도 다섯 번. 하나, 둘, 충분히 크게 두 번 더, 마지막 다섯. 자,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해 볼게요. 숨은 계속 편안하게 이어가겠습니다. 반대쪽 발목 앞으로 길게 뻗어냈다, 당기고, 한 번 더 뻗어냈다, 당기고, 그대로 멈춰서 원을 그릴게요. 다섯 번. 하나, 둘, 조금 더 크게, 넷, 다섯. 반대쪽, 바깥쪽으로 그리며 마무리.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다섯. 좋아요. 오늘처럼 더운 날에는 무리하게 운동량을 늘리기보다는 관절 하나하나를 깨워주는 것만으로도 몸은 충분히 움직일 준비를 시작합니다.
1: 예, 운동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몸을 천천히 깨우는 게 중요하군요.
0: 우리는 운동이라고 하면 땀을 많이 흘려야 하고 힘들어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몸은 항상 같은 상태가 아닙니다. 특히 여름에는 더위 때문에 체온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평소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운동을 억지로 더하는 것보다 오늘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 먼저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의 신호를 존중하는 것도 운동의 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1: 예, 관절을 하나씩 움직였을 뿐인데 몸이 훨씬 가벼워진 느낌이 드는군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에는 무리해서 운동량을 늘리기보다는 관절을 하나씩 깨워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작은 움직임에도 조금씩 활력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1: 예, 장애와 피트니스 대한장애인 필라테스 협회 이디다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박상철의 황진이.

0: 박수정의 현장 속으로 박수정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어떤 현장으로 떠나볼까요?
1: 네, 오늘은 23년 동안 우리 장애예술의 한길을 걸어온 사물놀이팀의 특별한 이야기를 담아왔습니다. 예, 바로 사물놀이 땀띠의 창단 23주년 기념 음악극 땀띠 풍류인데요. 지난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서울 모두 예술극장에서 열렸는데요. 이 공연은 북과 장구 꽹가리의 울림 속에 함께 살아온 시간과 예술 그리고 우정을 담아낸 무대였습니다. 이 장애예술인들과 비장애 예술인들이 함께 만들어낸 그 공연 현장으로 가보시죠.
2: 속으로 유감 제발 체중 맞춰주기 파당
3: 오케이

0: 네. 현장 분위기에 소리만 들어도 흥겨운 우리 가락과 관객들의 호응이 느껴지는군요.
1: 네, 그렇습니다. 이 사물놀이 땀띠는 창단 이후로 23년 동안 장애예술의 가능성을 무대 위에서 꾸준히 보여주고 있는 팀인데요. 이번 공연이 단순한 기념 공연이 아니라 단원들이 함께 쌓아온 시간과 삶의 이야기를 담아낸 음악극입니다. 이 공연의 연출을 맡은 송경근 씨는 땀띠가 창단한 초기부터 음악 감독으로 함께 해왔는데요. 이번 작품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소리를 통해 하나의 호흡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2: 안녕하세요. 땀띠 풍류의 연출과 대금, 소금 연주를 함께하고 있는 송경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땀띠팀은 사물놀이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 예술 단체인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올해 23년째 활동하고 있는 팀이에요. 사물놀이를 기반으로 10년 동안 열심히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그해 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활동을 하면서 땀띠팀과 창작음악을 만들면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 23년째 되면서 땀띠의 이야기를 극으로 한번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을 하게 되었어요. 감사하게도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서 이번에 땀띠 음악극을 올릴 수 있게 많은 제작 지원을 해주셔서 평양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앞으로도 조금 더 천천히 걸어가자. 이게 주제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예술단체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예술단체 활동할 때 어려움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르지 않지만 천천히 조금 더 느리지만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걸 우리는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려고 하는 것이 이번 작품의 주제입니다.
0: 네. 20년이 넘는 시간을 함께 했다는 것만으로도 무척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1: 네, 그렇습니다. 사물놀이 땀띠의 단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직업인으로 살아가면서도 꾸준히 예술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북과 기타를 연주하는 고태욱 씨를 만나봤는데요. 현재 장애인 바리스타로 활동하고 있고요. 무대 위에서는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연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을 준비하면서 느낀 감동이 남달랐다고 하는데요. 고태욱 씨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3: 안녕하세요. 저는 땀띠팀의 북이랑 기타 또 여러 가지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고태욱입니다. 관객들의 그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마음의 즐거움을 느끼면서 기쁨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0: 뭔가 좀 열정을 준다는 느낌이랑 뭐 즐거움이나 좋은 느낌입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음악 치료를 시작한 애들을 몇 명씩 먼저 뽑아서 팀이 이루어지게 되어서 이렇게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20년이 넘었어요. 제가 지금 사내 카페 바리스타 하고 있어요. 공연 말고는 또 나중에는 바리스타를 하면서 먹고 살고 싶습니다.
1: 예, 바리스타로 일하면서도 예술활동을 이어가는 모습에서 무대가 정말 삶의 큰 힘이 되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2: 네, 그렇죠. 또 다른 단원인 꽹과리 연주자 이석현 씨도 만나봤는데요. 이 뇌병변 장애가 있지만 직장생활과 예술활동을 병행하면서 꾸준히 무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처음으로 꽹과리를 접했다고 하는데요. 2003년부터 지금까지 사물놀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몸의 움직임에는 제약이 있지만 오랜 시간 무대를 지켜오면서 함께 연주하는 기쁨과 이 동료들과 쌓아온 시간을 소중하게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석현 씨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3: 오늘 공연이 사실은 땀띠가 그동안 해왔던 것 중에 굉장히 난이도도 어렵고 되게 특별한 공연이에요. 창극을 하는 공연이어서 새롭게 소리북도 배워야 하고 여러 가지 대사나 노래에 맞춰가지고 반주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잘 해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2003년 4월에 음악치료를 시작한 땀띠를 지금 20년이 넘게 같이 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땀띠 4명이서 그때 시작했던 음악치료 멤버 그대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땀띠 풍요 같은 경우에는 땀띠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악기의 시각을 넣어서 설명했다는 부분들이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고 가장 여러분들이 재밌게 즐겨주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악기들이 마치 주인인 멤버들에게 말을 거는 듯한 그런 대사들과 그리고 나레이션들이 들어있는 중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함께 즐겨주시고 아 정말 오랜 세월 함께 해온 동반자는 어쩌면 무기무리일 수 있는 요 악기들이기도 하구나 라는 부분을 관객 여러분께서 즐겨주시면 되게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땀띠를 사랑해주시고 항상 많이 찾아오시는 관객들도 계시고 새롭게 알게 되어 오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두 관객 여러분께 모두 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즐겁고 재미있는 공연으로 찾아뵙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초등학교 시절 음악 치료를 통해 만난 꽹과리가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삶의 일부가 되었군요. 그 장애를 넘어서 자신의 삶을 예술로 확장해가는 모습도 많은 분들께 깊은 울림을 전해주는 것 같은데요.
2: 맞습니다. 이번 공연에는 사물놀이 땀띠와 오랜 시간 호흡을 맞춰온 연주자들과 소리꾼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가야금, 대금, 피리, 첼로, 건반, 다양한 악기가 더해지면서 더욱 풍성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함께 공연한 예술가들은 오랜 시간 땀띠와 함께하면서 서로에게 좋은 동료가 되고 또 예술적인 자극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4: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술치유그룹 하바의 대표 이슬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번 공연에서 가야금 연주를 맡았습니다. 제가 속한 그 하바해라는 그룹에 이 공연을 연출을 맡으신 송경근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이 공연에 이제 함께하게 됐어요. 이 공연을 함께하면서 그 땀띠 한 분 한 분의 그런 끈기와 열정에 정말 매번 감탄을 하면서 진심으로 박수를 치면서 공연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두 아이의 엄마로서 땀띠 연주자들도 너무나 대단하지만 이분들을 지금까지 정말 서포트해 오신 그 어머님들의 정성과 노고가 너무나 크시다는 거를 다시 한번 느꼈고 그래서 그 어머님들께 좀 박수를 많이 쳐드리고 싶습니다.
5: 네, 안녕하세요. 사는 일도 일이다. 저희는 여행을 너무 사랑하는 두 소리꾼이 삶의 이야기를 노래하기 위해서 판소리 트래블러 KA2729라는 팀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팀의 소리꾼 김은경입니다. 이제 저희가 땀띠팀이랑 함께 이제 연습하고 무대를 준비하면서 예술은 결국에는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연결하는 힘이라는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더 느꼈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음악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많은 영감을 받았고요. 무엇보다 이제 진심을 담아서 관객들과 소통하는 예술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 네, 장애 예술인과 비장애 예술인이 함께 만드는 무대라서 더욱더 의미가 깊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사물놀이 땀띠의 창단 23주년 기념음악극

0: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의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역사 속에서 어려움을 극복한 인물들을 소개하고 그들이 어떤 도전과 용기를 보여줬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시련 속에 빛난 역사 이야기 건국대학교 사학과 신병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2: 예, 안녕하십니까.
1: 자, 지난주에는 도미와 도미 부인 이야기를 정말 감동적으로 들었는데요. 자,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를 소개해 주시나요? 예,
2: 지난주 도미와 도미 부인은 백제 사람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이번에는 신라 시대에 바로 이런 또 역경을 정말 이겨낸 대표적인 인물 설신여와 가실의 이야기인데요. 두 사람 다 이제 신라시대 사람으로 이때가 당시 고구려 백제 신라 간에 치열하게 전쟁이 일어났던 시기였고 그런데 이 설신여는 아버지가 이제 이 군역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전쟁 시기니까 예. 그런 과정에서 그 아버지 대신 군역을 대신 조준 이 가실이라는 인물과의 뭐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를 할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그 뭐 소위 말하는 컨셉은 꽤 많아요. 전쟁 속에 꽃핀 사랑 이야기. 예. 바로 그런 내용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 예. 자, 설신여는 신라 왕경 윤리의 일반 백성 집 딸이다. 비록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집안이었으나 용모가 단정하고 뜻과 행실이 단정하였다. 보는 사람들은 아름다움에 감탄하지 않음이 없었으나 감히 가까이 하지 못하였다. 진평왕 때 설신여의 아버지는 나이가 많았으나 전국의 외적을 막으러 갈 순서가 되었다. 설신여는 아버지가 노쇠하고 병이 들었으므로 차마 멀리 떠나보낼 수 없었고 또 여자의 몸이어서 대신 갈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면서 다만 스스로 근심하고 괴로워할 뿐이었다.
2: 네, 김기만 아나운서께서 잘 읽어주셨는데 바로 이게 삼국사기 또 열전에 기록된 바로 이 설신여와 가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실제고 전쟁 상황에서 이런 뭐 상황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1: 예, 설신여 아버지처럼 이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도 전쟁에 동원이 됐나 봐요.
2: 그러니까 워낙 이제 급한 시기니까 이들이 그 소위 뭐 이렇게 성곽이라든가 이런 데 방어를 서로도 가야 되는 거예요. 이때도 나이가 많아도 예. 그만큼

0: 그 이 시기가 6세기 그 신라 진흥왕 때인데 삼국 간의 경쟁이 아주 그 치열했던 시기예요.
1: 예.
0: 특히 그 진평왕 이전인 진흥왕 때는 백제하고 이제 큰 전투 관산성 전투를 벌여서 진흥왕 때는 백제 송황이 전사하기도 했고 또 요 진평왕 때는 아마 많은 분들 아실 건데 신라의 우리 화랑도가 이제 예. 본격적으로 이제 뭐 창설이 되고 요 진평왕 때 세속옥에 우리 예전에 뭐 국사 시간에 많이 공부하지 않으셨어요. 뭐 그 임금을 섬기면은 충성으로 한다. 그리고 대표적인 게 임전무태. 전쟁 임해서는 후퇴하지 말라. 바로 이런 그 정말 세속옥에가 정해질 정도로 아주 그 치열한 상황이었는데 하루 이제 설신여가 아버지가 이제 그 변방에 이제 방어를 서러 가는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때 가실이라는 남자가 등장해요. 가실은 또 신라 육부 중의 하나인 사량부에 있었던 소년이었는데 이 비록 매우 가난하여 부잘 것 없었으나 그 부모의 뜻을 받들어 자기의 뜻을 기르는 고든 남자였다. 아주 뭐 성실한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 근처에 사는 설신여가 아주 좋아한 거죠. 설신여를. 그런데 감히 말을 하지 못했는데 설신여가 아버지가 늙은 나이에 군대를 따라 전쟁터에 나가야 한다는 그런 그 소식 그리고 그걸 너무 걱정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설신여를 찾아갑니다.
1: 아.
0: 제가 비록 나약한 사람이지만 그 아버님의 군역을 제가 대신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딱 하는 거죠.
1: 예, 아름다운 설신여를 흠모한 가실이 흑기사를 자처했군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또 설신여가 이제 너무 기쁜 거예요. 이제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 젊은 그 뭐 소년 또는 청년이 이제 가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가 가실을 불러보고 말하기를 듣건대 그대가 늙은이가 가는 것을 대신한다고 하니 기쁘면서도 두려움을 금할 수는 없네. 보답할 바를 생각해 보니 만약 그대가 우리 딸이 어리석고 못생겼다고 버리지 않는다면 원컨대 어린 딸을 주어 아내가 되어 섬기게 하겠네. 뭐 요즘 같으면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땐 또
1: 예.
0: 이 아버지가 이런 저 자신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겠다라는 그 가실을 위해서 그러면 내가 그러면 딸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된 거죠. 가실이 두 번 절을 하고 말하기를 감히 바라지 않았는데 이는 원하던 바입니다 라고 합니다.
1: 설신여의 아버지는 자신을 위해서 군대에 가게 된 가실과 설신여의 혼인까지 약속을 했군요.
0: 예, 그래서 이제 가실이 이제 설신여에게 혼인할 날을 물으니 설신여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뭐 바로 지금 혼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버님께서 이렇게 허락을 하셨으니 제 마음도 죽어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바라건대 당신께서 그 방수 이제 그 수절이라고 하는데 방어하러 나갔다가 이제 교대하는 기간이 있어요. 보통 한 3년 뭐 5년 이렇게
1: 예.
0: 그런 후에 좋은 날을 잡아 혼례를 올려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것도 아마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1: 예.
0: 거울을 반쪽 딱 갈라가지고
1: 예.
0: 반은 이제 가실에게 주고 이것으로 신표를 삼는 것이니 후일 이것을 한번 합쳐봅시다 라고 한 거죠.
1: 삼국사기에 이런 기록이 있다는 것이 참 흥미롭네요.
0: 예. 그러니까 거울을 반으로 이렇게 갈라서 하는 장면들은 뭐 동화나 영화 속에도
1: 맞아요.
0: 많이 등장하는 게 실제
1: 예.
0: 삼국사기도
1: 예.
0: 나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실이 이제 뭐 상황이 긴박했는지 교대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6년을 머물고도 돌아오지 못한 거예요. 처음에는 한 3년 정도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결국 돌아오지 못하니까 먼저 아버지가 설신여에게 말을 이제 하는 거죠. 이제 다른 집안에 시집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아버지가 이야기하는데 설신여는 안 됩니다. 이렇게 굶주림과 추위에 고생하면서 그렇게 지금 그 수자리 지금 그 성을 지키고 있는데 이 우리가 또 결혼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이 신의를 저버리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도 명을 따를 수 없으니 다시는 그런 말 하시지 마십시오.
1: 예.
0: 했는데 이 아버지는 또 몰래 다른 마을 사람하고 혼인을 약속해요. 그런데 설신여가 그게 또 나타나지 않게
1: 예.
0: 됩니다.
1: 딸을 걱정한 아버지가 다른 사람과 혼인을 시키려고 했지만 설신여는 끝까지 가실과의 의리를 신의를 지키는군요.
0: 예. 그래서 이제 설신여는 그 마국간에 가서 이때 가실이 이제 자신이 그 변방에 이제 방하러 갈 때 그 말을 한 마리 이제 두고 갔어요. 설신여에게 그 말을 보면서 크게 한숨을 쉬고 있는데 가실이 마침내 교대하여 돌아오게 됩니다.
1: 돌아왔군요. 예.
0: 근데

0: 몸과뼈가 너무 말라가지고 또 옷도 남루하니까 가족들도 못 알아봐요. 워낙 얼굴이 이제 달라져 버리니까 예. 오랫동안 고생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죠.
1: 거울.
0: 아까 그렇죠. 아까 들고 갔던 예. 거울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실이 그 방어를 수자리를 지키는 그 과정에서도 이 깨진 거울을 계속 이제 잘 보관을 하고 아. 있었고 설신여 앞에 와서 깨진 거울을 탁 이제 보여주고 이게 이제 딱 영화 맞춰보니까 딱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것을 주워들고 큰 소리로 설신여는 이제 울음을 터뜨리고 또 그 아버지도 워낙 이렇게 되니까 모두 이제 이 두 사람의 혼인을 허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정말 시련을 극복하고 그 끝까지 그 혼인에 성공한 이런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설신여와 가실의 이야기입니다.
2: 흐뭇하군요. 예, 시련 속에 빛나는 역사 이야기 삼국사기 열전의 기록이 되어 있는 설신여와 가실의 이야기 함께 나눴습니다. 건국대학교 사학과 신병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2: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두의 대화가 필요해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0: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재난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아침에 어떤 노래를 들으면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을 때가 있죠. 출근길에도 흥얼흥얼, 커피를 마시다가도 흥얼흥얼. 이렇게 노래가 계속 귓가에 맴도는 현상을 이어웜이라고 합니다. 이어, 귀, 웜, 벌레. 그러니까 작은 벌레가 귀 속에 들어와 맴도는 것 같다는 데에서 붙은 이름인데요. 자, 그럼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새해 첫날 처음 듣는 노래가 그 해의 기분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어서 1월 1일 아침에 들을 노래를 미리 정해두는 분들이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레드벨벳의 행복이나 우주소녀의 이루리 아니면 2NE1의 내가 제일 잘나가 같이 나를 격려하는 노래들이 새해 첫 곡으로 손꼽힌다는데요. 오늘도 어찌 보면 의미 있는 날입니다. 7월 1일 2026년 하반기가 시작되는 첫날이잖아요. 네, 좋은 음악 한 곡이 하루의 기분을 바꿔놓기도 하니까 오늘 들은 인상 깊은 노래가 2026년 하반기의 시작을 조금 더 기분 좋게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하루는 물론 앞으로의 6개월도 기분 좋은 이어웜처럼 오래도록 행복이 맴돌길 바라면서 첫 곡 골라봤습니다. 7월 1일 수요일 하반기 첫날 우리 난가족 첫 곡은요 선우정화가 부릅니다. 상상.

아, 전 그것도 모르고 모르시나요 들었는데 잘 골라볼 걸. 자, 우리는 한 가족 수요일 순서 안내해 드릴게요. 매주 수요일은 시각장애인 다독가와 함께하는 지상진의 들리는 책방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할 책에는 각자의 분야에서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낸 프로페셔널 15명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성공담이 아니라요. 수많은 고민과 실패의 과정에서 자기만의 기준과 또 관점을 만든 과정을 소개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내 일의 방향을 다시 생각해보고 싶은 분들, 아마 저를 포함해 모두가 그렇지 않을까 하는데 오늘 들리는 책방 특히나 귀 기울여주세요. 또 이어서 영화 한 편을 화면 해설과 함께 감상하는 귀감 영화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귀감 영화는 감독 최원섭, 주연 권상우, 정준호가 활약한 히트맨 2입니다. 네, 히트맨 1을 보신 분들은 벌써부터 웃을 준비하실 것 같은데요. 저 재밌게 봤는데 히트맨 1에서 전설의 국정원 요원이었던 준은 웹툰 작가가 됐죠. 히트맨 2에서는 자신의 웹툰을 그대로 따라한 테러 사건이 벌어지면서 하루아침에 용의자로 몰리게 됐는데요. 코믹한 웃음과 또 화끈한 액션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히트맨 2, 잠시 뒤 화면 해설 영화로 감상해 보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BTS의 정국이 부릅니다. 세븐.

0: 매주 수요일에 오디오북 이야기를 나누는 들리는 책방 시간입니다. 시각장애인 다독가 지상진 씨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전화로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우리 지상진 씨 직업이 공무원이잖아요.
1: 네.
0: 근데 가끔 아, 뭐 시각장애인이 공무원이야?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나요?
1: 네, 가끔 있어요. 그런데 사실 과거에 저도 뭐 시각장애인의 직업하면 법적으로 보장된 안마사라든가 뭐 특수학교 교사, 음악가 이런 분들을 떠올리곤 했었는데요.
0: 네. 네,
1: 물론 이분들은 여전히 시각장애인에게 있어 중요한 전문 영역이겠지만요. 최근에는 직업군이 훨씬 다양해졌습니다. 당장 저처럼 공공기관에서 행정 업무를 보는 공무원도 많아졌고요. 제가 책에서 만난 시각장애인의 직업만 해도 전업작가부터 판사, 프로그램 개발자, 애널리스트, 유튜버, 아나운서 등등
0: 네.
1: 많아지면 끝이 없죠.
0: 네네.
1: 보조공학기기의 발전과 정보 접근성 개선이 만들어낸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맞습니다. 그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정말 다양한 분야로 진출한 추세인데요. 이게 네. 가능해진 게 여러 보조공학기기가 개발된 덕분이라고요?
1: 맞아요. 장애인식이 개선되기 위해서 점자 정보 단말기나 스크린 리더 등이 개발되는 데에 결정적이었다고 생각해요.
0: 네네.
1: 장애인을 위한 여러 보조공학기기를 만드는 기업들이 늘어난 덕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윤 창출을 넘어서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들거나 사회적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기업을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죠. 시각장애인을 강사로 고용해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도록 돕는 곳도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점자 정보 단말기 같은 필수적인 보조공학 기기를 개발하는 곳도 있겠죠. 우리 삶을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이러한 기업들의 가치를 기르기 위해 지정된 날이 바로 오늘 7월 1일 사회적 기업의 날입니다.
0: 와, 정말 기념일 다양한데요. 자, 그럼 오늘 준비해 주신 책은 어떤 사회적 기업과 관련이 된 책인가요?
1: 네, 이윤보다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는 사회적 기업의 정신을 되새겨야 하는 오늘
0: 네.
1: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어떤 의미를 담을 수 있는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가져온 책은 리멤버에서 펴낸 업입니다. 이 책은 2023년 가을부터 각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취를 거둔 프로페셔널 15명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한 내용을 엮었습니다. 그들이 현재의 업을 가지기까지 그들 역시 우리처럼 숱한 시행착오를 겪었을 테죠. 큰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끊임없이 현업으로 일하고 있는 그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왔을지 꼼꼼히 기록한 책이에요.
0: 책 제목이 한 글자 업인데 이 업은 네. 그 직업을 말할 때 그 업인가요?
1: 네, 맞습니다. 산업이나 직업 같은 큰 단위를 떠올리기도 할 텐데요. 하지만 이 책은 업이 개인의 삶에 가장 가까운 단어라고 말합니다. 인터뷰에 응한 15명 역시 처음부터 정답을 알았던 건 아니었겠죠. 갈림길마다 망설이고 당황했지만 그 여정을 관통하는 자신만의 소신이 결국 그들만의 철학, 즉 업이 된 거죠. 세상이 정해준 대로 일했던 관성에서 벗어나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순간 진정한 업이 시작됩니다.
0: 네.
1: 한 번에 완성되지는 않겠죠. 여러 시련을 겪으면서 조금씩 다듬어가는 과정 자체가 바로 업의 본질이라고 해요.
0: 그리고 아까 리멤버에서 펴낸 책이라고 해주셨는데 작가는 누구예요?
1: 네, 리멤버는 직장인들의 커리어 성장을 돕는 비즈니스 네트워크 서비스입니다. 2014년에 명함관리 앱으로 시작해서 2023년부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인터뷰해왔고 그중 가장 영감을 주는 15명의 이야기를 엮어낸 첫 번째 책이 바로 오늘 소개하는 업이에요.
0: 그 15명이 어떤 분들인지도 궁금하네요.
1: 네, 정말 다양한데요.
0: 네.
1: 국내 OTT의 첫 여성 CEO부터 인공지능을 만드는 행정학과 교수, 한국의 음료왕이라고 불리는 경영인도 있죠. 뿐만 아니라 경제 방송인 이진우 씨나 공대 출신 뮤지션 신재평 씨 같은 유명인도 등장해요. 첫 챕터의 주인공인 글로벌 정책 디렉터 이 이창현 씨는 그야말로 프로 이직러인데요. 호텔 웨이터부터 IT 벤처 기업 공무원을 거쳐서 해외 펀드 매니저까지 경영했었거든요.
0: 와, 네. 네.
1: 진짜 프로라면 혼자 빛나지 않는다라는 그의 관점은 지금껏 거쳐온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0: 15명의 이야기 중에 상진 씨가 특별히 좀 인상 깊게 읽은 인터뷰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좀 마음에 남았을까요?
1: 네, 개인적으로 뮤지션 신재평 씨의 인터뷰가 정말 반가웠습니다. 그가 속한 페퍼폰스의 모든 앨범을 즐겨 들었었거든요.
0: 네, 네. 네,
1: 처음에는 방 안에서 혼자 시작한 음악이었지만 평생의 동반자인 이장원 씨를 만나고 대중의 사랑을 받으면서 음악은 더 이상 혼자만의 취미가 아니게 되었죠. 그는 프로를 책임감을 온 마음으로 감내하는 이들의 호칭이라고 정의합니다. 책에서는 페퍼폰스의 커리어를 앨범 단위로 짚어주면서 그에 어울리는 가사들도 소개해주는데요. 그 덕분에 평소 좋아하던 그들의 음악이 한층 더 깊게 다가왔습니다.
0: 네. 자, 15명 중에 또 음료왕이 있다고 했는데 저는 사실 네. 그분의 이야기가 궁금하거든요. 음료왕 어떤 분인가요?
1: 네, 한국 최고의 음료 기획자라고 할 수 있는 조은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쌀음료부터 매실음료, 네. 보리차 음료 이런 거 한국인이라면 안 먹어본 분이 없을 거예요.
0: 야, 이분이 그걸 다 만드신 거예요.
1: 네, 하늘과 네. 뭐 아침과
0: 예,
1: 이런 걸 다 만드셨던 거죠.
0: 예.
1: 네, 그 시작엔 현실적이었습니다. 네, 빠르게 돈을 벌어야 했던 가정환경 탓에 은행원으로 취업해서 10년간 일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우연히 민속촌에서 풍물패의 매력에 빠집니다. 직접 장부를 배우면서 손에 피가 나도록 장단을 연습하기도 했죠. 가장 어렵다고 하는 휘몰이 장단을 성공하면서 느낀 몰입이 짜릿함이 인생의 변곡점이 됩니다. 마침 그때 찾아온 이직의 기회에 자신이 몰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서요. 그 덕분에 지금의 음료왕이 탄생한 거죠.
0: 네, 이 책에서 고른 오늘의 한 문장은 어떤 건가요?
1: 네, 조은호 씨는 일선에서 물러난 지금까지도 자신만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으로 세계 1등 콜라 브랜드를 이겨내겠다면서요.
0: 와, 네. 네.
1: 그는 회사의 경영자라는 직함보다 한 명의 프로로서 가슴 떨리는 과업에 충실하고 싶다고 하면서 이렇게 밝힙니다. 결국 제가 생각하는 프로란 일상을 거쳐서 몰입할 사명을 찾고 언제나 거기에서 자부심을 느끼는 즉 아너십을 발휘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주인이 새는 오너십을 넘어서 내 일에 영예를 거는 아너십을 가질 때 우리 삶은 비로소 나만의 업으로 완성될 겁니다. 어떤 자리에서든 자신이 가진 업에 대한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0: 네, 비즈니스 플랫폼 리멤버에서 펴낸 책 업 어디에서 읽어볼 수 있나요?
1: 네, LG 상남 도서관에서 데이지 자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0: 네, 그리고 오늘의 추천곡은 어떤 곡일까요?
1: 네, 신재평 씨의 챕터를 읽으면서 새롭게 감동한 가사가 있어요. 절망이여 나를 포기하여라.
0: 와.
1: 네, 오늘 책 제목과도 어울리는데요. 페퍼톤스의 기브 업 함께 듣고 싶어요.
0: 네, 다음 주에도 좋은 책 소개 기대할게요. 지금까지 시각장애인 다독가 지상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아드림의 기술이사 조돈우라고 합니다. 저희는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디지털 점자 학습기와 촉각 컴퓨팅 디바이스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는 2000년도에 그 코이카의 그 프로젝트로 요르단에 가서 점자를 배우는 것을 보았는데 모두 다 이제 아날로그 방식으로 배웠고 이 사람들이 점자를 배운 이후에도 아날로그 환경에 있는 점자 책은 여러 번 읽으면 그 점형이 무너지고 부피가 커서 가지고 다니기가 힘들거든. 그래서 항상 온사이트 교육을 해야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각장애인들은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적어지고 귀찮고 동기부여가 안 돼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시각장애인의 점맹률이 한 95% 정도 된다 그래요. 그렇게 되면 지금 시각장애인들은 맞춤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틀려서 그러니까 상급학교 진학률도 떨어지고 취업률도 떨어지고 삶의 질도 저하되고

읽거나 쓰지 못하는 비율이 95%랍니다. 네. 점자를 그래서 좀 더 쉽게 배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디지털 점자 학습기를 개발했다고 하셨어요. 이 전체 시각장애인 10명 중 9명이 사고나 질병으로 시력을 잃은 중도장애인이라고 하는데요. 성인이 된 뒤에 특히 5, 60대의 시력을 잃은 분들은 뒤늦게 점자 배우는 걸 많이들 어려워하십니다. 당연하죠. 자, 근데 이렇게 좀 더 쉽게 점자를 배우고 익힐 수 있는 디지털 기기가 있다면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되겠죠. 앞으로도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되는 기술로 함께해 주길 기대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성시경이 부릅니다. 내게 오는 길.

0: 영화 한 편을 화면 해설과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귀로 감상하는 영화, 귀감 영화 시간인데요. 화면 해설 작가 이진실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모처럼 시원하게 웃을 수 있는 코미디 영화 준비해 주셨다고요.
1: 네, 최원섭 감독의 히트맨2예요. 2020년 팬데믹 시기에도 247만 관객을 동원했던 1편 이후로 5년 만에 돌아온 시리즈고요. 전설의 암살 요원 준이 웹툰 작가로 새 인생을 살지만 웹툰을 모방한 테러가 발생하면서 예측 불가한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데요. 준은 권상우, 그리고 국정원 국장 천덕규는 정준호, 국정원 요원 철은 이희경, 준의 아내 이민아는 황우슬혜가 연기했어요.
0: 네, 그 준은 원래 암살 요원이었는데 이걸 숨기고 웹툰 작가가 된 건가요?
1: 네네. 1편에서 헬기 추락 사고로 죽었다고 위장을 하고 김수혁이라는 이름으로 웹툰 작가가 되지만 네. 인기가 줄면서 공사장 막노동과 또 큐레이터인 아내의 수입으로 생계를 이어가다가요. 술김에 요원 시절 이야기를 웹툰으로 그리는데 그걸 아내가 재밌게 보고 편집장에게 넘기면서 그게 폭발적인 와. 인기를 끌게 됩니다. 준에게 당했던 세계 각지의 악당들이 준을 죽이겠다고 한국으로 밀항을 하기 시작하고 국정원의 덕규와 철은 뒤처리를 하느라고 바쁘죠.
0: 네. 그럼 2편에서는 준이 웹툰 작가였다는 사실을 국정원 측에서 알고 있는 거네요.
1: 네. 맞아요. 네. 아내 미나와 딸 가영이는 암살 요원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0: 아, 네. 네.
1: 덕규와 철은 미나가 기획한 전시회를 축하하러 갔다가 갤러리 디렉터 혜인에게 뿅 반하고 각자 연락을 이어가게 됩니다. 한편 암살 요원 준 시즌 2 2화가 공개되자 재미없다는 악플이 쏟아지는데요.
0: 아, 시즌 1은 좋았는데 네네. 시즌 2는
1: 네. 미나와 가영마저 한숨을 푹 쉬고요. 편집장은 준에게 연재를 중단하고 새 작품을 해보자고 해요. 준은 집 담보 대출금으로 편집장이 추천한 주식을 사서 5억 원의 손해를 보고 있었는데 네, 미나는 건강이 최고라면서 그래도 남들처럼 코인이나 주식을 해서 날린 빚은 없으니 기운을 내라고 준을 격려합니다.
0: 화면 해설 영화 히트맨2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안영미, 공준호, 성우의 해설과 더빙입니다.
2: 준의 차가 학원 건너편에 서 있다.
3: 와, 저게 다 애들 데리러 온 차야? 진짜 장난 아니구나.
2: 가영이 학원에서 나온다.
4: 가영? 가영아.
2: 남자친구가 가영의 어깨를 감싸자 차에서 내린 준이 차 문을 휙 뛰어넘는다. 남자친구가 가영을 안아주자 준이 뒷목을 잡는다. 남자친구는 가영의 뺨에 뽀뽀하고 준의 분노는 극에 달한다. 순간 가영이 돌아보는데 준은 빛의 속도로 보닛을 타넘어 몸을 숨긴다. 남자친구와 다정하게 손을 잡고 가는 가영을 보며 준이 눈물을 글썽인다. 가영과 남자친구가 가로등이 켜진 골목길을 걸어온다. 그러다 불현듯 뒤를 돌아본다. 골목엔 아무도 없다.
4: 왜 그래?
5: 아니야, 아무것도.
4: 갈까?
5: 응.
2: 가영이 남자친구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걸어간다. 준이 3층 건물의 지붕 위로 날렵하게 올라온다. 가영이 남자친구의 뺨에 뽀뽀하자 준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괴로워한다. 준이 휙 이동한다. 어느 건물 앞에 가영과 남자친구가 서 있고 준은 건너편 옥상에서 지켜본다.
5: 내일 보자.
4: 그래.
2: 두 아이가 아쉬운 표정으로 손을 흔든다.
3: 그래, 가, 집에 가.
4: 가영아.
2: 준의 눈썹이 꿈틀하며 가영의 남자친구를 주시한다. 남자친구는 망설이는 표정으로 가영을 바라보고 있다.
6: 라면
3: 라면 안돼 안돼.
2: 가영의 입가에 미소가 번진다. 두 아이가 손을 잡고 건물 안으로 들어간다.
3: 죽인다. 저 새끼 내가 기필코 죽인다.
2: 힙합 학원 안에서 가영과 남자친구가 컵라면을 먹는다.
4: 정말 땡구리.
5: 완전.
2: 한 뼘 열린 창문 밖에 준이 매달려 있다.
4: 김치도 같이 먹어?
5: 응, 먹어.
2: 준이 매달린 곳은 건물 3층 외벽이다.
7: 나는 남을 따라하지 않고 내 필대로 해. 필대로 해! 필대로 해! 오우. 멋있는데? 어때?
2: 가연은 공부를 하고 있다.
7: 너 공부가 재밌어?
8: 어? 뭐 재밌어서 하겠냐?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
7: 공부하는 거 너랑 안 어울려. 넌 랩해야 돼.
8: 나 랩 그만둔 적 없어. 그냥 뭐 취미로 하면 되잖아.
7: 아, 취미라니. 그런 스피릿으론 힙합 못해. 아리스트랑 그런 거야. 이 모든 걸 걸지 않으면 쩌는 비트랑 랩 절대 만들 수 없다고.
2: 준이 파이프를 붙잡고서 귀를 기울인다.
8: 너 웹툰 중에 암살요원 준 본 적 있어?
7: 응? 아, 그 시즌 2 나온 거? 재미없던데? 완전 그 쓰레기 중에 개쓰레기.
9: 개쓰레기? 넌 내가 꼭 죽인다.
8: 그거 작가 우리 아빠야.
2: 남자친구가 당황한다.
7: 그 미안, 그 내 얘기는 개쓰레기라는 게 아니라.
10: 아니야 아니야, 네 말이 맞아. 아빠 웹툰 쓰레기야, 개쓰레기.
9: 가영아.
2: 준이 눈물을 흘린다.
9: 그만.
10: 아빠는 망했어. 끝이야 끝.
9: 아니야, 끝이 아니야.
7: 너네 아빠한테 그렇게 말하는 건 좀.
10: 아빠는 더 이상 쓸 게 없어. 난 그걸 알아. 다 쏟아내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거든. 퇴물이지.
7: 가영아, 말이 좀.
10: 있잖아, 우리 엄마는 아빠 만나서 고생만 했어. 이제야 겨우 엄마가 좋아하는 일 찾아서 하고 있는데 다시 예전처럼 엄마가 가장 노릇하게 둘 순 없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가장이야.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해야 돼.
7: 무슨 말인지 알겠다.
2: 준이 흐느껴 운다.
0: 다 래퍼를 꿈꾸던 딸마저 공부를 결심하는 웃픈 현실이네요.
1: 그러니까요. 네. 네, 술을 잔뜩 마시고 온 준은 집에 온 가영이에게 남자는 아빠 빼고 다 쓰레기라고 하는데요.
0: 남자로서 동의합니다.
1: 아? 네. 가영이는 준이 미행을 한 걸 알고 아빠 웹툰이 더 쓰레기라고 일침을 날리고요. 준은 그렇게 자극을 받고 그날 밤 웹툰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한편 준에게 원한을 품은 악당 블라디미르와 쿠니무라가 국정원에게 잡히고요. 국정원 차장 차용출은 준의 국외 추방을 고려하는데요. 덕규는 준도 우리가 보호해야 할 민간인이고 더 이상 웹툰에 옛날 얘기를 안 그린다고 두둔을 해줍니다.
0: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 요원 시절 이야기도 이제 인기가 시들해졌고 뭔가 변화가 필요하긴 하네요.
1: 그러니까요. 그렇게 발표한 다음 회는 소방관으로 위장한 악당들이 불이 난 빅테크 기업의 빌딩에 들어가서 서버를 파괴하고 폭탄을 설치한 뒤에 암살 요원 준이 도착하기 전에 빠져나간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재밌다는 반응이 가득한데요.
0: 오, 네.
1: 네, 준은 악플러 댓글에 발끈해서 IP를 추적하고 집을 찾아가는데 관심 받고 싶은 그냥 중학생이었고요. 그 안타까운 사정을 듣고 용서를 해주기로 해요. 한편 준의 아내 미나는 갤러리에 소장품 전시를 하러 온 VVIP 해외 미술사업가 피에르 장을 마중 나가는데요. 피에르 장은 준의 새 웹툰을 보더니 현실로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0: 네, 화면 해설 영화 히트맨 2 계속 만나보겠습니다.
2: 뉴런 사이언스 빌딩 건너편 옥상.
11: 위치 차지했습니다.
2: 달리는 차 안.
11: 준비하라.
2: 피에르 장을 포함한 수하들 모두 소방관으로 위장한 모습이다. 안토니 발사한 연막탄이 빌딩 복도에 터져 연기가 자욱해진다. 직원들이 빌딩을 빠져나간다. 뉴런 사이언스 빌딩에서 연기가 피어나고 직원들이 빌딩 밖으로 탈출한다. 소방차가 도착한다. 헬멧과 소방복을 착용하고 공기통을 맨 소방관들이 뉴런 사이언스 빌딩으로 진입해 계단을 올라간다. 복도로 들어선 소방관들은 소방관으로 위장한 피에르장 일당이다. 피에르장 일당이 손전등을 비추며 서버실로 들어온다. 피에르장은 소방 헬멧을 벗고 수아인 사샤는 서버에 노트북을 연결한 뒤 프로그램을 가동시킨다. 노트북에 자료가 다운로드되고 있다.
11: 내일받기 마침.
2: 피에르장이 사악하게 웃는다. 사샤가 서버실을 나가며 타이머가 장착된 폭탄을 설치한다. 10분 남아있다. 피에르장 일당이 유유히 서버실에 빠져나와 차를 타고 도주한다. 폭탄의 타이머 3초, 2초, 1초.
12: 오늘 저녁 뉴로사이언스에서 발생한 화재가 사고가 아닌 누군가 의도적으로 벌인 폭파범죄라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그들이 노린 건 최신 AI 기술이라는데요. 산업 스파이들의 행태가 극단적으로 진화하는 가운데 테러에 가까운 이번 사건이 대한민국 국내에서 벌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13: 김 작가, 그는 과연 예언자인가 아니면 테러리스트인가?
14: 이 웹툰 내용이랑 이 테러랑 이게 무서울 정도로...
9: 김 작가?
2: 웹툰 편집장도 철도 충격을 받는다.
9: 대박이야!
15: 뭔데?
14: 어때요, 여러분은? 내 생각에는 김 작가 이 범인일 것 같아. 어? 당신처럼 관심병이 너무 지나친 거야. 어?
16: 수정이 설명 다 그 준 선배가 설계한 건 아니겠죠?
2: 국정원.
17: 준이 아무리 또라이라 해도 그 정도 또라이는 아니야.
16: 근데 어떻게 지금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냐고요? 에?
13: 준! 대박 쳐!
2: 차장 차용출.
13: 그 새끼한테 당장 일곱수배 때려. 그리고는 당장 그럼 잡아!
17: 진짜 마시고 좀 앉아서.
13: 내가 진정하게 생겼어. 당장 잡아!
16: 아, 저 사람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저 사람 좀 진정하시죠. 예? 좀 진정하시죠. 예?
13: 맞아!
16: 냉정하게 생각해보자. 이번 일로 가장 큰 이득을 본 게 준이야. 이 웹툰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게 무슨 뜻이야?
17: 아! 그만.
16: 예전에 지 만화홈에서 국가 기밀을 까발린 전력이 있어. 이제 더 이상 까발릴 기밀이 없으니까 테러리스트랑 손잡고선 새로운 에피소드 만들라고 작정한 거 아니야? 이 새끼 잡아! 당장 잡아! 이 새끼 잡아! 잡아!
18: 일어나 이 자식아! 일어나!
16: 아 뭐야?
18: 정수 차려 빨리.
16: 아 왜 또?
2: 준의 집.
18: 야 내가 묻고 싶어. 이거 무슨 일이야?
16: 아 뭔지도 알아들을 수 있게 말 좀 해봐.
18: 아유,
8: 아빠 진짜. 웹툰!
16: 아 웹툰.
18: 그거 보여줘.
16: 야 이번화 재밌지?
18: 야! 아무리 작업이 안 풀려도 그렇지 이런 식으로 히트치면 우리가 좋아하냐?
16: 자, 이때 치면 좋은 거 아니냐?
18: 뚫린 입이라고 진짜 봐!
2: 이슈왕
14: 뭐냐? 어? 봐봐요. 오늘 이 웹툰이 오픈하고 나서 정확하게 3시간 있다가 똑같은 범죄가 일어난 거야.
16: 뭐야?
14: 그럼 우리가 여기
16: 이거 잘못된 거 같은데?
18: 야, 네 그림이야.
14: 뭐냐? 첫 번째.
18: 카영아.
14: 잠깐 이 새끼가 범죄가 일어날 걸 예상을...
18: 야, 너 술 못 끓인 거 아니야?
2: 비디오폰에 국정원 요원들의 모습이 나온다.
18: 아니 왜 자꾸 우리 착한 남편을 괴롭힙니까? 웹툰도 잘 나가서 이제 남들처럼 잘 살고 있는데 뭐가 아쉬워서 그런 짓거리를 합니까?
2: 국정원 취조실.
18: 네.
19: 현재 당신 남편 경제사 좀 알아?
18: 우리 남편 암살요원 중 히트쳐서 은행 대출은 있지만 집도 사고 우리 알코올.
19: 당신 날... 남편이 집 담보로 주식.
13: 그게 그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없어. 그 회사가 도난당한 기술이 AI 기술이라는데 그거 팔았으면 대동발 생각이 없겠지.
18: 아니 방금 그 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13: 대동발 생각이 없겠지?
18: 아니 그 전에 집 담보로 주.
13: 이 사람아! 너 이혼의 아들 모시자!
0: 하지마! 아 지금 웹툰보다 준이 위기인데요.
1: 그니까요. 네. 미나는 준의 뒤통수와 뺨을 때리더니 네, 집에서 보자며 취조실을 나가고요. 준은 사건 당일 알리바이를 입증해줄 악플러를 데리고 와서 누명을 벗게 됩니다. 준은 악당들이 은행을 습격하는 3회를 그려서 올리고 차용출은 혼자 그 공을 독차지하려고 작전에서 덕규와 철을 빼고 은행에 매복해서 피에르장 일당을 기다립니다. 덕규와 철은 혜인과 만나기로 약속한 갤러리에 갔다가 서로 마주치고요. 피에르장 일당에게 포위를 당해요.
0: 혜인이 피에르장의 수하였던 거네요.
1: 맞아요. 네, 피에르장은 북한 특수부대 출신의 장철용이에요. 장철용이 죽은 줄 알고 있던 덕규는 경악하고요. 폭행을 당하면서도 지옥문이 어디 있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국정원 대테러본부 보관실에 있다는 정보가 들어오면서 피에르장 일당은 갤러리 지하창고에 덕규와 철을 감금해두고 출동을 나가죠.
0: 네. 화면 해설 영화 히트맨 2 다음 내용 이어서 감상해 보겠습니다.
20: 대장, 지옥문이 도대체 뭐예요?
21: 핵폭탄이야.
20: 에? 아니 우리나라에 핵폭탄이 있어요?
21: 과거 북한이 구소련의 기술을 이용해 만든 전술용 핵폭탄이지. 휴대용으로 운반이 가능해서 언제 어디서든 터뜨릴 수가 있어.
20: 아, 그럼 그거를 준 선배가 훔친 거고요?
2: 덕규가 과거를 회상한다.
21: 북한이 지옥문을 이용해 남한 정권을 교란시킨다는 첩보가 입수되자마자 정부는 지옥문 탈취를 위해 최종의 요원을 투입시켰지.

0: 그 유언이 진선배였군요.
1: 그런데 남북한이 급격하게 평화 모드로 바뀌면서 정부는 작전을 취소하려고 했어. 하지만 이미 주는 지옥문 탈취에 성공한 뒤였지.
0: 선배가 너무 뛰어난 게 문제였네요.
1: 지옥문의 전체가 드러나는 걸 두려워한 북한 수뇌부는 관련자들의 숙청 작업을 진행했죠. 장철룡과 1212 부대는 물론 그들의 가족까지 대제거 대상이었어. 당시 모두 처형된 걸로 보고되었고 주는 그 일로 한동안 죄책감이 시달렸지. 그때 모두 다 죽은 줄 알고 있었는데 지옥문 안 박으면 서울시민 천벌을 죽일 수도 있어.
2: 에?
1: 반드시 막아야 된다.
3: 아, 근데 지금 우리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이거 어떻게 막아요? 에?
1: 시재야, 시재야.
3: 네?
4: 덕규는 사타구니 쪽으로 상체를 바짝 숙이고 있다.
3: 뭐야, 왜 그래?
1: 조용해. 시재야.
3: 아, 핸드폰 갖다 숨긴 거야 지금?
1: 왜 반응이 없지? 아이고, 하도 맞아서 혀도 이상해졌네.
3: 가지.
1: 시리야, 시리야.
5: 네.
1: 시리야, 김봉준한테 연결해줘. 김봉준.
4: 준이 전화를 받는다.
6: 네, 여보세요.
1: 큰일 났어.
6: 대장? 잘 안 들려요.
1: 준아, 큰일 났다니까.
6: 나 가까이서 좀 말 좀 해보라니까 안 들린다고요.
1: 야, 네가 해봐.
3: 안 되고 어떻게 해.
1: 이리 와.
4: 철이 몸을 이리저리 굴리며 다가가서 덕규의 사타구니에 대고 말한다.
1: 야, 여기. 형 큰일 났어.
6: 아, 또 뭐가 큰일 나.
1: 장철룡 그 새끼 다 그놈 짓이야 그거.
3: 장철룡 그 새끼 다 그 새끼 짓이에요.
7: 장철룡? 지옥문?
3: 맞아 그 지옥문.
1: 네 만화를 그대로 재현한 것도 우리 요원들의 눈을 돌리기 위한 기원책이었어.
3: 형의 만화를 그대로 재현한 것도 우리 요원들의 눈을 돌리기 위한 기
7: 뭐요 그게?
1: 기원책.
3: 뭐만?
1: 기원책, 이 무식한 책자.
3: 아, 형 그 놈들이 원하는 거는 그 지옥문이에요, 지옥문.
7: 지옥문 이미 폐기된 거 아니었어?
1: 아니야, 그건 네가 있는 대테러 본부의 지하 맨 아래층 특허 보관실에 있어.
3: 지금 형 있는 대테러 본부 지하 맨 아래층 특수 보관실에 있대요, 형.
1: 다행히 그놈아, 네가 지금 거기 있는 줄 몰라.
3: 형밖에 없어요. 형이 다 막아줘야 돼.
7: 대장이랑 철이 지금 어디 있어요?
3: 아, 우리 지금 형수님 있는 갤러리 거기 지하차고에 갇혀 있어요. 아, 그리고 형수님 옆에 있는 직원 있잖아.
8: 걔 사기꾼이었어.
9: 사기꾼.
8: 망했어. 둘 다 속았어.
7: 대장, 지금 내 웹툰이 새로 올라왔는데?
8: 그새 또 작업한 거야?
7: 아니,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야. 내가 그린 거 아니에요.
8: 아, 그럼 누가 올린 건데?
7: 이 그림체 내 거랑 똑같은데?
4: 결박된 편집장이 흐느껴 운다. 사샤 일당이 떠난 웹툰 회사 사무실은 난장판이 되어 있다. 모니터에 떠있는 웹툰이 애니메이션으로 바뀌고 도심에 연쇄 폭발이 일어난다. 가면을 쓴 누군가 그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다.
10: 서울 북부와 남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폭탄 테러 발생하고 있습니다.
11: 도대체 이 새끼들 정체가 뭐야?
12: 바로 오늘 이 나라 대한민국은 사라진다. 뿌리부터 썩어버린 이 나라를 구원할 방법은 단 하나.
11: 저건 지옥문. 안돼, 저게 터지는 순간 우리 모두 끝이야. 어서 줄을 두드리시자.
12: 혹시 지금 암살요원 주원을 찾고 있나? 인간 병기로 키워진 아이, 꿈도 미래도 모두 포기해야만 했던 암살요원 주원. 아니지, 이제는 웹툰 작가 김수혁이라고 불러야 하나?
11: 그걸 어떻게...
12: 이제 웹툰 작가 김수혁은 없다. 암살요원 준도 없다. 이제 남은 건 테러리스트 준뿐이다.
4: 가면을 벗자 준의 얼굴이 드러난다.
11: 이거 대체 왜...
4: 지옥문이 작동하기 시작한다.
12: 이제 날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4: 준이 헬기를 타고 떠난다. 영초에 도달한 지옥문의 타이머.
11: 안 돼.
4: 핵폭발이 일어나 도시 전체가 초토화되며 버섯 모양 화염이 솟구친다.
13: 아, 이러면 웹툰을 본 사람들은 김수혁 작가가 암살 요원 준이었고
2: 서울에 진짜 핵폭탄이 터진다고 생각하겠는데요.
5: 맞아요. 웹툰을 본 미나는 국정원 사무실에 있는 준에게 전화했다가 부탁을 받고는 갤러리 지하창고를 지키던 남자 두 명에게 양주병을 막 휘두르고 날렵한 몸놀림으로 제압을 하면서 덕규와 철을 풀어줍니다. 장철용 일당은 대테러본부 내부 통신을 끊고 지하 보관실을 습격한 뒤에 보안 프로그램까지 뚫어서 지옥문을 챙겨요.
2: 근데 국정원 인력이 지금 은행에 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또 준이 나설 수밖에 없겠네요.
5: 맞아요. 네, 장철용은 특수 보관실로 들어가는 준을 CCTV로 보더니 준에게 원한이 있는 악당들을 감옥에서 풀어줍니다. 준은 칼과 총을 든 그 악당들을 처리하고 장철용 일당을 간신히 뒤쫓아서 옥상으로 가는데요. 장철용이 지옥문에 20분 타이머를 작동시키고 준과 싸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옥상에 도착한 덕규는 혜인과 싸우고 철은 장철용의 부하 안톤을 상대하죠.
2: 네. 화면 해설 영화 히트맨 2 마지막 내용입니다.
4: 준과 장철용이 단검과 연필을 휘두르며 싸운다. 두 사람은 팽팽한 실력으로 공격을 주고받으며 숨막히는 대결을 이어간다.
9: 내 기간 만화나기를 동안 난 전장 돌려보기도 안 해서
13: 기간 만화? 네가 뭘 알아?
4: 준이 얼굴을 베인다. 지옥문의 타이머가 15분 27초 남아있다. 철이 사정없이 안톤의 목을 조르다가 내동댕이 쳐진 순간 급소를 움켜쥔다.
14: 아유 뱀장아 뱀장아 너 움직였어. 아유 야 움직이고 죽겠네 진짜.
13: 웃어?
4: 덕규와 혜인도 막상막하의 대결을 벌이고 있다. 덕규의 주먹을 피하던 혜인이 중심을 잃고 난간 너머로 떨어진다. 덕규가 가까스로 매달려 있는 혜인의 손을 잡는다.
15: 좋았으니까
16: 덕규씨.
4: 덕규가 혜인을 끌어올리려고 사력을 다한다.
15: 좀만 더.
4: 덕규는 끌어올린 혜인을 안아 난간 안에 내려놓는다. 혜인이 숨겨놓은 칼을 뽑아 덕규의 허벅지를 찌르고 칼끝을 목에 겨눈다. 철이 안톤의 급소를 사정없이 가격한다. 마침내 거구의 안톤이 쓰러지자 철은 두 다리로 안톤의 목을 조르는 동시에 이를 악물고 팔을 꺾는다. 안톤이 정신을 잃는다.
13: 어? 국장님! 국장님!
15: 진짜 죽어!
4: 철이 혜인에게 발차기를 날린다. 혜인도 기절한다.
13: 아이씨! 그렇게 당하고 또 당해요? 나 이렇게 똥구멍으로 처먹은 게 확실해 진짜 이씨! 응?
17: 뭐라고 이씨! 이리 와! 너 이리 와!
4: 철이 도망친다. 장철용과 준의 팽팽한 대결이 계속되고 있다. 두 사람은 공격을 막는 동시에 상대를 공격한다. 잠시 떨어졌던 두 사람이 다시 맞붙는다. 준은 연필로 연거푸 장철용을 찌르고 손목을 쳐서 단검을 떨어뜨린 뒤 어깨에 연필을 꽂아넣는다.
13: 지옥문 멈춰!
9: 왜? 겁나는 기야?
4: 준이 연필로 목을 찌르자 장철용이 그대로 쓰러진다. 준이 휴대용 핵폭탄 지옥문을 향해 다가간다. 그 순간 숨이 붙어있던 장철용이 권총을 집어든다. 그는 가까스로 팔을 뻗어 지옥문의 타이머 장치를 쏴버린다.
9: 지옥에서 보자.
4: 12분 남은 시간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13: 아이씨 이거 터지겠네 진짜.
7: 시간이 없어.
18: 지옥문을 헬기에 싣고 날아가서 해상에서 터뜨려야 돼. 30km 이상 떨어져서 터뜨려야 피해가 없을 거야.
3: 아 형 헬기는 누가 타요?
18: 그거야
13: 대장님.
19: 난 아직 결혼 죽을 때 봤어.
3: 국가와 결혼했다며.
19: 국가나 무슨 결혼 죽을 국가나.
13: 아이씨
18: 철아
13: 안 돼! 나 뭐, 모쏠이란 말이야. 아, 태형 연애해봤잖아. 형 결혼해서 애도 남았고. 난 키스만 더 못하면 안 돼!
19: 말 그럼 맞추라고!
13: 시간 좀 뜨고! 나 대장!
11: 준호!
13: 이 사람들이 진짜 나 처제 숙이는 거 몰라! 아이, 그럼 어떻게 터지게 생겼는데!
4: 남은 시간 9분 44초.
20: 방패연 대장!

0: 진짜 딴 말하기 없지다.
1: 대장, 정말 이거밖에 없는 겁니까?
2: 세 사람이 비장하게 돌아선다.
3: 안 내매진다.
4: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2: 주먹을 낸 준이 이긴다.
1: 남자는 주먹이지.
2: 덕규와 철에게 주먹을 날린 준이 지옥문을 가까스로 들고 헬기로 향한다.
5: 대장! 준아, 우리 가족 잘 부탁해요. 준아!
3: 야! 야, 고마워!
6: 아, 준은 죽을 수도 있다는 각오를 하고 헬기를 타는 거네요.
7: 네. 네. 그렇게 바다로 날아가면서 미나와 가영에게 전화를 걸고 사랑한다고 잘 살라고 인사합니다.
6: 네.
7: 잠시 뒤 헬기는 공중에서 폭파하는데
6: 안 돼.
7: 네, 슬퍼하던 덕규와 철은 갑자기 준의 전화를 받습니다.
6: 네.
7: 준은 신발끈으로 조종간을 묶어서 자동 주행 상태로 만들고 바다로 뛰어내려서 뛰어난 수영 실력으로 살았던 건데요. 방파제에 도착한 준은 미나와 가영과 감격의 재회를 하고요. 혜인에게 호되게 당했던 덕규와 철은 우리는 국가와 결혼을 한 거라며 이제 여자를 만나지 않기로 결심하는데 이제 채 1분도 되지 않아서 둘은 구급차에서 내린 미모의 여의사를 보고 뿅 반하고요.
6: 정상입니다.
7: 네. 덕규는 결혼을 하고 싶다고까지 하는데요. 여의사는 배우 최지우 씨가 특별 출연을 했습니다.
6: 그 오래전 드라마죠. 천국의 계단. 예, 여기서 이제 권상우 최지우 씨가 주인공이었잖아요.
7: 맞아요.
6: 이것도 나름 또 재미 포인트네요.
7: 맞아요.
6: 네.
7: 네, 그 뒤로 준은 암살 요원 준의 마지막 회를 그리다가 애니메이션화가 결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미나, 가영과 함께 기뻐하면서 오프닝 영상을 보는 모습으로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권상우 씨는 실제로 미술을 전공했고 액션도 대역을 쓰지 않았다고 해요. 네, 히트맨 2에서 미션 임파서블의 톰 크루즈 만큼 뛰었다면서 지금도 성룡의 영상을 참고하는데 전화인데도 액션을 할 수 있구나라는 말을 들을 때까지 액션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6: 팬으로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7: 네. 네. 히트맨 시리즈는 딸 가영이가 성장을 해서 직장 생활을 하는 에피소드까지 상상을 해본다면서 4편까지는 쭉 가고 싶은 마음이라고 해요.
6: 네. 영화 히트맨 2 지금까지 화면 해설 작가 이진실 씨와 함께 감상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7: 네. 감사합니다.
6: 자, 마지막 곡으로요. 반 헤일런이 부르는 점프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갑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환이었고요.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타인이라는 세계. 홍순범 지음. 성우 이규창 읽음. 그 전화를 받으며 동의하지 않은 또 하나의 이유는 통화하는 동안 머릿속을 스친 어떤 생각 때문이었다. 바로 그 아이의 진료가 끝난 지 얼마 안 지났다는 생각이었다. 어머니는 오늘 병원에 오지 않았으니 아이 아버지로부터 진료 내용을 전해 들어야 한다. 병원 근처에 사는 분들이라면 이미 직접 만나 진료 내용을 들었을 수 있지만 대개는 몇 시간 걸리는 거리에서 오기 때문에 아직 어머니와 아버지가 만나서 대화를 나누지 않았을 것이다. 상담 내용이 궁금했던 어머니는 진료가 끝나자마자 바로 남편과 통화를 한 모양이었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버스나 지하철 혹은 운전 중인 차에서 이야기했을 것이다. 무엇보다 그 옆에 아이가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을 것이다. 아버지는 집에 들어가 어머니와 단둘이 있을 때 진료 내용을 전달하고 싶지 않았을까? 혹여나 아이가 듣고 괜한 오해를 할 수도 있으니 일단 서둘러 통화를 종료하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대략 다음과 같은 말로 얼버무렸을지도 모른다. 몰라. 의사가 별 얘기 없더라고. 사실 이것은 어머니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옆에 있는 아이가 그 정도까지만 들었으면 해서 하는 말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짤막하고 모호한 말 한마디가 마음 이론에는 좋은 먹잇감이 된다. 그 순간 어머니의 마음 이론 회로는 일평생 단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어느 의사에 대해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 시작한다. 물론 이 또한 나의 상상이다. 나도 그 어머니를 만난 적이 없으니 어떤 이유에서 그토록 화가 났는지 알 수가 없다. 그래도 진료를 마친 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것은 객관적 사실이니 아직 남편으로부터 내용을 제대로 전해듣지 못했으리란 추론은 꽤 합리적이긴 하다. 하지만 그 외의 많은 부분은 내가 상상한 내용이다. 그러니 이 상상 속 이야기를 사실이라고 믿을 필요는 없다. 다만 이런 상상이 항의 전화를 받는 동안 담담한 마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처럼 상상이라는 도구를 이용하거나 내려놓으면 마음을 덜 힘들게 할 수 있다. 그 기술에 대해서는 3장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아무튼 그렇게 담담한 마음으로 그날의 진료를 잘 마쳤다. 진료실을 막 나가려는데 간호사분에게 또 연락이 왔다. 아까 그 어머니께서 꼭 한 번 더 통화를 원한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특별 대우를 해도 되나 싶었지만 아직 자리를 뜨기 전이었고 통화를 연결해준 간호사분도 나름의 생각이 있겠거니 싶어 전화를 받았다. 이번 통화의 요지는 앞에 항의에 대한 사과였다. 이후 남편이 집에 들어와 진료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었는데 궁금했던 모든 질문에

대답도 다 해주었고 충분한 시간을 들여 친절히 상담해 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 줄도 모르고 흥분해서 전화했기에 꼭 사과하고 싶다는 말을 하셨다. 이렇듯 사람에 대한 이해와 오해는 모두 서툰 상상을 토대로 발생한다. 커다란 미움과 원망도 불과 두어 시간 뒤에는 부질없이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 하지만 아이 아버지가 집에 가서도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말솜씨가 부족해 충분히 전달하지 못했거나 내 설명이 자기 생각과 달라 일부러 전달을 안 했다면 나는 아이 어머니에게 평생 원수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반대로 남편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도 아이 어머니가 마음을 바꾸지 않을 수도 있다. 많은 분이 누군가를 한번 미워하기 시작하면 반대 증거가 나와도 미워할 다른 이유를 새롭게 발굴해서 그 미움을 합리화한다. 자신의 오해나 실수를 인정하는 것보다 그게 더 쉽기 때문이다. 아니면 자신이 오해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더라도 이분처럼 전화까지는 다시 걸지 않을 수 있다. 혹은 전화를 걸었는데 간호사분이 두 번이나 연결할 수는 없다고 담당 의사에게 질문이 있다면 원격 진료는 불법이니 다음 진료 때 말씀하시라거나 항의할 내용이 있다면 공식 민원 창구를 이용하시라고 했을 수도 있다. 그러면 나는 그날을 누군가에게 미움받은 날로 기억할 테고 이것이 나의 심리적 현실이 되었을 것이다. 실제 현실에서 그 어머니는 나를 더 이상 미워하지 않는데 말이다. 이렇듯 부족한 정보에 뇌가 자동으로 반응해 생겨난 상상이 타인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곤 한다. 그것들이 쌓이면 우리 머릿속에는 별도의 현실이 하나 더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마음 이론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자동으로 반응하다 보니 마음 이론은 곧잘 오해와 편견이라는 오류를 저지른다. 타인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가? 판타지 소설을 방불케 하는 이런 오해는 개인과 개인 간의 사적인 영역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 사회 현상으로서의 오해도 흔하다. 가령 연예인만 해도 그렇다. 우리가 그토록 열광적으로 좋아하고 지지하는 연예인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알까? 사실 아는 내용이 거의 없다. 팬으로서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이것은 수없이 증명되었다. 많은 팬을 거느리던 인기 연예인이 어느 날 갑자기 터진 폭로 기사로 방송계에서 퇴출당하는 일이 수두룩하지 않은가. 불과 몇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짤막한 정보가 그 연예인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송두리째 뒤집어버린다. 앞에서 예로 든 과장님 수험생 자녀 서울대 합격이나 부장님 삼수생 자녀 올해도 낙방 같은 정보가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다. 스타 연예인에 대한 팬의 사랑과 지지도 이런 토막 정보에 좌우된다. 가령 음주운전, 가정폭력, 마약 투여 같은 몇 개의 불미스러운 단어만으로 팬은 등을 돌리니까 말이다. 이런 단편적인 정보의 유무가 그 연예인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정보를 미리 알 수 없다. 처음부터 상상을 통해 좋아했던 것이다. 그런가 하면 한껏 인기를 누리던 연예인이 사소한 일 하나로 대중에게 밉보여 인기가 추락하기도 한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비난받을 일도 아닌데 그 사소한 일이 대중의 뇌리에 박히는 순간 이미지가 나빠져 돌이킬 수 없게 된다. 그런 모습을 보면 별 상관없는 입장에서 보기에도 안타까운데 당사자는 얼마나 억울할까? 하지만 그렇다고 변호해주기도 참 애매하다. 누군가가 변호해준다고 한들 과거의 인기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그 인기도 대중의 상상 덕분이었기 때문이다.

0: 하려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보통 사람이라고, 그런 허물이야 누구나 있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주장해야 한다. 그런데 애초에 엄청난 인기는 보통 사람 이상의 좋은 이미지를 대중이 상상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따라서 보통 사람이라는 논리로는 인기 회복이 어렵다. 인기의 꼭대기와 밑바닥이 모두 상상의 산물이라는 딜레마에 부딪히게 된다.
1: 누나, 이것 좀 들어봐봐.
2: 싫다.
1: 아, 왜?
2: 화장하는 거 안 보이냐?
1: 아, 누나!
2: 아, 왜?
1: KBS 오디오북.
2: 아, 진짜. 들어볼까?
0: 정치인에 대한 지지도 마찬가지다. 대개는 마음 이론의 오류다. 움직이는 삼각형을 보고 삼각형의 마음을 상상하는 일과 별로 다르지 않다. 평생 함께한 내 가족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변변한 정보도 없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기란 더더욱 어렵다. 하지만 상상은 정보가 없는 공간을 더 쉽게 채우기 때문에 오히려 정보가 부족할 때 그 사람에 대해 잘 안다고 착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일면식도 없는 정치인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쉽게 결론 내린다. 내가 잘 아는 사람을 열렬하게 지지하는 경우보다 연예인이나 정치인처럼 모르는 사람을 열렬하게 지지하는 경우가 더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선거에 출마한 정치인은 유권자에게 입버릇처럼 진심을 알아달라고 호소한다. 경쟁 후보를 비방할 때 흔히 하는 말도 비슷하다. 진정성이 없다고 한다. 그런데 타인의 진심이나 진정성을 확실히 알 방법은 없다. 그래서 진심이나 진정성을 알아달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자기를 상상해달라는 뜻이다. 그렇게 정치인은 유권자의 마음 이론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한다. 이 문제 해결책은 무엇일까? 아무도 지지하지 말아야 할까? 맞다. 정치인을 열렬히 지지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대개 마음 이론의 오류로 인한 해프닝이다. 이 오류를 피하는 방법은 정치인을 지지하지 않고 정치인이 하고자 하는 일을 지지하는 것이다.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하려는 일이 옳다고 생각될 때 그 일을 지지하면 된다. 이것이 핵심이다. 그 사람이 막연히 좋은 사람 같아서, 막연히 무슨 일이든 잘할 사람 같아서 지지하면 실망할 가능성이 높다. 애초에 상상에서 비롯한 헛된 기대, 즉 오해에서 비롯된 감정이니까 말이다. 반면 해야 하는 일을 판단해서 지지하면 특정인을 향한 상상에 덜 의존하게 된다. 그 일을 할 다른 사람을 찾아서 지지해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그 일을 할 사람은 이 세상에 얼마든지 있다. 단지 마음 이론의 작은 구멍을 통해서만 세상을 바라보니 눈앞에 없는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가지 않을 뿐이다. 연예인이나 정치인을 비롯한 유명인들에게 대중이 건네는 사랑과 지지, 그리고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실망과 분노가 얼핏 보기에는 서로 반대되는 반응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상 뿌리는 같다. 우리 뇌의 마음 이론에서 무성하게 뻗어나온 상상의 가지인 셈이다. 특히 현대사회는 우리의 마음 이론이 오류를 저지르기 쉬운 환경이다. 숨가쁘게 발달하는 기술은 사람들의 마음 이론을 배려하지 않은 채 자기 갈 길을 재촉한다. 마음 이론은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의 뇌에 탑재되어 있었다. 하지만 과거 우리 조상은 마음 이론을 실생활에서 대면하는 사람을 이해하는 데 주로 사용했다. 가족이나 친구, 이웃처럼 공동체에 속한 사람을 대할 때 그들에게 마음이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유용했기 때문이다. 때로는 신화나 전설 혹은 소설 같은 문학작품 속 인물의 마음을 이해할 때도 마음 이론을 활용했겠지만 실제로 사람을 만날 때처럼 생생하게 반응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영상 기술이 발달하면서 실제로 사람을 만나지 않더라도 화면 속 인물을 실제로 만난 것처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영화라는 문물을 처음 접한 이들은 악역을 맡은 배우를 실제로도 나쁜 사람이라고 오해하기도 했다. 물론 영상물에 일상적으로 노출된 현대인은 그 정도로 현실과 영상을 구분 못하지는 않는다. 그래도 방송으로만 접하는 연예인이나 정치인을 마치 실제로 아는 사람처럼 때로는 친구보다도 더 가깝게 느끼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속도의 차이 때문이다. 우리 몸은 우리 조상의 몸으로부터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반면 기술 발전은 너무나 빠르게 이루어졌다. 태고 쪽에 멋진 상대가 내게 다가와 얼굴을 들이밀며 눈을 그윽하게 바라봤다면 나는 유혹의 신호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고 내 앞에서 춤을 췄다면 그 역시 내게 보내는 구애의 신호라고 이해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영상 속 세상에는 화면 가득 얼굴을 들이밀며 내게 그윽한 시선을 고정한 채 관능적인 의상을 입고 춤을 추는 멋진 상대가 넘친다. 문제는 우리 뇌가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시대에 뒤떨어진 우리 뇌는 시청자를 향해 매력을 발산하는 그들을 보면서 헷갈리기 시작한다. 그런 영상을 보고 우리가 그들에게 호감을 느끼는 일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다. 그저 카메라 렌즈를 보고 있을 뿐이다. 정치인도 마찬가지다. 그저 방송에 어울릴만한 모습을 신경 써서 보여줄 뿐인데 현대 영상 기술에 적응하지 못한 우리의 뇌는 태고적 방식으로 반응해 정치인이 마치 동일한 운명 공동체에 속한 사람 같은 인상을 받는다. 요컨대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처럼 느끼는 것이다. 그런 친근한 느낌에 더하여 마음 이론의 특기라고 할 수 있는 몇 가지 자의적 상상이 추가되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겨도 우리 마을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리라는 착각에 빠진다. 실제로는 서로가 사는 세상이 다르고 그만큼 서로의 이해관계도 차이가 나는데도 오래전에 우리 내에 탑재된 마음 이론은 방송이라는 현대의 마법 앞에서 속수무책이다. 뇌의 적응 속도를 앞지른 기술 발달이 우리에게 어떤 미래를 선물할지 상상하는 일은 흥미롭다. 그런 취지에서 나는 몇 년 전부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건네곤 했다. 기술이 지금보다 더 발달하면 로봇을 인간처럼 대하는 시대가 올까요? 다시 말해, 로봇을 사랑하고 로봇 나름의 권리도 인정하는 시대가 올까요? 이 질문에 대다수 학생은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 것 같다고 대답했다. 하루하루 달라지는 인공지능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보면서 학생들의 대답도 앞으로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도 학생들 대부분의 대답은 아니오였다. 나는 이어서 내 생각을 말했다. 로봇 기술이 충분히 발달하면 우리는 로봇과 친구가 되고 로봇을 사랑할 것이며 소중한 반려자가 된 로봇의 권리를 보호하려 노력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 이론 회로가 자동으로 반응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로봇 기술이 충분히 발달해야 한다. 물론 충분히 발달해야 한다라는 말은 막연하다. 그래서 누가 내게 로봇 기술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발달하면 될까 하고 묻는다면 나는 우리 마음 이론을 자극할 정도로 발달하면 된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

여러분은 지금 타인이라는 세계를 들으셨습니다. 우리는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성격이나 도덕성부터 의심하곤 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이기적이다, 멍청하다, 나쁘다. 하지만 타인이라는 세계는 이 익숙한 판단 방식이 뇌의 구조적 한계와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성우 이규창이었습니다.

극본 김민정, 연출 김호상. 라디오 극장. 세기말이 되면 인류가 멸망할 줄 알았다. 그런데 여전히 지구는 활기차고 사람들은 흥분해 있다. 1999년 12월 31일 자정이 되면 모두가 광화문 거리로 쏟아져 나올 기세다. 여기 세상에서 가장 적막한 내 작은 공간은 지금 지나간 것과 떠난 것들,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다. 이 그리움은 어디서 시작됐을까? 너무 외롭고 쓸쓸해서 행복하다고 믿어버린 시절. 1986년 12월 그곳에 18살에 내가 있다.

0: 결국 또 내가 해결해야 돼.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었어. 아우, 기시려. 지수, 혜수, 어디서 다들?
1: 난 여기 부엌에.
0: 언니 말고. 야, 정지수, 정혜수.
2: 왜?
0: 부르면 대답 좀 하지.
2: 공기놀이 하고 있어서 못 들었어.
3: 오늘 늦게 온다며. 교회 연극 연습 벌써 끝났어?
0: 니들이 필요해.
2: 우리가?
0: 아니, 요셉 역할을 맡았던 애가 연습하다가 갑자기 가버렸어.
2: 왜?
0: 자기네 집은 불교라서 안 되겠대. 이해가 안 된대. 내가 석가탄신일에 절에 가서 연극해 줄 테니 이번엔 그냥 넘어가자고 했어. 근데 안 되겠대. 그러더니 그냥 가버렸어.
3: 뭐가 이해가 안 되는데?
0: 너희는 말해도 모르는 그런 거 있어.
2: 둘째 언니는 항상 그래. 언니만 똑똑하고 우린 다 바보지?
0: 야, 정혜수, 너
2: 뭔데? 말해도 모르는 그런 거 뭔데?
0: 너 동정녀가 뭔지 알아? 너 동정이 뭔지는 아냐?
2: 동정? 불쌍히 여기는 마음.
0: 그래, 니들이 나 동정하는 셈치고 좀 도와주라.

0: 이것도 어색한데.
1: 아직 다 못 고쳤어?
2: 막내가 이 대사를 외울 수 있을까?
1: 아니, 하게 해야지.
2: 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1: 너무 무리하지 마.
2: 너무 애쓰지 말라는 소리로 들리네.
1: 혼자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하는 말이야.
2: 같이 하려고 이러는 거잖아. 정말 혼자 할 것 같았으면 이렇게 안 했지. 언니, 나한텐 중요한 거야. 첫 연출작이고 대본도 내가 각색한 거라고. 내가 진짜 유치하게 안 하고 정말 의미 있게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네.
1: 애들 선물은 정말 줄 거야?
3: 올해 크리스마스라고는 안 했어. 언젠가 주면 되잖아.
1: 저렇게 좋아하는데.

0: 백년나무에 솔방울 달아서 크리스마스 장식하는 집은 우리 집밖에 없을 거야.
1: 외국 잡지에 보면 집안에 큰 트리가 있던데 전구도 반짝이고.
0: 그 나무가 가짜지. 진짜겠어?
1: 진짜겠지. 나무 시장에 가서 사온다던데?
0: 가짜겠지. 집안에 어떻게 그렇게 큰 나무가 자랄 수 있겠어?
1: 이런 건 은수 언니가 잘하는데.
0: 아니 근데 양조장 할아버지네 집엔 초록나무가 있으면서도 왜 트리 장식을 안 하나 몰라? 하면 진짜 예쁠 텐데.
1: 혼자 사는 데다 맨날 양조장에만 가 계시니까.
0: 아니 근데 어떻게 저 집 나무는 겨울에도 푸른색일 수가 있지?
1: 그래서 저 나무 이름이 상록수야.
0: 상록수.
1: 올해는 화이트 크리스마스였으면 좋겠다.
0: 언니, 어? 소원은 어디에 비는 거야?
1: 비밀이야.
0: 언니 소원은 잘 이루어져?
1: 비밀이야.
0: 다 비밀이야? 선물도 없는 크리스마스가 무슨 크리스마스야.
2: 누가 그랬어. 가난한 건 불행한 게 아니라 불편한 거라고.
1: 맞아. 난 불행하진 않아.
3: 난 불편한 거 싫어. 버스비 아끼려고 세정거장을 걸어가는 거, 뜨거운 물 쓰려면 늘 끓였어야 하는 거, 새벽에 일어나 연탄불 살펴야 하는 거, 그거 다 불편한 거잖아.
0: 어떤 애들은 예쁜 물건을 많이 갖고 누구는 하나도 없다는 건 불공평.
1: 하지만 우리한테는 아빠, 엄마, 그리고 언니 인생들이 있잖아.
2: 왜들 이래. 우리가 아주 호기롭게 구세군 냄비에 성금 넣고 한 달은 아껴 쓰기로 한 거잖아. 야, 구루이웃 성금 내라고 아무도 시킨 사람 없어.
3: 난 그 구루이웃이란 단어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냥 좀 더 도움이 필요한데 돈이 쓰이길 바라는 거지. 어? 누가 누굴 더 불우하다고 판단할 수 있겠어? 돈이 많아도 불행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0: 앞집 이 회장님네처럼?
2: 혜수야,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을 좋지 않게 얘기하는 건 나쁜 거야.
1: 난 새로 나온 악보를 사고 싶었는데.
0: 난 48색 수채화 물감.
2: 우리 가는 길에 각자 원하는 걸 사자. 그 정도는 괜찮잖아. 정말 남은 돈 하나도 없어?
3: 없어.
0: 전혀.
2: 정말 대책 없네. 남은 한 달을 어떻게 살려고 그랬어? 가자. 언니가 사줄게. 대신 아주 작은 거. 그리고 엄마 선물도 하나 사자.
0: 가자.

0: 언니, 자?
1: 왜?
0: 아직 안 자?
1: 잘 거야. 이것만 읽고.
0: 나, 아무래도 무대는 못 서겠어. 무대 뒤에서 할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할게. 어? 언니.
1: 알았어. 알았으니까 얼른 자.
0: 언니.
1: 넌 왜?
0: 나 대사 못 외우겠어.
1: 내가 대사 다 줄여줬는데 그 정도도 못 외워?
0: 아니, 언제 해야 하는지 알려면 그 앞에 대사도 외워야 하고 그 앞에 대사도 외워야 하고 그 앞에 대사도 외워야 되잖아.
1: 그렇지.
0: 그걸 못하겠다고.
1: 아, 그럼 어쩌라고?
0: 그냥 언니가 하면 안 돼?
1: 난 연출이잖아. 음향도 조정해야 하고 조명도 켜야 돼.
0: 음향은 내가 할게. 언니, 1인 2역이라는 것도 있어. 언니가 요셉과 나기 둘 다 하는 거야.
1: 야, 자라. 대신 크리스마스 선물도 날라간 거야.

0: 있지. 안테나를 더 길게 뽑아봐. 뽑아, 뽑아.
1: 아, 이게 안테나 문제가 아니야.
2: 그럼 뭐가 문제인데?
1: 이 라디오가 고물이라는 게 문제지.
2: 아니 잘 나오다가 왜 이래? 오늘 빌보드 연말 차트 하는 날인데.
1: 언니, 우리 내기한 거다.
2: 일단 라디오나 살려봐.
1: 정은수! 아우 아니야. 이러다 진짜 나오기로 했단 말이야.
2: 날씨 때문인가?
1: 난 돈 모으면 제일 먼저 마이마이부터 살 거야.
0: 라디오도 되고 테이프도 들을 수 있는 걸로.
1: 테이프 늘어지게 들어야지.
0: 이왕이면 녹음도 되는 걸로. 나 퇴근하고 오면 놓친 거 들을 수 있게.
3: 테이프는 뭐 살 거야?
1: 사이먼 앤 가펑크라고 사운드 오브 뮤직 OST.
3: 드디어.
1: 뭐?
3: 아, 아니야.
1: 야, 정혜수, 너
3: 뭐?
1: 나한테 관심 꺼라, 조그만 게.
3: 키는 거의 셋째 언니랑 비슷해졌거든.
2: 아, 언제부터? 됐다.
4: 엄마 수유 좀 가서 들을까 봐.
3: 가면 방송 다 끝나있을걸?
4: 아, 참.
1: 나온다. 언니! 언니 됐다!
0: 야, 쉬. 조용히 야,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
1: 가만히 있어봐.
5: 유난히 추운 겨울, 마음만은 따뜻하게 만들 마지막 곡은요, 올해 빌보드 차트 1위 곡입니다. 디안 워윅의 That's What Friends Are For.
2: 야! 아싸!
1: 라이언의 눈치가 왜 아닌 거야? 세이유 세임이 아니야? 이거 뭐야 도대체?
4: 이쪽은 엘튼 존, 스티비 원더거든.
2: 언니도 방송국에 한입 편지 써. 은수 언니 잘하는 거 있잖아.
3: 그럼 당분간 엄마 도시락 당보는 연수 언니네.
0: 언젠 내가 안 했니?
3: 아, 그러면 노래 우리가 대신 불러줄게.

0: 결국 이렇게 오게 될 거라 갔다가 와 안 내려온다고 고집을 피우노.
1: 여긴 촌구석이잖아요.
0: 촌구석? 아이, 네가 진짜 시골을 안 가봤구나. 서울만큼은 아니어도 이런 소도시가 살기엔 좋다.
1: 잔소리 안 한 게요?
0: 내 말을 잔소리로 듣는 네 심보가 문제지.
1: 아, 할아버지. 2층 다 쓰게 해주시는 거죠?
0: 그래. 근데 2층에서 뭐 하려고 한 층을 다달라고 하는 기고?
1: 방 하나는 침실, 방 하나는 공부방, 방 하나는 음악실로 꾸밀 거예요.
0: 공부하는 아가 음악실이 만다 필요하노?
1: 기타 배울 거예요?
0: 쓸데없구나.
1: 할아버지, 그건요 할아버지가 거실에 이상한 돌멩이 쥐다가 쫙 전신 놓는 거랑 같은 거라고요.
0: 그거는 이 할애비 취미다.
1: 저도 기타 치는 게 취미거든요.
0: 아이고 참말로.
2: 아, 다 왔습니다.
1: 아,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시지 왜 이런 좁은 골목에다가.
0: 아, 내리라.
2: 아, 차문 열어드리겠습니다.
3: 아, 안녕하세요.
4: 아, 그래.
3: 저 첫째 연수예요.
4: 아, 첫째 연수.
3: 건강하시죠?
4: 아유, 고맙네.
3: 오, 할아버지, 올해도 크리스마스 새벽에 캐럴 부르러 와도 되죠?
4: 아이고, 그래. 한 곡만 부르고 가거라. 선물은 김 기사가 내줄 기다.
2: 아, 네. 선물 내드리겠습니다.
4: 아, 야는.
0: 에이, 참, 저래 버르장머리가 없다니까네. 이준호!
5: 어서 오세요. 여러분은 지금 음악이 빛나는 디스크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난히 추운 겨울을 데울 다음 곡입니다.
3: 엄마.
6: 어, 연수 왔니?
3: 도시락. 어, 가게가 좀 썰렁하다.
6: 여태 난로 틀어놓고 있다가 방금 껐어. 수강생들 왔다 갔거든.
3: 아, 얼른 드세요.
6: 어, 반찬은 네가 다 했어?
3: 이 정도는 하지.
6: 아유, 겨울이라 수혜점에 사람들이 계속 오니까 집안 살림이 엉망이네.
3: 엉망일 정도는 아니고 저희가 조금씩 나눠서 하고 있어요. 우와, 이건 거의 완성하셨네요. 이거 누구 옷이에요?
6: 가게에 걸어놓은 샘플 보고 누가 주문한 거야.
3: 아, 역시 우리 엄마 솜씨는.
6: 니들 가디건도 하나씩 떠주고 싶은데 시간이 되려나 모르겠다.
3: 엄마, 언제나 손님이 먼저.
6: 무슨 소리야, 언제나 딸들이 먼저지.
3: 장사는 손님이 왕이다, 우리 부장님이 늘 하는 소리예요.
6: 엄마한텐 아빠가 왕이다?
3: 아빠는 언제 오신대요?
6: 글쎄,
3: 비밀? 오, 뭔가 소식이 있는데.
6: 비밀?
5: 여러분들 모두 따뜻한 겨울 보내십시오. 지금까지 준비한 곡은 여기까지입니다.

0: 아, 대문 열어드리겠습니다.
1: 그래서 김 기사님의 열쇠로 대문 다시 열어드렸다니까.
2: 부잣집 도련님이네.
3: 몇 살이나 돼 보여?
1: 아, 은수보다 많고 나보다 어린 느낌?
3: 어떻게 생겼어? 잘생겼어?
1: 자세히는 못 봤는데 뒤통수는 조금 잘생긴 듯?
3: 정말 뒤통수만 봤어?
1: 그냥 애같이 생겼어. 남자애같이.
2: 남자애? 응? 남자애라.
3: 언니, 연극에 섭외하려고? 불교인지 물어봐. 그리고 동정녀를 이해하는지도 꼭 물어보고.
4: 당연하지. 자신 있어.
3: 빨리 가서 물어봐. 가서 물어봐. 빨리 와.

유라는 시온의 귓가에 얼굴을 가까이 갖다 대고 짧게 무언가를 속삭였다. 유라가 말을 끝내고 몸을 일으키려는 찰나 시온의 눈이 평온하게 풀어졌다. 숨이 떠나간 것이다. 시온의 변신이 풀리는 것을 보고 채령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효석과 현우는 시온의 몸에 꽂혀있는 철근들을 하나씩 뽑은 뒤 그 위에 천막을 덮어줬다. 마침내 은광구 청소년 실종 사건의 범인을 찾았고 사건을 종결지었지만 소초모들의 마음이 홀가분하지는 않았다. 유라는 넋을 놓고 홀로 주저앉아 있는 채령의 옆에 다가가 앉았다. 그리고 채령의 손을 잡았다. 채령은 유라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숨죽여 눈물을 흘렸고 유라는 아무 말 없이 그 눈물을 기다려주었다. 그 모습을 본 난주가 유라의 옆에 앉았고 유라의 나머지 한 손을 쥐었다. 곧 효석이 난주의 곁에 그리고 연유의 손을 잡은 현우가 그 곁에 앉았다. 지후가 범초본에 백업을 요청하고 범초본 요원들이 상황을 정리하러 올 때까지 그리고 며칠 뒤 치러진 시온의 장례식에서도 소초모들은 채령의 손을 잡아주었고 서로의 손을 꼭 붙들고 있었다.

0: 에필로그.
1: 아니 왜 안 되는데? 아, 우리가 인터뷰하면 이름도 알리고 좋잖아. 아, 의뢰 같은 것도 들어올 수 있고, 안 그래?
0: 배달 온 치킨을 식탁 위에 펼치며 효석이 층을 걸었다.
1: 아, 권율. 하자, 인터뷰하자, 뉴스 나가자.
2: 안 된다잖아.
1: 아, 왜?
2: 아, 당장 연희 전국 선수권대회 9월에 있는데 쓸데없이 사람들 시선 끌었다가 또 초인이네 아니네 이런 소리 들려오면 제 입장에서 방이 되겠냐 안 되겠냐?
3: 완전 방해되죠.
0: 란주의 말에 현우가 포크를 쭉 늘어놓으며 냉큼 대답했다.
2: 그리고 우리 소초모는 나대지 않고 익명으로 활동하기로 약속했어 안 했어?
3: 약속했죠.
0: 또 현우가 대답하자 효석은 현우의 귀를 잡아당겼다.
1: 아유, 이거 재수없는 놈 이거. 요즘 왜 이렇게 재수 없어진 거야 너?
3: 아파요. 그거 다 선배 마음이 꼬여서 그렇지. 나는 그대로라고요.
2: 어쨌든 뉴스 인터뷰 같은 거 절대 안 돼. 너 그런데 나가서 SNS 올리고 어? 자랑하고 싶어서 그렇잖아. 우리 노출돼서 좋을 거 하나도 없다고. 채령이가

0: 아니 휴대폰으로 찍은 동영상도 우리 노출돼서 언론에는 제보 안 하기로 한 거 기억 안 나?
1: 아야 간만에 자랑할 거 하나 아니 여러 개 생겼는데 하나도 못하니까 짜증나잖아. 군사한 일을 해도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2: 효석의 말은 어느 정도는 맞았다. 연유 역시 초인이 아닌 게 밝혀지면 자신을 향한 양궁부원들의 인식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했다. 초인이 아니라는 범초본의 인증에 코치님은 매우 반가워했고 그 사이 실력이 죽기는커녕 오히려 더 늘었다는 사실에 무척 기뻐했다. 몇몇 친구도 연유를 반겨주었다. 하지만 연유를 싫어하고 초인이라고 믿고 싶은 사람들은 증거를 들이대도 믿지 않았다. 연유 아버지가 범초본에 뒷돈을 댔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연유는 그냥 웃어넘겼다. 세상에는 끝까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람도 있으니까. 연유는 이제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기로 했다. 연유는 슬쩍 효석의 어깨 너머로 효석이 집중하고 있는 휴대폰 화면을 봤다. 효석의 친구들이 공유한 뉴스들이 화면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3: 은광구 폐공장에서 도주한 요원 네 사람. 계속 추적 중이나 아직 발견된 흔적 없어.
4: 범초본 본부장의 실체 밝히는 데 결정적 도움이 된 익명의 제보자. 숨겨진 초인?
3: 은광구 연쇄실종 사건. 종지부를 찍다. 인간 대상 실험에서 시작된 비극. 비제약회사와 D기업마저. 범초본 양원혁 본부장의 실험에 연루된 회사 목록 공개되다.
4: 속보. 박설주 박사 발견. 살아있었다. 8개월간의 감금. 건강에는 이상 없어.
3: 양원혁 박사의 실험. 관점을 바꿔보면 초인과 생명과학의 발전일 수도.
1: 아, 이 내인가 이거.
5: 선배, 이런 거 그만 봐요.
2: 효석의 어깨를 툭툭 치며 연희가 말했다.
6: 그래, 이미 다 물 건너갔어. 어제 지우 언니가 인터뷰할 생각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안 한다고 대답했다고. 그 대신 너희가 흥미있어 할 만한 다른 이야기를 물어왔지.
0: 응? 뭔데?
2: 란주가 눈을 빛내며 물었다.
6: 우리 범초보는 가지 않겠다고 했잖아.
1: 그렇지.
2: 효석이 살짝 시무룩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6: 오 녀석, 너 가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가도 돼.
1: 어?
6: 지우 언니가 언제든지 받아준댔어. 그 대신 소초모 활동은 못하겠지만.
1: 아니야, 나 소초모 할 거야. 아 진짜야, 나 소초모 하고 싶다고.
2: 유라의 말에 효석이 펄쩍 뛰었다. 당황하는 효석을 보면서 유라는 피식 웃었다.
6: 어쨌든 지우 언니가 우리 보고 범초보는 꼭 안 들어와도 되니 특수부 일이 막힐 때 가끔 자기를 도와주는 건 어떻겠냐고 하더라고.
1: 범초보이랑 같이 일을?
6: 지난번 폐공장에서 도망간 요원들 추적하는 것도 생각보다 어렵고 미등록 초인들이 벌이는 사건 사고도 많은데 정부 수집 분야에 의외로 괜찮은 요원이 없어서 가끔 도와줄 수 있겠냐고 그러던데? 어때?
0: 나 완전 찬성! 완전 대찬성!
1: 좋아!
2: 란주가 발을 동동 구르며 한 손을 번쩍 들었다. 흥분한 소초모들 사이에 살짝 어두워진 표정의 연희를 본 유라가 잽싸게 말을 덧붙였다.
6: 연희, 너는 우선 선발전에 집중하고 네가 시간이 되는 때 우리랑 같이 출동하면 되지 않을까? 어때?
5: 전 초인도 아닌데 괜찮아요?
6: 당연하지. 네가 우리 팀 에이스인데 너 이제 제가 초인이 아니어서 이런 말 하면 할 때마다 한 대씩 맞는 거야?
1: 왜? 너무 폭력적인 것 같아.
2: 치킨을 베어물며 효석이 웅얼거리자 현우가 효석을 노려봤다.
7: 선배가 제일 폭력적이면서.
0: 참! 도련님은 어때?
7: 집에서 잘 적응하고 있어요. 같이 바깥 훈련도 아침 저녁으로 잘하고요. 혹시나 사람들이 보고 고양이 훈련시키고 산책시키는 거 따라할까봐 새벽이랑 늦은 저녁에 훈련해서 힘든 거 빼고는 좋아요. 아빠가 처음엔 엄청 싫어했는데 지금은 도련님의 제일 대왕 집사가 아빠예요.
1: 고양이 산책시키면 안 돼?
7: 아 그럼요. 고양이는 영역 동물이라 절대

0: 산책시키면 안 돼요. 저랑 도련님은 특수한 경우니까.
1: 현우는 유라의 집까지 따라와 식탁 위에 얌전히 앉아있는 도련님을 슬쩍 보고 머리를 쓰다듬었다. 란주와 효석이 현우와 대화를 주고받는 사이 연유는 슬쩍 유라를 향해 의자를 끌어당겼다.
2: 선배, 그날 양시훈 씨한테 무슨 말 했어요?
3: 어? 뭐 별거 아니었어.
2: 아, 왜 그래요 진짜. 선배가 무슨 말을 하고 나서 그 사람 편안해진 표정이었다니까. 괴물인데도 표정이 다 보였어.
1: 유라는 연유에게 대답하지 않고 미소만 지었다. 그러고는 모르는 척 양팔을 쭉 뻗어 기지개를 켰다. 무거운 짐을 덜어낸 듯 개운한 표정이었다. 그 표정 때문에 연희는 더 호기심이 동했다.
2: 선배! 채령이한테는 말해줬으면서!
3: 어떻게 알았냐?
2: 채령이한테 물으니 안 알려주잖아요. 선배한테 물어보래?
3: 역시 아무죠, 양채령. 이건 나와 양남매 사이의 비밀이야.
2: 양남매는 양남매고 나는 무려 소천은...
1: 만족스러운 표정의 유라를 본 연희는 괜히 구시렁대며 애꿎은 치킨을 잡아 뜯었다.
3: 근데 너야말로 해줘야 할 이야기 있지 않냐? 응? 현우가 데이트 신청했지? 너는 어떻게 됐어? 데이트했어? 맨날 만나고 죽자 살자 붙어다니더니 갑자기 둘이 왜 모른 척해? 너네 사귀지?
1: 유라의 말에 연희는 현우를 흘끗 쳐다봤다. 두 사람은 눈빛을 주고받으며 미미한 고갯짓을 해보였다.
3: 이거 봐.
2: 뭐가요? 나도 말 안 해.
1: 연희는 모르는 척 닭다리를 입에 물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치킨 부스러기를 흘리며 돌아다니지 말라는 유라의 말을 들은 채 만취한 연희는 베란다 쪽으로 걸어갔다. 처음 초대형 라투스, 아니 시온을 발견한 장소였다. 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해가 지고 있었다. 연유는 서서히 짙은 남색으로 변해가는 하늘을 바라보다 시선을 낮췄다. 어두운 골목을 도망치듯 걸어가던 시온의 뒷모습이 떠올랐다. 지금은 한 남학생이 심부름이라도 다녀오는지 하얀 봉투를 손에 쥐고 걷고 있었다. 그때 골목에서 여러 명의 학생이 불쑥 튀어나와 그의 앞뒤를 가로막았다.
2: 어?
1: 연희는 입에서 닭다리를 떼고 유심히 밖을 봤다. 한 사람이 남학생의 손에 들린 봉투를 낚아채자 또 다른 사람이 남학생의 어깨를 밀쳐 골목으로 밀어넣었다.
2: 여러분! 요 아래 골목에서 누가 삥 뜯는 것 같은데요?
4: 오호, 드디어 가면 쓸 기회가 생겼구나.
1: 란주가 가방을 뒤지며 신난 목소리로 외쳤다.
5: 아, 그거 꼭 써야 해.
1: 효석이 투덜댔지만 란주는 대꾸도 하지 않고 가면을 건넸다. 소초모들은 란주가 나눠준 대로 각자 토끼, 여우, 너구리, 고양이, 호랑이 가면을 얼굴에 썼다.
5: 아휴, 나 고양이맨인데 왜 토끼를 써야 하냐고요.
1: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현우가 불만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3: 누가 봐도 우리 가운데 토끼는 너야. 연희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1: 유라의 말에 여우 가면을 쓴 연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억울한 토끼 현우와 킥킥대는 여우 연희, 너구리 효석, 호랑이 란주, 그리고 고양이 유라까지. 누가 봐도 꽤나 수상해 보이는 다섯 사람과 커다란 턱시도 고양이 한 마리는 사람들 눈을 피해 골목까지 이동했다. 골목 근처에 가까워지자 낄낄거리는 남자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6: 자, 친구 그만 괴롭히고 늦었는데 집에 가야지.
1: 골목 어귀에

0: 빛을 등지고 등장한 현우가 말했다.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일곱 남자아이는 소초모두를 처음 보고 흠칫했으나 가면을 확인하고 나서는 낄낄거리며 웃기 시작했다.
1: 야, 너네 뭐냐? 토끼 가면 진짜 등신 같네.
2: 저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범총!
0: 란주는 팔을 뻗어 앞으로 나서는 효석을 막았다.
3: 쪽팔린다, 진심으로.
0: 유라가 웅얼거렸다.
4: 그 친구 조용히 보내주면 너네도 조용히 집에 갈 수 있고 만일 말 안 들으면 벌 좀 받고 집에 가는 거고.
0: 연유의 말에 못해도 180cm는 훌쩍 넘어 보이는 한 남학생이 피우던 담배를 바닥에 던지며 연유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섰다.
5: 오빠한테 혼나기 전에 너나 그냥 집에 가라. 확 그냥.
0: 남학생이 연희를 때리려고 손을 확 치켜들자마자 연희는 남학생의 배에 보디블로를 날렸다. 그가 뭐라 아픔을 호소할 새도 없이 연희는 엎드린 남학생의 얼굴에 니킥을 날렸고 곧장 팔을 등 뒤로 꺾은 채 앞으로 무릎을 꿇렸다.
4: 다음으로 혼날 사람은 누구?
0: 또 다른 남학생 두엇이 앞으로 나오자마자 도련님이 돌진했다. 도련님은 벽을 딛고 뛰어올라 남학생들의 얼굴에 차례대로 뛰어다니며 발길질을 해댔고 공포와 아픔에 혼비백산한 그들은 도련님을 떼어내려고 허우적대기만 했다. 도련님이 내려오자마자 란주에게 꿀밤을 한 대씩 맞은 남학생들은 가방을 챙겨들고 골목 안쪽으로 도망가기 시작했다. 연희는 땅바닥에 놀란 표정으로 주저앉아 있는 학생에게 다가갔다. 하얀 봉투를 쥐어주고 땅에 떨어진 지갑을 건네자 학생은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받았다.
6: 근데 누구세요?
4: 아, 우리? 그게 소소하게 모인 동네 사람들이야?
0: 뒤에서 푹 하고 웃는 소초모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7: 이걸로 또 며칠은 놀려 먹겠군.
0: 연희는 속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뭐 어떠랴, 맞는 말인 것을. 가면 속 연희는 미소를 지은 채 학생을 향해 손을 뻗었다. 출연
8: 유라, 정수연, 연휘, 정세연,
9: 현우, 백경민,
10: 김정훈,
11: 효석, 최인일,
12: 란주, 정다연,
13: 채령, 유하나,
14: 윤지우, 조은솔,
15: 양시온, 길기철,
16: 정태곤, 강영호,
17: 준휘, 김시우,
18: 양원혁, 이승훈,
19: 유라엄마, 조선영, 배주원,
20: 라투스, 김용효.

소설 극장 권시우 장편 소설 소소하게 초인들이 모여서 소초모 창비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조민수 48번째로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배명은 장편소설 수상한 한 의원이 방송됩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제3라디오 정원 뉴스입니다. 지난달 우리 수출이 사상 최초로 1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6월 수출액이 1022억 5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0.9% 증가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독일, 중국, 미국에 이어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월 수출 1000억 달러를 달성한 국가가 됐습니다. 이 같은 실적은 반도체 수출에 힘입은 결과로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99.5% 증가한 448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주식 보유 물량 조정 유예 조치가 끝나면서 매도 물량이 쏟아질 거라는 우려에 대해 김성주 이사장은 국민연금이 리밸런싱에 들어가더라도 폭탄이 될 가능성은 제로라고 밝혔습니다. 김 이사장은 오늘 자신의 SNS에 매도 폭탄이라는 표현을 거론하며 과도한 공포를 조장해 클릭 장사를 하는 일부 비전문가의 주장이나 언론의 보도에 휘둘리지 말기를 당부드린다고 썼습니다. 정체 전선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구름이 충청권까지 북상하면서 기상청이 오늘 중부지방 장마 시작을 발표했습니다. 정체 전선과 비구름의 북상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면서 남부지방에는 어제 늦은 오후부터 중부지방에는 오늘 새벽부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하루 차이를 두고 시작될 거로 예측됐던 제주와 남부지방의 장마 시작일도 어제로 분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나 오찬 회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청와대에서 전직 대통령과 만나 오찬을 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인근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내일 오후 2시 30분부터 진행합니다. 이들은 지난 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 투표함이 이송되던 당시 경찰관의 양팔과 목덜미를 붙잡아 끌고 가는 등 폭행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오늘 재차 소환했습니다. 종합특검팀은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김 전 의장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가 한 달간 멈췄던 출근길 버스 탑승 시위를 오늘부터 재개했습니다. 전장에는 오늘부터 매주 수요일 오전 8시에 서울 종로구 해바 로터리에서 출근길 버스 탑승 시위를 한 달 만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전장에는 내일 오전 8시부터는 시청역 1호선 서울역 방면 플랫폼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도 반년 만에 다시 시작할 예정입니다. 오늘 아침 7시 40분쯤 인천 서구 수도권 제2순환도로 김포 방향 검단 양촌 나들목 인근에서 화물차에 실려있던 철제 H빔 26개가 도로 위로 떨어졌습니다. 철제 H빔은 바닥에 떨어진 충격으로 튀어올라 2차로를 주행 중이던 승용차와 접촉했고 그 충격으로 승용차는 앞서가던 18톤 화물차와 충돌했지만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베네수엘라 강진 발생 6일을 넘어가며 생존자 구조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는 가운데 3살배기 아이가 잔해 속에서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현지 시간 6월 30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베네수엘라 라과이라 주에 있는 로스 코랄레스 가든원 건물 잔해 속에서 요르단 구조팀이 3세 어린이 클리버 모란을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충청 이남으로는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하루 제주 산지에 최대 120mm가 넘는 장맛비가 쏟아지겠고 남해안에는 20에서 80, 그 밖에 남부지방 5에서 40, 충청권은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서울,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에는 오후부터 밤사이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3라디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최윤경이었습니다. KBS.

강원래의 노래 선물. 안녕하세요. 클론의 원래 강원래입니다. 요즘 손글씨 쓸 일이 많이 줄었지만요. 그래도 사각사각 종이를 채우는 연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연필은 대개 뒤에 지우개가 달려 있어서 잘못 쓰면 언제든 바로 고칠 수가 있는데 누군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연필이 지우개를 달고 있는 진짜 이유는 절대 실수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실수해도 괜찮으니까 다시 시작해라 이런 뜻이랍니다. 틀렸다고 거기에서 끝내지 말고 다시 멋지게 써보라고 전하는 기분 좋은 선물이 아닐까 싶은데요. 혹시 2026년 올해 전반전 아쉬웠던 일들 있으신가요? 미련이 남아있다면 마음속 지우개로 쓱쓱쓱 지우시고요. 앞으로 남은 반년 좋은 사람, 좋은 일, 좋은 추억 더 많이 쌓는 행복한 시간으로 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곡 우주소녀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이루리.

오늘이 7월 1일 2026년 후반전의 첫날입니다. 새로운 달력 한 장을 펼친 만큼 오늘 하루만큼은 기분 좋은 일 하나 또 웃을 일 하나 꼭 생겼으면 좋겠네요. 이 좋은 기세를 이어서 남은 반년도 아주 멋지고 행복한 후반전 채워가 보겠습니다. 자, 매주 수요일에는 자전거 탄 풍경과 함께하는 멋진 공연 뜨거운 라이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그 라이브 생생한 분위기 한번 푹 빠져보시죠. 그리고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언제든지 강원의 노래 선물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 올려주세요. 사연도 소개해드리고 신청곡도 함께 전해드리니까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전거 탄 풍경이 부르는 우리들의 여름 이 노래 듣고 뜨거운 라이브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0: 자장가 탄 풍경의 뜨거운 라이브. 나른한 점심시간에 활기찬 라이브로 깨워주는 새 남자, 자전거 탄 풍경의 강인봉, 송봉주, 김영섭씨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자,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2002년 후반전, 오늘이 7월 1일. 어떠세요? 전반전. 2026년 1월부터 6월 말까지의 이 자전거 탄 풍경의 전반전 점수? 점수라고 해야 될까요? 뭐 요즘 축구를 하다 보니까 전반전 후반전만 얘기를 해도
2: 아, 전반전
0: 후반전은 뭐 교체를 해야 되나?
3: 체력은 있는데 네.
4: 전략이 없어.
0: 전략이 없어.
4: 전술이 없어요, 우리는.
2: 밋밋했다.
0: 아, 전술 없으면 제가 하나 알려 드릴까요?
4: 뭐 어떻게 해야 돼요?
0: 싸워.
4: 아, 일단 우리가
3: 그런 전투력이 없어.
4: 아니, 뛰질 않아. 안 뛰어. 그러니까 뭐
2: 그리고 뛰면 또 보시는 분들이 안쓰러워해요.
0: 근데 진짜 축구를 보면서 아, 그래, 전반전이 이렇게 하고 후반전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뭔가 좀 뭐 약간 뭐 채찍질도 있고 했지만 막상 나를 돌아봐도 내가 전반전 때 뭘 했지? 후반전 어떻게 할까? 이런 계획을 세웠나? 진짜 나는 내 인생에 대해서 전술이 있나 없나?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2: 전반전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네. 득점을 못했고 아하. 다행히 실점도 안 했다.
0: 아, 0-0 아직까지.
2: 그런 것 같아요.
0: 후반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2: 득점을 해야죠.
0: 득점.
2: 이제 골을 넣어야 축구죠.
0: 그러면 세 분이서 어떻게 이 전술이 있을 겁니까? 뭐 강인봉 씨가 후
2: 여기가 문제예요.
0: 뒤를 막고 송봉조 씨가 올려서 김현섭 씨가 골인?
3: 아니, 우리 셋이 할 수 있는 건 없어. 그러니까 누군가가 뭔가 감독이 필요해. 우리를 이렇게 좀 리드할 수 있는 감독이 필요해.
2: 문제가 뭐냐면 셋이서 전략을 짜야 되는데 전술이들 세 개야.
3: 좋아죠. 전술이 세
4: 개고 공격수 세 명, 수비 세 명. 동네 축구야. 우락 갔다 우락.
0: 진짜 이걸 잘 정리해 줄 사람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선수도 뭐 그렇지만 가수도 뭐 매니저라든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만들어 주는 사람이. 그 내 능력은 내가 알긴 알지만 또 남이 보는 나의 능력이 있단 말이죠.
3: 그래, 그렇죠? 맞아요.
0: 야, 저 친구는 그 최근에 저는 좀 약간 놀랬던 게 김광진 씨 있잖아요.
3: 네.
0: 여우야 부르고 마법의 성 불렀던 네. 김광진 씨가 코디네이터를 좀 특이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3: 네, 네.
0: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2: 패셔니스타가 됐죠.
0: 굉장히 뭔가 좀 그 우리들에게 있어서 같은 또래들에게 있어서는 좀 약간 오바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지만 그래도 MZ세대들에게는 굉장히 이슈가 돼서
2: 아니 저도 깜짝 놀랐어요.
3: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 받아들일 때 우리들의 세대도 오바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 저렇게 살아보자. 얼마나 산다고.
0: 맞아요.
3: 아니, 하고 싶은 거 하자.
2: 네, 그러고 싶진 않아요.
3: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하는데
0: 진짜로 SM에서 제가 맨 처음 봤을 때 그 방송 파우처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제가 이제 김광진 씨한테 드렸어요. 드리고 정산해 주세요 할 만큼 완전 회사원이었어요. 첫인상이. 그래서 SM 매달 자주 나오길래 아, 여기 직원인가 보다. 그런데 그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전술 또 다른 뭔가 후반전에 대한 새로운 기대를 갖게 하는 뭔가
2: 우린 전술이 너무 안 되니까요.
0: 그러니까 하자니까 한번 잘해보자.
4: 올해 26년에는 그 경기 끝나고 몇 분간 더 주는 그 타임 이제 루즈 타임인가?
2: 아, 인저리 타임.
0: 아, 인저리 타임. 네, 네, 루즈 타임.
4: 그것도 있나요?
0: 당연히 있죠.
4: 아, 진짜.
0: VAR 다 해 가지고. 아무튼 후반전 이제 7월 1일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올 한 해 어떻게 보낼 건지 한번 좀 나만의 전술을 세워서 그대로 한번 밀어붙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0: 주제를요.
1: 전술.
0: 아니요. 좋아 좋아를 했습니다. 좋아. 뭐, 긍정적인 걸로 긍정적인 걸로. 2026년 후반 전에는 좋은 일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네. 아주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근데 좋아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간 노래들도 많아요.
2: 그렇죠.
0: 좋아. 난디. 네가 좋아. 그런 노래도 있었고. 좋아.
2: 옛날 사람 옛날 사람.
0: 아 그래요?
2: 네가 좋아. 이게 나와야지 요즘 아, 사람.
0: 네가 좋아. 뭐야.
1: 그 노래 어떤데?
2: 네.
1: 노래 어렵던데.
2: 아유 쉽지 않던데요.
1: 나도 한번 불러볼까 하고 들어봤다가 아니야 아니다.
2: 아 저는 이번에 그 좋아가 주제라고 해가지고 네. 요즘 이게 핫하잖아요. 그래서 듣기에는 별로 어렵지 않아가지고 좀 해보려고 악보랑 이렇게 가지고 기타를 쳐보는데 어 이거 하루 이틀에 될 게 아닌데 연습 많이 해야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작가 누나한테 저 바꿀게요 해가지고 노래 바꿨어.
0: 네가 좋아하는 노래가 요즘 좀
2: 와일드 스윙.
0: 아 그래요.
2: 아 지금 그 얘기 좀 이따 해야 되는데.
0: 아, 그래요. 네.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좋아. 근데 우리 때 좋아하면 저는 그 노래가 떠오르네요. 난 네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2: 그 아, 그러네.
0: 뭐든지 할 수 있어.
2: 아 그게 제목이 뭐였죠?
0: 그 예?
2: 그게 난 너에게 난 너에게.
0: 아, 정수라 씨가 불렀고.
2: 난 너에게 맞나?
0: 아니, 난 너에게 맞아요.
2: 아, 그래요?
0: 아, 난 너에게. 아,
2: 너에게란 나에게 헷갈려 가지고.
0: 난 내가 그 노래가 아마 그 까치.
2: 맞아요.
0: 까치가 엄지에게 불러주는.
2: 아, 맞아요. 아,
0: 그 공포의 외인구단. 고급 외인구단 그때.
2: 아, 나 그 노래 생각을 못 했지 왜?
0: 근데 정수라 씨 목소리가 너무 네. 깔끔하다고 그럴까? 깨끗하다고 그럴까?
1: 그렇게 노래 부르신
2: 호흡으로 노래하셨죠. 호흡으로.
0: 그래요. 내가 요즘 가장 좋아하는 거가 있다면 내가 요즘 가장 좋아하는 거 그 하나씩 일단 먼저 얘기하고 시작을 합시다. 요즘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
1: 없어요.
0: 난 요새 그냥 축구 경기 보는 게 너무 좋아. 프랑스 우승할 것 같아요. 어제 새벽에는 네. 또
1: 저도 요즘 축구 보느라고 네. 잠을 잘 못 자요.
0: 브라질 막 이렇게 보니까 이 시즌이 참 재밌는데 우리가 좀 빠진 게 좀 아쉽긴 아쉽지만 나 저는 아무튼 저는 요즘 좋아하는 거 축구 경기 보는 거라고 했는데 김현수 씨 요즘 좋아하는 게 있다면?
2: 아 저는 그 한 모금이거든요. 그 맥주 한 모금.
0: 아
2: 이거를
0: 시원한
2: 먹어도 좋은데 네. 내일을 위해서 참는 것도 좋아. 그러니까
0: 아. 그 한 잔 시원하게 마시는 그
2: 그거 너무 좋고. 아. 참고 아침 일어났을 때 아, 나 어저께 참았네.
0: 아, 잘 참았다.
2: 이게 또 좋아.
0: 아, 맥주 한 잔. 강인봉 씨는요?
1: 저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축구 보느라고 밤을 새고 있어요.
0: 축구 보는 거.
3: 그럼 뭐 축구 보면서 네. 맥주 한 모금 먹는 건 끝이겠는데.
2: 그게 마우스.
0: 손모주 씨 요즘 좋아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3: 저요?
0: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3: 딱히는 없는데 그냥 전반적으로 다 좋아요.
0: 다 좋아요?
1: 네. 축구 보면서 맥주 한 잔 마시는 거 위험해요.
0: 알겠습니다.
1: 대치타면은 그 막 캔 집어던져.
0: 그래요. 자 노래 한 곡 한 곡 들으면서 우리가 또 좋아하는 게 뭐가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좋아 좋아라는 주제에 어울리는 노래 강인봉 씨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 주제에 딱 어울리는 노래입니다. 네. 진짜로 좋아 좋아 일기예보죠.
0: 일기예보. 네. 그래요.
1: 일기예보 3집 대표 히트곡인데요. 뭐 이 노래가 성공하면서 사실 일기예보가 많이 알려지긴 했어도 대중적으로 큰 히트곡이 없었는데. 이 노래로 단숨에 아주 대중적인 지지를 크게 받게 됐고요. 지금 이미 벌써 발표된 지 30년이 다 되어가는데 스테디셀러죠. 서영은, 엑소 그리고 또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도 이 노래가 리메이크되면서 아주 이제 국민가요 중에 하나가 된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그 지금 강인봉 씨가 얘기했습니다만 아 뭐 좀 유명한데 히트곡이 없었다고 하지만 지금 세대들에게는 히트곡은 있는데 누군지 모르는 가수로 알려져 있어요.
1: 활동을 요즘 안 하고 있으니까요. 네.
0: 활동을 해도 잘 몰라요. 이 친구들은 아, 좀 맨날 서 있어도 그냥 저 친구 같고 뭔가 이게 특징이 없는 저 고등학교 때 제 짝이었어. 아, 중학교 때도 짝이었다.
3: 강현민 씨. 특징이 없,
0: 네, 강현민 씨.
1: 특징이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네. 잘 어우러진다라고 볼 수도 있죠.
0: 참 특이한 멤버들이에요. 강현민 그리고 정구련 그리고 나들이. 근데 네, 정구련 씨는 나중에 또 빠져가지고 2인조로 나왔던 팀입니다. 자, 그 노래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일기예보입니다. 좋아 좋아.

0: 자연 같은 풍경과 함께하는 뜨거운 라이브. 오늘 라이브 주제, 이야기 주제, 좋아 좋아입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좋아 좋아와 관련된 노래 어떤 곡인지 송봉주 씨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그대 없이는 못 살아라는 노래가 있네요. 네. 기록은 선생님 작품이고요. 패트김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좋아해, 사모해, 사랑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뭐 다 좋다는 얘기죠. 근데 이 노래 그 패트김 씨가 직접 얘기를 했는데요. 부르의 명곡에서 네. 그 기록윤님이 미안한 사과할 일이 생겨서 그 사실 잘못했으니까 용서해달라는 마음을 담았어.
0: 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때 당시 규로균 씨하고 패티김 씨하고 뭔가 이게 사랑하는 관계에서
1: 그렇죠,
0: 패티김을 예. 위해서 썼다. 너무 좋아한다, 사랑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1: 뭐 잘못했어, 나 지금
0: 설거지를 안 했네. 설거지 안 하고 말썽 피우다가 빨래도 안 하고 그래서 미안하다고 그냥 좋아해, 좋아해.
1: 좋아해, 사모해, 사랑해. 아니, 좋은 말들이죠. 근데 같은 말들이죠.
0: 근데 그 곡을 누가 썼고도 누가 불렀고 가사가 어떻고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아, 또 어떤 분들의 또 사랑 이야기를 떠올리게 그렇죠. 하는데 그래요. 자, 좋아해, 사모해, 사랑해라는 가사가 아주 돋보이는 그대 없이는 못 살아. 이 노래 송봉주 씨의 라이브로 만나봅니다.

0: 대표 히트곡 그대 없이는 못 살아. 기록윤 작사 작곡의 노래 송문주 씨의 라이브로 만나봤습니다. 그대 없이는 못 살아. 좋아해 좋아해 사랑해 사랑해. 어떠세요? 세 분은 누군가에게 좋아한다는 말을 직접 해보거나 들어봤던 기억. 나너 좋아한다?
1: 가물가물하네요.
0: 가물가물하죠. 야 이거 언제쯤 언제였지?
1: 들어보거나 했던 것 같긴 한데 네. 기억이 안 나.
0: 그래요?
2: 이게
0: 그래도 좋아해. 누군가 나한테 좋아한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을까?
2: 했겠죠.
0: 근데 기억이 안 나요?
2: 아 우리 팬들은 다 좋아한다고 아,
0: 팬들.
2: 하죠.
0: 팬들 말고 약간 좀 사적인 얘기. 처음 들었던 좋아해?
2: 좋아해. 누구한테 들었을까?
0: 아 저는 문득 그 교회에 가서 수련회를 갔는데 이 한 명씩 친구에게 이렇게 글씨 써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종이 한 장에 강물내기 하고 싶은 말. 근데 거기 누군가가 나한테 좋아해라고 써 있었어.
2: 아
0: 근데 그게 좋아해 이렇게.
2: 이런 말들은 이게. 외국엔 많이 하겠죠. 우리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들으면 이상해. 말하는 것도 이상하고.
0: 나의 감정을 좀 숨기는 듯한 그런 느낌. 좋아한다는 얘기해도 되고 야 뭐 이렇게 하면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도 되는데 그런 얘기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3: 그러니까 이제 대놓고는 아니고 아 목소리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0: 그러니까 돌려서 얘기하는 거. 그게 야 그거 꼭 말로 해야 되냐? 뭐 이런 느낌인데.
2: 아 다 그 다들 그래. 그렇죠. 그걸 말로 해야 돼.
0: 말로 해야 되냐.
2: 뭐 이런 말로.
0: 말로 합시다 이제부터는.
2: 해야 되는데.
0: 자 계속해서 다음 노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자전거 탄 풍경과 함께하는 뜨거운 라이브 오늘 주제 좋아 좋아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좋아 좋아는 김영섭 씨가 소개하고 들려드립니다.
3: 그렇죠.
0: 불러주는 게 아니라 부르려고 했는데 못 부른다는
3: 대놓고,
0: 그 노래.
3: 대놓고 네가 좋아.
0: 아, 네가 좋아.
3: 네, 최성권 씨 영화 와일드 스윙 OST에 수록된 노래인데 작사 작곡을 이진희 씨가 하셨네요.
0: 네.
3: 정말 이 노래는 요즘 영화보다도 이 노래가 정말 화제가 되고 있죠. 그 영화 와일드 스윙은 한때 최고의 인기를 누렸지만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해체된 3인조 혼성 그룹이 20년 만에 재기를 꿈꾸는 코미디 영화입니다.
0: 실화는 아니죠?
3: 아 실화는 아니죠.
0: 실화는 아니고 이제 이런 스토리다.
3: 네네네. 그 극중 그 영화 중에 네가 좋아하는 그 극중 가수 최성권 씨 그러니까 오정세 씨죠. 대표 히트곡으로 39주 연속 음악 방송 2위라는 톡 아주 독특한 설정을 가진 노래인데 39주 연속. 사랑에 빠진 남자의 순수한 마음을 담은 감성 발라드입니다. 특히 그 2000년대 초반 그 유행했던 드라마 타이즈 뮤직비디오를 완벽하게 패러디해서 화제를 모았다고 하는데 네. 애절한 립싱크와 첫사랑 이야기 그리고 네가 좋아를 외칠 때마다 선보이는 러브 유 포즈까지 오정세 씨의 코미디 열연이 강력한 웃음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0: 그래요.
1: 다른 영화 보느라고 극장 갔다가
0: 네.
3: 예고편.
1: 예고편이 아니라 이거 뮤직비디오가 나오더라고요.
3: 아, 뮤직비디오.
1: 아예 3분짜리 뮤직비디오가 그냥 나오더라고요.
3: 드라마 타이즈로. 아,
0: 그렇군요. 자, 그 영화 와일드 싱 OST 중에 최성권이 부르는 그러니까 극 중에 오정세 씨가 불렀죠.
3: 네.
0: 네가 좋아. 이 노래 지금 듣고 오겠습니다.

0: 사실은 말이야 그냥 너라서 좋아.
1: 자전거 탄 풍경과 함께하는 뜨거운 라이브. 오늘 라이브 주제, 이야기 주제 좋아 좋아입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좋아 좋아와 관련된 노래가 어떤 곡인지 강인봉 씨가 소개하고 불러주신답니다.
2: 네, 좋은 걸 어떻게 라는 노래죠. 김세환 씨의 대표 히트곡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 노래는 그 당시만 해도 번안가요, 그 팝송에다가 가사만 붙여서 이렇게 부르는 번안가요가 많았는데, 네, 이장희 씨가 작사 작곡을 해서 김세환 님한테 선물을 했다고 해요.
1: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그러면 이제 뭐 싱어송라이터라든가, 그렇죠, 우리 곡을 우리가 만드는 외국 곡을 따라 부르는 그런 형식이 아닌
2: 100% 순수 창작곡이 된 거죠.
1: 네, 그래요. 자, 그 노래 김세환의 좋은 걸 어떻게, 이 노래 강인봉 씨의 라이브로 만나보겠습니다.

0: 자전거 탄 풍경과 함께하는 뜨거운 라이브. 오늘 라이브 주제 이야기 주제 좋아 좋아입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곡은 어떤 곡인지 송봉주 씨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네가 참 좋아 주얼리의 노래죠. 2003년 발표된 주얼리 3집 대표곡입니다. 경쾌한 멜로디, 상큼한 매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히트곡이고요. 이 사랑이란 말보다 그냥 네가 참 좋아라는 가사는 이 약간 첫사랑 같은 느낌이 많이 옵니다. 풋풋함을 담아내는 당시 많은 연인들의 마음을 대신했었죠.
2: 요즘은 썸 탄다 이런 얘기를 하죠.
0: 네.
2: 뭔가 이제 확실하게 이루어진 사랑이라기보다는 뭔가
0: 불이 붙어가는 분위기. 그래요. 네가 참 좋아 이런 얘기 누군가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 노래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주얼리입니다. 네가 참 좋아.

0: 매주 수요일에 함께합니다. 자전거 탄 풍경과 함께하는 뜨거운 라이브. 오늘 라이브 주제, 이야기 주제 좋아 좋아입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좋아 좋아와 관련된 노래는 어떤 곡인지 김영섭 씨가 소개하고 또 불러주신답니다.
1: 네, 1983년에 발표된 이문세 1집 나는 행복한 사람 수록곡인데요. 그대.
0: 그대.
1: 작사 작곡이 양동희 씨네요. 잔잔한 멜로디와 서정적인 가사로 오랫동안 사랑을 받고 있는 발라드죠. 특히 무척 좋아하나 봐라는 가사를 반복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순수하고 솔직한 마음을 담담하게 전한 곡입니다.
0: 이것도 좋아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 너 좋아하나 봐. 뭔가 좀 약간 물음표가 있는 딱 얘기해도 될걸 뭔가 좀 약간 돌려만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 이문세 그대, 이 노래 김영섭 씨의 라이브로 만나보겠습니다.

0: 자전거 탄 풍경과 함께하는 뜨거운 라이브. 오늘 라이브 주제, 이야기 주제 좋아 좋아입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곡 강인봉 씨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좋아 좋아와 관련된 노래.
1: 좋니?
0: 아니
2: 약간 좀
0: 아, 노래 제목이 좋니예요. 아, 여태까지 좋아 좋아 좋아 한참 얘기했더니 좋니?
2: 물어보는 거야.
0: 뭐가 이렇게 좋니? 이런 뜻인가?
2: 좋으셨어요?
0: 좋았어요?
2: 짧은 한마디인데 네. 지금 이런 어떤 애틋한 마음 이런 게 잘 표현된 노래인 것 같아요. 윤종신 씨 보컬이 또 이제 이 노래 매력을 더 배가시킨 것 같고요.
0: 나랑 함께해서 좋니가 아니라 너 나 헤어지고 나서 다른 남자 만나니 좋니 이런 뜻인 것 같아요.
2: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0: 아, 윤종신 씨는 항상 좀 이런 노래를 많이 쓰는데.
2: 궁금하잖아요. 지금 기분이 어떤가. 지금 뭐 잘하고 있는 건가?
0: 그래요. 오늘 좋니 좋아 좋아라는 주제를 가진 이유 한 이유가 이제 앞으로 남은 후반전 우리가 잘 살아보자. 7월부터 그러면 올 하반기 꼭 이루고 싶은 좋은 일이 있다면 세 분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요? 순위 프로그램 1위? 아니면
2: 그런 저희 계획이 저희 선수들이 아예 없어요.
0: 2세? 아니면 뭐 공연?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요?
2: 공연이겠죠 뭐.
0: 공연.
2: 공연 가수가 가장 좋은 일이 공연하는 거 하고.
1: 건강하게 노래하는 거죠 뭐 그냥.
2: 맞아. 신곡 발표하는 거 하고. 뭐.
0: 무대서는 거예요.
2: 그렇죠.
0: 그 마이클이란 영화에서 전 기분 좋은 그 대사 하나가 아버지가 그런 얘기하더라고. 마이클은 무대에 올라야지 병이 낫는다고.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무대에 오르는 사람들은 무대에 오르고 또 일하는 사람들 계속 일하고.
2: 영화에서는 조금 안 좋은 이형세였는데.
0: 그렇죠. 아무튼

0: 자, 윤종신이 부르는 존니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자전거 탄 풍경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너무 좋았고요. 다음 주 라이브 기대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0: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꿍따리 잡아라. 힘난 하루 보내세요.
2: 이제 괜찮니? 너무 힘들었잖아.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 이름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홍입니다. 서울시가 휠체어 이용자와 비장애인 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 택시를 오늘부터 시범 운영합니다. 2026년 4월 기준 서울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약 19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20.3%를 차지하고 있고요. 장애인 바우처 택시 이용 건수는 2022년 48만 건에서 2025년 144만 건으로 약 3배 증가했습니다.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이동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을 수용할 교통서비스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죠. 그래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는 기존의 교통체계가 아니라 한 번의 개편으로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미래형 교통체계를 구축했는데요. 시범 운영 차량에는 국내 최초로 휠체어 탑승형 모빌리티가 활용되고요. 2단 접이식 슬로프가 적용돼 수동과 전동 휠체어 모두 차량 옆문으로 승하차할 수 있습니다. 올해 12월까지 중증 보행 장애인에게 월 100건을 우선 배치한다고 하니까 시범 운영이 잘 이루어져서 UD 택시가 일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 FT 아일랜드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사랑아리.

수요일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 FT아일랜드의 사랑 아리였습니다. 오늘 방송 순서 소개해드리죠. 신기한 보조기기 세상에서는 저시력인을 위한 AR 스마트 글라스 시각 보조기기 소개해드리고요. 화재 집중에서는 성악가로 유럽 무대에서 승승장구하다가 갑작스런 시각장애로 잠시 활동을 멈춘 후 이제 다시 도약의 길에 오른 바리톤 김봉중 씨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에서는 경기도 장애인체육회가 휠체어 컬링 리그에서 우승했다는 소식과 결국 토너먼트 진출에 실패하고만 월드컵 소식까지 전해드리죠.

0: 내일은 푸른 하늘.
1: 저는 이제 서울시 각장애인연합회 영등포구지회 시각장애인신부터 사회복지사 윤지수입니다. 일단 시각장애인분들이 정보가 많이 없어서 뭐 문화행사, 문화참여를 하기가 기회를 마련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뭐 처음 해보는 것들, 시각장애인분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찾다 보니 뭐 색다른 것들도 해보고 이렇게 계속 그렇게 도전을 해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어떤 문화행사가 시각장애인분들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알지 못하니까 일단 한번 이거 괜찮아 보이네 하면은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기획한 의도대로 시각장애인분들이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네, 정부의 기회가 없다고 해서 시각장애인분들이 뭐 다양한 문화가 많을 텐데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을 텐데 그 기회를 놓치고 체험하지 못하는 건 되게 아쉬운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최대한 뭐 시각장애인, 비장애인을 떠나서 이런 기회가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 저는 시각장애인분들 이전 기간에서 시각장애인 대상으로 사업을 했었고 저는 익숙해요. 사실 시각장애인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3년 동안 거기서 이제 고객님, 국장님, 뭐 직원들도 다 전맹이시고 두 분 다 그러니까 익숙해가지고 적응하는 데 솔직히 얼마 안 걸렸어요. 네. 회원분들에 대한 이해도가 있고 시각장애인분들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니까 쉼터 자체가 어쨌든 시각장애인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이다 보니까 여기서 시각장애인분들이 많이 누리고 이분들의 욕구나 이런 것들을 잘 캐치하는 사회복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듣고 싶은 노래는 이찬혁의 멸종위기 사랑입니다.

0: 매주 수요일 보조기기에 대한 이슈와 정보를 전하는 신기한 보조기기 세상 보내드리고 있죠. 경기도 보조기기 북부센터 김은평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저시력인을 위한 보조기기 준비하셨다고요?
1: 오늘은 저시력장애인을 위한 AR 글래스형 보조기기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시력장애인분들은 글씨가 흐리게 보이거나 물체의 윤곽을 구분하기 어렵고 밝기나 대비에 따라 보는데 큰 차이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남아있는 시각기능을 조금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기기인데요. AR 글래스형 보조기기는 안경처럼 착용한 상태에서 주변 화면을 확대해 보여주고 글자를 음성으로 읽어주거나 앞에 있는 사물을 인식해 안내해주는 방식으로 활용되는데요. 오늘은 이 보조기기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실제 생활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자, 우선 저시력장애인들은 주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요?
1: 저시력장애인분들이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은 단순히 잘 안 보인다는 말로만 설명하기는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 글씨가 흐리게 보이거나 사물의 윤곽이 뚜렷하지 않아서 물건을 구분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고요. 밝은 곳에서는 눈부심이 심하고 반대로 어두운 곳에서는 주변을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문이나 약봉투, 영수증, 메뉴판처럼 작은 글씨가 많은 정보를 확인할 때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도 많은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시야가 좁아져서 정면은 보이지만 주변이 잘 보이지 않기도 하고 글자나 화면이 휘어져 보이거나 겹쳐져 보여서 책을 읽거나 정보를 확인하는 일뿐만 아니라 외출 준비를 하거나 물건을 찾고 낯선 공간에서 주변을 파악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0: 네, 그 AR 글래스형 보조기기는 어떻게 생겼나요?
1: AR 글래스형 보조기기는 이름 그대로 안경처럼 얼굴에 착용하는 형태로 흡사 스포츠형 선글라스와 같은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품은 글래스 본체와 영상을 처리해주는 장치, USB-C타입 케이블, 빛가리개, 코받침, 사용설명서, 휴대용 케이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글래스 앞쪽에는 주변을 촬영하는 13메가픽셀 오토포커스 카메라가 있고 양쪽에는 소리 안내를 들을 수 있는 스피커와 마이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화면은 양쪽 눈에 각각 FHD급 해상도로 보이도록 설계되어 있고요. 시야각은 약 42.5도 정도입니다.

0: 무게는 액세서리를 제외하고 약 74.3g 정도라서 일반 안경보다는 무게감이 있지만 착용형 보조기기라는 점을 생각하면 비교적 가벼운 편입니다.
1: 아, 이 근시가 있는 분들은 조리개를 사용해서 디스플레이가 더 잘 보이게 설정할 수 있나 보죠?
0: 네, 맞습니다. 근시가 있는 분들은 글래스 위쪽에 있는 조리개를 돌려서 화면이 더 또렷하게 보이도록 맞출 수 있는데요. 이 보조기기는 0 디옵터부터 마이너스 5 디옵터까지 조정할 수 있어서 근시가 있는 분들이 본인 눈에 맞춰 화면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디옵터는 쉽게 말해 안경 도수처럼 눈에 맞게 초점을 조절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사용자는 글래스를 착용한 상태에서 왼쪽과 오른쪽을 각각 조절하면서 글자나 화면이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 지점을 찾으면 되는데요. 만약 화면이 겹쳐 보이거나 잔상이 남고 초점이 흐릿하게 느껴진다면 조리개를 다시 천천히 맞춰보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이 화면 확대 기능은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0: 화면 확대 기능은 저시력 장애인분들이 작은 글씨나 멀리 있는 대상을 조금 더 크게 보고 싶을 때 활용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안내문, 약 봉투, 영수증과 같이 글씨가 작아서 확인하기 어려운 자료를 볼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보조기기는 안경처럼 착용한 상태에서 화면을 크게 보여주는 방식이라 손에 들고 사용하는 확대기보다 양손을 비교적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이 화면을 확대할 때 주의할 점도 있을까요?
0: 네, 보조기기를 사용해 화면을 너무 많이 확대하면 작은 움직임에도 화면 흔들림이 크게 느껴지고 눈의 피로도 빨리 올 수 있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낮은 배율부터 시작해 본인에게 편안한 정도를 천천히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사용 초기에는 큰 글씨나 3에서 5m 정도 거리의 큰 사물부터 짧게 연습하면서 익숙해지는 방식이 권장되고요. 그리고 확대된 화면은 실제 거리감과 다르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동 중에 사용하기보다는 앉아있거나 정지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글자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기능은 어떻게 활용하면 될까요?
0: 글자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기능은 화면 안에 보이는 문자를 인식해서 소리로 돌려주는 기능인데요. 저시력 장애인분들이 작은 글씨를 오래 들여다보지 않아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용자는 글래스 화면에 읽고 싶은 글자가 들어오도록 바라본 뒤 문자 읽기 기능을 실행하면 인식된 내용이 음성으로 안내되는데요. 특히 글씨가 작거나 대비가 낮아서 눈으로 읽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시각적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그리고 저 앞에 있는 사물을 인식해서 알려주는 기능도 있다면서요?
0: 네. 해당 기능은 글래스 화면에 들어온 사물을 인공지능이 분석해서 사용자가 소리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 책상 위에 컵이나 휴대폰이 있는지 확인하거나 주변에 어떤 물건이 놓여 있는지 파악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물체의 윤곽이 흐릿하게 보이거나 배경과 사물이 잘 구분되지 않는 경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사물인식 기능은 인터넷 연결이 필요하고 조명이나 거리, 사물이 화면 안에 들어온 정도에 따라 인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혹시 화면 밝기라든가 뭐 화면 대비를 사용자가 직접 조절할 수도 있는 건가요?
0: 네, 보조기기 사용자는 직접 밝기와 대비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화면 밝기는 0%부터 100%까지 조절할 수 있고 대비도 0%부터 100%까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밝기는 화면이 너무 어둡거나 눈부실 때 조절해 사용할 수 있고 대비는 글자와 배경, 사물과 주변 환경의 차이를 더 또렷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인데요. 예를 들어 흰 종이에 적힌 글씨가 흐릿하게 느껴질 때 대비를 높이면 글자가 조금 더 선명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색상 반전이나 컬러 필터, 윤곽선 기능은 어떤 분들에게 도움될까요?
0: 색상 반전, 컬러 필터,

0: 감각성 기능은 화면을 더 잘 구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색상 반전은 밝은 배경과 어두운 글자를 반대로 바꿔 보여주는 기능으로 눈부심이 심하거나 흰 배경이 부담스러운 경우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컬러 필터는 사용자가 보기 편한 색을 선택하고 색의 강도를 조절해서 화면을 조금 더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윤곽선 기능은 사물이나 글자의 경계를 더욱 뚜렷하게 보여주는 기능으로 물체의 모양이나 테두리를 구분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저 활용할 수 있는 모드가 정말 다양하잖아요. 실내, 실외, 독서, 맞춤 모드는 각각 어떻게 사용하면 좋죠?
0: 해당 보조기기에는 사용 환경에 맞춰 화면을 조정할 수 있는 실내, 실외, 독서, 맞춤 모드가 있습니다. 실내 모드는 조명이 비교적 일정한 공간에서 물건을 보거나 안내문을 확인할 때 활용하기 좋고요. 실외 모드는 햇빛이나 주변 밝기 변화가 큰 환경에서 화면을 조금 더 보기 편하게 맞출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 모드는 책, 서류, 안내문처럼 글자를 확인하는 상황에 맞춰 활용하면 좋고요. 맞춤 모드는 사용자가 밝기, 대비, 색상 관련 설정을 본인 눈에 편한 값으로 조정해 저장해두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그리고 저 음성 명령으로도 조작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기능들을 실행할 수 있습니까?
0: 네, 일부 기능은 음성 명령으로도 실행할 수 있어서 버튼이나 화면 조작이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확대 또는 줌인이라고 말하면 화면을 키우고 축소 또는 줌아웃이라고 말하면 화면을 줄이는 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문자 읽어줘라고 말하면 글자 읽기 기능을 실행할 수 있고 사물인식이라고 말하면 앞에 있는 물건 사물을 확인하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의 밝기를 조절하거나 대비, 컬러 필터, 윤곽선 기능도 말로 켜고 끌 수 있어서 상황에 따라 화면을 빠르게 바꾸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착용 인식 센서나 잠금 기능은 어떤 부분이 편리한 걸까요?
0: 착용 인식 센서는 사용자가 글래스를 쓰고 벗는 상태를 감지해 화면을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기능입니다. 글래스를 착용하면 디스플레이가 켜지고 벗으면 화면이 꺼지는 방식이라 불필요한 화면 표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요. 잠금 기능은 사용 중 실수로 화면을 건드려 설정이 바뀌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런 기능들을 사용해 사용자는 기본적인 사용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실수로 화면이 바뀌는 불편을 줄여 보조기기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신기한 보조기기 세상, 경기도 보조기기 복부센터 김은평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쿨의 노래 이어드리죠. 아로하.

화제에 집중. 장애를 갖고 열심히 살아가는 화제의 인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사회를 위해 애쓰는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0: 성악가로서 국제무대에서 실력을 인정받아 유럽 전역에서 활동하다가 양쪽 눈에 망막 박리로 어느 날 갑자기 시각장애를 갖게 된 분이 있습니다. 바리톤 김봉중 씨인데요. 오늘 화제 집중에서는 잠시 멈췄던 성악가로서의 삶을 다시 시작하고 있는 김봉중 씨를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성악가 김봉중입니다.
0: 아유, 반갑습니다. 역시 목소리가 정말 좋으시네요.
1: 감사합니다.
0: 예, 예. 앞서 제가 아주 간략하게 우리 김봉중 씨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성악가로 활동한 지는 얼마나 되셨는지요?
1: 예, 제가 2005년도에 이제 대학교를 입학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이제 성악을 했기 때문에 20년 조금 남았습니다.
0: 아, 20년, 예.
1: 예.
0: 그 이탈리아 유학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예. 뭐 국제 콩쿠르에서 여러 차례 상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예. 콩쿠르였는지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1: 우선 제가 특별히 기억나는 콩쿠르들 가운데서 네. 그 처음으로 1등을 했던 가에타노 지네띠 국제 콩쿠르이 기억에 나고요. 그
0: 예.
1: 이후에 이제 바리톤 이름을 걸고 하는 콩쿠르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피에로 카푸칠리, 주세페 따데이, 디다로포, 줄리오 프레고지 이 콩쿠르들에서 네. 감사하게 최고 바리톤상을 와. 수상하게 되면서
0: 예.
1: 예, 아주 좋은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콩쿠르를 통해 인정받은 실력으로 유럽에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했다고 들었는데 뭐 콘서트나 오페라 활동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1: 예, 먼저 그 콩쿠르들과 이제 학업을 병행하면서 또 감사하게 불러주신 자리에서 이태리 깐쪼네 같은 음악회도 많이 했었고
0: 아, 예.
1: 그걸 시작으로 이제 때때로 오디션을 통해서

0: 오페라 그런 주연 캐스팅을 이제 야.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 이제 거기에 맞는 목소리를 캐스팅하면서 이태리와 이제 때로는 프랑스, 독일하고 이제 가까운 이제 유럽 나라들, 헝가리라든지 이제 스페인 이렇게 다니면서 10개국 정도를 와. 이렇게 초대받으면서 연주 활동을 이어갔었습니다.
1: 우리가 알만한 뭐 오페라 좀 말씀해 주신다면 참여하셨던.
0: 제가 했던 작품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하는 작품인데 네. 이제 주세페 베르디의 작품 중에서 라트라비아타.
1: 예.
0: 네, 거기에서는 아버지 역할, 제르몽 역할을 했었고요.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리골레토라는 오페라 작품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감사하게 또 리골레토 역할을 하게 되면서 야,
1: 네.
0: 그와 이제 또 잔니스키키라는 그 푸치니 작품이 있습니다.
1: 예, 예.
0: 그 조금 제 목소리 성질과 캐릭터가 좀 강한 그런 역할들이 잘 어울린다는 이제 이야기를 해주셔서
1: 예.
0: 그런 레퍼토리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1: 아주 다양한 작품에서 주역과 또 조역을 하셨군요.
0: 예.
1: 그 이탈리아의 전설적인 소프라노죠. 카티아 라차렐리가 그 김봉중 씨에게 목소리에 음악이 담겨 있기에 노래를 계속해야 한다. 이런 찬사를 남겼다고 했는데 갑자기 눈에 문제가 생기셨습니다. 이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0: 네, 그 선생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칭찬이 비단 저만의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을 건데 이제 그 이후에 또 감사한 기회들과 연주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가운데서
1: 네.
0: 보통 유럽 안에서는 비행기나 기차를 타고 많이 일정을 소화하게 그렇죠. 되는데 예, 기차를 이제 타고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는 밀라노에 거주하고 있었었는데
1: 네네.
0: 기차를 타고 한 6시간 정도 이제 타고 가는 일정 가운데서
1: 네.
0: 돌아가는 기차에서 이제 보통 잠을 잘 청하진 않는데
1: 네.
0: 피곤해서 한 눈을 15분 정도 감고 있었습니다.
1: 네네.
0: 약간 졸기도 했었고 근데
1: 예.
0: 살짝 이제 도착할 무렵이 돼서 눈을 떴는데 어느 순간 저희 자동차 폭우 가운데 운전하면은
1: 예.
0: 이렇게 와이퍼 아무리 빨리 돌려도 그 앞에 시야가 좀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1: 아, 그렇죠. 예, 맞아요. 희미하죠, 좀. 네. 예.
0: 네, 그 희미한 느낌, 그리고 또 약간 커튼이 쳐져 있는 느낌이 눈앞에
1: 예.
0: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양쪽 다 있었기 때문에 그 방송 듣고 캐리어에 의지하면서 이제 제가 내려야 되는 기차역에 이제 조심히 내리기까지는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응급실 이렇게 가면서
1: 네.
0: 그날 이제 검사를 하는데 의사가 양쪽 다 망막박리가 왔다.
1: 오.
0: 네. 이제 그런데 이제 그게 막 엄청 무겁게 이야기했다기보다 입원해서 이제 다음 날 수술하면은 괜찮다.
1: 아, 예. 네. 처음에는 가벼운 수술인 줄 아셨는데.
0: 네. 이제 물론 양쪽 다 오는 경우는 엄청 흔한 상황은 아닌데.
1: 예.
0: 이제 그래도 뭐 크게 막 그 못할 거 없으니까 이제
1: 네, 그렇죠.
0: 그때가 22년도 7월 달이었는데
1: 네네.
0: 그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유럽도 코로나로 인해서
1: 그렇죠. 예.
0: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검사할 것들 다 하고 진행 가운데서 이제 그 다음 날에 입원 바로 하고
1: 예.
0: 수술을 이제 하게 되면서 먼저는 오른쪽 수술을 했었습니다.
1: 네네네.
0: 이제 그 이유가 왼쪽에 비해 오른쪽이 조금 더 그 박리된 부분이 적었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꿰매고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서 왼쪽도 마저 병행하면 이제 좋겠다는
1: 예.
0: 소견을 이야기해 주셔서 그렇게 진행하기로 했고 이제 오른쪽 첫 번째 수술했을 때는 한 이틀 정도 지나서 이제 안대를 떼니까 약간 미세하게 보였거든요.
1: 예예.
0: 이제 그러고 이제 다시 검진을 하니까 약간 덜 붙은 부분이 한 몇 방만 꼬매면 괜찮을 것 같으니까 그걸 마저 하고 왼쪽을 하자 해서 이제 그 오른쪽을 진행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부분 마취를 했습니다. 첫 네. 번째는 전신 마취를 하고 부분 마취를 하는데 이제 일반적인 그 의료 이야기들이 조금씩은 들리고 네. 이제 3일 정도 뒤에 이제 안대를 떼고 검사를 하는데 그 사이에 느낌이 좀 첫 번째 수술보다 더 통증이 막 심하고 아픈 거예요.
1: 예예예. 예, 예.
0: 그래서 뭐 저희가 통증이 두통이 심하고 이렇게 치통이 심하면 때로는 잠을 못 이루는 정도까지도 이루어지는데
1: 예.
0: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의사에게 안대를 뺐는데 이게 안 보인다.
1: 아하.
0: 앞에 목소리는 들리는데
1: 예.
0: 그 전에 첫 번째 수술에는 미세하게는 보였었는데 두 번째 하고 나서 안 보이고 어느 순간 회색으로 돼서 이제 그 의사들도 좀 당황하기 시작하고
1: 예.
0: 이제 당장 이걸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입원해서 한번 검사를 해보고
1: 아이고, 예.
0: 조직세포랑 이제 또 진행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다. 당연히 저는 이제 그 의견에 따랐었고
1: 네.
0: 이제 그 진행 가운데 한 2주 정도 지나서 이제 검사가 나왔는데 세포가 손상되어서 그 망막 세포가 손상된 부분으로 인해서 실명이 되었다.
1: 아이고,
0: 이제 예. 딱 이야기를 듣고 근데 그때 당시는 한국으로 바로 올 수 없었던 게
1: 네.
0: 그 세포 손상되면서 감염이 된 부분
1: 감염 예.
0: 잘못되면 뇌로 전이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제가 아까 7월 중순에 수술을 하게 되고 7월 말에 이제 무균실에 입원하게 되면서
1: 네네.
0: 내과 그 과장 선생님과 비롯해서 이제 그 병명을 알아보려고
1: 예.
0: 계속 약물을 투여하고
1: 아이고.
0: 그때마다 체열하고 검사하면서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이 걸렸었어요.
1: 예예.
0: 그러면서 이제 박테리아 그거에 맞는 이제 약을 찾게 되고 그 약 투여하고 한 달 반 정도 또 소요가 되면서 제가 이제 병원에 한 100일 정도 입원을 하고 이제 10월 말에 한국에 귀국하게 되었었죠.
1: 그렇군요. 아니 말씀만 들어도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0: 네.
1: 그러고 나서 일상생활이 많이 어려우셨을 것 같거든요. 어떠셨습니까?
0: 맨 처음에 그 수술에 집중했던 시기 가운데서도 통증과 그리고 계속 어지러움과 그리고 이제 안 보이기 때문에 그 균형 감각이라든지 병원 그 제가 입원했던 그곳 자체도 1인실이었기 때문에
1: 네.
0: 안 넓은데 화장실까지 5걸음도 혼자 못 가는 거예요.
1: 아이고,
0: 균형을
1: 예.
0: 못 잡아서 그리고 그 약물로 인해서 살이 한 달 사이에 한 19kg가 빠지게 되니까 그게 건강하게 빠지는 게 아니어서
1: 네, 그쵸.
0: 이제 몸이 다 약해져 있었고 그런 가운데 일상은 이제 좀 힘들었었고 이제 그때 당시 조금 제 개인적으로 마음을 좀 많이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그 가운데 개인적인 일상의 회복은 아직 조금 시간이 걸릴지언정 자세와 호흡부터라도 조금이라도 회복을 할 수 있으면은
1: 맞아요.
0: 다른 부분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한 게 한 게 풀어가기 시작했었습니다.
1: 그렇게 마음을 다 잡고 또 어떻게 해서 다시 무대에 서게 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0: 네, 제가 아까 22년도 이제 10월 말에 귀국하게 되고
1: 네.
0: 그 이후에도 나머지 왼쪽을 이렇게 한국의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가운데 이제 23년도 여름쯤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악 콩쿠르 있다고 주변에서도 저를 생각해 주신 분들 중에서 그래도 혹시라도 노래를 다시 이렇게 조금이라도 가능하면은
1: 예, 원래 하셨었으니까
0: 어떻겠니 이제 그쵸. 했었는데 그때는 실은 그 수술과 몸이 다 약해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대화하는 것도 어려웠었고 한 1분 정도 이야기하면 머리가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1: 아이고야. 예.
0: 네,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 저희 목소리를 쓰는 쪽들은 이 비강 공명을 통해서
1: 맞아요. 예, 그렇죠.
0: 진동이 되는데 눈과 가깝기 때문에
1: 네.
0: 말을 할 때도 어지럽지만 노래를 하면은 그 압력 때문에
1: 그렇죠, 그렇죠. 예.
0: 그걸 견뎌야 되는데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1: 네, 네.
0: 근데 이제 그때

0: 콩쿠르 이야기를 듣고 연습을 당장에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한번 이게 만약 계기가 돼서 노래를 네. 한 번이라도 부르고 올 수 있다면은 그 다시 한번 일어나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럼요. 그런 생각과 마음으로 대구에서 이제 처음 그렇게 콩쿠르를 시작하게 되었었고 예. 그게 이제 수술 후에 첫 무대가 되었었습니다.
1: 예. 그 이후에 이제 장애 예술인들의 가장 큰 경연 대회인 스페셜 K에서도 대상 받으셨잖아요.
0: 아, 네. 그때 그때에도 실은 그 대구에서 있었던 성악 콩쿨 이후에 노래를 지속적으로 할 수 없는 상태였었는데 네네. 그때도 그 장인 스페셜 K가 있다 이야기를 듣고 대구 이후에도 좀 그 인터벌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1: 네.
0: 근데 이렇게 조금이라도 한번 시도를 해봐가지고 또 그게 상을 떠나서 제 스스로와의 경쟁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1: 그렇죠. 예.
0: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다시 노래를 한 곡이라도 더 할 수 있으면은 한번 걸어가보자. 그때도 동일한 마음으로 이제 스페셜 K를 참가하게 되었었고 또 감사한 결과를 통해서 네, 또 좋은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1: 그래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툴 뮤직 소속의 아티스트로 활동 중이시고 음반 준비도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0: 네. 그때 그 콩쿨 심사위원 중에 한 분이었던 지금 이제 툴 뮤직 대표인 정은현 대표님
1: 예, 만나게 되면서 예, 예.
0: 그 작은 만남이 지금까지 이어오게 되고 이제 그 사이사이에 이야기를 통해서 그 비전을 갖고 조금 더 어떤 음악을 나누면 좋겠다는 이제 그 마음들을 앨범에 좀 녹여내면 좋겠다는 네.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서 클래식의 대중분들이 또 친숙하게 들을 수 있고 저희가 매체를 통해서 입수한 클래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1: 그럼요. 예.
0: 그 클래식들 가운데서 저에게도 또 좋았던 그 시간을 줬던 음악들을 10곡 정도 이렇게 추려서 네, 지금 연습을 하고 있고
1: 네.
0: 아마 그게 당장 날짜를 정하고 하진 않았지만은 이제 올 가을쯤 이렇게
1: 조만간
0: 네. 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아, 오늘 좀 시간이 더 있으면은 길게 말씀을 나누면 좋겠는데 예, 시간 네. 제약 때문에 예.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새 예. 음반과 함께 멋진 활동 저희가 또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0: 감사합니다.
1: 바리톤 김봉중 씨와 함께 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순서 여가지요. 김종국이 부릅니다. 한 남자.

0: 네, 이름 푸른 하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엔 장애계와 비장애계 스포츠 소식을 전해드리죠. 스포츠 중앙일보 김효경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0: 경기도 장애인체육회가 휠체어 컬링 리그 정상에 올랐네요.
1: 경기도가 2026 하이코업의 코리아 파라 컬링 리그 정상에 올랐습니다. 경기도 장애인체육회는 지난 29일 강릉 컬링 경기장에서 열린 챔피언 결정전 4차전에서 서울특별시청에 5-4로 승리하면서 시리즈 전적 3승 1패로 우승을 했습니다. 네. 경기도는 예선에서는 4위로 플레이오프에 턱걸이를 했는데요. 준결승에서 예선 1위를 차지한 강원도 장애인체육회에 2연승을 거뒀고요. 창원시청을 2승 1패로 물리친 서울시청까지 결승에서 제압하면서 네. 지난해 준우승의 아쉬움을 떨쳐냈습니다. 지난 3월 밀라노 동계 패럴림픽에 출전했던 바로 그 팀이죠. 네. 이 남봉광 스킵을 필두로 한 팀인데 내년 국가대표로도 발탁이 됐습니다.
0: 그렇군요. 장애인 배드민턴 대표팀은 2주 연속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요.
1: 네, 장애인 배드민턴 국가대표팀이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치른 마지막 국제대회에서 의미 있는 성적을 거뒀습니다. 6월 28일까지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열린 아일랜드 인터내셔널에서 금메달 4개, 은메달 3개, 동메달 3개를 획득했습니다. 지난주 정겨울과 금메달을 따냈던 박혜성 선수 또다시 WH1-2 등급 혼합복식 정상에 올랐습니다. 또 이번에는 WH1 등급 남자 단식까지 2관왕에 올랐고요. 정겨울 선수 역시 여자 단식 WH2 등급 정상에 올랐습니다. 네. 특히 박혜성 선수 유수영 선수와 조를 이룬 남자 복식에서 아시안게임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다이키 카지와라 그리고 케이타 니시무로 와 준결승에서 맞붙었는데 네. 2-1 승리를 거뒀습니다. 결승에서는 또 최정만 김정준 선수가 박혜성 유수영조를 이겨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0: 네. 김규호 선수가 경기도지사기 전국장애인 역도 선수권에서 한국 신기록 세웠다고요?
1: 김규호는 남자 88kg 이하급 경기에서 파워리프팅 215kg, 웨이트리프팅 220kg, 그리고 합계 435kg로 세 종목 모두 한국 신기록을 세우고 금메달 3개를 목에 걸었습니다. 네. 72kg급에 출전한 정봉중 선수 그리고 무제한급에 나선 김영락 선수 역시 한국 기록을 작성하면서 나란히 3관왕에 올랐습니다.
0: 네.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장애인 스포츠 등급분류 세미나를 개최했다고요?
1: 네. 장애인체육회는 6월 26일 대구 광역시체육회관에서 시도 및 시군구 장애인체육회 직원 등 장애인체육 관계자를 대상으로 열렸던 2026년 제3차 장애인 스포츠 등급분류 교육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대한장애인체육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온라인 스트리밍도 병행을 했고요. 네. 그러면서 교육 참여 기회를 넓혔습니다. 등급분류 개요와 과정 및 절차 그리고 현장에서 마주하는 등급분류 사례 분석 질의응답순으로 진행이 됐고요. 제4차 세미나는 제주도, 제5차 세미나는 광주에서 열립니다.
0: 네. 자, 이제는 월드컵 이야기 좀 해보죠. 사실 지난주에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뭐 캐나다와의 32강전이 뭐 승리했다, 뭐 아니면 아쉽게 패했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시나리오가 완전 달라졌습니다.
1: 네. 네. 지난 24일 열린 조별리그 3차전 우리가 남아공에게 0-1로 졌습니다. 네. 경기 내내 정말 무기력한 진짜 이런 모습이었고요.
0: 충격이었어요. 진짜.
1: 후반 18분 타펠로 마세코에게 선제골을 내줬습니다. 1승 2패가 된 한국은 1승 1무 1패에 남아공에게 조 2위를 내주고 3위로 밀려났습니다. 사실 끝나도 끝난 게 아니었어요. 네. 이번 대회는 48개국이 참가했기 때문에 3위 팀 12개 중 상위 8개 나라도 32강에 갈 수 있었는데요.
0: 그렇죠. 경우에서 계속 나왔죠.
1: 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조별리그 마지막 날 탈락이 결정되고 말았습니다.
0: 네. 홍명보 감독이 사퇴했죠.
1: 네. 남아공전에서 손흥민 선수를 선발에 제외하고 또 황희찬 선수를 먼저 내보내는 강수를 뒀었습니다. 그동안 기용하지 않았던 옌스 카스트로프를 출전시키기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실패였습니다. 네. 대회 전부터 사실 감독 선임 과정에서 이 정몽규 회장 그리고 축구협회가 많은 비판을 받아서
0: 뭐 2년 전부터 벌써 그렇죠.
1: 네. 네. 이번 대표팀에 대한 반응도 좀 평소보다 싸늘했었는데요. 네. 결과마저 좋지 않자 엄청난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홍명보 감독은 조별리그 탈락 후 하루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홍 감독은 남아공전 패배 원인을 모르겠다는 네, 또 답변을 내놓았는데요.
0: 화났었어요. 그래서 예.
1: 축구협회는 별도의 환영 행사 없이 선수들을 나눠서 귀국시켰습니다.
0: 어쨌든 이번 실패로 축구계 개혁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지금 들끓고 있어요.
1: 네. 정몽규 회장이 2023년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할 당시 축구 팬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었죠. 한국보다 미국 자택에 머무는 시간이 길었고 네. 또 전술적으로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시안컵 4강에 탈락했고 이후에 홍명보 감독이 선임이 됐습니다. 이때도 해외 지도자들과 협상을 좀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많았죠.
0: 네.
1: 당시 협회는 1순위 후보였던 제시 마시 감독과 세금 문제가 있었다고 해명을 했는데 마시 감독은 이번 대회 또 캐나다를 16강으로 이끌었습니다. 예, 축구협회장 선거인단 선정 그리고 감독 선임 시스템은 물론이고 유소년 육성, 대표팀 운영 방안 등 이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정계, 팬들 그리고 축구계 내부에서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0: 더군다나 이제 우리 팬들이 가장 아쉬워했던 건 또 손흥민 선수 아니겠습니까?
1: 손흥민 선수 남아공전을 마친 뒤 모습이 참 쓸쓸해 보였는데요. 네. 2014 브라질 월드컵 때부터 늘 눈물을 쏟았거든요.
0: 그러게요.
1: 아쉬움, 아유. 기쁨, 분노 이런 눈물들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럴 기운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주포지션이 아닌 톱으로 배치가 돼서 상대 수비들을 좀 끌고 다니는 역할을 네. 많이 했고요. 남아공전에서는 게임 체인저로 투입이 됐지만 사실 예전만큼의 지배력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월드컵을 앞두고 미국으로 또 이적을 했었기 때문에 아쉬움이 더 컸습니다.
0: 네.
1: 손흥민 선수 우리 나이 35인데요. 당초에는 내년 아시안컵을 국가대표 은퇴 무대로 삼을 걸로 예상이 됐었는데 귀국 후에는 일단 이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0: 네.
1: 죄송하다는 이야기 그리고 대표팀에 대한 격려를 부탁한다는 당부를 남겼는데요. 40대인 메시 그리고 호날두처럼 네. 4년 뒤에 다시 손흥민 선수를 볼 수 있을지 좀 본인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0: 메시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진짜 메시는 조별리그에서 무려 6골을 터뜨리면서 지금 득점왕 레이스에 앞서 나가고 있어요.
1: 네. 이번 대회 조별리그에서 경기당 3골 가까이 터졌습니다.
0: 네.
1: 아무래도 참가국이 늘어나서 강팀과 약팀의 경기가 늘고 또 이 공인구 트리온다의 궤적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골키퍼들이 힘도한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특히 이 메시는 조별리그에서 무려 6골을 터뜨려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메시는 이미 1위를 확정 지은 뒤 치러진 요르단전에서는 교체로 나왔는데요. 그날도 골을 넣었습니다.
0: 네.
1: 이로써 지난 대회 16강전부터 무려 7경기 연속 득점 또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메시의 뒤를 이어서 프랑스의 킬리안 음바페와 우만 덴벨레, 노르웨이의 홀란, 브라질의 비니시우스 등 슈퍼스타들이 조별리그에서 4골씩을 기록했습니다.
0: 네.
1: 이번 대회는 32강부터 치러지기 때문에 득점 기회도 더 많아졌죠. 그래서 1970년 월드컵 게르트 밀러 이후 처음으로 10골 이상을 넣는 득점왕이 탄생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중앙일보 김효경 기자였습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심신이 부르는 오직 하나뿐인 그대 오늘 끝곡으로 보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3라디오 2시 뉴스입니다. 지난달 우리 수출이 사상 최초로 1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6월 수출액이 1022억 5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0.9% 증가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월간 기준만 놓고 보면 역대 최대 실적으로 지난 5월 877억 5천만 달러로 새 기록을 세운 지 한 달 만입니다. 우리나라는 독일, 중국, 미국에 이어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월 수출 1000억 달러를 달성한 국가가 됐습니다. 이 같은 실적은 반도체 수출에 힘입은 결과로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99.5% 증가한 448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축구 국가대표팀의 주장 손흥민 등 일부 선수가 귀국했습니다. 월드컵 일정을 마친 손흥민과 이재성, 김승규, 송범근, 엄지성 등 5명은 오늘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2022 카타르 대회에 이어 2회 연속 원정 16강 진출에 도전했던 우리나라는 이번 북중미 대회 조별리그에서 1승 2패를 기록하며 A조 3위에 머물렀고 조 3위 12개 팀 간의 경쟁에서 11위로 밀려나며 32강 토너먼트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참가국이 48개국으로 확대된 이번 대회에서 우리나라의 최종 순위는 34위로 역대 월드컵 참가 사상 가장 낮은 순위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올 하반기 선거부터 투표용지를 선거인 명부 작성일 기준 선거인 수만큼 인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오늘 국회 국조특위에 제출한 자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 등을 통해 앞으로는 100% 인쇄를 원칙으로 하되 비율을 축소할 경우 중앙선관위 의결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무번호 투표용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무력 충돌을 벌였던 미국과 이란이 중재국 카타르를 통해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 현재 시각 지난달 30일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 측 최고위 협상 대표인 스티브 위트코프 미 중동 특사와 제러드 쿠슈너가 카타르 도하에서 현지 관계자들과 긍정적인 논의를 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카타르 외무부 역시 알사니 카타르 총리가 미국 측 협상단과 만나 중재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한 원유 수송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남재헌 해양수산부 차관은 오늘 현재 미국과 이란의 60일간 세부 협상이 진행 중이라 당분간은 호르무즈 해협 내 우리 선박이 들어가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남 차관은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중동 원유 수송의 경우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을 우선 이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세부 협상 과정에서 여러 여건이 된다고 하면 기존의 호르무즈 해협 경로를 이용하는 방안도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방세 시스템 장애로 오늘 오전 9시부터 온오프라인 지방세 업무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지방정부 민원창구, 무인민원발급기, 위택스, 정부24 등을 통한 지방세 신고, 신청, 납부, 재증명 발급이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자동차세 등 지방세 납부 기한을 모레까지 연장했으며 연장된 기한 내 납부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전기차를 공공충전기로 충전할 때 완성요금은 인하되고 초급성요금은 인상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금체계 개편안을 확정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중북부 내륙에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오겠고 광주 전남에는 5에서 20, 부산 울산 경남에 5에서 30, 제주도에는 5에서 40mm의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전남 경남을 제외한 대부분 권역에 소나기 소식이 있겠습니다. KBS 3라디오 2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태규였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요즘 인공지능이 학생부터 청년, 어르신까지 누구나 직접 체험하고 배우는 프로그램을 통해 빠르게 대중화되고 있죠. 그런데 최근 한국과학기술원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최문정 교수 연구팀의 연구 결과 상대적으로 많이 쓰이는 한 생성형 인공지능이 노인을 묘사할 때 따뜻함은 높게 표현하면서도 능력이나 주체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그려내는 미묘한 고정관념을 담고 있다 하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건 기존 우리 사회의 문화적 결과물들을 생성형 인공지능이 학습했기 때문일 테니까 인공지능 탓만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는 연령차별과 함께 노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아직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하지만 이러한 표현이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통해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고령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할 수 있고 이런 편향이 결국 고령층의 디지털 참여를 저해하는 디지털 연령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구팀은 AI의 편향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라면서 포용적 AI를 위해 다양한 세대가 개발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초고령 사회에 들어선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오늘은 시니어 소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드리는 시니어 소비자 시대에 이어서 나이 들면서 잘 익어가기 위해 나 스스로와 관계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 강현숙의 마음 공부, 그리고 노년기를 황금기로 보내기 위한 시간, 골든 시니어를 위하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7월 1일 수요일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먼저 시니어 뉴스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야간 보호기관 내 숙박 돌봄을 제공하는 단기 보호서비스 운영기관을 471곳으로 늘립니다. 단기 보호서비스는 장기 요양수급자가 평소 이용하던 기관에서 낮 돌봄에 이어 숙박까지 연속적으로 받을 수 있고 보호자의 입원이나 여행 등으로 일시적 돌봄이 필요할 때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대상은 장기 요양 1등급에서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 수급자로 단기 보호는 월 9일까지, 가족 휴가제는 연간 12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여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5년 사이 아이 돌봄 노동은 줄고 성인 노인 돌봄 노동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가 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국민시간 이전 계정에 따르면 미성년자 돌보기 가사 노동 생산액은 98조 4천억 원으로 2019년보다 1.8% 감소한 반면 성인 돌보기는 15조 2천억 원으로 20.8% 증가했습니다. 특히 노년층 돌봄 노동은 53.9% 급증해 노노케어 현상이 뚜렷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고령화로 무급 돌봄의 무게가 아이에서 노인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농업과 어업을 새로 시작하기 위해 농어촌으로 이주한 귀농 귀어인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귀농인은 9천여 명으로 전년보다 8.7% 증가했고 귀어인도 615명으로 5.1% 늘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과 여성 귀농인의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농작업 자동화 확산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농식품부는 귀농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시니어 뉴스였습니다. 오늘 첫 노래는 나훈아예요. 잡초.

0: 여러분은 지금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1: 시니어 소비자 시대 시간입니다. 시니어 소비자들에게 오늘도 유용한 정보를 드릴 텐데요. 사단법인 블루환경교육센터의 박인예 이사장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늘은 온라인 숙박 예약 소비자 피해 예방 주의보 말씀해 주신다고요?
2: 네. 요즘은 호텔이나 펜션, 리조트를 예약할 때 숙소에 직접 전화해서 하기보다 온라인 숙박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네.
2: 온라인 숙박 플랫폼을 이용하면 전화로 예약할 때보다 쉽게 검색하고 비교할 수 있어서 편리하지만 예약 취소나 환불 과정에서는 오히려 분쟁이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1: 네.
2: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온라인 숙박 예약 피해 예방 주의보를 발표했는데요.
1: 네, 네.
2: 숙박 계약 관련 소비자 피해 10건 중 7건 이상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했고 특히 환불 불가 상품을 예약한 뒤 취소나 환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는 사례가 매년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네.
2: 그래서 오늘은 숙박 예약 피해가 얼마나 늘고 있는지, 어떤 경우에 분쟁이 생기는지, 또 예약할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네, 네. 휴가철 다가오면 아무래도 숙박 예약부터 하게 되는데 참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조사는 어떻게 진행이 된 건가요?
2: 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접수된 숙박 계약 관련 피해 구제 신청 6,224건을 분석했는데요.
1: 네.
2: 숙박 관련 피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지난해는 전년보다 39%나 급증했습니다.
1: 네, 네.
2: 또 월별로 보면 여름 휴가 성수기인 7월과 8월에 피해가 집중됐는데 전체 피해 건의 22%가 이 시기에 접수됐습니다.
1: 아, 여름철에 특히 조심을 해야겠군요. 그럼 피해는 주로 어디에서 많이 발생했나요?
2: 네. 대부분 온라인 숙박 플랫폼에서 발생했습니다.
1: 네네.
2: 숙박 계약 피해 6,224건 가운데 73%가 온라인 숙박 플랫폼 관련 사건이었습니다.
1: 네.
2: 쉽게 말하면 숙소에 직접 예약한 경우보다 여러 숙소를 비교하고 예약해주는 플랫폼을 통한 거래인 경우가 피해가 훨씬 더 많았다는 뜻입니다.
1: 그러면 가장 많은 분쟁 사유는 어떤 거였나요?
2: 네. 가장 많은 것은 계약 해제나 해지 관련 분쟁이었습니다.
1: 네.
2: 전체 피해 건 중 66%가 예약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환불을 거부하는 문제였습니다.
1: 네.
2: 그다음은 오버부킹이나 시설 상태 불량처럼 계약 불이행 또는 불완전 이행이 22%, 인원 추가 요금이나 객실 특이사항 고지 미흡 같은 표시 광고 관련이 8%였습니다.
1: 특히 환불 불가 상품에 대한 분쟁이 많네요.
2: 네, 그렇습니다. 계약 해제 관련 분쟁 4,079건 가운데 44%가 환불 불가 상품 관련이었습니다.
1: 네.
2: 주로 소비자가 환불 불가라고 표시된 상품을 예약한 뒤 사정이 생겨 취소와 환불을 요청했지만 사업자가 약관을 근거로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1: 네, 네.
2: 이 경우 저렴한 가격만 보고 예약했다가 일정이 바뀌면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보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그런데 온라인으로 예약하면 7일 이내 청약 처리가 가능하지 않은가요?
2: 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에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경우 소비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1: 네.
2: 하지만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환불 불가 약관을 미리 고지했다는 이유로 청약 철회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네.
2: 즉 법과 실제 운영 사이에 차이가 있어서 소비자들이 분쟁을 겪는 것입니다.
1: 네, 네.
2: 그래서 예약 전에 상품 조건을 더 신중하게 살펴봐야겠습니다.
1: 네, 그래야 되겠어요. 그럼 실제 피해 사례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2: 네, 소비자는 온라인 숙박 플랫폼에서 환불 불가 호텔 숙박 상품을 예약하고 12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1: 네.
2: 그런데 예약한 지 3시간 뒤 취소와 환불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환불 불가 상품이라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1: 네, 네.
2: 또 다른 사례에서는 호텔 소재 지역에 큰 눈이 와서 비행기가 결항됐는데도 소비자가 예약 취소와 환불을 요구하자 사업자가 거부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1: 네.
2: 그 외에 숙박 당일 숙소에 갔더니 오버부킹으로 객실을 제공받지 못했는데도 대상을 거부한 사례가 있었고
1: 네.
2: 또 호텔 방문 후에야 사전에 듣지 못한 인원 추가 요금을 요구받아 취소를 원했지만 거부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1: 네, 네. 그러면 소비자들은 온라인 숙박 플랫폼에서 상품을 예약할 때 어떤 점을 가장 먼저 확인을 해야 할까요?
2: 네. 첫째는 사업자가 게시한 환불 규정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1: 네.
2: 특히 계약 해지 시점과 관계없이 환불이 불가능한 상품인지 언제까지 취소하면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1: 네.
2: 여행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거나 변동 가능성이 있다면 가격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무료 취소가 가능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1: 네네. 특히 시니어 소비자들은 자녀들 일정이나 건강 문제로 갑자기 변경될 수도 있으니까 환불 규정을 정확히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2: 네.
1: 그 밖에 또 어떤 점을 봐야 할까요?
2: 네. 둘째는 숙박 일자, 소재지, 숙박 요금 같은 기본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1: 네.
2: 이용 일정, 임원수, 숙박시설 위치, 체크인 조건 등을 꼼꼼히 봐야 하고 예약 내역을 받은 이메일 주소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1: 네, 네.
2: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예약 확정서나 결제 내역이 매우 중요한 증빙이 되기 때문입니다.
1: 네.
2: 셋째, 후기나 평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1: 네, 네.
2: 특히 시설 안전과 위생 관련 후기를 잘 보셔야 합니다.
1: 네.
2: 또 수영장 같은 부대의 시설이 실제로 운영되는지, 이용 인원 제한은 없는지, 추가 요금은 없는지와 같은 내용은 사전에 사업자에게 직접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그리고 예약 후에도 확인할 점이 있겠죠?
2: 네, 예약을 만약 취소했으면 실제로 취소가 완료됐는지 꼭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1: 네.
2: 앱이나 웹페이지를 통해 취소를 요청했더라도 접속 오류나 네트워크 문제로 취소가 누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네.
2: 또 숙박 시설 이용 중 문제가 생기면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조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1: 네, 네.
2: 시설 하자나 위생 문제, 광고와 다른 객실 상태 등은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바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네, 네. 그리고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는 환불 기준이 다르다고 하던데요.
2: 네. 예를 들어 기후변화나 천재지변으로 숙박지역 이동이나 숙소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 환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네.
2: 또 1급 감염병으로 시설 폐쇄나 이동 불가 같은 상황이 생기면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기준도 있습니다.
1: 네, 네.
2: 다만 이런 기준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실제로는 사업자와의 분쟁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 증빙을 잘 확보하고 필요하면 1372 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1: 네, 네. 시니어 소비자 시대 오늘은 온라인 숙박 예약 소비자 피해 예방 주의보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사단법인 블루환경교육센터의 박인예 이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이명웅이에요. 히어로.

FM 104.9MHz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목요일에는 즐거운 세상 박성훈의 노래마당이 마련되는데요.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장원에 뽑히신 분에게는 참자연 영농조합법인에서 천연 벌꿀로 만든 자연송이 꿀차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신청 전화는 서울 368-1040이고요.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때는 주소창에 출발 멋진 인생 이전자를 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연주의 선물이 있습니다. 프로티스트 장선우, 오보이스트 조경은 등 정상급 연주자들로 구성된 소노리테 목관 오중주의 제16회 정기 연주회에 초대합니다. 7월 11일 토요일 낮 2시고요. 예술의 전당 리스아이톨입니다. 모두 7분에게 2장씩 드리니까 원하시면 지금 전화주세요. 서울 368-1040입니다.

0: 당신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브라보 유어 라이프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강현숙의 마음 공부 이어집니다. 나를 알고 너를 알고 우리를 알아가면서 나이 먹는 만큼 잘 익어가기 위한 시간인데요. 오늘도 상담 심리 전문가이신 강현숙 선생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오늘 마음 공부는 어떤 걸 또 배워볼까요?
1: 네. 오늘 공부할 제목은 나이듦과 성숙이라고 정해보았는데요.
0: 네네.
1: 릴리 핑커스는 노년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인이라고 모두 같지는 않다. 어쩌면 그들은 다른 연령대의 사람들보다 더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긴 인생을 거치며 개성적인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 중 하나는 사회가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모든 노인을 획일적으로 취급한다는 것이다 라고요.
0: 네.
1: 맞습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자란 형제 자매들도 모든 면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서로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 1, 2년도 아니고 6, 70년을 다른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들을 노인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되겠죠.
0: 그럼요. 요즘은 또 개인마다 노화 속도도 다르잖아요.
1: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오직 나이만으로 모든 노인을 꼰대로 매도하는 현상이 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0: 네네.
1: 꼰대라는 말은 나이에 비교해 성숙하지 못한 생각이나 행동, 그런 말과 외모를 보이는 사람을 가리켜 그들을 비하하는 의미의 속어인데요.
0: 네.
1: 나이가 들어도 개인적인 노력이나 인격 수양의 정도에 따라 어른이나 멘토로 불리며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0: 네, 네.
1: 왜 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0: 네.
1: 이건 어떤 걸 한 분야에서 만 시간 동안 연습하면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된다는 말인데 만 시간이 되려면 하루에 3시간씩 10년이 걸리죠.
0: 네.
1: 물론 만 시간 동안 무언가를 갈고 닦았다고 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고 확신할 수는 없겠지만 만 시간의 법칙이 주는 의미를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0: 네네.

0: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있다고 할 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어느 정도의 세월이 흐른 후에 더욱 성숙해져서 멋진 어른이나 멘토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야말로 노인을 비하하는 말인 꼰대가 되어 꼰대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1: 네네. 그런 게 바로 어떻게 나이 들었냐의 차이잖아요.
0: 그렇습니다. 나이 들면 실제로 이런 일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동안 아이들 키우고 직장 생활하느라 바빠서 초중고 때의 친구들을 만나지 못했는데 어찌어찌해서 몇십 년 만에 친구들과 연결이 되어 만났습니다.
1: 네.
0: 그런데 친구들의 모습이 어릴 적의 모습과 많이 다른 겁니다.
1: 네네.
0: 어떤 친구는 말 한마디에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에서 성숙한 인격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1: 네.
0: 어떤 사회적 지위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죠.
1: 네.
0: 그것보다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성심성의껏 열심히 살아온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1: 네, 네.
0: 반면에 돈 얘기,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아파트를 사서 돈을 많이 벌었고 아들, 딸은 현재 어느 직장에 다니고 있고 그런 말들로 자신을 과시하려 한다고 할까요?
1: 네.
0: 그래서 다른 친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인지 SNS에 올라온 영상들을 보면 나이 들어서는 모임에 나가지 말라, 나이 들어서 혼자 노는 즐거움, 뭐 이런 영상들도 자주 올라오는데요.
1: 네, 네.
0: 제가 볼 때는 이런 영상을 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기보다는 노인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노인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는 것이 더 먼저인 것 같아요.
1: 네.
0: 이 말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금까지 내가 어떤 태도로 살아왔느냐에 따라 성숙한 어른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꼰대의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1: 네네. 그래서 각자 더 나은 모습으로 나이 들어가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0: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어렸을 적 친구랑 멀어질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마치 애벌레가 나비가 되면 애벌레와 나비는 더 이상 친구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1: 네.
0: 물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계속 성장한다면 서로 살아내기가 힘들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정신과 의사이면서 저술가인 스카펫은 참 사랑이란 상대방과 자신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 돕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1: 네, 네. 나이 드는 게 그냥 늙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같이 성장하는 게 되면 좋겠죠.
0: 그렇습니다. 어느 분이 그러셨어요. 요즘은 옛날 초등학교 때의 친구들과 만나는 것이 별로 재미가 없답니다.
1: 네네.
0: 자신은 친구들을 만나면 요즘 읽는 책 이야기도 하고 하루 중 무엇을 할 때 기분이 좋은지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고 싶대요.
1: 네네.
0: 근데 친구들은 매번 이번에는 이거 먹으러 가자, 다음에는 저거 먹으러 가자고 하는데 자신은 그런 게 별로랍니다.
1: 네네.
0: 물론 친구들을 만나서 꼭 이걸 해야 더 성숙한 것이고 저런 건 별로라고 나눌 순 없겠지만 관계가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함께 성숙해가면 좋겠어요.
1: 네네.
0: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듯이 물론 둘 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친구 관계가 계속 유지되 되기도 하겠지만요.
1: 네, 네. 그래서 나이 들면 모임이나 만남도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나이 들어갈수록 계속 성숙한 모습이 되어갈 수 있도록 자신을 늘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네네.
0: 그렇게 나 자신이 성숙해진다면 친구나 지인들에게도 인기가 있겠지만 홀로 있는 것도 즐길 수 있을 겁니다.
1: 네네.
0: 마치 등산을 할

0: 때 산 정상까지 올라가지 않고 산 입구에서 사람들과 차도 마시고 맛있는 걸 먹는 것도 좋지만 나 혼자라도 산 정상까지 올라갔을 때 정상에서 내려다 보이는 풍경이 정말 멋있고 또 정상에 올라왔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기분이 좋은 것처럼요.
1: 네네. 스스로 성숙해지려고 노력을 하면은 혼자만의 시간도 즐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0: 그렇습니다. 그런 연유로 우리는 나이 들어갈수록 나 자신의 성숙에 힘써야 하는데요.
1: 네네.
0: 나를 성숙으로 이끄는 방법은 많이 있을 수 있죠.
1: 네.
0: 그 중에서 오늘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명언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1: 네네.
0: 쇼펜하우어는 우리의 삶의 첫 40년은 본문이고 그 다음 30년은 그에 대한 주석이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1: 네.
0: 이 말을 풀이해 보면 특별히 20대에서 40대까지의 삶은 수많은 경험이나 사건 그리고 관계들이 쌓이는 시기로 마치 책의 내용 즉 본문이 채워지는 시기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이때는 주로 외부 세계와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수많은 사건을 겪으며 살아가죠.
1: 네.
0: 하지만 40대 이후의 삶은 앞선 40년의 본문을 되돌아보며 이해하고 해석하는 주석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1: 네.
0: 다시 말해 이 시기에는 외부의 욕망으로부터 거리를 두면서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에 초점을 두라는 겁니다.
1: 네.
0: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맛본 기쁨이나 성취만이 아니라 설령 내가 겪은 고통이라도 그 고통에 의미가 부여될 뿐만 아니라 고통을 통해 얻은 삶의 깨달음을 통해 우리 자신이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1: 네네. 강현숙의 마음 공부 오늘은 나이 듦과 성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상담 심리 전문가이신 강현숙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이어지는 노래 노사연입니다. 바램.

0: 골든 시니어를 위하여 노년기를 황금기로 보내기 한 시간. 오늘은 소셜 이너비즈의 박윤업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1: 오늘은 갤러리 사진을 멋진 영상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0: 네.
1: 여행을 다녀오거나 가족 모임이 끝난 뒤 스마트폰 갤러리를 열어보면 사진이 수십 장, 많게는 수백 장씩 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네.
1: 그런데 이렇게 찍어둔 사진들을 그냥 보관만 하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데요.
0: 네.
1: 요즘은 사진보다 짧은 영상이나 추억을 담은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 가족이나 지인분들과 공유를 많이 하지요.
0: 네.
1: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영상 편집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스마트폰에 기본으로 들어있는 갤러리 기능만으로 여러 장의 사진과 동영상을 자동으로 편집해서 하나의 멋진 영상으로 만들어주는 영화 만들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0: 네. 여행을 가거나 모임 갖게 되면 정말 사진을 많이 찍는데요. 막상 나중에 다시 보는 사진은 몇 장 되지 않고 대부분은 갤러리에 그대로 저장만 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런 여러 장의 사진을 영상으로 만들면 추억을 정리하기도 좋고 또 가족이나 친구들과 공유하기도 좋을 것 같은데요. 갤러리의 영화 만들기 기능은 어떤 건가요?
1: 네. 영화 만들기 기능은 갤러리에 저장된 여러 장의 사진과 동영상을 선택하면 스마트폰이 자동으로 순서를 정리하고 화면 전환 효과와 배경음악까지 넣어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으로 별도의 영상 편집 앱을 설치하거나 전문적인 편집 기술이 없어도 누구나 손쉽게 추억의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0: 오, 정말 편리한 기능이군요. 예전에는 영상 만들려면은 전문 편집 프로그램을 배우거나 또 별도의 앱을 설치해야 하는 줄 알았는데 스마트폰이 사진의 순서도 정리해주고 배경음악과 화면 전환 효과까지 자동으로 만들어준다고 하니까 정말 저도 네. 영상을 쉽게 만들 수 있겠어요.
1: 네.
0: 그러면은 갤러리에서 영상은 어떻게 만들 수 있나요?
1: 갤러리 앱을 열고 영상 만들 사진 앨범을 꾹 누른 후 여러 장의 사진과 동영상을 선택합니다.
0: 네.
1: 선택한 사진과 동영상의 왼쪽 상단에는 체크가 표시되고 화면 상단 왼쪽에는 선택한 사진의 숫자가 표시됩니다.
0: 네.
1: 모든 사진 선택이 끝나면 화면 하단에 만들기를 눌러 GIF, 콜라주, 영화 중에서 영화를 선택하면 영상 편집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0: 아, 네네.
1: 화면 중간에 재생 버튼을 누르면 선택한 사진과 동영상이 순서대로 재생되고 각각의 사진은 자동으로 3초 간격으로 넘어갑니다.
0: 오, 생각보다 정말 간단하군요. 갤러리에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선택한 다음에 만들기를 눌러서 영화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영상이 만들어진다는 말씀인데요. 근데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진 영상의 속도를 늘리거나 줄일 수도 있나요?
1: 네, 가능합니다. 영상 속도를 조정하고 싶은 사진을 누르면 하얀색의 네모 박스가 표시되는데요.
0: 네.
1: 뒷부분에 네모 바 표시를 좌우로 이동해서 속도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고 속도는 1초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0: 네.
1: 만약 변경한 내용을 이전으로 다시 돌리려면 재생 버튼 옆에 있는 왼쪽 화살표를 누르면 되돌기가 됩니다.
0: 아, 그러니까 사진마다 보이는 시간을 조절해서 중요한 사진은 조금 더 오래 보여주고 비슷한 사진은 짧게 보여주면은 훨씬 보기 좋은 영상이 될 것 같군요.
1: 네.
0: 근데 사진의 순서를 바꾸거나 빠뜨린 사진을 원하는 곳에 추가할 수도 있나요?
1: 네, 가능합니다.
0: 네.
1: 사진 순서를 바꾸고 싶으면 바꿀 사진을 꾹 눌러서 원하는 위치로 끌어서 이동하면 됩니다.
0: 네.
1: 그리고 사진을 추가하려면 사진 왼쪽에 있는 더하기 버튼을 누르고 이미지 동영상 버튼을 클릭하면 갤러리로 이동하는데요.
0: 네.
1: 갤러리에서 원하는 사진을 추가하고 오른쪽 상단에 있는 완료를 누르면 사진이 추가됩니다.
0: 네네.
1: 만약 잘못 추가된 사진을 삭제하려면 삭제할 사진을 터치하고 하단에 있는 삭제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0: 아, 영화 만들기 도중에 언제든지 사진을 자유롭게 이동도 하고 또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영상을 만들 수 있겠군요. 근데 영상을 보다 보면은 사진이 바뀌는 순간에 화면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거나 펼쳐지는 등 다양한 효과가 들어가던데요. 이처럼 사진과 사진 사이에 다양한 효과를 넣으려면 또 어떻게 하면 되나요?
1: 네. 사진이 한 장에서 다음 장으로 넘어갈 때 장면이 부드럽게 전환되는 것을 장면 전환 효과라고 하는데요.
0: 네네.
1: 사진 사이를 보면 검정 동그란 원 안에 하얀 막대기가 있는데 이 막대기를 누르면 효과를 선택할 수 있는 네 가지의 메뉴가 나타납니다.
0: 네.
1: 디졸브, 페이드, 슬라이드, 사라지기를 하나씩 눌러보면서 사진마다 각각의 다른 전환 효과를 적용할 수 있고 하나의 적용 효과를 전체 사진에 모두 적용할 수 있습니다.
0: 네.
1: 특히 여행 영상은 슬라이드 효과를, 추억을 담은 가족 영상은 페이드나 디졸브 효과를 적용하면 분위기가 있고 부드러운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0: 네, 네. 그냥 사진이 툭툭 바뀌는 것보다 장면 전환 효과를 적용하면은 부드러운 영상이 만들어져서 초보자도 쉽게 멋진 영상을 만들 수 있겠네요. 근데 그 멋진 영상에 글씨라든가 음악도 넣고 싶은데 이럴 땐 어떻게 하면 되나요?
1: 네. 사진 밑에 있는 영어로 된 T 버튼을 누르면 글씨를 입력할 수 있는 위치가 화면에 표시되는데요.
0: 네.
1: 예를 들어 가족 모임이나 동창 모임을 입력하고 화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적용 버튼을 누르세요.
0: 네.
1: 영상 속 글자 위에 있는 연필 모양의 펜을 눌러 글씨체, 색깔, 배경을 원하는 것으로 바꾼 후에 화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적용을 누르면 됩니다.
0: 네, 네.
1: 글씨 크기 조절은 글씨 모서리를 눌러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고 원하는 위치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0: 네. 영상에 글씨를 입력하고 크기나 위치, 색상까지 자유롭게 바꿀 수 있군요. 근데 영상 속에 입력한 글씨를 영상 전체에 계속 표시한다거나 아니면 특정 장면에서만 나타나게 하고 싶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1: 네. 입력한 글씨를 터치하면 화면 아래에 시작점과 종료점을 조절할 수 있는 하얀색의 네모난 박스 양쪽에 막대기가 있는데요.
0: 네.
1: 글씨를 나타내게 할 위치에 이 막대기를 늘리거나 줄이면서 조절하면 글씨가 언제 나타나고 언제 사라질지 원하는 구간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0: 아, 글씨를 입력한 후에도 글씨가 나타나는 시작 시점과 사라지는 종료 시점을 직접 조절할 수 있으니까 영상의 완성도가 더 높아질 것 같군요.
1: 네, 맞습니다.
0: 네, 특히 여행 영상에는 장소 이름이라든가 또 가족 영상에는 날짜나 기념 문구를 넣어두면은 나중에 다시 보더라도 이게 언제였던가가 아니라 추억을 더욱 생생하게 떠올릴 수도 있겠어요.
1: 네, 맞습니다.
0: 네, 네.
1: 이번에는 영상에 음악을 넣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0: 아, 네, 네.
1: 사진 밑에 있는 음표를 누르고 사운드 트랙을 터치하면 다양한 음악 목록이 표시되고 화면 아래쪽에는 원하는 음악을 찾기 쉽도록 장르별로 음악이 분류되어 있는데요.
0: 네.
1: 음악을 터치해서 들어본 후에 음악이 마음에 들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완료를 누르면 음악이 추가됩니다.
0: 네, 네.
1: 영상은 끝나지 않았는데 음악이 빨리 끝난 경우
0: 네.
1: 영상 밑에 있는 노란색의 음악을 터치해서 네모바 표시를 이동해 영상 길이와 맞추면 됩니다.
0: 아, 그렇군요. 음악을 추가하는 방법도 생각보다 간단하군요. 그리고 같은 사진이라도 어떤 음악을 넣느냐에 따라서 영상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것 같은데요.
1: 네.
0: 배경음악 넣을 때 사운드 트랙 음악이나 스마트폰에 저장된 음악을 사용하는 경우에 저작권은 괜찮은가요?
1: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화 만들기에서 제공하는 사운드 트랙 음악은 개인적인 영상 제작과 공유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1: 다만 내 음악을 선택한 경우 스마트폰에 저장된 가요나 팝송, 클래식 등의 음악이라면 저작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합니다.
0: 아, 네, 네.
1: 특히 유튜브나 SNS, 방송 등 공개적으로 영상을 올릴 때는 음악의 저작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네. 가족여행 영상이나 또 손주 영상을 만들어서 개인적으로 감상하거나 또는 가족 지인들과 공유하는 용도라든가 인터넷이나 방송을 통해 공개하는 용도는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군요.
1: 네, 맞습니다.
0: 네, 네. 특히 내 음악에 저장된 가요라든가 팝송을 사용할 때는 저작권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이렇게 만든 영상을 갤러리에 저장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1: 재생 버튼을 눌러 영상을 확인해 보시고 변경할 내용이 없으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완료를 누르고 화면 하단에 있는 영화 저장을 누르면 갤러리에 저장됩니다.
0: 아, 이것도 생각보다는 간단하군요. 사진을 선택하고 순서를 바꾸고 글씨와 음악, 장면 전환 효과까지 넣은 후에 영화 저장 이것만 누르면은 하나의 영상 작품이 완성이 되는군요.
1: 네, 그렇습니다.
0: 네, 이렇게 만든 영상은 갤러리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꺼내서 감상할 수도 있고 또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보낼 수도 있겠어요.
1: 네, 맞습니다. 스마트폰 갤러리는 단순히 사진을 보관하는 공간이 아니라 소중한 추억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0: 네네.
1: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 만들기 기능을 활용하면 별도의 영상 편집 앱 없이도 누구나 쉽고 멋진 추억 영상을 만들 수 있는데요.
0: 네네.
1: 사진 속 추억을 영상으로 만들어 가족과 친구들에게 감동을 선물해 보시기 바랍니다.
0: 네. 오늘 당장 열심히 해봐야 되겠습니다.
1: 네네.
0: 익숙하지 않으면 몇 번씩 반복해서 해보시면 금방 익숙해지실 것 같아요.
1: 그럼요, 그럼요.
0: 네네. 오늘은 스마트폰 갤러리의 영화 만들기 기능을 활용해서 여행 사진, 가족 사진, 또 동창회 사진 등을 멋진 영상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처음에는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두 번만 따라해보시면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오늘 알려드린 영화 만들기를 잘 익혀서 꼭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골든 시니어를 위하여 오늘은 소셜 이노비즈의 박윤업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젊은 사람들도 그렇겠지만 특히 노년층은 기력이 떨어지면 매사가 다 귀찮다, 짜증난다 하시는데 어르신들 올여름에 기력 떨어지지 않게 영양 섭취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천과 번님들의 추억의 밤 끝 노래 들려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한 직장 동료가 이런 농담을 하더라고요. 퇴근하는 재미로 출근한다고 말이죠. 농담 같지만 생각해보니까 그게 또 맞는 말 같았습니다. 자, 벌써 달이 바뀌고 7월의 첫날인데요. 달이 바뀌어도 출근길이 괴로우시다면 그런 생각을 해보시지요. 새 달이 됐으니까 즐거운 퇴근 횟수가 새롭게 리셋됐구나. 아울러 업무 스트레스가 크시다면 스스로 이런 다짐도 해보십시오.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는 말자. 네, 직장 생활이든 자영업이든 하루 이틀 할 게 아닌데 너무 한꺼번에 열정을 쏟아부으면 그만큼 빠르게 공허감이나 무력감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뚜벅뚜벅 나아갈 수 있는 적절한 노력과 힘의 안배, 그러면서 쉬어야 할 시간에 충분히 쉬어주는 게 오래 잘 버티는 동력이 될 수 있겠지요. 박상규의 노래입니다. 하루 이틀 사흘.

네, 오늘은 가수 최백호 씨의 수필집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중에서 낭만에 대하여의 한 부분을 소개합니다. 간혹 낭만의 정의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는다. 그런데 낭만에 대하여 노래만 그랬지 사실 나는 그리 낭만적인 사람도 아니고 특별히 낭만을 연구한 것도 아니고 해서 명쾌한 답을 드리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가만 생각해보면 뭐 낭만이란 게 별건가. 나는 일출보다는 일몰을 더 사랑한다. 세상을 삼킬 듯이 힘차게 솟아오르는 피둥피둥한 아침 햇살의 욕망스러운 모습보다 온몸을 불태워 최선을 다한 장엄한 황혼의 그 처절한 모습에 감동받는다. 누군가는 그건 당신이 늙어서 그래 라고 하겠지만 젊어서도 그랬다. 중학생 시절 학교 안 가고 책가방 메고 하루 종일 누워서 바라보던 고향 바닷가의 따뜻한 저녁놀. 하루 저녁 일곱 군데의 술집에 노래하러 나가던 길, 차를 세우고 넋을 잃고 바라보던 내 머리 뒤로 번져가던 일산대교의 숨막히는 일몰. 그런 것들을 좋아했다.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웃음보다는 눈물이 좋다. 즐거움으로 숨 넘어가는 듯한 행복한 웃음소리보다 아픔을 억누르며 소리 없이 흘리는 눈물에 더 마음이 움직인다. 밝고 경쾌한 가벼운 노래보다는 슬프고 가슴 아픈 노래들이 좋다. 가사도 멜로디도 슬퍼야 편하다. 그래서 박남정보다는 김수희가 좋다. 김수희의 그 끈적하게 불어 늘어지는 애모가 좋다. 내 직업은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가난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부터 돈 많고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까지 삶에 지쳐 힘없는 사람들부터 세상 일 모두 자기 뜻대로 이룰 것 같은 권력자들까지 그러나 나는 그 힘 있는 사람들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보다는 차가운 바람 속에서 힘겹게 리어카를 끌며 폐지를 모으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이야기가 더 가슴에 와닿는다. 사람은 눈빛에 마음이 있다. 김수희의 MO 준비했습니다.

네, 옛날 가요 프로그램에 단골로 등장하는 멘트가 있었습니다.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가수. 네, 우리나라 가수가 지금은 우리말로 노래를 해도 전 세계인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하는 세상이 됐지만요. 70년대만 해도 동남아 순회 공연, 그 이상의 멋진 수식어가 드물었습니다. 오늘 가요 인물 열전에서 만나볼 주인공이야말로 그 멋진 소개 멘트에 딱 어울리는 분이었는데요. 6인조 혼성그룹 와일드캣츠, 들고양이들의 리드보컬이었던 임종임 씨를 추억해보겠습니다. 임종임 씨는 1949년 12월 인천의 유복한 가정에서 세 자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음악과 인연을 맺었고 나중에는 색소폰과 플루트 연주에 팝송도 잘 불러서 여고 시절에는 이미 인천에서 소문이 자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친구들과 라이브 클럽에 들렀다가 무대에 올라가 노래를 부른 게 인생을 바꾼 기회가 됐는데요. 당시 그녀의 끼를 알아본 밴드마스터의 소개로 1969년 미 8군 무대 전속 가수로 발탁되면서 본격적인 가수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71년 코리아나의 리더 김영일 선생의 주선으로 6인조 혼성그룹 와일드캣츠를 결성하게 되는데요. 나중에 정부의 외래어 순화 정책에 따라서 들고양이들로 더 많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들고양이들 시절의 노래 몇 곡 들어보겠습니다. 아리랑 목동 준비했고요. 이어서 삼돌이, 정든 부두, 능수 버들 모두 네 곡입니다.

네, 들고양이들의 노래 네 곡 들으셨는데요. 아리랑 목동, 산돌이, 정든 부두, 능수 버들 순으로 이어드렸습니다. 가요 인물 열전 오늘은 6인조 혼성그룹 들고양이들의 리드싱어 임종임 씨를 추억하고 있습니다. 사실 들고양이들은 국내 대중무대에 서기 전인 1971년부터 베트남 위문 공연을 거쳐 태국,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에서 먼저 활동했습니다. 특히 홍콩에서는 현지 방송국과 전속 계약을 맺고 무려 9년 동안 꾸준히 음반을 냈는데요. 원조 한류 그룹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만큼 큰 인기를 누렸지요. 그렇게 해외 활동을 하다 1979년 귀국해 발매한 앨범이 30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그 앨범에 수록된 히트곡이 바로 마음 약해서 그리고 15야였지요. 한국적인 트로트 가락에 디스코 리듬을 결합한 세련된 음악 그리고 임종임 특유의 파워풀한 창법에 우리 가요 팬들이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음 약해서 노래에 얽힌 재미있는 뒷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노래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가 짜라라 짜짜짜. 네, 이 후렴구인데 사실 원래 가사에는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들고양이들의 리더였던 분이 화장실에서 우연히 이 구절을 떠올리고 노래에 넣자고 제안을 했는데 여성 멤버들이 유치하다며 다들 반대했다고요. 그런데 그게 레코드사 사장 마음에는 들었는지 설득을 해서 녹음을 하게 됐고 그 유치하다고 비난받던 후렴구가 전국적인 유행어가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 노래의 인기가 얼마나 컸냐면은 서영춘, 배삼룡 선생을 주인공으로 동명 코미디 영화까지 만들어질 정도였지요. 그야말로 마음 약해서 신드롬이었습니다. 그렇게 들고양이들과 특히 리드보컬인 임종임 씨가 엄청난 주목을 한 몸에 받으면서 임종임 씨는 1980년 솔로로 독립하게 되는데요. 1981년 당시 세계적인 그룹 보니엠의 바하마 마마를 번안한 마라나 마나를 발표해 또 한 번 가요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자, 이번에 준비한 노래도 역시 들고양이들 시절의 노래들인데요. 마음 약해서, 15야, 어화둥둥 내 사랑, 그리고 내 마음은 계절풍.

네, 들고양이들의 노래 네 곡 더 들어봤습니다. 마음 약해서, 15야, 어화동동 내 사랑, 그리고 내 마음은 계절풍 들으셨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가요 인물 열전, 오늘은 들고양이들의 멤버인 임종임 씨의 음악 인생을 추억하고 있습니다. 노래 15야는 마음 약해서와 함께 들고양이들 최고의 히트곡이었지요. 이 곡은 창작곡은 아니었습니다. 김상희의 데뷔곡 3호야 밝은 달을 현대적인 그룹 사운드풍으로 재해석한 곡이었지요. 한국적인 민요가락과 경쾌한 디스코 리듬이 흥겹게 어우러지면서 훗날 각종 체육행사의 응원가로 두루 쓰일 만큼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임종임 씨의 상징 같은 이미지가 있었는데요. 바로 짧은 쇼컷 헤어스타일이었지요. 헌데 그 유래가 재밌습니다. 명동에서 한 행인과 시비가 붙었는데 이후 홧김에 귀가 보이게 머리를 아주 짧게 잘랐다고 합니다. 그게 임종임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돼버렸지요. 무대 위에서는 강하고 시원시원한 모습이었지만 주변 동료들에게는 정도 많고 봉사활동에도 앞장선 따뜻한 분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소 나는 음악과 결혼했다고 말하고 다닌 것처럼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고요. 말년에는 와일드캐츠라는 주점을 운영하면서 팬들과 만나왔습니다. 그러다가 방광암 진단을 받고 투병 생활을 이어오다 2023년 8월 향년 7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오늘은 들고양이들의 리드보컬 임종임 씨의 음악 인생을 잠시 추억해봤습니다. 임종임 솔로 앨범 중에서 골라봤는데요. 말하나 마나, 뜬 소문, 놓칠세라, 아, 한강, 네 곡입니다.

네, 오늘 만나볼 옛날 신문은 1989년 7월 1일자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제목은 전국민 의보시대 개막. 전국민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의보시대가 1일 개막됐다. 지난 77년 50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료보험이 출범한 이후 79년 공무원과 교직원, 82년 16인 이상 사업장, 88년 1월 농어촌 의보 등으로 꾸준히 확대돼 오다가 이날 전국민 의료보험을 실시하게 됐다. 이번에 새롭게 혜택을 받게 되는 인구는 도시지역의 5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와 도시 자영업자 가족 등 1,2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직장보험 1,655만 명, 공무원 및 교직원 458만 명 등 전 인구의 90%에 이르는 3,812만 명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됐다. 나머지 10%인 424만 명은 생활보호 대상자 등으로 정부로부터 의료보호 혜택을 받고 있다. 네, 지금은 몸이 아프면 자연스럽게 병원으로 향하지만은 한때 병원 문턱을 넘기 힘든 시절도 있었습니다. 의료보험 혜택이 생기기 이전이었지요. 그때는 병원비가 무서워서 어지간히 아픈 건 동네 약국에서 약을 지어먹고 버티곤 했습니다. 민간요법도 참 성행했지요. 형편이 어려운 집에서는 가족이나 친척끼리 의료보험증을 빌려 쓰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1989년 7월부터 전국민 의료보험이 시작됐는데 건보 재정 상황에 따라 이제 어지간한 건 다 의료보험 적용이 되는 추세니까요. 아플 때 굳이 참을 이유가 없으시겠죠. 나훈아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헤어져도 사랑만은.

헤어져도 사랑만은 나훈아의 노래였습니다. 자, 7월의 첫날 올해의 절반을 잘 사용하고 넘어왔습니다. 상반기 부지런히 잘 살아오셨겠지요?

이맘때쯤 꼭 하게 되는 게 있는데요. 중간 점검. 올 초에 세웠던 계획들이 있을 텐데 그게 개인적인 역량 강화든 건강관리든 재테크든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희숙의 돌아와 주오 오늘 마지막 곡으로 전해드리죠.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4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김현준 씨 김현준 곡 청산에 살리라입니다. 테너 엄정행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아름다운 우리 가곡, 오늘은 김현준 씨 김현준 곡 청산의 살리라를 테너 엄정행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어지럼증은 원인도 증상도 다양합니다. 날씨의 영향이나 긴장감으로 일시적인 어지럼증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귀의 문제로 어지럼증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뇌혈관 질환에서도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원인에 따른 증상의 차이가 있는 걸까요? 오늘은 어지럼증, 특히 뇌질환의 위험신호로 지적되는 어지러운 증상들에 대해 알아봅니다. 그리고 전립선 질환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요실금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365 김현철의 Talk About Love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지럼증은 흔한 증상이죠. 흔한 만큼 원인도 다양한데요. 뇌의 문제로도 어지럼증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뇌 건강에 위험 신호가 될 수 있는 어지럼증.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신경과 김치경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어지럼증은 증상에 대한 표현도 다양하지 않나요?
1: 네, 맞습니다. 사실 어지럼증에는 크게 보통 한 세 가지 정도 표현을 하시는데요.
0: 네.
1: 실제로 물체가 빙빙 돈다. 주변에 뭐 어떤 환경들이 빙빙 돈다는 표현을 하시는 분이 있고요.
0: 네.
1: 두 번째는 이제 몸이 휘청거린다는 표현을 하십니다. 물론 빙빙 돌면서 휘청거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막 물체가 돌지는 않는데 균형이 잡히지 않으면서 몸이 비틀거린다. 이런 걸 또 어지럼증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의식을 잃고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을 어지럼증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뭔가 아찔하다, 쓰러질 것 같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0: 네. 어지럼증이 귀의 문제로도 어지럼증은 나타날 수 있고 또 긴장 상태나 빈혈로도 생길 수 있는데요. 뇌에 이상 신호일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1: 네, 맞습니다. 사실 귀의 문제에 의한 어지럼증이나 다른 긴장이나 빈혈에 의한 어지럼증도 굉장히 힘들긴 하거든요. 사실 쓰러질 수도 뭐 이렇게 의식을 잃고 쓰러질 수도 있고 심하게 되면 아니면 이제 뭐 너무 어지러워서 아무 일도 못한다든지 구역구토가 굉장히 심할 수도 있는데요. 또 중요한 하나의 원인 중에 하나가 뇌에 이상이 생겨서 특히나 이제 균형이라든지 어지러움과 관련된 이런 평형 감각을 담당하는 뇌에 이상이 생겨서 어지러울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사실 어지러움도 문제인데

0: 이게 어지럽다가 좀 더 나쁜 증상, 그러니까 뭐 의식을 잃는다든지
1: 네.
0: 마비가 된다든지 이런 나쁜 증상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이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1: 네. 그럼 전체 어지럼증으로 볼 때 뇌 질환이 원인인 어지럼증은 어느 정도일까요?
0: 네, 사실 뇌질환에 의한 어지럼증은 전체에서는 한 10에서 2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 네.
0: 사실 가장 많은 부분은 아마 귀 때문에 생기는 어지럼증이라고
1: 네.
0: 생각하고요. 실은 이제 귀가 소리를 듣는 역할도 있지만 몸의 이제 균형을 잡는 역할도 귀에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귀에 이제 특정한 문제, 염증이라든지 뭐 퇴행성 변화 여러 가지 이제 이유에 의해서 귀의 문제로 어지럼증이 가장 흔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빈혈이라든지 뭐 콩팥 이상, 뭐 심장 이상 같은 이제 전신 상태 이상으로 어지럼증이 생기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고요. 사실 뇌 때문에 생기는 어지럼증은 10에서 20% 정도이긴 한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뇌 때문에 생기는 어지럼증은 어지럼증도 문제지만 더 나쁜 증상의 뭐 시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좀 주의를 해야 합니다.
1: 네. 그러니까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크게 보면 귀의 이상이냐 뇌의 문제냐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증상이 좀 다를까요?
0: 네. 근데 이게 사실 완전히 구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참 어려운데요.
1: 네.
0: 실은 귀의 이상은 굉장히 전형적인 증상이 많습니다.
1: 네.
0: 우리가 소위 이석증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1: 네.
0: 귀에 이제 오래 알갱이 같은 이석이라는 게 들어있는데요. 이게 이제 제 위치에 있지 않고 빠져나오면서 어지러움이 심하게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1: 네.
0: 이런 경우에는 보통 특정 방향으로 고개를 돌릴 때, 뭐 예를 들어서 앉았다 누울 때, 특히나 뭐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누울 때만
1: 네.
0: 빙빙 도는 증상이 보통 수십 초 정도 있다가 없어져 버리고 이런 아주 특징적인 증상들이 있습니다.
1: 네.
0: 귀에 의한 어지럼증은 아주 특징적인 증상이 있는데 뇌에 의한 어지럼증은 굉장히 좀 복잡한 경우가 많거든요.
1: 네.
0: 어지럽기도 하면서 균형이 안 잡히기도 하는데
1: 네.
0: 뭐 물체는 오른쪽으로 도는 것 같은데 몸은 왼쪽으로 쓰러진다는 등 약간 뭔가 앞뒤가 좀 안 맞는다든지
1: 네.
0: 돌지는 않는데 몸의 균형은 너무 안 잡힌다든지 뭐 이런 형태로 좀 잘 안 맞는 경우에 오히려 이제 뇌의 문제를 더 의심하게 됩니다.
1: 네. 이 어지럼증에도 급성과 만성이 있다면서요. 아무래도 뇌의 문제는 좀 급성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0: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만성으로 어지럼증이 있는 경우는 보통 이제 귀에 문제가 있거나 굉장히 드물게 이제 뇌는 아니고 이제 뇌 바깥에라고 할 수도 있는데
1: 네.
0: 뇌 바깥에 있는 조그만 양성 종양 같은 게 이게 청신경을 눌러서 생기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1: 네.
0: 만성 어지럼증에. 근데 뇌에 의한 만성은 좀 드문 게요. 보통 뇌에 의해서 만성적으로 어지럽게 되면 다른 증상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마비가 온다든지 복시 물체가 두 개로 보인다든지 뭐 발음이라든지 뭐 이런 게 이상해진다든지 해서 보통 어지러움만 뇌 때문에 만성을 잊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뇌 문제는 이제 급성으로 왔을 때는 사실 이게 다른 문제가 생기기 전에 먼저 어지러움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 네.
0: 보통 뇌 문제는 급성으로 온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 네. 우리가 뇌졸중을 얘기할 때 미니 뇌졸중으로 지적되기도 하잖아요. 그럼 어지럼증도 미니 뇌졸중의 증상 중 하나가 될까요?
0: 예, 맞습니다. 미니 뇌졸중이라는 거는 증상이 있다가 없어질 때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1: 네.
0: 보통 24시간이 기준이긴 한데 보통 1시간 내로 거의 대부분 없어지기 때문에 수분이나 수십 분 정도 뭐 마비가 왔다가 좋아졌다.
1: 네.
0: 말을 어눌했다가 풀렸다. 뭐 말이 안 나왔다가 나오게 됐다. 정상이 됐을 때 미니 뇌졸중이라고 하는데 실은 마비라든지 뭐 발음이 안 되고 언어가 안 되는 부분들은 객관적으로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 그렇죠.
0: 정말 손이 안 들어졌다. 뭐 못 걸었다.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있는데 이 어지러움, 미니 뇌졸중의 대표 증상 중에 하나의 두통과 어지럼증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두통과 어지럼증은 미니 뇌졸중이 아니더라도 사실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1: 그렇죠.
0: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게 미니 뇌졸중에 의한 어지럼증인가, 혹은 미니 뇌졸중에 의한 두통인가를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어지럼증이.
1: 네.
0: 특히 미니 뇌졸중 중에서도요. 근데 어지럼증 중에서도 몸이 진짜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진다. 그러다 증상이 좋아지긴 했지만 어지러울 때 너무 뚜렷하게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진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석증 같은 경우는 특정 방향으로 누울 때라든지 움직일 때만 잠시 어지럽다가 많은 건데요. 가만히 있는데도 진짜 빙빙 돌고 쓰러질 것, 한쪽으로 넘어질 것 같이 어지러웠는데 그게 오히려 계속되지 않고 한 10분, 20분, 아니면 1시간 이내로 있다가 없어지면 오히려 조심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회 문제면 또 없어지기가 어렵거든요. 아. 그 정도 되면 계속 가는, 며칠을 계속 가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이제 미리 예절증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분에서 수십 분 정도 균형이 확실하게 안 잡히는 어지럼증이 있다. 그리고 완전히 좋아졌다. 이런 오히려 조심하셔야 됩니다.
1: 네. 그러니까 증상이 있다가도 정말 감쪽같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건 왜 그런 건가요?
0: 네, 사실 이 어지럼증의 원인이 뭐 기일 수도 있고 뇌일 수도 있고 아까 말 전신 상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다양할 수가 있는데요.
1: 네.
0: 이제 특히 미리 뇌졸중은 혈관이 막혔다가 저절로 뚫리는 상황이거든요.
1: 아.
0: 그래서 혈관이 막혀서 뇌의 그 어지럼증, 특히 균형을 담당하는 부분에 피가 잘 안 가면 그때는 순간적으로 굉장히 어지럽고 균형을 못 잡다가 다시 뚫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감쪽같이 정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런 상황이 사실 귀에도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석증 같은 경우는 특정 방향으로만 어지러운 거지 잠시 뭐 10분 있다가 없어지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증상이 확연하게 있다가 없어지면 뇌 문제를 조금 더 의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1: 네. 미니 뇌졸중의 증상들을 말씀 주셨는데요. 근데 이런 증상들 며칠 간격으로 증상이 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0: 네, 사실 미니 뇌졸중이 무서운 게 그러다가 진짜 심각한 뇌경색, 후유증이 남는 뇌경색 혹은 뇌출혈 같은 뇌졸중이 생길 수 있다는 게 가장 문제인데요. 사실 혈관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근데 안 좋았던 혈관이 갑자기 좋아지는 경우는 또 어렵기 때문에 안 좋던 혈관이 계속 문제를 며칠 간격으로 일으킬 수 있는데 이렇게 같은 증상이 반복적으로 있으면 우리가 굉장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특히나 어지럼증도 똑같은 어지럼증, 똑같이 오른쪽으로 올 때마다 오른쪽으로 쓰러진다. 방향성이 중요한데요. 그걸 똑같은 증상이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빨리 병원을 방문하셔야겠습니다.
1: 네. 그럼 또 증상이 반복되다가 응급실로 실려오는 경우도 있겠네요.
0: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전체 뇌경색에서 미니 뇌졸중이라서 전조 증상이 있는 경우는 자세히 물어보면 50%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1: 아.
0: 그래서 어지러움증도 사실은 아주 흔한 미니 뇌졸중의 증상이기 때문에 실은 이제 간과하고 있다가 실제로 혈관이 막히거나 해서 큰 뭐 의식이 떨어진다든지 마비가 심하게 돼서 응급실로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실은 이제 마비가 됐다든지 말이 어눌했다든지 하는 부분은 구별이 좀 쉬운데 사실 어지럼증은 또 되게 좀 이렇게 흔한 증상이라서요. 또 어지럼증만 가지고 너무 걱정하시는 거는 저희가 좀 괜찮다라고 말씀을 또 드리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어지러우면서 균형이 너무 안 잡혀서 특히나 양쪽이 아니라 한쪽으로 유별나게 치우친다. 이런 거는 좀 주의를 해야 되는 증상입니다.
1: 네. 그럼 또 응급실로 이렇게 환자가 도착하면 스스로 말은 할 수 있나요? 원인을 판단하셔야 될 것 같은데 뭘 가장 먼저 확인을 하시나요?
0: 예, 아주 그러니까 중요한 질문인데요. 사실은 뇌졸중이라고 해서 모두 말을 못 하시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 마비가 더 심할 수도 있고 혹은 뭐 이렇게 말을 말보다는 뭐 복시라든지 뭐 이런 감각 증상 이런 거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모두 말을 못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말을 잘 하시면 당연히 말을 해서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를 청취하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영상 검사도 적절한 검사가 선택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말을 하실 수 있으면 저희가 자세하게 물어보고요. 말을 못하시면 이제 목격자라든지 보호자분께 상황을 물어보고 저희가 검진이라고 해서 말을 못하더라도 저희가 체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지럼증이 있으면 눈의 움직임이 이상해지거든요. 원래 이제 코끼리 코를 한 다음에 빙빙 돌고 제자리에 서면 계속 몸이 이렇게 빙빙 도는 느낌이 나는 걸 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그럴 때 이제 눈을 쳐다보면 눈이 이렇게 튄다고 저희가 표현하는데 안진이라고 해서 눈이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움직이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뇌나 귀에 이상이 생기면 그런 눈의 움직임이 이상한 움직임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검진한 다음에 영상 검사를 하게 됩니다.
1: 네. 영상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로 뇌혈관이 막혔거나 터졌거나 뇌졸중 여부가 확인이 되는 건가요? 혈관이 어떻게 보이는 건가요?
0: 우선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게

0: 되면 혈관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뇌 손상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혈관이 터지는 이제 출혈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CT에서도 잘 보이기 때문에 CT에서 잘 보이고 막힌 거는 요즘 급성으로 뇌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뇌경색은 자기공명 영상 MRI 중에서도 확산 자기공명 영상에서 특별한 영상이 있거든요. 근데 국내에서는 이미 그런 것들이 워낙 이제 대중적으로 응급실에 다 보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상 검사로 일단 혈관이 막혔거나 터져서 손상이 있는 부위를 알게 되고요. 2차적으로 그 혈관이 뭐 막혀 있는지 좁아져 있는지 혹은 주변 혈관이 부풀어서 또 추가로 더 터질 위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혈관 조영을 하는 검사로 또 이어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1: 네. 아무래도 치료가 바로 이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치료를 통해서 회복이 되는 경우가 많은가요? 혹시 목숨을 잃기도 하나요?
0: 그러니까 사실 뇌졸중이 굉장히 위험한 질환이기 때문에 어떻게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치료가 이제 좋아져서 실제로 그렇게 뭐 다행이신 거 한 60에서 70% 환자분은 거의 다 회복을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좀 큰 혈관이 막혔을 때 우리가 좀 큰 혈관이 막혔냐 작은 혈관이 막혔냐가 중요한데 큰 혈관이 막혔을 때는 그다음 50% 정도는 빨리 오셨을 때 좀 골든타임 보통 저희가 6시간 이내 말씀드리는데 큰 혈관이 막히더라도 보통 6시간 정도 이내로 오시면 50% 정도는 상당한 거의 회복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대신에 반대로 50%는 이제 후유증이 남는다는 게 또 큰일이고요. 그리고 전체 뇌졸중에서 대략 한 10%, 그 1년 정도 추적을 해보면 한 20% 정도는 여러 원인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질환이라고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 네. 골든타임도 강조를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다행히 치료로 회복해도 어지럼증과 같은 전조 증상을 무시하고 방치를 하면 그만큼 부작용도 크다고 할 수 있을까요?
0: 네, 사실은 전조 증상이라는 약간 미니 뇌졸중과 증상이 있다가 없어지는 건데 그럴 때 오시면 사실 이미 뇌 손상은 온 건 아니거든요. 뇌 손상이 올 뻔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 약을 충분히 쓴다든지 필요하다면 시술 또 더 필요하면 드물지만 수술 같은 걸 통해서 혈관 상태라든지 문제점을 개선을 하게 되면 사실 아무리 치료를 잘하더라도 뇌졸중, 그 뇌경색의 뇌출혈 같은 것이 생겨버리고 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크기나 위치에 따라서 50, 뭐 70이지만 나머지는 회복을 못 시켜드리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회복을 못 시키는 것 자체가 결국 부작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조 증상 때 잘 제어를 하는 게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1: 네, 이 뇌 질환의 위험을 알리는 어지럼증은 잘 분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속 시간이라든지 동반되는 다른 증상들도 중요하겠어요.
0: 예, 사실 그래서 동반되는 증상은 워낙 중요하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이제 너무 당연한데 어지럼증이 없더라도 한쪽 팔다리 마비, 얼굴 마비 그리고 언어 발음 장애 같은 것들이 동반이 되면 너무 당연히 빨리 응급실로 가셔야 하는 일이고요. 어지럼증과 함께 그런 일이 있으면 더더욱이나 뇌의 문제일 가능, 특히 뇌 혈관의 문제일 가능성이 커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그런 증상이 있으면 계속 지속이 되면 꼭 병원을 가셔야 하고요. 우리가 이제 그 문제가 잠깐 그러다가 이제 풀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고민이실 텐데. 물론 이제 한쪽으로만 머리를 특정 방향으로 돌렸을 때 빙빙 도는 증상이 수초에서 수십 초 정도 있다가 시신들이 또 없어지고 또 돌리면 또 생기고 이런 이제 반복적으로 유발 요인이 확실한 건 보통 귀의 이석증의 가능성이 많고요. 오히려 몸이 한쪽으로 확실히 기울어지고 진짜 빙빙 도는 어지럼증인데 한 수분에서 수십 분 정도 있다가 시신 듯이 없어졌다. 그리고 그런 증상이 몇 번 반복될 수는 있지만 뭐 너무 많이 반복되는 분도 있거든요. 뭐 한 달에 막 몇 번씩 뭐 몇 년 동안 이런 경우는 오히려 뇌의 문제일 가능성이 좀 낮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뇌의 문제였으면 벌써 일이 터졌을 거라고 제가 보통 말씀드립니다.
1: 그랬겠네요.
0: 그래서 이제 한 번도 못 느꼈는데 한 번 아니면 두 번, 세 번 정도를 특정 방향으로 기울어지면서 어지러운 게 10분, 20분 정도 가다가 완전히 없어졌다. 이런 거는 오히려 뇌 혈관을 위험할 수도 있는 증상이라서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1: 네. 그럼 또 뇌 종양이 의심될 때도 어지럼증과 두통이 생긴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어지럼증은 증상이 좀 다를까요?
0: 사실 이 뇌 종양에 대한 어지럼증이 굉장히 이제 구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0: 하셔야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 네. 어지럼증이 생겼을 때 동반 증상에 대해서 민감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되도록 빨리 병원을 찾아야 하는 뇌질환의 신호, 어지럼증과 관련해서 짚어주세요.
0: 네, 사실 어지럼증이라는 게 우리 뇌 중에서는 굉장히 이제 원시적인 뇌와 관련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균형을 잡고 이렇게 움직임을 잘 하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이제 원시적인 부분들과 관련이 있어서 실은 뇌 아주 깊숙한 부분과 연관이 있거든요. 네. 뇌 간이라 그래서 그 부분과 손에 이런 부분에 연관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보통 이제 복시라든지요. 발음이 잘 안 된다, 잘 안 삼켜진다. 그리고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균형 장애 이런 것들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특히나 어지럼증에 관련해서는 물체가 두 개로 보이지 않는지, 발음이 어눌하지 않는지,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주의 깊게 보셔야 되겠고요. 가장 흔한 뇌졸중의 증상이라 할 수 있는 팔다리 마비, 얼굴 마비, 언어 발음 장애도 당연히 어지럼증과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대표 증상 플러스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특별한 증상들이 있다라고 아셔야겠습니다.
1: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어지럼증의 다양한 원인, 특히 뇌질환의 위험을 알리는 어지럼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신경과 김치경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더 자두의 대화가 필요해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립선 암, 전립선 비대증과 같은 전립선 질환으로 수술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불편감도 있는데요. 요실금도 그렇습니다. 전립선 질환의 치료와 요실금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가톨릭대 서울 성모병원 비뇨의학과 배웅진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전립선암이나 비대증으로 수술한 분들은요,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증상들에 대한 걱정이 많던데요. 특히 요실금으로 당황하는 경우가 있다면서요.
1: 아, 네, 정말 그렇습니다. 이 암을 깨끗이 고치거나 전립선 비대증을 시원하게 해결하려고 사실 큰맘 먹고 수술을 받으셨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소변이 새기 시작하면 환자분들이 정신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죠. 뭐 수술이 잘못됐는지 뭐 아니면 평생 기저귀를 차고 살아야 되나 이러면서 덜컥 겁부터 나서 또 외출도 못하시고 우울해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0: 그럼 전립선 수술을 했는데 그렇게 소변이 셀 수 있는 건 왜 그런 건가요?
1: 아, 우리 몸에는 이제 소변을 마음대로 흐르지 않게 잠가두는 수도꼭지 역할을 하는 요도 관략근이 있는데요. 이 전립선이라는 게 하필이면 이 수도꼭지 바로 위쪽에서 소변 지나가는 길을 감싸고 있는 구조거든요. 특히 전립선암 수술처럼 암을 뿌리 뽑기 위해서 이제 전체를 도려내야 되는 과정에 이게 바로 붙어있던 수도꼭지 장치나 주변 신경들이 아무래도 건드려지게 되니까 수술 직후에 이제 이런 수도꼭지가 헐거워지면서 소변이 새는 거죠.
0: 전립선 절제술 후 요실금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면서요. 그만큼 많은가 보죠?
1: 네, 병원에서 이제 아예 하나의 공식 명칭으로 부를 만큼 아주 흔하게 일어나는 현상이죠. 네, 이 수술을 받는 환자라면은 누구나 거쳐가는 어떤 통과 의례처럼 보시는 게 오히려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0: 그러니까 전립선 암 환자들의 경우에는 전립선을 제거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때 요도 괄약근이 손상되기도 하고 약해지는 건가요?
1: 네, 그렇습니다. 이 암 수술이 아무래도 암세포를 하나도 남김없이 떼어내는 게 아무래도 목표다 보니까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이런 요도 관략근, 수도꼭지 주변 조직에 아무래도 물리적인 자극이 갈 수밖에 없겠죠. 물론 요새는 의술이 좀 좋아지고 로봇 수술을 많이 사용하면서 최대한 이 부위를 조심조심 살려내긴 하지만 그래도 수술 직후에는 아무래도 수도꼭지 근육이 힘을 잃고 약해지는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0: 주변의 신경이 또 손상이 되기도 하는 건가요?
1: 네, 이 전립선 양 옆으로 이제 미세한 신경과 혈관들이 그물망처럼 지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신경들이 방광, 요도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하는 건데, 암을 완전히 도려내는 과정에서 이 신경들이 자극을 받아서 뭐 일시적으로 마비가 오게 되면 소변을 조절하는 신호가 잘 통하지 않게 되면서 요실금이 생기는 거죠.
0: 방광 기능도 약해지나 보죠.
1: 네, 이게 단지 뭐 수도꼭지만의 문제가 아니고 방광의 문제로 요실금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수술을 받기 전부터 전립선이 좀 커져 있어서 방광을 오랫동안 압박을 받아왔던 분들은 방광 자체가 이미 굉장히 예민해져 있어서 수술 후에 아무래도 이 마음대로 수축하면서 소변을 왈칵 밀어내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기능이 너무 떨어져 있으면 소변이 배출될 때 수축이 잘 되지 않아서 남아있다가 넘쳐서 새는 경우도 있습니다.
0: 그럼 이런 수술 후의 요실금 증상을 이제 수술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있을 수 있는 증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가요? 몇 퍼센트 정도에서 요실금 증상이 생길 수 있을까요?
1: 네, 뭐 사실 이게 뭐 수술이 잘못돼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암 치료를 위해서 꼭 거쳐가야 되는 어떤 일시적인 정상 회복 단계라고 보시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실제로도 수술 직후에 소변줄을 딱 빼고 나면 열에 한 7, 8분 정도는 소변이 새게 마련입니다. 거의 대부분이죠. 그렇지만 다행히 몸이 회복되면서 이 소변 새는 게 점점 줄어들게 되고요. 또 수술하고 1년쯤 지나면 계속 기저귀나 패드를 차셔야 되는 분들이 10명 중에 한 명이 채 안 될 정도로 거의 대부분은 회복이 됩니다.
0: 수술 후에 정상 회복 단계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수술 전에 이미 요실금 증상이 있던 분들에게 증상이 더 심해진다거나 이렇게도 합니까?
1: 네, 아무래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뭐 연세가 좀 많으시거나 당뇨 같은 다른 지병이 있어서 원래 방광이라든지 관략근 쪽에 힘이 약했던 분들 또는 이제 수술 전부터 소변을 잘 못 참으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수술 후에도 요실금이 더 심하게 올 수가 있고 또 회복되는 데도 시간이 약간 더 걸리는 편입니다.
0: 전립선 수술을 받은 분들에게 생길 수 있는 요실금이 복압성과 절박성 요실금이라고 하던데요. 두 가지 증상이 동반되는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이 두 가지가 섞여서 같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복압성 요실금의 경우에는 뭐 기침하거나 크게 웃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이럴 때 나도 모르게 배에 힘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소변이 찔끔 새는 거고요. 이거는 아무래도 느슨해진 수도꼭지, 관략근 쪽이 문제겠죠. 절박성 요실금은 소변이 마려운 순간 참을 수 없어서 왈칵 쏟아지는 증상인데, 아무래도 예민해진 방광이 제멋대로 이렇게 쥐어짜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0: 소변을 참을 수 없고 나도 모르게 새는 증상이라는 건데요. 시간이 좀 지나면 회복이 될까요?
1: 네, 사실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텐데 네. 어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이 회복이 되십니다. 뭐 우리 몸에 이런 세포, 신경 같은 것들은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좀 약해졌던 이런 관략근 근육이 서서히 힘을 되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수술을 하고 나서 뭐 한 달에서 석 달 사이에 눈에 띄게 좋아지게 되고요. 길게는 사실 1, 2년까지도 아주 천천히 계속해서 좋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0: 요도 과략근이 회복이 되는 거군요. 그것도 참 신기한데요. 그럼 증상은 아무래도 수술 후에 초기에 나타나는 걸까요?
1: 아, 네, 그렇습니다. 이 소변줄을 좀 뽑은 첫날부터 처음 몇 주 동안이 아무래도 요실금이 가장 심한 시기인데요. 이때 이제 환자분들이 절망을 많이 하게 되시는데 상처가 좀 아물고 붓기가 빠지면서 이제 소변 새는 양이 뭐 조금씩 줄어들게 되니까 초기 몇 주만 좀 견디시면 좀 많이 호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0: 그럼 요실금의 정도는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사용하는 패드가 기준이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1: 네, 뭐 가장 쉽고 확실한 기준이 뭐 하루에 패드를 몇 장 쓰시는지 이런 거가 될 텐데요. 실제 실생활에서는 이제 사용하는 패드 양으로 이제 요실금 정도를 파악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하루에 한 장 이하로 쓰거나 살짝 묻는 정도면 가벼운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하루에 두세 장 정도 계속 갈아야 되는 수준이 한 중간 정도라면 기저귀가 완전히 이제 푹 젖어서 하루에도 여러 번 갈아야 되는 상황이면 좀 심한 수준으로 우리가 치료를 하자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0: 사용하는 패드 양을 좀 보는 거고요. 네. 또 다른 검사법도 있을까요?
1: 병원에서는 이제 정밀한 검사로 요역동학 검사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방광에다가 물을 천천히 채우면서 배에 힘을 줘보게 하면서 이런 그 관략근 압력이 얼마나 약한지 또 방광이 이제 소변이 찼을 때 얼마나 예민하게 압력이 수축하면서 요동치는지 이런 것들을 그래프로 정확하게 확인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0: 그럼 요실금이 심하면 요실금을 교정하는 수술을 또 받기도 하나요? 수술을 결정하는 기준도 있을 것 같은데요.
1: 아, 네. 이게 뭐 운동도 하고 약도 먹고 그러면서 충분히 기다렸는데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 이제 수술을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수술 후에 1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하루에 패드를 2장, 3장 이상 써야 된다. 그래서 도저히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이 좀 불가능하다.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요실금 교정 수술을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0: 그럼 수술 전에는 일단은 운동도 좀 해보고 약도 드시고 그러는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러셨다가 뭐 단기간에 회복이 되는 경우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때는 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시행을 하게 되는 거죠.
0: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방법은 다양한가요?
1: 증상이 아주 심하지 않으면 이제 소변길 아래쪽으로 이제 의료용 테이프를 걸어서 느슨해진 요도를 받쳐주는 슬링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이거는 주로 여성 요실금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소변이 너무 콸콸해서 심할 경우에는 이제 인공 요도 관략근 삽입술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게 몸 안에 인공 관략근을 달아주는 겁니다. 뭐 인공 수도꼭지를 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고환 쪽에 이제 작은 버튼을 같이 심어서 소변을 보고 싶을 때는 이 버튼을 눌려야 열리고 자동으로 닫히는 이런 수술법이라서 평상시에는 수압을 이용해서 요도를 막고 있어서 요실금이 없게 하다가 소변을 봐야 될 때만 본인이 버튼을 눌러서 열어주는 이런 기계장치를 넣는 거죠.
0: 이렇게 전립선암 수술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요실금에 대해서는요. 정기 진료를 받을 때 상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1: 예, 맞습니다. 보통 이제 진료실에 오셔서 네. 암세포가 없어졌는지, 뭐, 완치가 됐는지, 네. 이런 것들은 전립선 암의 경우에는 PSA라는 혈액검사 수치를 확인을 하고 가시는데요. 네. 이거 외에도 아무래도 이 요실금과 같은 합병증은 삶의 질을 통째로 흔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꼭 말씀을 하셔야죠. 뭐, 하루에 패드를 몇 장 정도 쓴다든지, 뭐, 걸어 다니기만 해도 센다라든지, 네. 이런 걸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또 의사도 이제 방광을 안정시키는 약을 줄 수도 있고, 수술을 좀 권해드릴 수도 있고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말씀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0: 요실금이 심하지 않으면 치료 전에 운동이라든지 생활습관을 점검하는 것도 방법일까요?
1: 예, 아무래도 치료 기본의 기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생활 습관만 잘 바꿔도 소변 새는 게 아주 많이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우선 원래도 잘 조절되지 않는 소변이 또 자는 동안은 더 심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녁 식사 이후에는 물이나 음료 드시는 걸 좀 줄이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방광을 또 자극해서 예민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는데 뭐 카페인이 든 커피 뭐 이런 것들 또 탄산 음료나 맵고 짠 음식들 이런 것들도 조심하셔야 되고 술도 아무래도 좀 이뇨작용도 있고 자극을 하기 때문에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추가적으로는 살이 찌면 아무래도 뱃살이 방광을 누르니까 체중 조절을 하는 것도 요실금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0: 그런 생활습관 관리도 중요하고요.
1: 네.
0: 운동은 어떤 운동이 도움이 될까요?
1: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골반 근육 운동이라고 하는 케겔 운동이 되겠죠.
0: 네.
1: 이제 뭐 소변을 보다가 우리가 중간에 뚝 끊을 때 쓰는 근육을 이제 강화시키는 운동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렇게 항문을 이렇게 움츠려들어서 쏙 위로 올린다는 느낌으로 엉덩이 안쪽에 있는 근육을 한 5초 동안 꽉 조였다가 잠깐 풀어주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요 항문 관략근 쪽 요도 관략근 이런 게 같이 연결이 돼 있어서 이 운동이 도움이 되는 거라서 아랫배라든지 허벅지 같은 데는 힘을 주지 않고 힘을 뺀 채로 골반 안쪽 근육만 조이는 게 좀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 하루에 이제 한 3, 40번씩 매일 꾸준히 하시면 이 관략근 주변 근육이 아주 튼튼해질 수가 있습니다.
0: 전립선 질환 수술 후에 그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런 운동을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1: 사실 이제 수술하고 나서 이제 방광과 소변기를 꿰매놓은 상처가 완전히 아물어야 이런 운동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처음에는 이 부분이 아물 때까지 소변줄을 하고 계실 텐데 고를 때는 운동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소변줄을 빼고 나서 한 1, 2주 정도 지난 뒤에 수술 후에 이제 병원에 오셔가지고 의사 선생님께서 아 상처가 잘 아물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나시면 네, 그 다음부터 운동을 하는 게 좋겠죠.
0: 전립선 수술 후에 없던 요실금이 생기면 걱정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전립선 수술로 인한 요실금으로 혹시 혼자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1: 뭐 이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생긴 요실금이 뭐 평생 가지는 않고 조금 이제 나아질 거라라는 안심을 좀 해드리고 싶고요.
0: 네.
1: 처음에는 아무래도 또 옷도 젖고 뭐 기저귀도 차야 되고 그러니 뭐 좀 자존심도 좀 상할 수 있고 눈물도 나실 수 있을 텐데 아무래도 이런 게 몸이 다시 건강해지기 위한 어떤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좀 보시고 혼자 부끄러워하면서 숨기지 말고 이제 선생님하고 편하게 상의하면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골반 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열심히 하게 되면 평온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0: 전립선 암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요실금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전립선 암이 남성들에게는 부담이 크지 않습니까? 노년으로 갈수록 위험이 높아지는 거죠.
1: 맞습니다. 뭐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1위 남성암으로 자리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들면서 꼭 챙겨봐야 될 게 이제 배뇨 증상뿐만 아니라 전립선 암이 없는지 이런 것들이 검사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0: 그런데 너무 고령이면 수술하지 않고 방사선 치료로 치료 방향을 잡기도 하던데요. 로봇 수술이 많은 요즘도 그런 경우가 많은가요?
1: 최근에는 상당히 수술하는 환자분들이 더 많이 늘어났는데요. 아무래도 통증이라든지 수술 후유증이 많이 줄어든 것이 말씀하신 로봇 수술이 이제 도입이 되면서 늘어난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그 생존율도 많이 올라가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일반 방사선 치료를 하는 거에 비하면은 근치적인 절제가 제일 기본 중에 기본 수술이기 치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0: 이 로봇 수술이 진행된 가장 처음이 전립선 암이지 않나요? 그만큼 로봇 수술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1: 이제 카메라와 로봇 팔이 들어가서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립선이라는 조직이 골반 강 안에서도 가장 깊은 데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옛날에 이제 개복을 하는 수술을 하더라도 이 골반뼈 안쪽까지 손이 닿거나 눈으로 보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구조물이었는데 이게 안쪽으로 카메라가 들어가고 또 정밀한 동작을 할 수 있는 로봇 팔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복잡하고 또 위치상으로도 어려웠던 수술이 훨씬 좀 편해지면서 수술이 좀 더 많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0: 그렇게 로봇 수술의 장점이 많긴 하지만 또 여전히 고전적인 수술법이 필요한 경우도 많은가요?
1: 대부분이 이제 로봇 수술로 많이 대처가 됐고요. 조금 뭐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아직 그 의료보험 혜택이 안 되기 때문에 비용 문제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꺼리시는 분들도 좀 일부 계시긴 합니다.
0: 수술을 한 후에도 최소 5년은 정기적으로 진료를 봐야 하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요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혈액 검사 중에 PSA라는 혈액 검사가 암이 발견이 됐을 때도 수치가 높아졌지만 이제 암 수술을 해서 전립선을 다 절제를 하게 되면 이 수치가 거의 0에 가깝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수치가 계속 안정적으로 0에 가깝게 떨어진 상태로 유지가 된다면 암의 재발이 없을 테지만 혹시 다른 곳에서 재발을 하거나 그랬다면 이제 거의 0에 가까웠던 수치가 서서히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이거를 시작으로 해서 혹시나 재발이 없는지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0: 네. PSA 수치 말씀하셨는데요. PSA 수치만 신경을 쓰는데 또 다른 요인들을 살펴는 부분은 없을까요?
1: 뭐 그 외에도 이제 아무래도 뭐 다른데 장기에 뭐 전이는 없는지 이런 걸 봐야 되기 때문에요. 뭐 그냥 그 수치만 단지 보는 거는 아니고 영상 검사로 CT 검사와 같은 것들도 이제 같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수술을 한 후에도 이제 최소 5년은 정기적으로 진료를 봐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5년 후에도 재발 위험은 있습니까?
1: 드물긴 하지만 있기는 한데 보통은 5년이 지나서 또 여전히 이제 PSA 수치가 올라가지 않고 기저치를 잘 유지하고 있으면 그 정도가 되면 이제 우리가 완치되었다고 또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0: 재발하지 않도록 치료 후에 꼭 지켜야 하는 생활 습관 또 살펴야 하는 수치들도 짚어주세요.
1: 아무래도 이제 수술을 해서 근치적으로 치료를 받으셨든 아니면 방사선 치료나 전신 치료를 하셨든 그 이후에는 아무래도 뭐 적극적으로 운동을 하시고 또 전립선에 좋지 않은 음식들이 아무래도 뭐 동물성 지방이나 뭐 이런 것들이 되니까 이런 것들 뭐 식이 습관을 좀 조절을 하는 것도 재발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0: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전립선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요실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가톨릭대 서울 성모병원 비뇨의학과 배웅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서인국 정은지의 우리 사랑 이대로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오늘은 7월 1일. 한 달을 셋으로 나눠서 말할 때 7월 초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초는 어떤 기간의 처음이나 초기를 말하는데 이에 반해 어떤 기간의 끝이나 말기는 끝 말자를 써서 7월 말과 같이 표현하죠. 그런데 한 달에서 중간 시기를 말할 때는 7월 중이라고 하지 않고 7월 중순과 같이 말합니다. 보통 7월 중이라고 하면 7월이라는 달 가운데 언젠가를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흘이라는 기간을 기준으로 한 달을 나눠서 말할 때는 초순, 중순, 하순 또는 상순, 중순, 하순과 같이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초순이나 상순은 한 달 가운데 1일에서 10일까지의 동안을 말하고 중순은 11일에서 20일까지의 동안 그리고 하순은 21일에서 말일까지의 동안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순은 한자 열흘 순자를 써서 한 달을 셋으로 나눈 열흘 동안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름이 온 지도 벌써 4,50일이 지나갔다라고 하면 이것은 여름이 온 지 벌써 4,50일 정도가 지나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번 달 순만간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순만간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순만간은 음력 초열흘부터 보름까지의 사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달 10일에서 15일 사이쯤에 찾아뵙겠다는 뜻이 됩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미랄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알레그로의 음악감독을 맡고 있는 윤염광입니다. 알레그로는 발달장애인 15명과 지도강사 4명으로 구성된 현악 앙상블입니다. 2025년 3월부터 한 카드사의 후원을 받아 시작하게 됐고요. 열정이 가득한 단체입니다. 앙상블을 꾸려나가면서 발달장애인들이 얼마나 음악을 사랑하는지 느끼고 있습니다. 눈빛도 빛나고요. 이런 점은 비장애인 음악가들도 본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0: 음악으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다는 점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단원들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립니다.
1: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0: 믿음과 신뢰,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1: KBS 3라디오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0: 매일 아침 장애계 이슈를 분석하는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1: 건강한 삶의 지혜 건강 365
0: 국내 유일의 시각장애 전문 방송 우리는 한 가족
1: 한낮의 웃음폭탄 강월래의 노래 선물
0: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 내일은 푸른 하늘
1: 노년의 삶을 응원하는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0: 시각장애인이 직접 진행하는 정보 프로그램 심준구의 세상 보기
1: 장애인과 노인, 소외계층을 응원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KBS 3라디오
0: 든든한 목소리가 되어 여러분 곁에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아나운서 정용실입니다. 보사노바는 브라질의 코파카바나 해변이 보이는 집에서 젊은 연주자들이 자유롭게 연주를 한 데서 시작했다고 하죠. 브라질의 현대화의 상징이었던 보사노바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면서 대중들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자, 오늘 음악 이야기 보사노바 스타일의 가요로 함께 하겠습니다. 대중음악 평론가 김윤아 씨, 김학선 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1: 라디오로 만나는 문화일기 KBS 라디오 문화공감.
0: 네, 음악 이야기 오늘은 보사노바 스타일의 가요로 함께 해보겠습니다. 대중음악 평론가 김윤아 씨, 김학선 씨 두 분 잘해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0: 아, 오늘은 보사노바 곡들을 만나 왠지 네. 신이 나네요.
3: 네, 오늘은 계절에 맞게 네. 보사노바 스타일의 가요를 듣는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네. 좋은 곡들이 너무 많아서.
2: 예. 맞아요. 네. 그리고 저희 두 사람이 또 약간 이런 음악들
3: 네,
2: 좋아하죠.
3: 네. 보사노바는 사실 언제 들어도 좋은 음악이긴 한데 특히 여름에 들으면
0: 더 좋은
2: 맞아요,
0: 맞아요,
2: 잘 어울리죠. 맞아요. 네. 네, 좀 저녁에 선선한 바람이 불 때 보사노바 들으면 아 이게 여름의 맛이지라는 생각이 들곤 하는데요. 보사노바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브라질에서 시작된 음악입니다. 그런데 그런 보사노바가 세계적인 음악이 되게 된 데에는 기폭제가 된 건 역시 유명한 작품인 스탄 게츠와 오앙 질베르토가 함께한 게츠 앤 질베르토라는 이 앨범 때문이었습니다. 앨범에 수록된 The Girl from Ipanema 이 곡은 뭐 지금까지도 보사노바의 그렇죠. 대표곡으로 예.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 곡이 미국 빌보드 그래미 어워드를 휩쓸면서 전 세계적으로 보사노바를 전파시켰죠.
0: 네. 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죠?
3: 한국에 본격적으로 좀 전파가 된 건 1980년대 중후반부터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이전에도 시도는 됐다고 하는데
2: 그쵸?
3: 좀 보편적으로 많이 알려진 건 80년대 중후반부터 젊은 음악가들을 통해서 좀 알려졌습니다. 그 전에 뭐 말씀드린 것처럼 보사노바 리듬을 차용했다고 알려진 노래가 몇 곡 있지만 본격적인 건 80년대부터고요.
2: 네.
3: 보사노바라는 이 이름이 뜻이 새로운 경향, 뭐 새로운 물결 이런 뜻이잖아요.
2: 네.
3: 실제로 한국에서는 새로운 경향을 들려줬

0: 없던 젊은 음악가들이 등장해서 보사노바 음악을 들려줬습니다. 가장 좀 대표적인 팀이 바로 이 팀이 아닐까 싶은데 아. 어떤 날 이란 팀입니다.
1: 김학선님의 네. 영원한
0: 저희
1: 사랑.
0: 최애. 네.
1: 최애으로 네. 어떤 날 너무 훌륭한 팀이죠. 네. 조동익과 이병우로 구성이 되어 있는 네. 팀이고 사실 활동 기간이 길지도 않고 맞아요. 앨범도 딱 두 장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음악계에 끼친 영향력이 너무 커서 지금까지 활동하는 젊은 음악인들 가운데에도 어떤 날 이 음악을 계속해서 거론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기성 가요와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었고 정서도 80년대까지만 해도 가요 안에서는 좀 그 전통 가요 느낌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즐기는 음악 안에도 많이 서려 있었는데 상당히 좀 세련되면서도 한국인의 마음을 울리는 네. 정말 그 어떤 새로운 면을 돋보이게 만든 듀오였던 것 같아요.
0: 그리고 뭔가 소년 같은 감수성이 있었죠.
1: 맞아요.
0: 요즘 말로 하면 정말 내향인인데 네. 조동익 씨와 이병우 씨는 처음 만난 날 서로 팬메스 와 핑크 플로이드를 서로 이제 좋아한다는 걸 알고 급속도로 가까워졌다고요.
1: 아, 네.
0: 근데 둘이 처음 만난 1984년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때 팬 메슨이나 핑크 플로이드는 기성 음악인들이 듣던 음악과는 좀 다른 새로운 음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존의 가요와는 다른 음악을 들렸던 팀이 바로 어떤 날이었고 이 점 때문에 지금 들어도 정말 세월의 흔적을
1: 네,
0: 느낄 수가 없는 세련된 음악입니다. 그리고
1: 네.
0: 보사노바도 어떤 날이 새롭게 시도했던 장르인데
2: 그렇군요.
0: 어떤 사람들 좀 한국 보사노바의 시작, 본격적인 시작을 어떤 날에 오래된 친구부터 좀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오래된 친구를 준비해봤습니다.
3: 네.

0: 네, 어떤 날의 노래는 지금 뭐 몇 년 된 거예요? 80년 되면은 지금 거의
1: 40년
0: 40죠?
2: 네, 40년 됐습니다. 딱 네. 40주년 됐습니다.
0: 그러네요. 근데 전혀 이렇게 어떤 시대가 안 느껴지는 맞아요. 그런 느낌이네요.
3: 저희가 정말 그런 곡들 두고 클래식이라고 아,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렇게 불러도 나쁘지 않은 곡이 아닐까 싶어요.
0: 네, 왜 좋아하시는지 알 것 같은데.
3: 네, 저도 좋아합니다.
0: 네. 자, 그러면 다음 곡도 보사노바.
3: 네, 네, 다음 곡은 가요 가운데 보사노바 하면 절대 빠질 수 없는 노래를 준비해봤는데 박학기의 향기로운 추억이라는 아, 곡입니다. 지금도 좋아하는 분들 참 많으시죠? 박학기라는 가수를 처음 알린 노래라고도 할 수 있고요. 박학기도 데뷔가 80년대입니다. 1988년 컴필레이션 앨범 우리 노래 전시회 3집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름을 알렸고요. 그 이듬해 자신의 이름을 건 첫 앨범을 발표했죠.
2: 네, 이 향기로운 추억이 좀 알려지는 걸 보면 당시에 좀 시대상을 반영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박학기는 당시 대중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언더그라운드 아, 가수였고요. 네. 또 등장해서도 TV 활동 전혀 안 해, 거의 예, 안 했거든요. 네. TV 활동 하지 않고 공연 위주로 활동을 했었는데 이 무명의 신인 가수가 발표한 노래가 라디오를 통해서 널리
0: 근데 목소리가 너무 됐습니다. 좋잖아요.
2: 그러니까요. 네.
3: 저도 진짜 귀한 네, 한국에서 맞아요. 이런 미성이 없다는 네. 생각이 드는 목소리예요.
2: 음악 자체도 굉장히 좀 새로운 스타일의 곡과 함께 박학기 말씀하신 정말 독특한 목소리가 대중에게 각인이 된 건데요. 이 곡의 훌륭함을 라디오 PD들이 먼저 좀 발견하고
0: 그 당시에는 그게 네, 그러니까 재미없죠.
2: 그러니까 정말 재미없을 것 같아요. 알린 건데 1980년대 말이었기 때문에 좀 가능했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3: 맞아요. 그리고 그래서 저 같은 정말 꼬꼬마 당시에 라디오만 끼고 살던 꼬꼬마들도 이런 음악을 좀 어릴 때부터 들을 그렇죠. 수 있었다. 박학기가 또 이렇게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된 건 라디오의 힘도 있었지만 또 동아기획이라고 하는 레이블의 힘도 컸죠. 뭐 지금도 전설처럼 이야기 될 정도로 동아기획은 당시에도 지금도 이름만으로도 음악에 대한 신뢰를 주는 레이블이었는데요. 동아기획에서 첫 앨범이 나왔다? 아, 이거는 뭐 그냥 인증 도장을 그렇죠. 받은 뭐 이런 가수라고 보면 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음악 애호가는 물론이고 음악 관계자들도 당연히 귀 기울여서 들었었고요. 덕분에 박학기는 첫 앨범부터 상당히 많은 주목 속에서
0: 그러니까 이렇게 큰 데서 골랐을 정도면은 정말 음악을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2: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네, 재능이 네. 있었던 거죠. 그리고 네. 동아기획이 당시에 방송국을 돌기보다 전국에는 레코드점을 돌았대요. 아, 들어달라고. 이 박학기는 워낙 뭐 재능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박학기의 음악을 만든 인물이 바로 어떤 날의 조동익. 아까 말씀드린.
0: 좀 느낌이 비슷한.
2: 네. 맞습니다.
3: 맞아요. 맞아요.
2: 그래서 어떤 날의 조동익과 김현철이거든요. 아, 네. 네, 조동익이 20살 약관의 김현철을 알게 된 뒤에 김현철의 음악적 재능을 발견하고서 아. 자신이 하는 작업에 김현철을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시켰습니다. 아. 그래서 박학기나 장필순의 앨범이 대표적이고요. 네. 박학기의 앨범에서도 김현철이 조동익보다 더 비중 있게 참여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그댄이나 계절은 이렇게 내리네 네. 같은 감수성 넘치는 곡을 만들어주긴 했는데 앨범에서 가장 사랑받은 노래는 역시 조동익이 만든 향기로운 추억.
3: 아, 정말 누가 조동익의 팬 아니라서 그냥 무슨 새처럼 오시네요. 네. 조동익 조동익하고. 당시에 이 조동익이나 김현철 모두 보사노바 스타일 노래들을 많이 만들었는데요. 네, 네. 그래서 김현철은 사실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는 한국 보사노바의 아버지처럼 불려지기도 하거든요. 그 시대의 어떤 새로운 감각, 감수성을 담은 노래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젊은 가수들에게 꾸준히 커버 될 정도로 당시에도 세련됐고 지금도 앞서 나간 음악이었다는 평가를 받는 곡이에요. 박학기의 목소리로 향기로운 추억 준비했습니다.

0: 네, 박학기의 향기로운 추억 듣다 보니까 와, 이 노래는 라디오에서 나오면 그냥 한 번에 바로 기억에 남는.
1: 맞아요. 네. 옛 그 시절로 돌아가는 느낌이 네. 들죠.
0: 야, 다음으로 이제 또 가야죠. 정신 너무 놓지 말고.
1: 가야죠. 네.
2: 다음은 약간 보사노바는 뭔가 인연이 없을 것 같은 의외의 가수 노래를 준비했는데요. 어. 이정선의 네. 사랑의 약속이라는 곡입니다. 네. 이 이정선 씨는 네,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이정선 기타 교실의 기타 선생님으로 더 그쵸? 유명할 것 같긴 한데 네. 1970년대부터 다양한 음악적 활동을 해왔습니다. 보사노바도 이제 그런 다양성 가운데 하나인데요. 1980년대 후반에 이미 당시 기준으로 노장 반열에 40만 대도
0: 그렇죠.
2: 당시에 다 노장이라고
0: 맞아요.
2: 불렀잖아요.
0: 맞아요.
2: 노장의 반열에 들었었는데 젊은 세대와 함께 새로운 음악적 시도 이런 보사노바를 아. 한 것만으로도 좀 높이 평가할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1: 진짜 좀 뭐 악기 장인 같은 그렇죠.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1950년 대구에서 태어나서 상무대 군악대장이던 아버지의 근무지를 따라서 여러 지역을 다니다가 6살 때 서울에 상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군악대장이었고
0: 그러니까 그 피네요. 네.
1: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생활 반경도 다 미군기지 근처 뭐 이런 곳에서 성장을 해서 어릴 때부터 음악을 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음악하는 건 반대했었다고 해요. 아마 너무 힘든
0: 같은
1: 길이라고.
0: 같은 길 가는 거 싫어해요.
1: 네, 생각했겠죠. 그래서 대학교에 가서야 본격적으로 음악 활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2: 또 다른 이유도 있었을 것 같은데 공부를 좀 잘한 것 같아요. 아니면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미대를 진학을 했거든요.
1: 우선 서울대 갈 정도의 머리니까.
2: 네, 미술을 전공을 해서 미대를 진학을. 김민 김민기 씨도 선배이기도 합니다. 미대 선배이기도 하고 대학에서는 조소를 전공했는데 음악 또한 미술의 한 범주라고 생각해서 음악과 미술은 통한다 이렇게
1: 그렇죠.
2: 이야기를 예.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재능이 워낙 좀 특별해서 1970년대부터 이미 이름을 널리
0: 그렇죠.
2: 알렸습니다.
0: 네.
2: 그래서 해바라기도 처음 리더로서 결성했고 신촌블루스도
0: 블루스. 네.
2: 리더로서 훌륭한 팀들의 그런 리더 역할을 했는데 이게 약간 이분이 아웃사이더 기질이
1: 그러니까요.
2: 있어요.
1: 네. 그래서 꼭 만들고 빠져요.
2: 뭔가 이게 좀 잘 될 것 같으면 그냥 그 프로젝트에서
0: 주류는
2: 빠지는
0: 싫다.
2: 게 네, 맞습니다.
0: 네. 네.
2: 그래서 그런 일들을 좀 반복해 봤습니다.
0: 포크 가수 이렇게 느껴지기 하는데.
1: 네. 네. 하지만 뭐 말씀드린 네. 것처럼 뭐 해바라기 신촌 블루스만 해도 음악적 결이 굉장히 다른데
0: 그렇죠.
1: 또 그 안에서 리더로 활약했던 인물이고 솔로 가수로서도 상당히 다양한 장르 음악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발표한 인물입니다. 유명한 게 포크 음악이라 이제 좀 그런 프레임이 씌워져 있는 것 같고요. 85년에 발표한 7집 30대에서는 한국 블루스 명반 이야기하면서 절대 빠질 수 없을 정도의 완성도를 네. 보여줬고 이후에는 뭐 한국에서는 잘 없는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어덜트 컨템포러리라고 네. 해서 이제 네. 성인 취향의 가요들을 많이 만들어 왔죠. 그래서 88년에는 발라드라고 하는 앨범을 발표한 적도 있는데 우리가 흔히 발라드라고 하는 그
0: 그렇죠.
1: 장르가 뭔지를 보여주겠다라고 네. 하면서 또 이런 도전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2: 네. 이 앨범에 그 유명한 외로운 사람들이 또 수록이 돼 있었고요.
1: 네.
2: 1990년엔 우울한 앨범 비우자를 써서 이제 우라는 앨범을 발표했는데 이게 약간 좀 통속적인 스타일의 성인 취향의 앨범입니다.
0: 예.
2: 이때 딱 이정선의 나이가 정확히 이제 마흔이 된 건데
1: 네.
2: 그때 갑자기 트로트나 성인 가요 이런 음악이 자연스럽게 좀 끌리게 됐다고
0: 이게 나이 따라 음악도 네. 달라지나 봐요.
1: 네.
2: 그래서
1: 그러니까요.
2: 오늘 준비한 제가 사랑의 약속 이 노래도 굉장히 좀 흥미로운데 예. 이정선 씨가 지향하던 성인 취향의 그 음악의 보사노바 버전입니다. 그래서 곡은 전형적인 보사노바인데 이정선 씨 특유의 그 허무한 목소리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색소폰 간주가 나오거든요.
1: 아, 네.
2: 그래서 이게 약간 뭔가 세미 트로트
0: 그런 느낌이 나겠는데요.
2: 네, 그래서 세미 보사노바 이렇게 부르고
0: 네.
2: 싶은 노래입니다.
0: 네.
2: 그래서 이정선 씨가 이후에도 보사노바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지 후배 가수 박선주가 불렀던 또 다른 보사노바 곡 시간 속에서 예. 이 노래를 뭐 커버하기도 했었고요.
1: 네.
2: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 곡에 관심을 가져온 것 같아요.
0: 네, 들어볼게요. 네,
2: 이정선의 사랑의 약속 듣겠습니다.

0: 야, 정말.
1: 야, 저희가 들으면서
0: 시대를 잠시 좀 네. 더 위로 갔다 온
1: 기가 막히고 이건 한국에서만 할 수 있는 그렇죠. K-보사노바 네, 아닌가 맞습니다, 이게 바로. 정말.
0: 그러네요. 네.
2: 저는 약간 토착화된 그런 음악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1: 맞아요.
2: 네, 그런 한국적인 느낌의 곡들 좋아합니다.
1: 아, 네. 재밌게 들으신 분들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0: 자, 그러면 또 다음은 어떤 곡을 선택하실까?
1: 아, 조금 전이 이제 좀 와, 이렇게 뭉근하게 끓인 우리 김학선 씨 취향의 네. 토착화된 보사노바 들으셨다. 저는 이제 또 제가 또 너무너무 좋아하는 네. 세련되면서도 좀 따스함이 있는 한국형 보사노바를 함께 해볼까 싶습니다. 네.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익숙할 거예요. 대중에겐 좀 낯설 수도 있는 이름입니다. 모래시계라는 듀오의 노래를 준비했는데요. 혼자 걷는 거리라는 이 곡은 그래도 조금 라디오에서 그쵸.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네. 거예요. 사실 이 모래시계 하면 우
0: 이거 저도 지금 거기 그쵸? 갔다 왔어요.
1: 네, 다들 그걸 떠올리실 거예요. 네. 드라마 생각하실 텐데 사실 꽤 유명한 뮤지션 두 사람이 결성했던 듀오입니다. 정현준 그리고 천성일로 구성이 됐는데 정현준은 업타운의 그 네. 정현준이고 그리고 천성일은 노이즈의 천성일 그러니까 90년대의 그룹의 음악 좀의 네.
0: 그렇죠. 네.
1: 그런 꾼들이 모여 있었던 그들의 초창기에 발표했던 음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네. 업타운과 노이즈로 각각 데뷔하기 전에 이제 둘이 모래시계란 듀오로 활동을 맞아요. 했던 건데요. 네. 둘이 1968년생이고 서울 세종고등학교 동창이라고 네. 합니다. 그리고 정현준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기타를 칠 만큼 어린 시절부터 음악을 아주 그러네요.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부터 녹음실 들락날락하면서 음악에 대한 경험을 쌓았고 68년생이면 당시에는 거의 대부분 락 음악이나 헤비메탈 음악 좋아할 세대거든요.
0: 그 정도는. 네. 그렇죠.
2: 정현준 씨는 그보다는 더 팝적인 음악을 선호했던 것 같아요.
0: 그렇죠.
2: 아. 모래시계가 좀 대중적으로는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이후에 드라마 파일럿의 주제가를 부른 뒤에 한국 블랙뮤직의 조상님 같은 업타운을 결성을 합니다.
1: 사실 제가 이제 흑인 음악 기반으로 어렸을 때 좋아했어서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약간 한국 흑인 음악의 조상님처럼 느껴지는 인물이기도 네. 하거든요. 천성일 역시도 어릴 때부터 음악을 너무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그 동창이면서도 전혀 음악적 색깔이 둘이 다른데도 친해질 수 있는 기반이지 그러네요.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후에 홍익대학교 미대에 진학을 했고 노이즈의 앨범 아트워크를 직접 담당할 정도로 음악도 잘하고 미술

0: 마켓을 사로잡았던 이 레이블에 들어갈 수가 있었죠. 노이즈로 데뷔할 수 있었던 기반이 또 이렇게
1: 어린 시절에
0: 네, 만들어졌습니다.
2: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현준 씨는 뭐 워낙 노래를 부르고 싶어했고 그리고 또 천성희 씨는 작곡에 재능이 있었고
0: 네.
2: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의기투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듀오답게 당시 신선한 음악이었던 보사노바를 전면에 내걸었는데요. 앨범 전체를 보사노바로 꾸몄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0: 아, 맞아요.
2: 데뷔 당시에 감각적이고 신선한 음악으로 많이 이야기가 됐습니다. 근데 대중적으로 이렇게 큰 반응을 얻지 못했고 네. 그냥 한 장의 앨범을 내고 해체를 하긴 했는데
1: 그렇군요.
2: 그래도 타이틀곡이었던 혼자 걷는 거리는 라디오에서 종종 예. 나왔습니다.
0: 맞습니다. 근데 앨범 완성도도 굉장히 높았어요. 사실 참여진만 보더라도 아, 이게 왜 안 됐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이제 정현주는 보컬을 하고 천성일은 작곡과 코러스를 담당했는데 이후에 이들의 다른 음악들이 사랑받았던 걸 생각하면
1: 예.
0: 아, 저 이 정도로 안 됐었나 싶을 정도로 좀 아쉽기도 하고요. 또 이외에 신인이다 보니까 좀 전반적인 만듦새를 퀄리티 있게 다듬어줄 인물이 필요해서 그 전체적인 프로듀싱과 편곡은 건반 연주자인 이호준 씨가 담당을 했거든요. 근데 이호준 씨도 뭐 어마어마한 꾼이라
1: 예.
0: 그리고 히트곡도 정말 많이 작업을 했던 인물이라 계속 이게 왜 안 됐지를 생각을 하게 돼요.
1: 네.
0: 정현준이 어릴 때부터 녹음실 들락거리면서 닿은 인연으로 이 당대 최고의 편곡자였던 이호준이 모든 곡의 편곡을 담당해줬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외에도 정말 참여진이 쟁쟁합니다. 키보드 이호준, 드럼 김희연, 베이스 김영규, 기타 함춘호.
1: 네.
0: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종종 그 1급 세션 연주자 들 언급을 하는데 당대로는 정말 넘버원
1: 그러네요.
0: 이 인물들이 전부 참여를 했거든요. 또 보사노바 하면 기타 연주가 중요하다 보니까 함춘호 씨의 한창 이제 물이 올라있던 기타 연주도
1: 예.
0: 이 앨범을 통해서 들을 수 있다는 것 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가운데 조금 익숙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혼자 걷는 거리라는 이 곡 준비해봤거든요. 진짜 좋은 곡입니다. 여러분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네.

0: 아우 정말 의욕적으로 발표한 곡인데.
1: 아이고 이 라라라라라 이거 약간 한국인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코러스인데
0: 익숙한데.
2: 근데 맞아요. 제가 이게 네. 방송 나왔던 거 그 당시에 막 봤었거든요.
1: 네.
2: 네 약간 둘이 너무 멀뚱멀뚱 서 있어 노래를 해서.
0: 그건 의외네요.
2: 네. 뭐 이 노래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남자 둘이 나와서 그런가? 마이크 들고 이렇게 멀뚱멀뚱 서서 노래를 하니까 아. 그 매력이 좀 덜했을 것 같아요.
1: 또 한편으로는 아. 이 둘이 사실 그렇게 어울리는 조합은 아니에요. 각자
0: 필요에 의해서
1: 그렇죠. 그리고 음악 좋아해서 만난 네. 젊은이들이고 각자 이제 업타운 노이즈 하면서 정말 찰떡 그룹들을 만난 거거든요. 뭐 그런 또 이제 젊은 음악가들의 시초를 볼 수 있는 뭐 그런 작품으로 또 의미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0: 네. 네. 자 다음은 그러면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2: 네, 다음 곡은 데이지의 나의 작은 새 준비를 아, 했는데요. 네. 데이지는 재즈 연주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밴드입니다. 근데 네. 그럼에도 가요를 들려줬던 밴드인데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밴드에서 곡을 만들고 노래한 리더이자 보컬리스트가 가요 작곡가이자 가수였던 박광현이기 아, 때문입니다.
1: 또 박광현 씨.
2: 또 박광현 씨 좋아하죠. 네.
1: 김학선 씨 네. 오늘 최애가 전부 나오네요.
0: 네. 다 나오네요 오늘. 네.
1: 박광현은 1980년대 말에 등장해서 90년대를 풍미한 작곡가입니다. 제일 유명한 건 역시 이승철 씨와의 작업들인데요. 안녕이라고 아. 말하지 마.
0: 너무 좋죠.
1: 뭐 박광현 씨의 목소리로 생각하면 굉장히 또 블루지하게 느껴지기도 그렇죠. 하는데 이승철 씨의 아주 그 당대를 대표하는 그렇죠. 보컬로 소화한 곡이 많은 대중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잠도 오지 않는 밤에 떠나야 할 때 그대가 나에게 그녀는 새침대기 같은 곡들을
0: 다
1: 만들면서
0: 다 알만한 곡이에요. 네. 저는 사실 박광현 씨 성함을 들어봤어요. 많이. 왜냐하면 그렇죠. 작곡가들을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1: 맞아요.
0: 네,
1: 맞아요.
0: 노래 듣다 보면. 그러니까
1: 어떻게 보면 80년대 뭐 저희가 항상 이문세 이영훈 씨 맞아요.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전성기를 생각해보면 그런 최고의 콤비로 박광현 씨의 이름까지 기억하는 분들이 많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뭐 이승철 씨하고만 일을 한 건 아니고요. 이후에도 김건모의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 함께 그리고 신승훈의 우연히 같은 상당히 다채로운 장르를 시도했던 네, 작곡가로 유명세를 날렸는데요. 그런데 자신의 음반도 꾸준히 발표하는 싱어송라이터이기도 했었어요.
2: 아, 네. 네. 그래서 학창 시절에는 블랙 다이아몬드라는 밴드에서 보컬과 기타를 맡아서 활동을 했고 당시에는 락 음악, 네. 헤비메탈 음악을 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박광현 씨가 만든 곡에 신화유의 기타리스트인 신대철이 자주 기타 연주를 맡고 있습니다. 후배였다고 하더라고요.
1: 네.
2: 고등학교 후배여서 네. 시켰던 것 같고 근데 락 음악뿐만 아니고 재즈에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자신의 솔로 앨범에선 락 음악과 재즈가 절충된 음악을 들려줬습니다.
1: 네.
2: 그래서 1집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김종진 씨가 편곡을 맡아서 퓨전 재즈 성향의 연주를 들려줬고 또 2집에서는 신대철 씨가 주도하는 락킹한 연주가 담기기도 했었는데 박광현 그 개인 그 가수로서도 한 송이 저 들국화처럼 그리고 비의 이별, 재회 이런 노래들로 좀 인기를 많이 얻었었습니다.
1: 예.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그룹이 이제 데이지라는 팀인데요. 데이지를 결성하기 전에 사실 박광현의 솔로 음반 크레딧에서 이제 재즈 피아니스트 이영경 이름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이 이영경 씨도 한국 재즈 1.5세대 정도로 언급이 되면서 자주 당시에 활약을 하고 있던 아티스트였고 또 이 두 사람은 서울대 선후배이기도 했었어요. 이영경 씨는 이제 완전히 클래식 피아노를 공부해서 서울대 음대에 들어갔는데 이제 그때만 해도 뭐 실용음악과 이런 게 많지가 않았었으니까
0: 그렇죠. 네.
1: 오히려 학교에 들어가서 새로운 음악들을

0: 접하게 되는 경우가 아. 많았는데 재즈를 이제 그때 만나게 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즈클럽 야누스의 하우스밴드 연주자로 활동을 하면서 야누스의 대표 얼굴이죠. 뭐 박성현 씨랄지 예. 이판근, 이동기, 강대강, 김수열 같은 이른바 한국 재즈 1세대들도 뭐 이렇게 보고 자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나이가 어리지만 늘 이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재즈 발전에 기여를 한 음악인이에요. 그러니까 1세대 음악가들이 이런 젊은 피와 계속해서 호흡을 하면서 그렇죠. 야누스라는 곳의 역사를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을 텐데요.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이제 잘 자라나던 재즈 새싹 이현경과 함께 호흡을 맞춰서 뜻을 모아 결성한 밴드가 데이지입니다.
1: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현경 씨 말고도 당시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던 미국인 베이시스트가 있거든요. 제이시 클락이라는 베이스 연주자가 데이지 멤버였고 또 재즈 드러머이자 비브라폰 연주자이기도 한 임민수 이렇게 4인조로 데이지가 네.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정통 재즈 연주자들과 함께 밴드를 결성한 만큼 데이지의 유일한 앨범에는 재즈적인 색채가 좀 물씬 풍기고요. 정통 재즈 스타일의 연주곡도 있긴 한데 대부분은 박광현의 가요 멜로디를 잘 살린 팝 재즈입니다. 이제 그 가운데서도 이 보사노바 스타일의 음악에 이현경의 멋진 피아노 솔로가 담긴 나의 작은 새가 라디오에서 좀 많이 나왔었죠.
2: 맞아요. 네. 오늘 그 곡을 그럼 좀 들어볼까요?
1: 네, 맞습니다. 이 박광현 씨 보컬도 굉장히 매력적인데 나의 작은 새 준비했습니다.

0: 네, 정말 이 노래도 여름에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1: 맞아요.
0: 느낌이 드네요.
1: 코스타노바 네, 리듬인데 또 약간 블루지한 네. 보컬과 함께 곁들여져
2: 있죠. 휘파람 소리가 좀 들어가는데 그런 것도 굉장히 좀 계절감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1: 네. 네.
0: 자, 그럼 마지막 곡은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1: 네, 이쪽은 이제 제 감성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제 달콤 말랑한
0: 달콤말랑
1: 네, 보사노바 예. 곡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마지막 곡은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이 여름 노래로 유명한 코나의 또 다른 보사노바 스타일의 예. 곡을 준비했어요. 마녀 여행을 떠나다라는 곡인데 제목부터 이미 달콤말랑하죠? 너무 사랑스러운 곡입니다. 네. 코나는 리더 배영준이 중심으로 이끌던 팀이라고 소개해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 배영준 씨가 동아기획의 막내 같은 느낌으로 이제 동아기획을 너무 선망해서 음악을 시작한 음악가라고 보시면 돼요. 대학을 졸업하고 본격적으로 음악을 시작하면서 동아기획을 너무 좋아해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데모 테이프를 끊임없이 동아기획에 계속 보냈었고 네. 결국 그 정성이 통해서 93년 동아기획에서 첫 앨범을 발표하게 됩니다.
2: 네. 네. 이 리더 배영준 씨가 굉장히 좀 낭만적인 사람인데
1: 맞아요.
2: 코나라는 이름부터 좀 낭만적입니다. 이 코나라는 이름은 예. 배영준 씨가 여자친구한테 차이고서 이제 하숙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1: 예. 근데
2: 그 돌아가려고 이제 지하철 타려고 하는데 그게 옥수역이었다고 해요.
1: 예.
2: 근데 옥수역 플랫폼에서 바라본 눈부신 여름 하늘 그리고 잠깐씩 불어오던 시원한 바람에서 이게 영감을 얻어서 장명을 했다고 합니다.
1: 제가 안좋아할 수 없는 그룹이니까 이 설명만 들어도
2: 네. 그래서 그 여름 하늘과 바람을 느낄 수 있는 음악을 만들고자 이렇게 생각을 했고
1: 네.
2: 그래서 초기 인터뷰에서는 코나라는 이름을 하와이에서 부는 바람이다
1: 맞아요.
2: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 네.
2: 실제로 코나 음악 들어보면 뭐 여름 하늘 그리고 여름 바람 그런 이미지가 좀 가득 차 있습니다.
1: 맞습니다. 배용준 씨가 기본적으로 만화를 굉장히 좋아해서 뭔가 그 만화에 담겨있는 상상력
0: 예.
1: 청춘의 한 장면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음악에 잘 담아내요. 저도 동일한 인물로서 네. 정말 공감할 때가 너무너무 많은데 예. 1집이 나름대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네. 아침이라는 곡이 라디오에서 꽤 많이 들려졌었는데
2: 동아기획 대표는 중박은 쳤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1: 나쁘지 않은 예. 정도였었어요. 그리고 이 김태영 보컬리스트가 그 정말 청춘 만화 주인공 같은 밝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보컬이었는데 이 인물이 군에 입대하면서 새로운 보컬과 함께했던 2집이 안 됐어요.
0: 그렇군요.
1: 그래서 이후 발표했던 2.5집으로 그래도 기사회생을 합니다. 바로 이 앨범 오버랩에서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가 예. 큰 인기를 얻었고 그 시작할 때 파도 소리와
2: 그렇죠.
1: 함께 이소라 씨가 정말 세이렌처럼 노래 부르잖아요.
0: 예.
1: 사람
0: 맞아요.
1: 홀릴 것처럼
0: 맞아요.
1: 그 곡으로 다행히 살아났죠.
2: 네.
1: 네.
2: 초기에는 그래서 이제 보컬리스트가 좀 자주 바뀐 편이었고
1: 네.
2: 또 코나의 대표곡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는 정태석 씨가
1: 맞습니다.
2: 노래를 부르긴 했는데 그래도 코나의 팬들은 코나 보컬하면 다들 김태영을 떠올릴 것 같습니다. 이 김태영 씨가 군 전역한 뒤에 3집 웰컴 투 마이 비치부터 합류해서 다시 활동을 했는데
1: 맞아요.
2: 아 목소리가 정말 소년 같은
1: 예. 맞아요.
2: 변성기가 아직 오지 않은
1: 맞아요. 맞아요.
2: 어떻게 그런 목소리를 내는지
1: 정말 그 옷구슬
2: 네.
1: 옷구슬 같은 목소리
2: 처음 등장했을 때 여성 보컬인지 남성 보컬인지
1: 맞아요.
2: 헷갈린다고 할
0: 맞아요.
2: 정도로
0: 소리가 높고
1: 네. 네.
2: 그래서 그 목소리가 1집 발표 때부터 큰 화제를 모았는데 3집에서 이 마녀 여행을 떠나다 같은 멋진 곡을 남겼습니다.
1: 정말 이 가사는 김태영 씨의 목소리로 불러야 느끼하지 않아요.
2: 네. 근데 네. 이분이 결혼하고서 음악 활동을 안 해서 사업에 매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1: 결혼이 미워지네요. 네.
2: 네.
0: 자, 오늘 음악 이야기는 보사노바 스타일의 가요로 함께했습니다. 대중음악평론가 김윤아, 김학선 씨.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1: 고맙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0: 코나의 곡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녀 여행을 떠나다.

이제 나이 들어 허형만 넥타이를 매지 않아 좋다. 한사코 정장을 하고 반질반질한 구두를 신지 않아 좋다. 때로는 수염을 깎지 않아 좋다. 통근 버스를 놓치지 않으려고 불이 나게 뛰어가지 않아 좋다. 아무도 만나자고 하는 사람 없으니 나 홀로 숲길을 산책할 수 있어 좋다. 산책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다가 문득 푸른 하늘 바라볼 수 있어 좋다. 밀린 원고 끝내고 할 일이 없을 때 뒷짐지고 어슬러거리며 골목길을 기웃거릴 수 있어 좋다. 골목 안 빈터에서 요란거리는 낭미초 석양의 금빛으로 스며드는 것 보니 좋다. 네, 나이 들어 좋은 점은 치열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 같네요. 허영만 시인의 이제 나이 들어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공감 정용실이었습니다.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필러드 크리스 밀러 공동감독의 프로젝트 헤일메리와 함께합니다. 에바는 권력이 개인 운명에 고삐를 지는 윤리적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캐릭터입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사람은 영웅이 되겠지만 개인이 짊어지는 희생의 무게는 가볍지 않기 때문이죠. 더욱이 그레이스가 우주선에 타게 된 정확한 묘사들이 등장하면 우리가 에바를 바라보는 마음은 한층 복잡해집니다. 이는 에바가 원작보다 한결 인간적 면모를 지닌 캐릭터로 묘사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헤일메리오가 우주로 날아가기 전 에바가 자신의 마음을 반영한 듯한 노래를 부르는 장면에서는 독일 배우 잔드라율러 특유의 위력적인 무표정이 빛을 발합니다. 캐스팅의 절묘한 승리라 불러도 좋을 만한 대목이죠. 원작에는 없는 장면이며 잔드라율러는 해리 스타일스의 Sign of Times를 직접 선곡해 불렀습니다. 노래에는 이런 가사가 등장하죠. 그만 울어요. 이건 시대의 징조예요. 우리는 여기 와본 적 있다는 걸 배우지 못해요. 왜 우리는 언제나 갇힌 채로 총알을 피해 도망치고 있을까요? 영화의 진가는 우주에 강제 고립됐던 그레이스가 타우세티의 당도한 또 다른 생명체와 조우하면서 서서히 더 강하게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돌덩이를 쌓아 만든 작은 거미 혹은 개의 모양을 닮은 그 지적 생명체에 그레이스는 로키라 이름 붙입니다. 바위 덩어리를 닮았다는 뜻에서죠. 그레이스와 로키와의 만남은 우주 블록버스터에서 천진한 버디무비로의 선회를 알리는 신호입니다. 로키는 그레이스의 처지와 같습니다. 아스트로파지의 위협이 시작된 고향 행성을 지킬 방법을 찾기 위해 우주비행을 시작했고 함께 출발한 동료들은 우주선 내에서 모두 잃고 혼자가 됐습니다. 지구의 분자생물학자와 다른 행성의 구조공학자의 만남, 서로의 우주선을 연결해 겨우 만났지만 각자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다른 두 존재. 이때 이들은 서로의 공기가 공존할 수 있는 통로, 나아가 몸에 두를 수 있는 더 간편한 형태를 만듭니다. 오직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죠.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0: 지난 날 그때 그 거리를 거니로 보고도 싶다면 모든 날 모든 순간을 음악으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 인기가요 FM 104.9MHz 매일 오전 6시와 자정에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에서 모두 드릴게요 나 그대에게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아침에 어떤 노래를 들으면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을 때가 있죠. 출근길에도 흥얼흥얼, 커피를 마시다가도 흥얼흥얼. 이렇게 노래가 계속 귓가에 맴도는 현상을 이어웜이라고 합니다. 이어, 귀, 웜, 벌레. 그러니까 작은 벌레가 귀 속에 들어와 맴도는 것 같다는 데에서 붙은 이름인데요. 자, 그럼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새해 첫날 처음 듣는 노래가 그 해의 기분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어서 1월 1일 아침에 들을 노래를 미리 정해두는 분들이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레드벨벳의 행복이나 우주소녀의 이루리 아니면 2NE1의 내가 제일 잘나가 같이 나를 격려하는 노래들이 새해 첫 곡으로 손꼽힌다는데요. 오늘도 어찌 보면 의미 있는 날입니다. 7월 1일 2026년 하반기가 시작되는 첫날이잖아요. 네, 좋은 음악 한 곡이 하루의 기분을 바꿔놓기도 하니까 오늘 들은 인상 깊은 노래가 2026년 하반기의 시작을 조금 더 기분 좋게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하루는 물론 앞으로의 6개월도 기분 좋은 이어웜처럼 오래도록 행복이 맴돌길 바라면서 첫 곡 골라봤습니다. 7월 1일 수요일 하반기 첫날 우리 난가족 첫 곡은요 선우정화가 부릅니다. 상상.

아, 저 그것도 모르고 모르시나요 들었는데. 잘 골라볼걸. 자, 우리난가족 수요일 순서 안내해드릴게요. 매주 수요일은 시각장애인 다독가와 함께하는 지상진의 들리는 책방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할 책에는 각자의 분야에서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낸 프로페셔널 15명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성공담이 아니라요. 수많은 고민과 실패의 과정에서 자기만의 기준과 또 관점을 만든 과정을 소개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내 일의 방향을 다시 생각해보고 싶은 분들, 아마 저를 포함해 모두가 그렇지 않을까 하는데 오늘 들리는 책방 특히나 귀 기울여 주세요. 또 이어서 영화 한 편을 화면 해설과 함께 감상하는 귀감 영화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귀감 영화는 감독 최원섭, 주연 권상우, 정준호가 활약한 히트맨 2입니다. 네, 히트맨 1을 보신 분들은 벌써부터 웃을 준비하실 것 같은데요. 저 재밌게 봤는데, 히트맨 1에서 전설의 국정원 요원이었던 준은 웹툰 작가가 됐죠. 히트맨 2에서는 자신의 웹툰을 그대로 따라한 테러 사건이 벌어지면서 하루아침에 용의자로 몰리게 됐는데요. 코믹한 웃음과 또 화끈한 액션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히트맨 2, 잠시 뒤 화면 해설 영화로 감상해 보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BTS의 정국이 부릅니다. 세븐.

0: 매주 수요일에 오디오북 이야기를 나누는 들리는 책방 시간입니다. 시각장애인 다독가 지상진 씨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전화로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우리 지상진 씨 직업이 공무원이잖아요.
1: 네.
0: 근데 가끔 시각장애인이 공무원이야?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나요?
1: 네, 가끔 있어요. 그런데 사실 과거에 저도 시각장애인의 직업 하면 법적으로 보장된 안마사라든가 특수학교 교사, 음악가 이런 분들을 떠올리곤 했었는데요.
0: 네. 네,
1: 물론 이분들은 여전히 시각장애인에게 있어 중요한 전문 영역이겠지만요. 최근에는 직업군이 훨씬 다양해졌습니다. 당장 저처럼 공공기관에서 행정 업무를 보는 공무원도 많아졌고요. 제가 책에서 만난 시각장애인의 직업만 해도 전업작가부터 판사, 프로그램 개발자, 애널리스트, 유튜버, 아나운서 등등
0: 네.
1: 말하자면 끝이 없죠.
0: 네네.
1: 보조공학기기의 발전과 정보 접근성 개선이 만들어낸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맞습니다.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정말 다양한 분야로 진출한 추세인데요. 이게 네. 가능해진 게 여러 보조공학기기가 개발된 덕분이라고요.
1: 맞아요. 장애인식이 개선되기 위해서 점자 정보 단말기나 스크린 리더 등이 개발되는 데에 결정적이었다고 생각해요. 장애인을 위한 여러 보조공학기기를 만드는 기업들이 늘어난 덕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윤 창출을 넘어서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들거나 사회적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기업을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죠. 시각장애인을 강사로 고용해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도록 돕는 곳도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점자 정보 단말기 같은 필수적인 보조공학기기를 개발하는 곳도 있겠죠. 우리 삶을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이러한 기업들의 가치를 기르기 위해 지정된 날이 바로 오늘 7월 1일 사회적 기업의 날입니다.
0: 와, 정말 기념일 다양한데요. 자, 그럼 오늘 준비해 주신 책은 어떤 사회적 기업과 관련이 된 책인가요?
1: 네, 이윤보다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는 사회적 기업의 정신을 되새겨야 하는 오늘
0: 네.
1: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어떤 의미를 담을 수 있는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가져온 책은 리멤버에서 펴낸 업입니다.
0: 네.
1: 이 책은 2023년 가을부터 각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취를 거둔 프로페셔널 15명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한 내용을 엮었습니다. 그들이 현재의 업을 가지기까지 그들 역시 우리처럼 숱한 시행착오를 겪었을 테죠. 큰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끊임없이 현업으로 일하고 있는 그들이

0: 가족이 어떤 과정을 거쳐왔을지 꼼꼼히 기록한 책이에요.
1: 책 제목이 한 글자 업인데 이 업은 그 직업을 말할 때 그 업인가요?
0: 네, 맞습니다. 산업이나 직업 같은 큰 단위를 떠올리기도 할 텐데요. 하지만 이 책은 업이 개인의 삶에 가장 가까운 단어라고 말합니다. 인터뷰에 응한 15명 역시 처음부터 정답을 알았던 건 아니었겠죠. 갈림길마다 망설이고 당황했지만 그 여정을 관통하는 자신만의 소신이 결국 그들만의 철학, 즉 업이 된 거죠. 세상이 정해준 대로 일했던 관성에서 벗어나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순간 진정한 업이 시작됩니다.
1: 네.
0: 한 번에 완성되지는 않겠죠. 여러 시련을 겪으면서 조금씩 다듬어가는 과정 자체가 바로 업의 본질이라고 해요.
1: 그리고 아까 리멤버에서 펴낸 책이라고 해주셨는데 작가는 누구예요?
0: 네, 리멤버는 직장인들의 커리어 성장을 돕는 비즈니스 네트워크 서비스입니다. 2014년에 명함관리 앱으로 시작해서 2023년부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인터뷰해왔고 그중 가장 영감을 주는 15명의 이야기를 엮어낸 첫 번째 책이 바로 오늘 소개하는 업이에요.
1: 그 15명이 어떤 분들인지도 궁금하네요.
0: 네, 정말 다양한데요.
1: 네.
0: 국내 OTT의 첫 여성 CEO부터 인공지능을 만드는 행정학과 교수, 한국의 음료왕이라고 불리는 경영인도 있죠. 뿐만 아니라 경제 방송인 이진우 씨나 공대 출신 뮤지션 신재평 씨 같은 유명인도 등장해요. 첫 챕터의 주인공인 글로벌 정책 디렉터 이상현 씨는 그야말로 프로 이직러인데요. 호텔 웨이터부터 IT 벤처 기업 공무원을 거쳐서 해외 펀드 매니저까지 경영했었거든요.
1: 와, 네.
0: 네, 진짜 프로라면 혼자 빛나지 않는다라는 그의 관점은 지금껏 거쳐온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1: 15명의 이야기 중에 상진 씨가 특별히 좀 인상 깊게 읽은 인터뷰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좀 마음에 남았을까요?
0: 네, 개인적으로 뮤지션 신재평 씨의 인터뷰가 정말 반가웠습니다. 그가 속한 페퍼폰스의 모든 앨범을 즐겨 들었었거든요.
1: 네, 네.
0: 네, 처음에는 방 안에서 혼자 시작한 음악이었지만 평생의 동반자인 이장원 씨를 만나고 대중의 사랑을 받으면서 음악은 더 이상 혼자만의 취미가 아니게 되었죠. 그는 프로를 책임감을 온 마음으로 감내하는 이들의 호칭이라고 정의합니다. 책에서는 페퍼톤스의 커리어를 앨범 단위로 짚어주면서 그에 어울리는 가사들도 소개해주는데요. 그 덕분에 평소 좋아하던 그들의 음악이 한층 더 깊게 다가왔습니다.
1: 네. 자, 15명 중에 또 음료왕이 있다고 했는데 저는 사실 네. 그분의 이야기가 궁금하거든요. 음료왕 어떤 분인가요?
0: 네, 한국 최고의 음료 기획자라고 할 수 있는 조은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쌀음료부터 매실음료,
1: 네.
0: 보리차 음료 이런 거 한국인이라면 안 먹어본 분이 없을 거예요.
1: 야, 이분이 그걸 다 만드신 거예요.
0: 네, 하늘과 네. 뭐 아침과
1: 예,
0: 이런 걸
1: 알죠,
0: 다 만드셨던 거죠.
1: 예, 예, 예.
0: 네, 그 시작엔 현실적이었습니다. 네, 빠르게 돈을 벌어야 했던 가정환경 탓에 은행원으로 취업해서 10년간 일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우연히 민속촌에서 풍물패의 매력에 빠집니다. 직접 장부를 배우면서 손에 피가 나도록 장단을 연습하기도 했죠. 가장 어렵다고 하는 휘몰이 장단을 성공하면서 느낀 몰입의 짜릿함이 인생의 변곡점이 됩니다. 마침 그때 찾아온 이직의 기회에 자신이 몰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서요. 그 덕분에 지금의 음료왕이 탄생한 거죠.
1: 네, 이 책에서 고른 오늘의 한 문장은 어떤 건가요?
0: 네, 조은호 씨는 일선에서 물러난 지금까지도 자신만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으로 세계 1등 콜라 브랜드를 이겨내겠다면서요.
1: 와, 네. 네.
0: 그는 회사의 경영자라는 직함보다 한 명의 프로로서 가슴 떨리는 과업에 충실하고 싶다고 하면서 이렇게 밝힙니다. 결국 제가 생각하는 프로란 일상을 거쳐서 몰입할 사명을 찾고 언제나 거기에서 자부심을 느끼는 즉 아너십을 발휘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주인이 세는 오너십을 넘어서 내 일에 명예를 거는 아너십을 가질 때 우리 삶은 비로소 나만의 업으로 완성될 겁니다. 어떤 자리에서든 자신이 가진 업에 대한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1: 네, 비즈니스 플랫폼 리멤버에서 펴낸 책 업, 어디에서 읽어볼 수 있나요?
0: 네, LG 상남 도서관에서 데이지 자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오늘의 추천곡은 어떤 곡일까요?
0: 네, 신재평 씨의 챕터를 읽으면서 새롭게 감동한 가사가 있어요. 절망이여 나를 포기하여라. 네, 오늘 책 제목과도 어울리는데요. 페퍼턴스의 기브 업 함께 듣고 싶어요.
1: 네, 다음 주에도 좋은 책 소개 기대할게요. 지금까지 시각장애인 다독가 지상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아드림의 기술이사 조돈우라고 합니다. 저희는 시각장애인의 정보적 근성 향상을 위해서 디지털 점자 학습기와 촉각 컴퓨팅 디바이스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는 2000년도에 코이카의 프로젝트로 요르단에 가서 점자를 배우는 것을 보았는데 모두 다 이제 아날로그 방식으로 배웠고 이 사람들이 점자를 배운 이후에도 아날로그 환경에 있는 점자책은 여러 번 읽으면 그 점형이 무너지고 부피가 커서 가지고 다니기가 힘들거든. 그래서 항상 온사이트 교육을 해야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각장애인들은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적어지고

0: 귀찮고 동기부여가 안 돼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시각장애인의 전맹률이 한 95% 정도 된다 그래요. 그렇게 되면 지금 시각장애인들은 맞춤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틀려서 그러니까 상급학교 진학률도 떨어지고 취업률도 떨어지고 삶의 질도 저하되고 계속 악순환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끊어서 디지털라이즈를 하면 그 접근성 자체가 높아져서 자기 동기부여가 충분히 되면 얼마든지 자기의 커리어 패스를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본 거죠.
1: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개발하는 회사의 기술이사 조돈우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시각장애인의 점맹률, 그러니까 점자를 읽거나 쓰지 못하는 비율이 95%랍니다. 네. 점자를 그래서 좀 더 쉽게 배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디지털 점자 학습기를 개발했다고 하셨어요. 이 전체 시각장애인 10명 중 9명이 사고나 질병으로 시력을 잃은 중도 장애인이라고 하는데요. 성인이 된 뒤에 특히 5, 60대 시력을 잃은 분들은 뒤늦게 점자 배우는 걸 많이들 어려워하십니다. 당연하죠. 자, 근데 이렇게 좀 더 쉽게 점자를 배우고 익힐 수 있는 디지털 기기가 있다면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가는 데 큰 도움이 되겠죠. 앞으로도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되는 기술로 함께 해주길 기대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성시경이 부릅니다. 내게 오는 길.

0: 영화 한 편을 화면 해설과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귀로 감상하는 영화, 귀감 영화 시간인데요. 화면 해설 작가 이진실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모처럼 시원하게 웃을 수 있는 코미디 영화 준비해 주셨다고요.
1: 네, 최원섭 감독의 히트맨2예요. 2020년 팬데믹 시기에도 247만 관객을 동원했던 1편 이후로 5년 만에 돌아온 시리즈고요. 전설의 암살 요원 준이 웹툰 작가로 새 인생을 살지만 웹툰을 모방한 테러가 발생하면서 예측 불가한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데요. 준은 권상우, 그리고 국정원 국장 천덕규는 정준호, 국정원 요원 철은 이희경, 준의 아내 이민아는 황우슬혜가 연기했어요.
0: 네, 그 준은 원래 암살 요원이었는데 이걸 숨기고 웹툰 작가가 된 건가요?
1: 네네. 1편에서 헬기 추락 사고로 죽었다고 위장을 하고 김수혁이라는 이름으로 웹툰 작가가 되지만 네. 인기가 줄면서 공사장 막노동과 또 큐레이터인 아내의 수입으로 생계를 이어가다가요. 술김에 요원 시절 이야기를 웹툰으로 그리는데 그걸 아내가 재밌게 보고 편집장에게 넘기면서 그게 폭발적인 와. 인기를 끌게 됩니다. 준에게 당했던 세계 각지의 악당들이 준을 죽이겠다고 한국으로 밀항을 하기 시작하고 국정원의 덕규와 철은 뒤처리를 하느라고 바쁘죠.
0: 네. 그럼 2편에서는 준이 웹툰 작가였다는 사실을 국정원 측에서 알고 있는 거네요.
1: 네. 맞아요. 네. 아내 미나와 딸 가영이는 암살 요원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 네. 네. 덕규와 철은 미나가 기획한 전시회를 축하하러 갔다가 갤러리 디렉터 혜인에게 평판하고 각자 연락을 이어가게 됩니다. 한편 암살 요원 준 시즌2 2화가 공개되자 재미없다는 악플이 쏟아지는데요.
0: 아, 시즌1은 좋았는데 네네. 시즌2는?
1: 네. 미나와 가영마저 한숨을 푹 쉬고요. 편집장은 준에게 연재를 중단하고 새 작품을 해보자고 해요. 준은 집 담보 대출금으로 편집장이 추천한 주식을 사서 5억 원의 손해를 보고 있었는데 네, 미나는 건강이 최고라면서 그래도 남들처럼 코인이나 주식을 해서 날린 빚은 없으니 기운을 내라고 준을 격려합니다.
0: 화면 해설 영화 히트맨2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안영미, 공준호, 성우의 해설과 더빙입니다.
2: 준의 차가 학원 건너편에 서 있다.
3: 와, 저게 다 애들 데리러 온 차야? 진짜 장난 아니구나.
2: 가영이 학원에서 나온다.
4: 가영아.
2: 남자친구가 가영의 어깨를 감싸자 차에서 내린 준이 차문을 휙 뛰어넘는다. 남자친구가 가영을 안아주자 준이 뒷목을 잡는다. 남자친구는 가영의 뺨에 뽀뽀하고 준의 분노는 극에 달한다. 순간 가영이 돌아보는데 준은 빛의 속도로 보닛을 타넘어 몸을 숨긴다. 남자친구와 다정하게 손을 잡고 가는 가영을 보며 준이 눈물을 글썽인다. 가영과 남자친구가 가로등이 켜진 골목길을 걸어온다. 그러다 불현듯 뒤를 돌아본다. 골목엔 아무도 없다.
4: 왜 그래?
5: 아니야, 아무것도.
4: 갈까?
5: 응.
2: 가영이 남자친구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걸어간다. 준이 3층 건물의 지붕 위로 날렵하게 올라온다. 가영이 남자친구의 뺨에 뽀뽀하자 준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괴로워한다. 준이 휙 이동한다. 어느 건물 앞에 가영과 남자친구가 서 있고 준은 건너편 옥상에서 지켜본다.
5: 내일 보자.
4: 그래.
2: 두 아이가 아쉬운 표정으로 손을 흔든다.
3: 그래, 가, 집에 가.
4: 가영아.
2: 준의 눈썹이 꿈틀하며 가영의 남자친구를 주시한다. 남자친구는 망설이는 표정으로 가영을 바라보고 있다.
6: 라면
3: 라면 안돼 안돼.
2: 가영의 입가에 미소가 번진다. 두 아이가 손을 잡고 건물 안으로 들어간다.
3: 죽인다. 저 새끼 내가 깊이 잃고 죽인다.
2: 힙합 학원 안에서 가영과 남자친구가 컵라면을 먹는다.
4: 분발 땡구리.
5: 완전.
2: 한 뼘 열린 창.

0: 문 밖에 준이 매달려 있다.
1: 김치도 같이 먹어?
2: 응, 먹어.
0: 준이 매달린 곳은 건물 3층 외벽이다.
1: 나는 남을 따라하지 않고 내 필대로 해. 필대로 해. 필대로 해. 오. 멋있는데? 어때?
0: 가연은 공부를 하고 있다.
1: 넌 공부가 재밌어?
2: 어? 아, 뭐 재밌어서 하겠냐?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
1: 공부하는 거 너랑 안 어울려. 넌 랩해야 돼.
2: 나 랩 그만둔 적 없어. 그냥 뭐 취미로 하면 되잖아.
1: 아, 취미라니. 그런 스피릿으론 힙합 못해. 아리스트랑 그런 거야. 이 모든 걸 걸지 않으면 쩌는 비트랑 랩 절대 만들 수 없다고.
0: 준이 파이프를 붙잡고서 귀를 기울인다.
2: 너 웹툰 중에 암살요원 준 본 적 있어?
1: 응? 아, 그 시즌 2 나온 거? 재미없던데? 완전 그 쓰레기 중에 개쓰레기.
3: 개쓰레기? 넌 내가 꼭 죽인다.
2: 그거 작가 우리 아빠야.
0: 남자친구가 당황한다.
1: 그 미안, 그 내 얘기는 개쓰레기라는 게 아니라.
4: 아니야 아니야, 이 말이 맞아. 아빠 웹툰 쓰레기야, 개쓰레기.
3: 가영아.
0: 준이 눈물을 흘린다.
3: 그만둬.
4: 아빠는 망했어. 끝이야, 끝.
3: 아니야, 끝이 아니야.
1: 너네 아빠한테 그렇게 말하는 건 좀.
4: 아빠는 더 이상 쓸 게 없어. 난 그걸 알아. 다 쏟아내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거든. 퇴물이지.
1: 가영아, 말이 좀.
4: 있잖아, 우리 엄마는 아빠 만나서 고생만 했어. 이제야 겨우 엄마가 좋아하는 일 찾아서 하고 있는데 다시 예전처럼 엄마가 가장 노릇하게 둘 순 없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가장이야.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해야 돼.
1: 무슨 말인지 알겠다.
0: 준이 흐느껴 운다.
5: 나 래퍼를 꿈꾸던 딸마저 공부를 결심하는 웃픈 현실이네요.
6: 그러니까요. 네. 네, 술을 잔뜩 마시고 온 준은 집에 온 가영이에게 남자는 아빠 빼고 다 쓰레기라고 하는데요.
5: 남자로서 동의합니다.
6: 아? 네. 가영이는 준이 미행을 한 걸 알고 아빠 웹툰이 더 쓰레기라고 일침을 날리고요. 준은 그렇게 자극을 받고 그날 밤 웹툰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한편 준에게 원한을 품은 악당 블라디미르와 쿠니무라가 국정원에게 잡히고요. 국정원 차장 차용출은 준의 국외 추방을 고려하는데요. 덕규는 준도 우리가 보호해야 할 민간인이고 더 이상 웹툰에 옛날 얘기를 안 그린다고 두둔을 해줍니다.
5: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 요원 시절 이야기도 이제 인기가 시들해졌고 뭔가 변화가 필요하긴 하네요.
6: 그러니까요. 그렇게 발표한 다음 회는 소방관으로 위장한 악당들이 불이 난 빅테크 기업의 빌딩에 들어가서 서버를 파괴하고 폭탄을 설치한 뒤에 암살 요원 준이 도착하기 전에 빠져나간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재밌다는 반응이 가득한데요.
5: 오, 네.
6: 네, 준은 악플러 댓글에 발끈해서 IP를 추적하고 집을 찾아가는데 관심 받고 싶은 그냥 중학생이었고요. 그 안타까운 사정을 듣고 용서를 해주기로 해요. 한편 준의 아내 미나는 갤러리에 소장품 전시를 하러 온 VVIP 해외 미술 사업가 피에르 장을 마중 나가는데요. 피에르 장은 준의 새 웹툰을 보더니 현실로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5: 네, 화면 해설 영화 히트맨 2 계속 만나보겠습니다.
0: 뉴런 사이언스 빌딩 건너편 옥상.
7: 위치 차지했습니다.
0: 달리는 차 안.
7: 준비하라.
0: 피에르 장을 포함한 수하들 모두 소방관으로 위장한 모습이다. 안토니 발사한 연막탄이 빌딩 복도에 터져 연기가 자욱해진다. 직원들이 빌딩을 빠져나간다. 뉴런 사이언스 빌딩에서 연기가 피어나고 직원들이 빌딩 밖으로 탈출한다. 소방차가 도착한다. 헬멧과 소방복을 착용하고 공기통을 맨 소방관들이 뉴런 사이언스 빌딩으로 진입해 계단을 올라간다. 복도로 들어선 소방관들은 소방관으로 위장한 피에르장 일당이다. 피에르장 일당이 손전등을 비추며 서버실로 들어온다. 피에르장은 소방 헬멧을 벗고 수아인 사샤는 서버에 노트북을 연결한 뒤 프로그램을 가동시킨다. 노트북에 자료가 다운로드되고 있다.
7: 내일 받기 마침.
0: 비에르장이 사악하게 웃는다. 사샤가 서버실을 나가며 타이머가 장착된 폭탄을 설치한다. 10분 남아있다. 비에르장 일당이 유유히 서버실을 빠져나와 차를 타고 도주한다. 폭탄의 타이머 3초, 2초, 1초.
8: 오늘 저녁 뉴런사이언스에서 발생한 화재가 사고가 아닌 누군가 의도적으로 벌인 폭파 범죄라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그들이 노린 건 최신 AI 기술이라는데요. 산업 스파이들의 행태가 극단적으로 진화하는 가운데 테러에 가까운 이번 사건이 대한민국 국내에서 벌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9: 김 작가, 그는 과연 예언자인가 아니면 테러리스트인가?
10: 이 웹툰 내용이랑 이 테러랑 이게 무서울 정도로
3: 김 작가?
0: 웹툰 편집장도 철도 충격을 받는다.
1: 대박! 대박이야!
4: 어? 뭔데?
10: 뭔데 여러분은? 내 생각에는 김 작가 이 범인일 것 같아. 응? 당신처럼 관심병이 너무 친어진 거야. 어?
1: 수석장님, 설명을 다 그 준 선배가 설계한 건 아니겠죠?
0: 국정원.
7: 준이 아무리 또라이라 해도 그 정도 또라이는 아니야.
1: 어떻게 지금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냐고요. 에?
11: 주원 대박 쳐!
0: 차장 차용출.
11: 그 새끼한테 당장 일곱 수배 때려. 그리고 그는 당장 그런 잡아!
7: 인정하시고 좀 앉아서.
11: 내가 진정하게 생겼어. 당장 잡아!
1: 아, 저 사람 앉으세요. 진정하시죠. 에? 좀 진정하시죠.
11: 맞아!
1: 냉정하게 생각해보자. 이번 일로 가장 큰 이득을 본 게 준이야. 이 웹툰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게 무슨 뜻이야?
7: 아! 그만.
1: 예전에 지 만화홈에서 국가 기밀을 까발린 전력이 있어. 이제 더 이상 까발릴 기밀이 없으니까 테러리스트랑 손잡고선 새로운 에피소드 만들라고 작정한 거 아니야? 이 새끼 잡아와! 당장 잡아! 이 새끼 잡아! 잡아!
4: 일어나 이 자식아! 일어나!
1: 아 왜?
4: 정신 차려 빨리.
1: 아 왜 또?
0: 준의 집.
4: 야 내가 묻고 싶어. 이거 무슨 일이야?
1: 아 뭔지 좀 알아들을 수 있게 말 좀 해봐.
4: 아유,
2: 아빠 웹툰!
1: 아 웹툰.
4: 그냥 보여줘.
1: 야 이번화 재밌지?
4: 야! 아무리 작업이 안 풀려도 그렇지 이런 식으로 히트치면 우리가 좋아하냐?
1: 쟤 이때 치면 좋은 거 아니냐?
4: 뚫린 입이라고 진짜 봐!
0: 이슈왕
10: 뭐냐? 어? 봐봐요. 오늘 이 웹툰이 오픈하고 나서 정확하게 3시간 있다가 똑같은 범죄가 일어난 거야.
1: 뭐야?
10: 그럼 우리가 여기서
1: 이거 잘못된 거 같은데?
4: 야, 네 그림이야.
10: 뭐냐? 첫 번째
4: 카영아
10: 잠깐 이 새끼가 범죄가 일어날 걸 예상은
4: 야, 너 술못 끓인 거 아니야?
0: 비디오 폰에 국정원 요원들의 모습이 나온다.
4: 아니 왜 자꾸 우리 착한 남편을 괴롭힙니까? 웹툰도 잘 나가서 이제 남들처럼 잘 살고 있는데 뭐가 아쉬워서 그런 짓거리를 합니까?
0: 국정원 취조실.
4: 네.
12: 현재 당신 남편 경제사 좀 알아?
4: 우리 남편 암살 요원 중 히트쳐서 은행 대출은 있지만 집도 사고 우리 아이콘.
12: 당신 날... 남편이 집 담보로 주식.
11: 그게 그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없어. 그 회사가 도난당한 기술이 AI 기술이라는데 그거 받았을 때 정말 생각이 없겠지?
4: 아니 방금 그 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11: 대동발 생각이 없겠지?
4: 아니 그 전에 집 담보로 주
11: 이 사람아! 너 이혼의 아들 보고 싶다! 하지마!
5: 아 지금 웹툰보다 준이 위기인데요.
6: 그니까요. 네. 미나는 준의 뒤통수와 뺨을 때리더니 네, 집에서 보자며 취조실을 나가고요. 준은 사건 당일 알리바이를 입증해줄 악플러를 데리고 와서 누명을 벗게 됩니다. 준은 악당들이 은행을 습격하는 3회를 그려서 올리고 차용출은 혼자 그 공을 독차지하려고 작전에서 덕규와 철을 빼고 은행에 매복해서 피에르장 일당을 기다립니다. 덕규와 철은 혜인과 만나기로 약속한 갤러리에 갔다가 서로 마주치고요. 피에르장 일당에게 포위를 당해요.
5: 혜인이 피에르장의 수하였던 거네요.
6: 맞아요. 네, 피에르장은 북한 특수부대 출신의 장철용이에요. 장철용이 죽은 줄 알고 있던 덕규는 경악하고요. 폭행을 당하면서도 지옥문이 어디 있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국정원 대테러본부 보관실에 있다는 정보가 들어오면서 피에르장 일당은 갤러리 지하창고에 덕규와 철을 감금해 두고 출동을 나가죠.
5: 네. 화면 해설 영화 히트맨 2 다음 내용 이어서 감상해 보겠습니다.
13: 대장.
1: 지옥문이 도대체 뭐예요?
13: 핵폭탄이야.
1: 에? 아, 우리나라에 핵폭탄이 있어요?
13: 과거 북한이 구소련의 기술을 이용해 만든 전술용 핵폭탄이지. 휴대용으로 운반이 가능해서 언제 어디서든 터뜨릴 수가 있어.
1: 아, 그럼 그거를 준 선배가 훔친 거고요?
0: 덕규가 과거를 회상한다.
13: 북한 북한의 지원군을 이용해 남한 정권을 교란시킨다는 첩보가 입수되자마자 정부는 지원군 탈취를 위해 최종의 요원을 투입시켰지.
14: 그 요원이 준 선배였군요.
13: 그런데 남북한이 급격하게 평화 모드로 바뀌면서 정부는 작전을 취소하려고 했어. 하지만 이미 준은 지원군 탈취에 성공한 뒤였지.
14: 선배가 너무 뛰어난 게 문제였네요.
13: 지역문의 전체가 드러나는 걸 두려워한 북한 수뇌부는 관련자들의 숙청 작업을 진행했죠. 장철령과 1212 부대는 물론 그들의 가족까지 대제거 대상이었어. 당시 모두 처형된 걸로 보고되었고 주는 그일로 한동안 죄책감이 시달렸지. 그때 모두 다 죽은 줄 알고 있었는데 지역문 안 박으면 서울시민 천벌을 죽을 수도 있어.
15: 에?
13: 반드시 막아야 된다.
15: 근데 지금 우리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이거 어떻게 막아요? 에?
13: 시재야, 시재야.
15: 네?
0: 덕규는 사타구니 쪽으로 상체를 바짝 숙이고 있다.
15: 뭐야, 왜 그래?
13: 조용해. 시야.
15: 아, 핸드폰 갖다 숨긴 거야 지금?
13: 왜 반응이 없지? 아이고, 하도 맞아서 혀도 이상해졌네. 씨.
15: 가지.
13: 시리야, 시리야.
16: 네.
13: 시리야, 김봉준한테 연결해줘. 김봉준.
0: 준이 전화를 받는다.
17: 네, 여보세요.
13: 큰일 났어.
17: 대장? 잘 안 들려요.
13: 야, 준아, 큰일 났다니까.
17: 나 가까이서 좀 말 좀 해보라니까 안 들린다고요.
13: 야, 네가 해봐.
15: 안 돼, 어떻게 해.
13: 이리 와.
0: 철이 몸을 이리저리 굴리며 다가가서 덕규의 사타구니에 대고 말한다.
13: 야, 여기. 형
15: 큰일 났어.
17: 아, 또 뭐가 큰일 나.
13: 장철룡 그 새끼 다 그놈 짓이야, 그거.
15: 장철룡 그 새끼 다 그 새끼 짓이에요.
17: 장철룡? 지옥문?
15: 맞아 그 지옥문.
13: 네 만화를 그대로 재현한 것도 우리 요원들의 눈을 돌리기 위한 기원책이었어.
15: 형의 만화를 그대로 재현한 것도 우리 요원들의 눈을 돌리기 위한 기 뭐요 그게?
13: 기원책.
15: 뭐만?
13: 기원책, 이 무식한 책자.
15: 아, 형 그 놈들이 원하는 거는 그 지옥문이에요, 지옥문.
17: 지옥문 이미 폐기된 거 아니었어?
13: 아니야, 그건 네가 있는 대테러 본부의 지하 맨 아래층 특허 보관실에 있어.
15: 지금 형 있는 대테러 본부 지하 맨 아래층 특수 보관실에 있대요, 형.
13: 다행히 그놈아, 네가 지금 거기 있는지 몰라.
15: 형밖에 없어요. 형이 다 막아줘야 돼.
17: 대장이랑 철이 지금 어디 있어요?
15: 아, 우리 지금 형수님 있는 갤러리 거기 지하차구에 갇혀 있어요. 아, 그리고 형수님 옆에 있는 직원 있잖아.
18: 걔 사기꾼이었어.
19: 사기꾼.
18: 망했어. 줄 나서 갔어.
17: 대장, 지금 내 웹툰이 새로 올라왔는데?
18: 그새 또 작업한 거야?
17: 아니요,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야. 내가 그린 거 아니에요.
18: 아, 그럼 누가 올린 건데?
17: 이 그림체. 내 거랑 똑같은데?
0: 결박된 편집장이 흐느껴 운다. 사샤 일당이 떠난 웹툰 회사 사무실은 난장판이 되어 있다. 모니터에 떠있는 웹툰이 애니메이션으로 바뀌고 도심에 연쇄 폭발이 일어난다. 가면을 쓴 누군가 그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다.
20: 서울 북부와 남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폭탄 테러 발생하고 있습니다.
21: 도대체 이 새끼들 정체가 뭐야?
22: 바로 오늘 이 나라 대한민국은 사라진다. 뿌리부터 썩어버린 이 나라를 구원할 방법은 단 하나.
21: 저건 지옥문. 안 돼. 저게 터지는 순간 우리 모두 끝이야. 어서 주원을 표동시켜.
22: 혹시 지금 암살요원 주원을 찾고 있나? 인간 병기로 키워진 아이. 꿈도 미래도 모두 포기해야만 했던 암살요원 주원. 아니지. 이제는 웹툰 작가 김수혁이라고 불러야 하나?
21: 그걸 어떻게...
22: 이제 웹툰 작가 김수혁은 없다. 암살요원 준도 없다. 이제 남은 건 테러리스트 준뿐이다.
0: 가면을 벗자 준의 얼굴이 드러난다.
21: 이거 대체 왜...
0: 지옥문이 작동하기 시작한다.
22: 이제 날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0: 준이 헬기를 타고 떠난다. 영초에 도달한 지옥문의 타이머.
21: 안 돼.
0: 핵폭발이 일어나 도시 전체가 초토화되며 버섯 모양 화염이 솟구친다.
5: 아, 이러면 웹툰을 본 사람들은 김수혁 작가가 암살 요원 준이었고 서울에 진짜 핵폭탄이 터진다고 생각하겠는데요.
6: 맞아요. 웹툰을 본 미나는 국정원 사무실에 있는 준에게 전화했다가 부탁을 받고는 갤러리 지하 창고를 지키던 남자 두 명에게 양주병을 막 휘두르고 날렵한 몸놀림으로 제압을 하면서 덕규와 철을 풀어줍니다.

0: 장철용 일당은 대테러본부 내부 통신을 끊고 지하 보관실을 습격한 뒤에 보안 프로그램까지 뚫어서 지옥문을 챙겨요.
1: 근데 국정원 인력이 지금 은행에 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또 준이 나설 수밖에 없겠네요.
0: 맞아요. 네, 장철용은 특수 보관실로 들어가는 준을 CCTV로 보더니 준에게 원한이 있는 악당들을 감옥에서 풀어줍니다. 준은 칼과 총을 든 그 악당들을 처리하고 장철용 일당을 간신히 뒤쫓아서 옥상으로 가는데요. 장철용이 지옥문에 20분 타이머를 작동시키고 준과 싸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옥상에 도착한 덕규는 해인과 싸우고 철은 장철용의 부하 안톤을 상대하죠.
1: 네. 화면 해설 영화 히트맨 2 마지막 내용입니다.
2: 준과 장철용이 단검과 연필을 휘두르며 싸운다. 두 사람은 팽팽한 실력으로 공격을 주고받으며 숨막히는 대결을 이어간다.
3: 내 기간 만화나기를 동안 난 전장 돌루비가 안에서
4: 기간 만화? 네가 뭘 알아?
2: 준이 얼굴을 베인다. 지옥문의 타이머가 15분 27초 남아있다. 철이 사정없이 안톤의 목을 조르다가 내동댕이 쳐진 순간 급소를 움켜쥔다.
5: 아유, 뱀장아, 뱀장아, 움직였어. 아유, 움직이고 죽겠네, 진짜.
3: 웃어?
2: 덕규와 혜인도 막상막하의 대결을 벌이고 있다. 덕규의 주먹을 피하던 혜인이 중심을 잃고 난간 너머로 떨어진다. 덕규가 가까스로 매달려 있는 혜인의 손을 잡는다.
6: 덕규씨.
2: 덕규가 혜인을 끌어올리려고 사력을 다한다.
5: 좀만 더.
2: 덕규는 끌어올린 혜인을 안아 난간 안에 내려놓는다. 혜인이 숨겨놓은 칼을 뽑아 덕규의 허벅지를 찌르고 칼끝을 목에 겨눈다. 철이 안톤의 급소를 사정없이 가격한다. 마침내 거구에 안톤이 쓰러지자 철은 두 다리로 안톤의 목을 조르는 동시에 이를 악물고 팔을 꺾는다. 안톤이 정신을 잃는다.
4: 어? 국장님! 국장님!
5: 진짜... 죽어라!
2: 철이 혜인에게 발차기를 날린다. 혜인도 기절한다.
4: 아이씨! 그렇게 당하고 또 당해요? 나 이를 똥구멍으로 처먹은 게 확실해 진짜! 응?
7: 뭐라고 이씨! 이리 와! 너 이리 와!
2: 철이 도망친다. 장철용과 준의 팽팽한 대결이 계속되고 있다. 두 사람은 공격을 막는 동시에 상대를 공격한다. 잠시 떨어졌던 두 사람이 다시 맞붙는다. 준은 연필로 연거푸 장철용을 찌르고 손목을 쳐서 단검을 떨어뜨린 뒤 어깨에 연필을 꽂아넣는다.
3: 지옥문 멈춰! 왜? 겁나는 기야?
2: 준이 연필로 목을 찌르자 장철용이 그대로 쓰러진다. 준이 휴대용 핵폭탄 지옥문을 향해 다가간다. 그 순간 숨이 붙어있던 장철용이 권총을 집어든다. 그는 가까스로 팔을 뻗어 지옥문의 타이머 장치를 쏴버린다.
3: 지옥에서 보자.
2: 12분 남은 시간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4: 아이씨, 이거 터지겠네 진짜.
7: 시간이 없어.
8: 지옥문을 헬기에 싣고 날아가서 해상에서 터뜨려야 돼. 30km 이상 떨어져서 터뜨려야 피해가 없을 거야.
9: 아, 형, 헬기는 누가 타요?
8: 그거야,
4: 대장님.
10: 난 아직 결혼 좀 할 때 봤어.
4: 국가와 결혼했다며.
10: 국가라 무슨 얼어 죽을 국가라.
4: 아이씨,
9: 차라. 안 돼. 나 뭐 못소리란 말이야.
4: 아트형 연애해봤잖아. 형 결혼해서 애도 남았고 난 키스만 더 못해봤는데.
10: 아이 그럼 어쩌라고.
4: 시간 좀 뜨고. 나 대장
8: 준아,
4: 이 사람들이 진짜 나 처제 생긴 거 몰라. 아이 그럼 어떻게 터지게 생겼는데.
2: 남은 시간 9분 44초.
6: 방패연 대장으로서 말하겠다. 진짜 딴 말하기 없지다.
11: 대장, 정말 이거밖에 없는 겁니까?
2: 세 사람이 비장하게 돌아선다.
9: 안 내면 진다.
12: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2: 주먹을 낸 준이 이긴다.
11: 남자는 주먹이지.
2: 덕규와 철에게 주먹을 날린 준이 지옥문을 가까스로 들고 헬기로 향한다.
11: 대장! 준아, 우리 가족 잘 부탁해요. 준아!
9: 형! 형 고마워!
1: 아, 준은 죽을 수도 있다는 각오를 하고 헬기를 타는 거네요.
0: 네. 네. 그렇게 바다로 날아가면서 미나와 가영에게 전화를 걸고 사랑한다고 잘 살라고 인사합니다.
1: 네.
0: 잠시 뒤 헬기는 공중에서 폭파하는데
1: 안 돼.
0: 네, 슬퍼하던 덕규와 철은 갑자기 준의 전화를 받습니다.
1: 네.
0: 준은 신발끈으로 조종간을 묶어서 자동 주행 상태로 만들고 바다로 뛰어내려서 뛰어난 수영 실력으로 살았던 건데요. 방파제에 도착한 준은 미나와 가영과 감격의 재회를 하고요. 혜인에게 호되게 당했던 덕규와 철은 우리는 국가와 결혼을 한 거라며 이제 여자를 만나지 않기로 결심하는데 이제 채 1분도 되지 않아서 둘은 구급차에서 내린 미모의 여의사를 보고 뿅 반하고요.
1: 정상입니다. 네.
0: 덕규는 결혼을 하고 싶다고까지 하는데요. 여의사는 배우 최지우 씨가 특별 출연을 했습니다.
1: 그 오래전 드라마죠. 천국의 계단. 예, 여기서 이제 권상우 최지우 씨가 주인공이었잖아요.
0: 맞아요.
1: 이것도 나름 또 재미 포인트네요.
0: 맞아요.
1: 네.
0: 네, 그 뒤로 준은 암살 요원 준의 마지막 회를 그리다가 애니메이션화가 결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미나, 가영과 함께 기뻐하면서 오프닝 영상을 보는 모습으로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권상우 씨는 실제로 미술을 전공했고 액션도 대역을 쓰지 않았다고 해요. 네, 히트맨 2에서 미션 임파서블의 톰 크루즈 만큼 뛰었다면서 지금도 성룡의 영상을 참고하는데 전화인데도 액션을 할 수 있구나라는 말을 들을 때까지 액션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1: 팬으로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네. 히트맨 시리즈는 딸 가영이가 성장을 해서 직장 생활을 하는 에피소드까지 상상을 해본다면서 4편까지는 쭉 가고 싶은 마음이라고 해요.
1: 네. 영화 히트맨 2 지금까지 화면 해설 작가 이진실 씨와 함께 감상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자, 마지막 곡으로요. 반 헤일런이 부르는 점프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갑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환이었고요.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 이름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홍입니다. 서울시가 휠체어 이용자와 비장애인 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 택시를 오늘부터 시범 운영합니다. 2026년 4월 기준 서울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약 19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20.3%를 차지하고 있고요. 장애인 바우처 택시 이용 건수는 2022년 48만 건에서 2025년 144만 건으로 약 3배 증가했습니다. 이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이동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을 수용할 교통서비스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죠. 그래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는 기존의 교통체계가 아니라 한 번의 개편으로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미래형 교통체계를 구축했는데요. 시범 운영 차량에는 국내 최초로 휠체어 탑승형 모빌리티가 활용되고요. 2단 접이식 슬로프가 적용돼 수동과 전동 휠체어 모두 차량 옆문으로 승하차할 수 있습니다. 올해 12월까지 중증 보행 장애인에게 월 100건을 우선 배치한다고 하니까 시범 운영이 잘 이루어져서 UD 택시가 일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 FT 아일랜드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사랑 아리.

수요일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 FT아일랜드의 사랑 아리였습니다. 오늘 방송 순서 소개해드리죠. 신기한 보조기기 세상에서는 저시력인을 위한 AR 스마트 글라스 시각 보조기기 소개해드리고요. 화재 집중에서는 성악가로 유럽 무대에서 승승장구하다가 갑작스런 시각장애로 잠시 활동을 멈춘 후 이제 다시 도약의 길에 오른 바리톤 김봉중 씨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에서는 경기도 장애인체육회가 휠체어 컬링 리그에서 우승했다는 소식과 결국 토너먼트 진출에 실패하고만 월드컵 소식까지 전해드리죠.

0: 내일은 푸른 하늘.
1: 저는 이제 서울시 각장애인연합회 영등포구지회 시각장애인신부터 사회복지사 윤지수입니다. 일단 시각장애인분들이 정보가 많이 없어서 뭐 문화행사, 문화참여를 하기가 기회를 마련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뭐 처음 해보는 것들, 시각장애인분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찾다 보니 뭐 색다른 것들도 해보고 이렇게 계속 그렇게 도전을 해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어떤 문화행사가 시각장애인분들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알지 못하니까 일단 한번 이거 괜찮아 보이네 하면은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기획한 의도대로 시각장애인분들이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네, 정부의 기회가 없다고 해서 시각장애인분들이 뭐 다양한 문화가 많을 텐데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을 텐데 그 기회를 놓치고 체험하지 못하는 건 되게 아쉬운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최대한 뭐 시각장애인, 비장애인을 떠나서 이런 기회가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 저는 시각장애인분들 이전 기간에서 시각장애인 대상으로 사업을 했었고 저는 익숙해요. 사실 시각장애인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3년 동안 거기서 이제 고객님, 국장님, 뭐 직원들도 다 전맹이시고 두 분 다 그러니까 익숙해가지고 적응하는 데 솔직히 얼마 안 걸렸어요. 네. 회원분들에 대한 이해도가 있고 시각장애인분들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니까 쉼터 자체가 어쨌든 시각장애인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이다 보니까 여기서 시각장애인분들이 많이 누리고 이분들의 욕구나 이런 것들을 잘 캐치하는 사회복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듣고 싶은 노래는 이찬혁의 멸종위기 사랑입니다.

0: 매주 수요일 보조기기에 대한 이슈와 정보를 전하는 신기한 보조기기 세상 보내드리고 있죠. 경기도 보조기기 북부센터 김은평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저시력인을 위한 보조기기 준비하셨다고요?
1: 오늘은 저시력 장애인을 위한 AR 글래스형 보조기기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시력 장애인분들은 글씨가 흐리게 보이거나 물체의 윤곽을 구분하기 어렵고 밝기나 대비에 따라 보는데 큰 차이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남아있는 시각 기능을 조금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기기인데요. AR 글래스형 보조기기는 안경처럼 착용한 상태에서 주변 화면을 확대해 보여주고 글자를 음성으로 읽어주거나 앞에 있는 사물을 인식해 안내해주는 방식으로 활용되는데요. 오늘은 이 보조기기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실제 생활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자, 우선 저시력 장애인들은 주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요?
1: 저시력 장애인분들이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은 단순히 잘 안 보인다는 말로만 설명하기는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 글씨가 흐리게 보이거나 사물의 윤곽이 뚜렷하지 않아서 물건을 구분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고요. 밝은 곳에서는 눈부심이 심하고 반대로 어두운 곳에서는 주변을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0: 그리고 안내문이나 약봉투, 영수증 메뉴판처럼 작은 글씨가 많은 정보를 확인할 때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도 많은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시야가 좁아져서 정면은 보이지만 주변이 잘 보이지 않기도 하고 글자나 화면이 휘어져 보이거나 겹쳐져 보여서 책을 읽거나 정보를 확인하는 일뿐만 아니라 외출 준비를 하거나 물건을 찾고 낯선 공간에서 주변을 파악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1: 네, 그 AR 글래스형 보조기기는 어떻게 생겼나요?
0: AR 글래스형 보조기기는 이름 그대로 안경처럼 얼굴에 착용하는 형태로 흡사 스포츠형 선글라스와 같은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품은 글래스 본체와 영상을 처리해주는 장치, USB-C타입 케이블, 빛가리개, 코받침, 사용설명서, 휴대용 케이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글래스 앞쪽에는 주변을 촬영하는 13메가픽셀 오토포커스 카메라가 있고 양쪽에는 소리 안내를 들을 수 있는 스피커와 마이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화면은 양쪽 눈에 각각 FHD급 해상도로 보이도록 설계되어 있고요. 시야각은 약 42.5도 정도입니다. 무게는 액세서리를 제외하고 약 74.3g 정도라서 일반 안경보다는 무게감이 있지만 착용형 보조기기라는 점을 생각하면 비교적 가벼운 편입니다.
1: 아, 이 근시가 있는 분들은 조리개를 사용해서 디스플레이가 더 잘 보이게 설정할 수 있나 보죠?
0: 네, 맞습니다. 근시가 있는 분들은 글래스 위쪽에 있는 조리개를 돌려서 화면이 더 또렷하게 보이도록 맞출 수 있는데요. 이 보조기기는 0 디옵터부터 마이너스 5 디옵터까지 조정할 수 있어서 근시가 있는 분들이 본인 눈에 맞춰 화면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디옵터는 쉽게 말해 안경 도수처럼 눈에 맞게 초점을 조절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사용자는 글래스를 착용한 상태에서 왼쪽과 오른쪽을 각각 조절하면서 글자나 화면이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 지점을 찾으면 되는데요. 만약 화면이 겹쳐 보이거나 잔상이 남고 초점이 흐릿하게 느껴진다면 조리개를 다시 천천히 맞춰보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이 화면 확대 기능은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0: 화면 확대 기능은 저시력 장애인분들이 작은 글씨나 멀리 있는 대상을 조금 더 크게 보고 싶을 때 활용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안내문, 약봉투, 영수증과 같이 글씨가 작아서 확인하기 어려운 자료를 볼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보조기기는 안경처럼 착용한 상태에서 화면을 크게 보여주는 방식이라 손에 들고 사용하는 확대기보다 양손을 비교적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이 화면을 확대할 때 주의할 점도 있을까요?
0: 네. 보조기기를 사용해 화면을 너무 많이 확대하면 작은 움직임에도 화면 흔들림이 크게 느껴지고 눈의 피로도 빨리 올 수 있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낮은 배율부터 시작해 본인에게 편안한 정도를 천천히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사용 초기에는 큰 글씨나 3에서 5m 정도 거리의 큰 사물부터 짧게 연습하면서 익숙해지는 방식이 권장되고요. 그리고 확대된 화면은 실제 거리감과 다르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동 중에 사용하기보다는 앉아있거나 정지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글자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기능은 어떻게 활용하면 될까요?
0: 글자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기능은 화면 안에 보이는 문자를 인식해서 소리로 돌려주는 기능인데요. 저시력 장애인분들이 작은 글씨를 오래 들여다보지 않아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용자는 글래스 화면에 읽고 싶은 글자가 들어오도록 바라본 뒤 문자 읽기 기능을 실행하면 인식된 내용이 음성으로 안내되는데요. 특히 글씨가 작거나 대비가 낮아서 눈으로 읽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시각적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그리고 저 앞에 있는 사물을 인식해서 알려주는 기능도 있다면서요?
0: 네. 해당 기능은 글래스 화면에 들어온 사물을 인공지능이 분석해서 사용자가 소리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 책상 위에 컵이나 휴대폰이 있는지 확인하거나 주변에 어떤 물건이 놓여 있는지 파악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물체의 윤곽이 흐릿하게 보이거나 배경과 사물이 잘 구분되지 않는 경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사물인식 기능은 인터넷 연결이 필요하고 조명이나 거리, 사물이 화면 안에 들어온 정도에 따라 인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혹시 화면 밝기라든가 뭐 화면 대비를 사용자가 직접 조절할 수도 있는 건가요?
0: 네, 보조기기 사용자는 직접 밝기와 대비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화면 밝기는 0%부터 100%까지 조절할 수 있고 대비도 0%부터 100%까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밝기는 화면이 너무 어둡거나 눈부실 때 조절해 사용할 수 있고 대비는 글자와 배경, 사물과 주변 환경의 차이를 더 또렷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인데요. 예를 들어 흰 종이에 적힌 글씨가 흐릿하게 느껴질 때 대비를 높이면 글자가 조금 더 선명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색상 반전이나 컬러 필터, 윤곽선 기능은 어떤 분들에게 도움될까요?
0: 색상 반전, 컬러 필터, 윤곽선 기능은 화면을 더 잘 구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색상 반전은 밝은 배경과 어두운 글자를 반대로 바꿔 보여주는 기능으로 눈부심이 심하거나 흰 배경이 부담스러운 경우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컬러 필터는 사용자가 보기 편한 색을 선택하고 색의 강도를 조절해서 화면을 조금 더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윤곽선 기능은 사물이나 글자의 경계를 더욱 뚜렷하게 보여주는 기능으로 물체의 모양이나 테두리를 구분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저 활용할 수 있는 모드가 정말 다양하잖아요. 실내, 실외, 독서, 맞춤 모드는 각각 어떻게 사용하면 좋죠?
0: 해당 보조기기에는 사용 환경에 맞춰 화면을 조정할 수 있는 실내, 실외, 독서, 맞춤 모드가 있습니다. 실내 모드는 조명이 비교적 일정한 공간에서 물건을 보거나 안내문을 확인할 때 활용하기 좋고요. 실외 모드는 햇빛이나 주변 밝기 변화가 큰 환경에서 화면을 조금 더 보기 편하게 맞출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 모드는 책, 서류, 안내문처럼 글자를 확인하는 상황에 맞춰 활용하면 좋고요. 맞춤 모드는 사용자가 밝기, 대비, 색상 관련 설정을 본인 눈에 편한 값으로 조정해 저장해두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그리고 저 음성 명령으로도 조작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기능들을 실행할 수 있습니까?
0: 네, 일부 기능은 음성 명령으로도 실행할 수 있어서 버튼이나 화면 조작이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확대 또는 줌인이라고 말하면 화면을 키우고 축소 또는 줌아웃이라고 말하면 화면을 줄이는 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문자 읽어줘라고 말하면 글자 읽기 기능을 실행할 수 있고 사물인식이라고 말하면 앞에 있는 물건, 사물을 확인하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의 밝기를 조절하거나 대비, 컬러 필터, 윤곽선 기능도 말로 켜고 끌 수 있어서 상황에 따라 화면을 빠르게 바꾸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착용 인식 센서나 잠금 기능은 어떤 부분이 편리한 걸까요?
0: 착용 인식 센서는 사용자가 글래스를 쓰고 벗는 상태를 감지해 화면을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기능입니다. 글래스를 착용하면 디스플레이가 켜지고 벗으면 화면이 꺼지는 방식이라 불필요한 화면 표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요. 잠금 기능은 사용 중 실수로 화면을 건드려 설정이 바뀌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런 기능들을 사용해 사용자는 기본적인 사용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실수로 화면이 바뀌는 불편을 줄여 보조기기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신기한 보조기기 세상, 경기도 보조기기 복부센터 김은평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쿨의 노래 이어드리죠. 아로하.

화제에 집중. 장애를 갖고 열심히 살아가는 화제의 인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사회를 위해 애쓰는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성악가로서 국제무대에서 실력을 인정받아 유럽 전역에서 활동하다가 양쪽 눈에 망막 박리로 어느 날 갑자기 시각장애를 갖게 된 분이 있습니다. 바리톤 김봉중 씨인데요. 오늘 화제 집중에서는

0: 아, 20년. 예.
1: 예.
0: 그 이탈리아 유학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예. 뭐 국제 콩쿠르에서 여러 차례 상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예. 콩쿠르였는지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1: 우선 제가 특별히 기억나는 콩쿠르들 가운데서
0: 네.
1: 그 처음으로 1등을 했던 가에타노 지네티 국제 콩쿠르이 기억이 나고요. 그
0: 예.
1: 이후에 이제 바리톤 이름을 걸고 하는 콩쿠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피에로 카푸치니, 주세페 따데이, 디타 로뽀, 줄리오 프레고지 이 콩쿠르들에서
0: 네.
1: 감사하게 최고 바리톤상을
0: 와.
1: 수상하게 되면서
0: 예.
1: 예, 아주 좋은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콩쿠르를 통해 인정받은 실력으로 유럽에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했다고 들었는데 뭐 콘서트나 오페라 활동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1: 예, 먼저 그 콩쿠르들과 이제 학업을 병행하면서 또 감사하게 불러주신 자리에서 이태리 깐쪼네 같은 음악회도 많이 했었고
0: 아, 예.
1: 그걸 시작으로 이제 때때로 오디션을 통해서 오페라 그런 주연 캐스팅을 이제
0: 야.
1: 해야 되기 때문에
0: 네네네.
1: 이제 거기에 맞는 목소리를 캐스팅하면서 이태리와 이제 때로는 프랑스, 독일하고 이제 가까운 이제 유럽 나라들, 헝가리라든지 이제 스페인 이렇게 다니면서 10개국 정도를
0: 와.
1: 이렇게 초대받으면서 연주 활동을 이어갔었습니다.
0: 우리가 알만한 뭐 오페라 좀 말씀해 주신다면 참여하셨던.
1: 제가 했던 작품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하는 작품인데
0: 네.
1: 이제 주세페 베르디의 작품 중에서 라트라비아타.
0: 라트라비아타. 예.
1: 네, 거기에서는 아버지 역할, 제르몽 역할을 했었고요.
0: 예, 예, 예.
1: 그리고 이제 리골레토라는 오페라 작품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감사하게 또 리골레토 역할을 하게 되면서.
0: 야, 네.
1: 그와 이제 또 잔니스키키라는 그 푸치니 작품이 있습니다.
0: 예, 예.
1: 그 조금 제 목소리 성질과 캐릭터가 좀 강한 그런 역할들이 잘 어울린다는 이제 이야기를 해주셔서
0: 예.
1: 그런 레퍼토리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0: 아주 다양한 작품에서 주역과 또 조역을 하셨군요.
1: 예.
0: 그 이탈리아의 전설적인 소프라노죠. 카티아 라차렐리가 그 김봉중 씨에게 목소리에 음악이 담겨 있기에 노래를 계속해야 한다. 이런 찬사를 남겼다고 했는데 갑자기 눈에 문제가 생기셨습니다. 이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1: 네, 그 선생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칭찬이 비단 저만의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을 건데 이제 그 이후에 또 감사한 기회들과 연주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가운데서
0: 네.
1: 보통 유럽 안에서는 비행기나 기차를 타고 많이 일정을
0: 그렇죠.
1: 소화하게
0: 예, 대륙이,
1: 되는데
0: 예.
1: 기차를 이제 타고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는 밀라노에 거주하고 있었었는데
0: 네네.
1: 기차를 타고 한 6시간 정도 이제 타고 가는 일정 가운데서
0: 네.
1: 돌아가는 기차에서 이제 보통 잠을 잘 청하진 않는데
0: 네.
1: 피곤해서 한 눈을 15분 정도 감고 있었습니다.
0: 네네.
1: 약간 졸기도 했었고 근데
0: 예.
1: 살짝 이제 도착할 무렵이 돼서 눈을 떴는데 어느 순간 저희 자동차 폭우 가운데 운전하면은
0: 네.
1: 이렇게 와이퍼 아무리 빨리 돌려도 그 앞에 시야가 좀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0: 아, 그렇죠. 예, 맞아요. 희미하죠, 좀. 예.
1: 예, 그 희미한 느낌, 그리고 또 약간 커튼이 쳐져 있는 느낌이
0: 아이고,
1: 눈앞에
0: 예.
1: 있는 거예요.
0: 음흠.
1: 근데 그게 양쪽 다 있었기 때문에 그 방송 듣고 캐리어에 의지하면서 이제 제가 내려야 되는 기차역에 이제 조심히 내리기까지는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응급실 이렇게 가면서
0: 네.
1: 그날 이제 검사를 하는데 의사가 양쪽 다 막막박리가 왔다.
0: 오.
1: 네. 이제 그런데 이제 그게 막 엄청 무겁게 이야기했다기보다 입원해서 이제 다음 날 수술하면은 괜찮다.
0: 아, 예. 네. 처음에는 가벼운 수술인 줄 아셨는데.
1: 네. 이제 물론 양쪽 다 오는 경우는

0: 엄청 흔한 상황은 아닌데.
1: 어, 예.
0: 이제 그래도 뭐 크게 막 그 못할 거 없으니까 이제
1: 네, 그렇죠.
0: 그때가 22년도 7월 달이었는데
1: 네,
0: 그때
1: 네.
0: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유럽도 코로나로 인해서
1: 그렇죠, 그렇죠. 예.
0: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검사할 것들 다 하고 진행 가운데서 이제 그 다음 날에 입원 바로 하고
1: 예.
0: 수술을 이제 하게 되면서
1: 음흠.
0: 먼저는 오른쪽 수술을 했었습니다.
1: 네네네.
0: 이제 그 이유가 왼쪽에 비해 오른쪽이 조금 더 그 박리된 부분이 적었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꿰매고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서 왼쪽도 마저 병행하면 이제 좋겠다는
1: 예.
0: 소견을 이야기해 주셔서
1: 음흠.
0: 그렇게 진행하기로 했고 이제 오른쪽 첫 번째 수술했을 때는 한 이틀 정도 지나서 이제 안대를 떼니까 약간 미세하게 보였거든요.
1: 아, 예, 예.
0: 그러고 이제 다시 검진을 하니까 약간 덜 붙은 부분이 한 몇 방만 꼬매면 괜찮을 것 같으니까
1: 아, 예, 예, 예.
0: 그걸 마저 하고 왼쪽을 하자
1: 아이고.
0: 해서 이제 그 오른쪽을 진행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부분 마취를 했습니다. 첫
1: 네.
0: 번째는 전신 마취를 하고 부분 마취를 하는데 이제 일반적인 그 의료 이야기들이 조금씩은 들리고
1: 네.
0: 3일 정도 뒤에 이제 안대를 떼고 검사를 하는데 그 사이에 느낌이 좀 첫 번째 수술보다 더 통증이 막 심하고 아픈 거예요.
1: 예예예. 예, 예.
0: 그래서 뭐 저희가 통증이 두통이 심하고 이렇게 치통이 심하면 때로는 잠을 못 이루는
1: 맞아요,
0: 정도까지도
1: 맞아요. 아,
0: 이루어지는데
1: 예.
0: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의사에게 안대를 뺐는데 이게 안 보인다.
1: 아하.
0: 앞에 목소리는 들리는데.
1: 예.
0: 그 전에 첫 번째 수술에는 미세하게는 보였었는데 두 번째 하고 나서 안 보이고 어느 순간 회색으로 돼서 이제 그 의사들도 좀 당황하기 시작하고
1: 예.
0: 이제 당장 이걸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입원해서 한번 검사를 해보고
1: 아이고, 예.
0: 조직세포랑 이제 또 진행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다. 당연히 저는 이제 그 의견에 따랐었고
1: 네.
0: 이제 그 진행 가운데 한 2주 정도 지나서 이제 검사가 나왔는데, 세포가 손상되어서, 그 망막 세포가 손상된 부분으로 인해서, 실명이 되었다.
1: 아이고,
0: 이제
1: 예.
0: 딱 이야기를 듣고, 근데 그때 당시는, 한국으로 바로 올 수 없었던 게,
1: 네.
0: 그 세포 손상되면서 감염이 된 부분.
1: 아, 감염, 예.
0: 잘못되면 뇌로 전이될 수 있기 때문에
1: 오.
0: 그 제가 아까 7월 중순에 수술을 하게 되고 7월 말에 이제 무균실에 입원하게 되면서
1: 네네.
0: 내과 그 과장 선생님과 비롯해서 이제 그 병명을 알아보려고
1: 예.
0: 계속 약물을 투여하고
1: 아이고.
0: 그때마다 체열하고 검사하면서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이 걸렸었어요.
1: 예예.
0: 그러면서 이제 박테리아 그거에 맞는 이제 약을 찾게 되고 그 약 투여하고 한 달 반 정도 또 소요가 되면서 제가 이제 병원에 한 100일 정도 입원을 하고 이제 10월 말에 한국에 귀국하게 되었었죠.
1: 그렇군요. 아니 말씀만 들어도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0: 네.
1: 그러고 나서 일상생활이 많이 어려우셨을 것 같거든요. 어떠셨습니까?
0: 맨 처음에 그 수술에 집중했던 시기 가운데서도 통증과 그리고 계속 어지러움과 그리고 이제 안 보이기 때문에 그 균형 감각이라든지, 병원 그 제가 입원했던 그곳 자체도 1인실이었기 때문에
1: 네.
0: 안 넓은데,
1: 어허.
0: 화장실까지 다섯 걸음도 혼자 못 가는 거예요.
1: 아이고,
0: 균형을
1: 예.
0: 못 잡아서.
1: 그리고
0: 그 약물로 인해서 살이 한 달 사이에 한 19kg가 빠지게 되니까 그게 건강하게 빠지는 게 아니어서
1: 네, 그쵸, 그쵸.
0: 이제 몸이 다 약해져 있었고 그런 가운데 일상은 이제 좀 힘들었었고 이제 그때 당시 조금 제 개인적으로 마음을 좀 많이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그 가운데 개인적인 일상의 회복은 아직 조금 시간이 걸릴지언정 자세와 호흡부터라도 조금이라도 회복을 할 수 있으면은
1: 맞아요.
0: 다른 부분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한 개 풀어가기 시작했었습니다.
1: 그렇게 마음을 다 잡고 또

0: 어떻게 해서 다시 무대에 서게 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1: 네, 제가 아까 22년도 이제 10월 말에 귀국하게 되고 네. 그 이후에도 나머지 왼쪽을 이렇게 한국의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가운데 이제 23년도 여름쯤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악 콩쿠르 있다고 주변에서도 저를 생각해 주신 분들 중에서 그래도 혹시라도 노래를 다시 이렇게 조금이라도 가능하면은
0: 예, 원래 하셨었으니까
1: 어떻겠니 이제 그쵸. 했었는데 그때는 실은 그 수술과 몸이 다 약해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대화하는 것도 어려웠었고 한 1분 정도 이야기하면 머리가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0: 아이고야. 예.
1: 네,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 저희 목소리를 쓰는 쪽들은 이 비강 공명을 통해서
0: 맞아요. 예, 그렇죠.
1: 진동이 되는데 눈과 가깝기 때문에
0: 네.
1: 말을 할 때도 어지럽지만 노래를 하면은 그 압력 때문에
0: 그렇죠, 그렇죠. 예.
1: 그걸 견뎌야 되는데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0: 네, 네.
1: 근데 이제 그때 그 콩쿠르 이야기를 듣고 연습을 당장에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한번 이게 만약 계기가 돼서 노래를 네. 한 번이라도 부르고 올 수 있다면은 그 다시 한번 일어나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0: 그럼요.
1: 그런 생각과 마음으로 대구에서 이제 처음 그렇게 콩쿠르를 시작하게 되었었고
0: 예.
1: 그게 이제 수술 후에 첫 무대가 되었었습니다.
0: 예. 그 이후에 이제 장애 예술인들의 가장 큰 경연 대회인 스페셜 K에서도 대상 받으셨잖아요.
1: 아, 네. 그때 그때에도 실은 그 대구에서 있었던 성악 콩쿨 이후에 노래를 지속적으로 할 수 없는 상태였었는데
0: 네네.
1: 그때도 그 장인 스페셜 K가 있다 이야기를 듣고 대구 이후에도 좀 그 인터벌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0: 네.
1: 근데 이렇게 조금이라도 한번 시도를 해봐가지고 또 그게 상을 떠나서 제 스스로와의 경쟁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0: 그렇죠. 예.
1: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다시 노래를 한 곡이라도 더 할 수 있으면은 한번 걸어가보자. 그때도 동일한 마음으로 이제 스페셜 K를 참가하게 되었었고 또 감사한 결과를 통해서 네, 또 좋은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0: 그래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툴 뮤직 소속의 아티스트로 활동 중이시고 음반 준비도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1: 네. 그때 그 콩쿨 심사위원 중에 한 분이었던 지금 이제 툴 뮤직 대표인 정은현 대표님 만나게 되면서 그 작은 만남이 지금까지 이어오게 되고 이제 그 사이사이에 이야기를 통해서 그 비전을 갖고 조금 더 어떤 음악을 나누면 좋겠다는 이제 그 마음들을 앨범에 좀 녹여내면 좋겠다는
0: 네.
1: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서 클래식의 대중분들이 또 친숙하게 들을 수 있고 저희가 매체를 통해서 익숙한 클래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0: 그럼요. 예.
1: 그 클래식들 가운데서 저에게도 또 좋았던 그 시간을 줬던 음악들을 10곡 정도 이렇게 추려서 네, 지금 연습을 하고 있고
0: 네.
1: 아마 그게 당장 날짜를 정하고 하진 않았지만은 이제 올 가을쯤 이렇게
0: 조만간
1: 나오지 않을까. 네. 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아, 오늘 좀 시간이 더 있으면은 길게 말씀을 나누면 좋겠는데 예, 시간 제약 때문에 예.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새 음반과 함께 멋진 활동 저희가 또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1: 감사합니다.
0: 바리톤 김봉중 씨와 함께 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순서 여가지요. 김종국이 부릅니다. 한 남자.

0: 내일은 푸른 하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엔 장애계와 비장애계 스포츠 소식을 전해드리죠. 스포츠 중앙일보 김효경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0: 경기도 장애인체육회가 휠체어 컬링 리그 정상에 올랐네요.
1: 경기도가 2026 하이코업의 코리아 파라 컬링 리그 정상에 올랐습니다. 경기도 장애인체육회는 지난 29일 강릉 컬링 경기장에서 열린 챔피언 결정전 4차전에서 서울특별시청에 5-4로 승리하면서 시리즈 전적 3승 1패로 우승을 했습니다. 네. 경기도는 예선에서는 4위로 플레이오프에 턱걸이를 했는데요. 준결승에서 예선 1위를 차지한 강원도 장애인체육회에 2연승을 거뒀고요. 창원시청을 2승 1패로 물리친 서울시청까지 결승에서 제압하면서 네. 지난해 준우승의 아쉬움을 떨쳐냈습니다. 지난 3월 밀라노 동계 패럴림픽에 출전했던 바로 그 팀이죠. 네. 이 남봉광 스킵을 필두로 한 팀인데 내년 국가대표로도 발탁이 됐습니다.
0: 그렇군요. 장애인 배드민턴 대표팀은 2주 연속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요.
1: 네. 장애인 배드민턴 국가대표팀이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치른 마지막 국제대회에서 의미 있는 성적을 거뒀습니다. 6월 28일

0: 까지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열린 아일랜드 인터내셔널에서 금메달 4개, 은메달 3개, 동메달 3개를 획득했습니다. 지난주 정겨울과 금메달을 따냈던 박혜성 선수 또다시 WH1, 2등급 혼합복식 정상에 올랐습니다. 또 이번에는 WH 1등급 남자 단식까지 2관왕에 올랐고요. 정겨울 선수 역시 여자 단식 WH 2등급 정상에 올랐습니다.
1: 예.
0: 특히 박혜성 선수, 유수영 선수와 조를 이룬 남자 복식에서 아시안게임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다이키 카지와라 그리고 케이타 니시무로 조와 준결승에서 맞붙었는데
1: 네.
0: 2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결승에서는 또 최정만 김정준 선수가 박혜성 유수영조를 이겨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1: 네. 김규호 선수가 경기도지사기 전국장애인역도선수권에서 한국 신기록 세웠다고요?
0: 김규호는 남자 88kg 이하급 경기에서 파워리프팅 215kg, 웨이트리프팅 220kg, 그리고 합계 435kg로 세 종목 모두 한국 신기록을 세우고 금메달 3개를 목에 걸었습니다.
1: 네.
0: 72kg급에 출전한 정봉중 선수 그리고 무제한급에 나선 김영락 선수 역시 한국 기록을 작성하면서 나란히 3관왕에 올랐습니다.
1: 네.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장애인 스포츠 등급분류 세미나를 개최했다고요?
0: 네. 장애인체육회는 6월 26일 대구 광역시체육회관에서 시도 및 시군구 장애인체육회 직원 등 장애인체육 관계자를 대상으로 열렸던 2026년 제3차 장애인 스포츠 등급분류 교육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대한장애인체육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온라인 스트리밍도 병행을 했고요.
1: 네.
0: 그러면서 교육 참여 기회를 넓혔습니다. 등급분류 개요와 과정 및 절차 그리고 현장에서 마주하는 등급분류 사례 분석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이 됐고요. 제4차 세미나는 제주도, 제5차 세미나는 광주에서 열립니다.
1: 네. 자, 이제는 월드컵 이야기 좀 해보죠. 사실 지난주에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뭐 캐나다와의 32강전이 뭐 승리했다, 뭐 아니면 아쉽게 패했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시나리오가 완전 달라졌습니다.
0: 네. 네. 지난 24일 열린 조별리그 3차전 우리가 남아공에게 0대1로 졌습니다.
1: 네.
0: 경기 내내 정말 무기력한 진짜 이런 모습이었고요.
1: 충격이었어요. 진짜.
0: 후반 18분 타펠로 마세코에게 선제골을 내줬습니다. 1승 2패가 된 한국은 1승 1무 1패에 남아공에게 조 2위를 내주고 3위로 밀려났습니다. 사실 끝나도 끝난 게 아니었어요.
1: 네.
0: 이번 대회는 48개국이 참가했기 때문에 3위 팀 12개 중 상위 8개 나라도 32강에 갈 수 있었는데요.
1: 그렇죠. 경우에서 계속 나왔죠.
0: 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조별리그 마지막 날 탈락이 결정되고 말았습니다.
1: 네. 홍명보 감독이 사퇴했죠.
0: 네. 남아공전에서 손흥민 선수를 선발에 제외하고 또 황희찬 선수를 먼저 내보내는 강수를 뒀었습니다. 그동안 기용하지 않았던 옌스 카스트로프를 출전시키기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실패였습니다.
1: 네.
0: 대회 전부터 사실 감독 선임 과정에서 이 정몽규 회장 그리고 축구협회가 많은 비판을 받아서
1: 뭐 2년 전부터 벌써 그렇죠.
0: 네. 네. 이번 대표팀에 대한 반응도 좀 평소보다 싸늘했었는데요.
1: 네.
0: 결과마저 좋지 않자 엄청난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1: 음음.
0: 결국 홍명보 감독은 조별리그 탈락 후 하루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홍 감독은 남아공전 패배 원인을 모르겠다는 네, 또 답변을 내놓았는데요.
1: 더 화났었어요. 그래서 예.
0: 축구협회는 별도의 환영 행사 없이 선수들을 나눠서 귀국시켰습니다.
1: 어쨌든 이번 실패로 축구계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지금 들끓고 있어요.
0: 네, 정몽규 회장이 2023년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할 당시 축구 팬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었죠. 한국보다 미국 자택에 머무는 시간이 길었고
1: 네.
0: 또 전술적으로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시안컵 4강에 탈락했고 이후에 홍명보 감독이 선임이 됐습니다. 이때도 해외 지도자들과 협상을 좀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많았죠.
1: 네.
0: 당시 협회는 1순위 후보였던 제시 마시 감독과 세금 문제가 있었다고 해명을 했는데 마시 감독은 이번 대회 또 캐나다를 16강으로
1: 그러니까요.
0: 이끌었습니다. 예, 축구협회장 선거인단 선정 그리고 감독 선임 시스템은 물론이고 유소년 육성, 대표팀 운영 방안 등 이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정계, 팬들 그리고 축구계 내부에서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1: 더군다나 이제 우리 팬들이 가장 아쉬워했던 건 또 손흥민 선수 아니겠습니까?
0: 손흥민 선수 남아공전을 마친 뒤 모습이 참 쓸쓸해 보였는데요. 네. 2014 브라질 월드컵 때부터 늘 눈물을 쏟았거든요.
1: 그러게요.
0: 아쉬움, 아유. 기쁨, 분노 이런 눈물들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럴 기운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주 포지션이 아닌 톱으로 배치가 돼서 상대 수비들을 좀 끌고 다니는 역할을 네. 많이 했고요. 남아공전에서는 게임 체인저로 투입이 됐지만 사실 예전만큼의 지배력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월드컵을 앞두고 미국으로 또 이적을 했었기 때문에 아쉬움이 더 컸습니다.
1: 네.
0: 손흥민 선수 우리 나이 35인데요. 당초에는 내년 아시안컵을 국가대표 은퇴 무대로 삼을 걸로 예상이 됐었는데 귀국 후에는 일단 이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1: 네.
0: 죄송하다는 이야기 그리고 대표팀에 대한 격려를 부탁한다는 당부를 남겼는데요. 40대인 메시 그리고 호날두처럼
1: 네.
0: 4년 뒤에 다시 손흥민 선수를 볼 수 있을지 좀 본인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1: 메시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진짜 메시는 조별리그에서 무려 6골을 터뜨리면서 지금 득점왕 레이스에 앞서 나가고 있어요.
0: 네. 이번 대회 조별리그에서 경기당 3골 가까이 터졌습니다.
1: 네.
0: 아무래도 참가국이 늘어나서 강팀과 약팀의 경기가 늘고 또 이 공인구 트리온다의 궤적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골키퍼들이 힘도한다는 부석도 있는데요. 특히 이 메시는 조별리그에서 무려 6골을 터뜨려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메시는 이미 1위를 확정 지은 뒤 치러진 요르단전에서는 교체로 나왔는데요. 그날도 골을 넣었습니다.
1: 네.
0: 이로써 지난 대회 16강전부터 무려 7경기 연속 득점 또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메시의 뒤를 이어서 프랑스의 킬리안 음바페와 우만 덴벨레, 노르웨이의 홀란, 브라질의 비니시우스 등 슈퍼스타들이 조별리그에서 4골씩을 기록했습니다.
1: 네.
0: 이번 대회는 32강부터 치러지기 때문에 득점 기회도 더 많아졌죠. 그래서 1970년 월드컵 게르트 밀러 이후 처음으로 10골 이상을 넣는 득점왕이 탄생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중앙일보 김효경 기자였습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심신이 부르는 오직 하나뿐인 그대 오늘 끝곡으로 보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타인이라는 세계. 홍순범 지음. 성우 이규창 읽음. 그 전화를 받으며 동의하지 않은 또 하나의 이유는 통화하는 동안 머릿속을 스친 어떤 생각 때문이었다. 바로 그 아이의 진료가 끝난 지 얼마 안 지났다는 생각이었다. 어머니는 오늘 병원에 오지 않았으니 아이 아버지로부터 진료 내용을 전해들어야 한다. 병원 근처에 사는 분들이라면 이미 직접 만나 진료 내용을 들었을 수 있지만 대개는 몇 시간 걸리는 거리에서 오기 때문에 아직 어머니와 아버지가 만나서 대화를 나누지 않았을 것이다. 상담 내용이 궁금했던 어머니는 진료가 끝나자마자 바로 남편과 통화를 한 모양이었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버스나 지하철 혹은 운전 중인 차에서 이야기했을 것이다. 무엇보다 그 옆에 아이가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을 것이다. 아버지는 집에 들어가 어머니와 단둘이 있을 때 진료 내용을 전달하고 싶지 않았을까? 혹여나 아이가 듣고 괜한 오해를 할 수도 있으니 일단 서둘러 통화를 종료하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대략 다음과 같은 말로 얼버무렸을지도 모른다. 몰라. 의사가 별 얘기 없더라고. 사실 이것은 어머니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옆에 있는 아이가 그 정도까지만 들었으면 해서 하는 말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짤막하고 모호한 말 한마디가 마음 이론에는 좋은 먹잇감이 된다. 그 순간 어머니의 마음 이론 회로는 일평생 단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어느 의사에 대해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 시작한다. 물론 이 또한 나의 상상이다. 나도 그 어머니를 만난 적이 없으니 어떤 이유에서 그토록 화가 났는지 알 수가 없다. 그래도 진료를 마친 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것은 객관적 사실이니 아직 남편으로부터 내용을 제대로 전해듣지 못했으리란 추론은 꽤 합리적이긴 하다. 하지만 그 외의 많은 부분은 내가 상상한 내용이다. 그러니 이 상상 속 이야기를 사실이라고 믿을 필요는 없다. 다만 이런 상상이 항의 전화를 받는 동안 담담한 마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처럼 상상이라는 도구를 이용하거나 내려놓으면 마음을 덜 힘들게 할 수 있다. 그 기술에 대해서는 3장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아무튼 그렇게 담담한 마음으로 그날의 진료를 잘 마쳤다. 진료실을 막 나가려는데 간호사분에게 또 연락이 왔다. 아까 그 어머니께서 꼭 한 번 더 통화를 원한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특별 대우를 해도 되나 싶었지만 아직 자리를 뜨기 전이었고 통화를 연결해준 간호사분도 나름의 생각이 있겠거니 싶어 전화를 받았다. 이번 통화의 요지는 앞에 항의에 대한 사과였다. 이후 남편이 집에 들어와 진료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었는데 궁금했던 모든 질문에 대답도 다 해주었고 충분한 시간을 들여 친절히 상담해 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 줄도 모르고 흥분해서 전화했기에 꼭 사과하고 싶다는 말을 하셨다. 이렇듯 사람에 대한 이해와 오해는 모두 서툰 상상을 토대로 발생한다. 커다란 미움과 원망도 불과 두어 시간 뒤에는 부질없이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 하지만 아이 아버지가 집에 가서도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말솜씨가 부족해 충분히 전달하지 못했거나 내 설명이 자기 생각과 달라 일부러 전달을 안 했다면 나는 아이 어머니에게 평생 원수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반대로 남편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도 아이 어머니가 마음을 바꾸지 않을 수도 있다. 많은 분이 누군가를 한번 미워하기 시작하면 반대 증거가 나와도 미워할 다른 이유를 새롭게 발굴해서 그 미움을 합리화한다. 자신의 오해나 실수를 인정하는 것보다 그게 더 쉽기 때문이다. 아니면 자신이 오해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더라도 이분처럼 전화까지는 다시 걸지 않을 수 있다. 혹은 전화를 걸었는데 간호사분이 두 번이나 연결할 수는 없다고 담당 의사에게 질문이 있다면 원격 진료는 불법이니 다음 진료 때 말씀하시라거나 항의할 내용이 있다면 공식 민원 창구를 이용하시라고 했을 수도 있다. 그러면 나는 그날을 누군가에게 미움받은 날로 기억할 테고 이것이 나의 심리적 현실이 되었을 것이다. 실제 현실에서 그 어머니는 나를 더 이상 미워하지 않는데 말이다. 이렇듯 부족한 정보에 뇌가 자동으로 반응해 생겨난 상상이 타인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곤 한다. 그것들이 쌓이면 우리 머릿속에는 별도의 현실이 하나 더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마음 이론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자동으로 반응하다 보니 마음 이론은 곧잘 오해와 편견이라는 오류를 저지른다. 타인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가? 판타지 소설을 방불케 하는 이런 오해는 개인과 개인 간의 사적인 영역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 사회 현상으로서의 오해도 흔하다. 가령 연예인만 해도 그렇다. 우리가 그토록 열광적으로 좋아하고 지지하는 연예인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알까? 사실 아는 내용이 거의 없다. 팬으로서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이것은 수없이 증명되었다. 많은 팬을 거느리던 인기 연예인이 어느 날 갑자기 터진 폭로 기사로 방송계에서 퇴출당하는 일이 수두룩하지 않은가. 불과 몇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짤막한 정보가 그 연예인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송두리째 뒤집어버린다. 앞에서 예로 든 과장님 수험생 자녀 서울대 합격이나 부장님 삼수생 자녀 올해도 낙방 같은 정보가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다. 스타 연예인에 대한 팬의 사랑과 지지도 이런 토막 정보에 좌우된다. 가령 음주운전, 가정폭력, 마약 투여 같은 몇 개의 불미스러운 단어만으로 팬은 등을 돌리니까 말이다. 이런 단편적인 정보의 유무가 그 연예인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정보를 미리 알 수 없다. 처음부터 상상을 통해 좋아했던 것이다. 그런가 하면 한껏 인기를 누리던 연예인이 사소한 일 하나로 대중에게 밉보여 인기가 추락하기도 한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비난받을 일도 아닌데 그 사소한 일이 대중의 뇌리에 박히는 순간 이미지가 나빠져 돌이킬 수 없게 된다. 그런 모습을 보면 별 상관없는 입장에서 보기에도 안타까운데 당사자는 얼마나 억울할까? 하지만 그렇다고 변호해주기도 참 애매하다. 누군가가 변호해준다고 한들 과거의 인기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그 인기도 대중의 상상 덕분이었기 때문이다. 변호하려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보통 사람이라고, 그런 허물이야 누구나 있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주장해야 한다. 그런데 애초에 엄청난 인기는 보통 사람 이상의 좋은 이미지를 대중이 상상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따라서 보통 사람이라는 논리로는 인기 회복이 어렵다. 인기의 꼭대기와 밑바닥이 모두 상상의 산물이라는 딜레마에 부딪히게 된다.

0: 누나, 이것 좀 들어봐봐.
1: 싫다.
0: 아, 왜?
1: 화장하는 거 안 보이냐?
0: 아, 누나!
2: 아, 왜?
0: KBS 오디오북.
1: 아, 진짜. 들어볼까?
3: 정치인에 대한 지지도 마찬가지다. 대개는 마음 이론의 오류다. 움직이는 삼각형을 보고 삼각형의 마음을 상상하는 일과 별로 다르지 않다. 평생 함께한 내 가족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변변한 정보도 없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기란 더더욱 어렵다. 하지만 상상한 정보가 없는 공간을 더 쉽게 채우기 때문에 오히려 정보가 부족할 때 그 사람에 대해 잘 안다고 착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일면식도 없는 정치인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쉽게 결론 내린다. 내가 잘 아는 사람을 열렬하게 지지하는 경우보다 연예인이나 정치인처럼 모르는 사람을 열렬하게 지지하는 경우가 더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선거에 출마한 정치인은 유권자에게 입버릇처럼 진심을 알아달라고 호소한다. 경쟁 후보를 비방할 때 흔히 하는 말도 비슷하다. 진정성이 없다고 한다. 그런데 타인의 진심이나 진정성을 확실히 알 방법은 없다. 그래서 진심이나 진정성을 알아달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자기를 상상해달라는 뜻이다. 그렇게 정치인은 유권자의 마음 이론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한다. 이 문제 해결책은 무엇일까? 아무도 지지하지 말아야 할까? 맞다. 정치인을 열렬히 지지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대개 마음 이론의 오류로 인한 해프닝이다. 이 오류를 피하는 방법은 정치인을 지지하지 않고 정치인이 하고자 하는 일을 지지하는 것이다.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하려는 일이 옳다고 생각될 때 그 일을 지지하면 된다. 이것이 핵심이다. 그 사람이 막연히 좋은 사람 같아서 막연히 무슨 일이든 잘할 사람 같아서 지지하면 실망할 가능성이 높다. 애초에 상상에서 비롯한 헛된 기대, 즉 오해에서 비롯된 감정이니까 말이다. 반면 해야 하는 일을 판단해서 지지하면 특정인을 향한 상상에 덜 의존하게 된다. 그 일을 할 다른 사람을 찾아서 지지해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그 일을 할 사람은 이 세상에 얼마든지 있다. 단지 마음 이론의 작은 구멍을 통해서만 세상을 바라보니 눈앞에 없는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가지 않을 뿐이다. 연예인이나 정치인을 비롯한 유명인들에게 대중이 건네는 사랑과 지지, 그리고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실망과 분노가 얼핏 보기에는 서로 반대되는 반응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상 뿌리는 같다. 우리 뇌의 마음 이론에서 무성하게 뻗어나온 상상의 가지인 셈이다. 특히 현대사회는 우리의 마음 이론이 오류를 저지르기 쉬운 환경이다. 숨가쁘게 발달하는 기술은 사람들의 마음 이론을 배려하지 않은 채 자기 갈 길을 재촉한다. 마음 이론은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의 뇌에 탑재되어 있었다. 하지만 과거 우리 조상은 마음 이론을 실생활에서 대면하는 사람을 이해하는 데 주로 사용했다. 가족이나 친구, 이웃처럼 공동체에 속한 사람을 대할 때 그들에게 마음이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유용했기 때문이다. 때로는 신화나 전설 혹은 소설 같은 문학작품 속 인물의 마음을 이해할 때도 마음 이론을 활용했겠지만 실제로 사람을 만날 때처럼 생생하게 반응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영상 기술이 발달하면서 실제로 사람을 만나지 않더라도 화면 속 인물을 실제로 만난 것처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영화라는 문물을 처음 접한 이들은 악역을 맡은 배우를 실제로도 나쁜 사람이라고 오해하기도 했다. 물론 영상물에 일상적으로 노출된 현대인은 그 정도로 현실과 영상을 구분 못하지는 않는다. 그래도 방송으로만 접하는 연예인이나 정치인을 마치 실제로 아는 사람처럼 때로는 친구보다도 더 가깝게 느끼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속도의 차이 때문이다. 우리 몸은 우리 조상의 몸으로부터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반면 기술 발전은 너무나 빠르게 이루어졌다. 태고 쪽에 멋진 상대가 내게 다가와 얼굴을 들이밀며 눈을 그윽하게 바라봤다면 나는 유혹의 신호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고 내 앞에서 춤을 췄다면 그 역시 내게 보내는 구애의 신호라고 이해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영상 속 세상에는 화면 가득 얼굴을 들이밀며 내게 그윽한 시선을 고정한 채 관능적인 의상을 입고 춤을 추는 멋진 상대가 넘친다. 문제는 우리 뇌가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시대에 뒤떨어진 우리 뇌는 시청자를 향해 매력을 발산하는 그들을 보면서 헷갈리기 시작한다. 그런 영상을 보고 우리가 그들에게 호감을 느끼는 일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다. 그저 카메라 렌즈를 보고 있을 뿐이다. 정치인도 마찬가지다. 그저 방송에 어울릴만한 모습을 신경 써서 보여줄 뿐인데 현대 영상 기술에 적응하지 못한 우리의 뇌는 태고적 방식으로 반응해 정치인이 마치 동일한 운명 공동체에 속한 사람 같은 인상을 받는다. 요컨대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처럼 느끼는 것이다. 그런 친근한 느낌에 더하여 마음 이론의 특기라고 할 수 있는 몇 가지 자의적 상상이 추가되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겨도 우리 마을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리라는 착각에 빠진다. 실제로는 서로가 사는 세상이 다르고 그만큼 서로의 이해관계도 차이가 나는데도 오래전에 우리 내에 탑재된 마음 이론은 방송이라는 현대의 마법 앞에서 속수무책이다. 뇌의 적응 속도를 앞지른 기술 발달이 우리에게 어떤 미래를 선물할지 상상하는 일은 흥미롭다. 그런 취지에서 나는 몇 년 전부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건네곤 했다. 기술이 지금보다 더 발달하면 로봇을 인간처럼 대하는 시대가 올까요? 다시 말해, 로봇을 사랑하고 로봇 나름의 권리도 인정하는 시대가 올까요? 이 질문에 대다수 학생은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 것 같다고 대답했다. 하루하루 달라지는 인공지능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보면서 학생들의 대답도 앞으로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도 학생들 대부분의 대답은 아니오였다. 나는 이어서 내 생각을 말했다. 로봇 기술이 충분히 발달하면 우리는 로봇과 친구가 되고 로봇을 사랑할 것이며 소중한 반려자가 된 로봇의 권리를 보호하려 노력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 이론 회로가 자동으로 반응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로봇 기술이 충분히 발달해야 한다. 물론 충분히 발달해야 한다라는 말은 막연하다. 그래서 누가 내게 로봇 기술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발달하면 될까 하고 묻는다면 나는 우리 마음 이론을 자극할 정도로 발달하면 된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

여러분은 지금 타인이라는 세계를 들으셨습니다. 우리는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성격이나 도덕성부터 의심하곤 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이기적이다, 멍청하다, 나쁘다. 하지만 타인이라는 세계는 이 익숙한 판단 방식이 뇌의 구조적 한계와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유라는 시온의 귓가에 얼굴을 가까이 갖다 대고 짧게 무언가를 속삭였다. 유라가 말을 끝내고 몸을 일으키려는 찰나 시온의 눈이 평온하게 풀어졌다. 숨이 떠나간 것이다. 시온의 변신이 풀리는 것을 보고 채령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효석과 현우는 시온의 몸에 꽂혀있는 철근들을 하나씩 뽑은 뒤 그 위에 천막을 덮어줬다. 마침내 은광구 청소년 실종 사건의 범인을 찾았고 사건을 종결지었지만 소초모들의 마음이 홀가분하지는 않았다. 유라는 넋을 놓고 홀로 주저앉아 있는 채령의 옆에 다가가 앉았다. 그리고 채령의 손을 잡았다. 채령은 유라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숨죽여 눈물을 흘렸고 유라는 아무 말 없이 그 눈물을 기다려주었다. 그 모습을 본 난주가 유라의 옆에 앉았고 유라의 나머지 한 손을 쥐었다. 곧 효석이 난주의 곁에 그리고 연유의 손을 잡은 현우가 그 곁에 앉았다. 지후가 범초본에 백업을 요청하고 범초본 요원들이 상황을 정리하러 올 때까지 그리고 며칠 뒤 치러진 시온의 장례식에서도 소초모들은 채령의 손을 잡아주었고 서로의 손을 꼭 붙들고 있었다.

0: 에필로그.
1: 아니 왜 안 되는데? 아, 우리가 인터뷰하면 이름도 알리고 좋잖아. 아, 의뢰 같은 것도 들어올 수 있고, 안 그래?
0: 배달 온 치킨을 식탁 위에 펼치며 효석이 층을 거렸다.
1: 아, 권율. 하자. 인터뷰하자. 뉴스 나가자.
2: 안 된다잖아.
1: 아, 왜?
2: 아, 당장 연희 전국 선수권대회 9월에 있는데 쓸데없이 사람들 시선 끌었다가 또 초인이네 아니네 이런 소리 들려오면 제 입장에서 방해 되겠냐 안 되겠냐?
3: 완전 방해되죠.
0: 난주의 말에 현우가 포크를 쭉 늘어놓으며 냉큼 대답했다.
2: 그리고 우리 소초모는 나대지 않고 익명으로 활동하기로 약속했어 안 했어?
3: 약속했죠.
0: 또 현우가 대답하자 효석은 현우의 귀를 잡아당겼다.
1: 아유, 아유, 이거 재수 없는 놈 이거. 요즘 왜 이렇게 재수 없어진 거야 너?
3: 아, 아파요. 그거 다 선배 마음이 꼬여서 그렇지. 나는 그대로라고요.
2: 어쨌든

0: 뉴스 인터뷰 같은 거 절대 안 돼. 너 그런데 나가서 SNS 올리고 어? 자랑하고 싶어서 그렇잖아. 우리 노출돼서 좋을 거 하나도 없다고. 채령이가 연이 휴대폰으로 찍은 동영상도 우리 노출돼서 언론에는 제보 안 하기로 한 거 기억 안 나?
1: 야, 간만에 자랑할 거 하나, 아니 여러 개 생겼는데 하나도 못하니까 짜증나잖아. 근사한 일을 해도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2: 효석의 말은 어느 정도는 맞았다. 연유 역시 초인이 아닌 게 밝혀지면 자신을 향한 양궁부원들의 인식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했다. 초인이 아니라는 범초본의 인증에 코치님은 매우 반가워했고, 그 사이 실력이 죽기는커녕 오히려 더 늘었다는 사실에 무척 기뻐했다. 몇몇 친구도 연유를 반겨주었다. 하지만 연유를 싫어하고 초인이라고 믿고 싶은 사람들은 증거를 들이대도 믿지 않았다. 연유 아버지가 범초본에 뒷돈을 댔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연유는 그냥 웃어넘겼다. 세상에는 끝까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람도 있으니까. 연유는 이제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기로 했다. 연희는 슬쩍 효석의 어깨 너머로 효석이 집중하고 있는 휴대폰 화면을 봤다. 효석의 친구들이 공유한 뉴스들이 화면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3: 은광구 폐공장에서 도주한 요원 네 사람. 계속 추적 중이나 아직 발견된 흔적 없어.
4: 범초본 본부장의 실체 밝히는 데 결정적 도움이 된 익명의 제보자. 숨겨진 초인?
3: 은광구 연쇄실종 사건. 종지부를 찍다. 인간 대상 실험에서 시작된 비극. 비제약회사와 D기업마저. 범초본 양원혁 본부장의 실험에 연루된 회사 목록 공개되다.
4: 속보. 박설주 박사 발견. 살아있었다. 8개월간의 감금. 건강에는 이상 없어.
3: 양원혁 박사의 실험. 관점을 바꿔보면 초인과 생명과학의 발전일 수도.
5: 선배, 이런 거 그만 봐요.
2: 효석의 어깨를 툭툭 치며 연희가 말했다.
0: 그래, 이미 다 물 건너갔어. 어제 지우 언니가 인터뷰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안 한다고 대답했다고. 그 대신 너희가 흥미있어 할 만한 다른 이야기를 물어왔지.
6: 뭔데?
2: 란주가 눈을 빛내며 물었다.
0: 우리 범초보는 가지 않겠다고 했잖아.
1: 그렇지.
2: 효석이 살짝 시무룩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0: 어녀석, 너 가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가도 돼. 어? 지우 언니가 언제든지 받아준댔어. 그 대신 소초모 활동은 못하겠지만.
1: 아니야, 나 소초모 할 거야. 아 진짜야, 나 소초모 하고 싶다고.
2: 유라의 말에 효석이 펄쩍 뛰었다. 당황하는 효석을 보면서 유라는 피식 웃었다.
0: 어쨌든 지우 언니가 우리 보고 범초보는 꼭 안 들어와도 되니 특수부 일이 막힐 때 가끔 자기를 도와주는 건 어떻겠냐고 하더라고.
1: 범초보이랑 같이 일을?
0: 지난번 폐공장에서 도망간 요원들 추적하는 것도 생각보다 어렵고 미등록 초인들이 벌이는 사건 사고도 많은데 정부 수집 분야에 의외로 괜찮은 요원이 없어서 가끔 도와줄 수 있겠냐고 그러던데? 어때?
6: 나 완전 찬성! 완전 대찬성!
1: 좋아!
2: 란주가 발을 동동 구르며 한 손을 번쩍 들었다. 흥분한 소초모들 사이에 살짝 어두워진 표정의 연희를 본 유라가 잽싸게 말을 덧붙였다.
0: 연희, 너는 우선 선발전에 집중하고 네가 시간이 되는 때 우리랑 같이 출동하면 되지 않을까? 어때?
7: 전 초인도 아닌데 괜찮아요?
0: 당연하지. 네가 우리 팀 에이스인데 너 이제 제가 초인이 아니어서 이런 말 하면 할 때마다 한 대씩 맞는 거야?
1: 왜? 너무 폭력적인 것 같아.
2: 치킨을 베어물며 효석이 웅얼거리자 현우가 효석을 노려봤다.
8: 선배가 제일 폭력적이면서.
6: 참, 도련님은 어때?
8: 집에서 잘 적응하고 있어요. 같이 바깥 훈련도 아침 저녁으로 잘하고요. 혹시나 사람들이 보고 고양이 훈련시키고 산책시키는 거 따라할까봐 새벽이랑 늦은 저녁에 훈련해서 힘든 거 빼고는 좋아요. 아빠가 처음엔 엄청 싫어했는데 지금은 도련님의 제일 대왕 집사가 아빠예요.
1: 고양이 산책 시키면 안 돼?

0: 유라를 향해 의자를 끌어당겼다.
1: 선배, 그날 양시훈 씨한테 무슨 말 했어요?
2: 어? 어, 뭐 별거 아니었어.
1: 아, 왜 그래요 진짜. 선배가 무슨 말을 하고 나서 그 사람 편안해진 표정이었다니까. 괴물인데도 표정이 다 보였어.
0: 유라는 연희에게 대답하지 않고 미소만 지었다. 그러고는 모르는 척 양팔을 쭉 뻗어 기지개를 켰다. 무거운 짐을 덜어낸 듯 개운한 표정이었다. 그 표정 때문에 연희는 더 호기심이 동했다.
1: 아, 선배, 채령이한테는 말해줬으면서.
2: 어떻게 알았냐?
1: 채령이한테 물으니 안 알려주잖아요. 선배한테 물어보래.
2: 역시 아무죠, 양채령. 이건 나와 양남매 사이의 비밀이야.
1: 양남매는 양남매고 나는 무려 소천문다.
0: 만족스러운 표정의 유라를 본 연희는 괜히 구시렁대며 애꿎은 치킨을 잡아 뜯었다.
2: 근데 너야말로 해줘야 할 이야기 있지 않냐?
1: 응?
2: 현우가 데이트 신청했지? 너는 어떻게 됐어? 데이트했어? 맨날 만나고 죽자 살자 붙어다니더니 갑자기 둘이 왜 모른 척해? 너네 사귀지?
0: 유라의 말에 연희는 현우를 흘끗 쳐다봤다. 두 사람은 눈빛을 주고받으며 미미한 고갯짓을 해보였다.
2: 이거 봐.
1: 뭐가요? 나도 말 안 해.
0: 연희는 모르는 척 닭다리를 입에 물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치킨 부스러기를 흘리며 돌아다니지 말라는 유라의 말을 들은 채 만취한 연희는 베란다 쪽으로 걸어갔다. 처음 초대형 라투스, 아니 시온을 발견한 장소였다. 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해가 지고 있었다. 연희는 서서히 짙은 남색으로 변해가는 하늘을 바라보다 시선을 낮췄다. 어두운 골목을 도망치듯 걸어가던 시온의 뒷모습이 떠올랐다. 지금은 한 남학생이 심부름이라도 다녀오는지 하얀 봉투를 손에 쥐고 걷고 있었다. 그때 골목에서 여러 명의 학생이 불쑥 튀어나와 그의 앞뒤를 가로막았다.
1: 어?
0: 연희는 입에서 닭다리를 떼고 유심히 밖을 봤다. 한 사람이 남학생의 손에 들린 봉투를 낚아채자 또 다른 사람이 남학생의 어깨를 밀쳐 골목으로 밀어넣었다.
1: 여러분! 요 아래 골목에서 누가 삥 뜯는 것 같은데요?
3: 오호, 드디어 가면 쓸 기회가 생겼구나.
0: 란주가 가방을 뒤지며 신난 목소리로 외쳤다.
4: 아, 그거 꼭 써야 해.
0: 효석이 투덜댔지만 란주는 대꾸도 하지 않고 가면을 건넸다. 소초모들은 란주가 나눠준 대로 각자 토끼, 여우, 너구리, 고양이, 호랑이 가면을 얼굴에 썼다.
4: 아휴, 나 고양이맨인데 왜 토끼를 써야 하냐고요.
0: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현우가 불만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2: 누가 봐도 우리 가운데 토끼는 너야. 연희,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0: 유라의 말에 여우 가면을 쓴 연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억울한 토끼 현우와 킥킥대는 여우 연희, 너구리 효석, 호랑이 란주, 그리고 고양이 유라까지. 누가 봐도 꽤나 수상해 보이는 다섯 사람과 커다란 턱시도 고양이 한 마리는 사람들 눈을 피해 골목까지 이동했다. 골목 근처에 가까워지자 낄낄거리는 남자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5: 자, 친구 그만 괴롭히고 늦었는데 집에 가야지.
0: 골목 어귀에 빛을 등지고 등장한 현우가 말했다.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일곱 남자아이는 소초모들을 처음 보고 흠칫했으나 가면을 확인하고 나서는 낄낄거리며 웃기 시작했다.
6: 야, 너네 뭐냐? 토끼 가면 진짜 등신 같네.

0: 저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범초. 어.
1: 란주는 팔을 뻗어 앞으로 나서는 효석을 막았다.
2: 쪽팔린다 진심으로.
1: 유라가 웅얼거렸다.
3: 그 친구 조용히 보내주면 너네도 조용히 집에 갈 수 있고, 만일 말 안 들으면 벌 좀 받고 집에 가는 거고.
1: 연유의 말에 못해도 180cm는 훌쩍 넘어 보이는 한 남학생이 피우던 담배를 바닥에 던지며 연유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섰다.
4: 오빠한테 혼나기 전에 너나 그냥 집에 가라. 어? 확 그냥.
1: 남학생이 연희를 때리려고 손을 확 치켜들자마자 연희는 남학생의 배에 보디블로를 날렸다. 그가 뭐라 아픔을 호소할 새도 없이 연희는 엎드린 남학생의 얼굴에 니킥을 날렸고 곧장 팔을 등 뒤로 꺾은 채 앞으로 무릎을 꿇렸다.
3: 다음으로 혼날 사람은 누구?
1: 또 다른 남학생 두엇이 앞으로 나오자마자 도련님이 돌진했다. 도련님은 벽을 딛고 뛰어올라 남학생들의 얼굴에 차례대로 뛰어다니며 발길질을 해댔고, 공포와 아픔에 혼비백산한 그들은 도련님을 떼어내려고 허우적대기만 했다. 도련님이 내려오자마자 란주에게 꿀밤을 한 대씩 맞은 남학생들은 가방을 챙겨들고 골목 안쪽으로 도망가기 시작했다. 연희는 땅바닥에 놀란 표정으로 주저앉아 있는 학생에게 다가갔다. 하얀 봉투를 쥐어주고 땅에 떨어진 지갑을 건네자 학생은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받았다.
5: 근데 누구세요?
3: 아, 우리. 그게 소소하게 모인 동네 사람들이야.
1: 뒤에서 푹 하고 웃는 소초모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2: 이걸로 또 며칠은 놀려 먹겠군.
1: 연희는 속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뭐 어떠랴, 맞는 말인 것을. 가면 속 연희는 미소를 지은 채 학생을 향해 손을 뻗었다. 출연
6: 유라 정수연, 연휘 정세연,
7: 현우 백경민,
8: 김정훈,
9: 효석 최인일,
10: 란주 정다연,
11: 채령 유하나,
12: 윤지우 조은솔,
13: 양시온 길기철,
14: 정태곤 강영호,
15: 준휘 김시우,
16: 양원혁 이승훈,
17: 유라 엄마 조선영 배주원,
18: 라투스 김용규.

소설 극장 권시우 장편 소설 소소하게 초인들이 모여서 소초모 창비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조민수 48번째로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배명은 장편소설 수상한 한 의원이 방송됩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0: 나 선덕여왕은 국가와 백성들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1: 두 번 했다니까요. 결혼 두 번 하고 이혼을 세 번 했대요.
2: 불만을 품은 자들을 배척하는 것보다는 품 안에 품는 것 또한.
3: 심신이 건강한 신라의 젊은이라면 누구나 군사가 되고 싶도록.
0: 황룡사의 고층탑을 세우면 우리 신라가 무궁한 발전을 할 거라고.
2: 아홉 나라를 정복해서 통일을 이룩하라는 여왕마마의 뜻인 거죠.

0: 641년 무왕의 뒤를 이어 백제제 31대 왕으로 즉위하는 무왕의 장남 의자왕.
1: 우리 백제 조정하고 그 색상을 달리하는 모든 관리들은 여기
2: 이름이 적힌 순간 간다는 데스노트.
1: 아네, 색상을 철저히 검증한 뒤에 채도하고 명도에 따라가지고 꼼꼼하게 분류한 다 듣고 있냐 너? 이름을 싹 기록해.
2: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 조정, 아니 그 조정의 대표색과 조금이라도 색상을 달리하는 관리들은 전부.
1: 그렇지. 내 혈육이건 친인척이건은 괘념치 말고, 어? 빨주노 초판 한번 보나파 줘도 그냥 특히 안색을 잘 살펴가지고 다 적어. 알았어?
2: 알지. 알겠습니다.
1: 아는 놈들이 모르는 놈들보다 더 무서운 법이오.
0: 왕위에 오르자마자 의자왕은 대대적인 피해 숙청을 단행한 후
1: 그 흩어진 민심을 갖다가 하나로 끌어모을 수 있는 묘책이 어떻게
2: 그런 게 어딨어.
0: 정적을 제거하고 왕권 계승의 정당성과 흩어진 민심 잡기에 나서는 의자왕.
1: 그 강력한 자석에 그냥 쇠붙이들이 그냥 마구 달라붙듯이 민심을 갖다가 한 곳으로 결집시킬 수 있는 그 최상의 방법이 어떻게.
3: 아따, 민심을 잡는 방법으로는 먹다 남은 당근과 채찍을 휘두르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인데.
1: 음?
3: 당근과 채찍 중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라?
1: 아니, 당근?
3: 당근은 말이 당근이지 진짜 당근이 아니라 그 달달한 당근 사탕을 백성들 손에 쥐어주는 거지라.
1: 아, 뭐 그럼 저 채찍은?
3: 당근 사탕 대신 창과 칼.
1: 아, 창과 칼. 그럼 저 어떻게 전쟁이란 말이냐?
3: 그러지라. 왕권을 강화하고 국내 분란을 잠재우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으로는 전쟁 말한 것이 없다.
1: 그래요?
3: 이 팁은 말이지라 역대 임금님들께서 남기신 깨알 팁 중에서도 깨알 꿀 팁으로 분류되는 팁이지라.
1: 아우, 깨알 꿀 팁이면은 받아야지. 기여하냐?
3: 기여.

0: 기업 피비린내 나는 국내 분위기를 전환하고 백성들의 시선을 국외로 돌리기 위해서
1: 신라는 우리 백제를 배신한 배신자요.
0: 조회 시간에 뜬금없이 신라를 배신자로 낙인 찍는 의자왕.
1: 433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여 년 전 우리 백제는 말이요 신라하고 혈맹을 맺었어.
0: 200여 년 전 고구려의 남진 정책으로 궁지에 몰린 백제와 신라는 나제 동맹으로 연합군을 결성해 100여 년이 넘도록 고구려의 공격을 물리쳤다. 그러나 백제와 신라의 연합군이 고구려로부터 한강 유역의 땅을 빼앗자
2: 우리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지.
0: 신라의 정복군주 진흥왕.
2: 권력과 부동산은 공동 소유하는 게 아니라고. 연장 챙겨!
0: 553년 진흥왕은 백제를 몰아내고 한강 유역을 독차지하며 100년 넘게 이어진 나제 동맹을 파기한다.
1: 우리 고조 할아버지께서 말이요.
0: 진흥왕과 1인 2역 의제왕의 고조 할아버지라면 백제의 상황 되시겠다.
1: 그 원수를 갚으려다가 원수놈들 손에 관산성에서 전사하셨어.
3: 저 과거에 집착하면은 미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4: 그 용서는 하되 그 잊지 말라는 명언이 있어요. 그 말은요.
5: 그게 어떻게 명언입니까? 아이고, 용서를 했으면 깨끗이 잊어주는 것까지가 용서지요. 아니 그런데 용서는 하고 잊지는 말라니. 용서를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3: 용서를 못하면은 이제 와서 100년 전, 200년 전 일로 신라와 전면전이라도 하겠다는 겁니까?
5: 아니 뭐 100년 묵힌다고 배신이 사랑이 됩니까? 이 묵은지도 김치예요.
3: 아유, 무슨 말이야 이게.
5: 형님이 장난이야.
1: 그만이요. 뭔 소리인지 당장 알아들을 수도 없어. 내가 전쟁이라고 하면 전쟁이요. 예? 지금부터 내 말에 토다른 놈들 그냥 전부 다 배반. 예? 배반형이요. 배신 배반형. 예? 넘버3가 되고 싶지 않으면은 다들 입 다물고 나를 따를 게 안 따를 게요.
3: 따를 게요.

0: 242년 여름 인디언... 아 죄송합니다. 의자왕은
1: 난 진격할 건디 니들은 워트기!
0: 직접 군사들을 일으켜 신라와의 접경 지역을 진격한다.

0: 왕이 직접 참전한 전쟁이었기에 백제는 최대의 병력과 화력을 동원해서 백제의 동부전선, 그러니까 거꾸로 신라의 낙동강 서부전선을
1: 난 공격할 건디 니들은 어떻게 공격할 건디.
0: 한 달 만에 40여 개의 성으로 이어진 신라의 서부전선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데 성공하는 의자왕.

0: 백제가 공격을 시작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낙동강 주변에 있는 우리의 성 40여 개가 백제의 손에 넘어갔다니 이것이 팩트란 말이냐?
1: 내 손모가지를 걸고 막 팩트입니다. 아니 그 천하의 의자왕이 친히 참전한다 하는데 백제 아들이 뭐가 무섭겠습니까? 지금은 공포영화를 틀어줘도 꼼짝을 안 해. 그 말들 무서운 게 없어.
0: 헐, 저건 대놓고 나 들으라는 소리?
2: 아 이놈아! 그 마마께서 부지깽이라도 들고 전쟁에 나가라는 소리냐 이놈아? 응?
1: 아 그 말이 되는 소리를 하소. 우리 여왕님이 부지깽이를 들어도 백제 아들 그 눈 깜빡도 안 해. 마 지금 같아서는 천하의 이자영 성우가 지나간다 캐도 윙크도 안 해줘 그 마들.
2: 우유빛깔인데?
1: 안 해주지.
2: 아, 뭐 그나마 대야성이라도 남아있으니까 반격의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0: 얘들아 대본대로 하자.
3: 네 선배님
4: 죄송합니다.
5: 경상남도 합천군에 위치하고 있던 대야성은 황강에 둘러싸인 천혜의 요새인데 이재영은 우유빛깔 아니다.
0: 대야성이라면 서부전선의 마지막 방어기지가 아니냐.
5: 경주로 향하는 백제의 공격을 차단할 수 있는 마지막 기지인 대야성.
1: 아이고 마 주변 성들 다 넘어갔는데 대야성 그 얼마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고마마 그 호로록 넘어갑니다. 의자왕이 의자에 앉은 상태로 그럼 호로록 다 묶고.
6: 그만 대본대로 하자. 뭐 자꾸 뒤에 더 붙인다 너.
4: 죄송합니다 선배님.
0: 그래서

0: 그게 사실이란 말입니까?
1: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주변의 성이 다 함락되면서 대야성도
0: 고타소, 우리 고타소가 대야성에 있습니다.
2: 고타소, 김춘추의 큰딸이자 김유신의 조카인 고타소.
1: 그래서 내가 춘추공에게 달려온 겁니다.
0: 사위를 대야성의 총지휘관으로 강추한 사람이 납니다. 내가 내 딸을 대야성에 보냈어요. 어떻게 아비가 돼가지고 내 손으로 내 딸을, 내가 싫다는 애 결혼까지 시켜서 대야성으로 보냈는데.
1: 춘추공! 어떻게 해서든 지원군을 보내 대야성을 구할 생각을 하셔야죠. 조카를 구해야 할 게 아닙니까? 대야성의 총지휘관이라는 그 조카 사위란 놈도 믿을 수가 없고, 젠장.
3: 환강을 끼고 있는 요충지 대야성, 신라 서부전선의 홈베이스 역할을 하는 성입니다.
2: 마지막 남은 대야성 공격을 앞두고 작전회의 중인 백제 지휘부.
3: 따라서 최첨단 보안 시설은 물론 병력과 물자도 충분할 겁니다.
4: 아이, 뭐지 그 수상을 하면서 침대 작전을 펼친다면은
2: 당시 백제 국대급 장군 윤충 되시겠다.
4: 장기전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요?
3: 공성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아, 여기까지 와가지고 대야성을 포기할 수는 없었마.
4: 하지만 그 한 달 넘게 계속된 전투로다가 우리 군의 비료가 허벌나게 누적된 데다 내야성 내부의 상황이
5: 계란 후라이에 있던지. 노른자가 없는데 그거 먹으면은 그게 계란 후라이 먹은 게 안 먹은 게 대야성이 우리 수중에 떨어져야 신라의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두근데 들릴까봐 겁나. 대야성이야말로 이번 작전의 마침표요. 아니, 느낌표까지 찍어야지. 기아녀,
4: 아따 거시려구만. 저 정도면 접지 않겠다는 것이요. 의저왕이면 좀 접어도 되겠구만.
5: 야, 그 대야성 총지휘관 누구요?
3: 이름은 김품석.
5: 김품석?
4: 김품석이
5: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
3: 진골 명문가 출신으로 김춘추의 사위로 더 유명한 자입니다.
5: 야, 야, 지금 뭐라 그랬냐? 대야성 총지휘관이 누구라고?

0: 씨, 원종 씨, 호피디님이 정색하고 화내라고 시키셔가지고 전 어쩔 수 없이 했어요. 이자요.
1: 그나마 내가 막 나오는 대로 그냥 찌그린 것 같아. 너
2: 이게 치밀한 준비된 겁니다. 네, 선배님 김희승.
3: 선배님은 우유 빛깔이 확실합니다. 네,
4: 황원종이었습니다.
5: 아니라니까. 와이파이 한국인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0: 기쁜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고흥군에 있는 소록도를 찾아갑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는 2026년 7월 1일부터 새롭게 출범하는 광역자치단체인데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단일 행정구역으로 합쳐지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는 날에 맞춰 소록도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소록도는 고흥 녹동항에서 약 600m쯤 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소록도를 처음 찾은 시기는 1990년대 초인데요. 당시에는 녹동항에서 배를 타야만 소록도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난 2009년에 개통한 소록대교를 통해 쉽게 소록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소록도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한센병 환자들과 깊은 관련이 있는 섬입니다. 그래서 소록도는 그냥 평범한 섬이 아닙니다. 한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냉대를 받았던 한센병 환자들이 치료를 위해 몸부림쳤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소록도에서는 많은 한센병 환자들이 치료와 재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소록도와 한센병 환자들과의 인연은 1916년에 설립한 소록도 자해의원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인 110여 년 전, 당시 한센병에 대한 대책은 한센병 환자들을 격리 수용하는 데 주력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소록도가 외부로부터 접근이 어려운 섬이라는 점, 기후가 온화하다는 점, 그리고 육지와 가까워서 물자 조달이 편리하다는 점 등이 자해의원을 설립하는 데 적합한 장소로 선택되었습니다. 이후 소록도 자해의원은 소록도 갱생원, 국립나병원 등을 거쳐서 현재는 국립소록도병원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소록도에서 일반 방문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은 중앙공원입니다. 중앙공원 곳곳에서는 한센병 환자들의 애원을 담은 유적과 기념물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중앙공원의 여러 유적 가운데서도 감금실과 검시실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이곳이 한센병 환자들을 불법으로 감금하고 강제로 정관수술을 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소록도에서 가장 가슴 아픈 사연을 담은 길은 숱한장입니다. 숱한장은 탄식의 장소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 숱한장이 한센병 환자들이 사는 지역과 의료진이 있는 지역을 구분하는 경계선이기도 했습니다. 즉, 한센병 환자들은 한 달에 한 번 미감아 보육소에 있는 자녀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손을 잡을 수도 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맞은편 길가에서 서로 눈을 마주치는 것이 만남의 전부였습니다. 부모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소록도 중앙공원에서는 한센병을 앓던 한하운 시인의 시비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비에는 그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인 보리피리가 새겨져 있습니다. 한하운은 소록도에 입원한 적은 없었는데요. 생전에 여러 차례 소록도를 방문해서 한센병 환자들에게 많은 용기를 주었다고 합니다. 소록도는 우리나라의 남쪽 끝머리에 있는 아주 먼 섬입니다. 하지만 삶에 대한 애착, 가족에 대한 사랑, 그리고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좋은 여행지이기도 합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고흥군에 있는 소록도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송일봉이었습니다.

0: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0: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KBS 9시 뉴스입니다.
0: 우리 수출이 또 한 번 날았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급증하면서 지난달 수출액이 사상 처음 1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1: 한 달 수출액이 1000억 달러가 넘는 나라는 미국과 중국, 독일, 그리고 한국뿐입니다. 송낙규 기자입니다.
2: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액은 1022억 5천만 달러,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직전 최고치였던 5월 수출액 기록을 한 달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한 달에 1000억 달러 넘게 수출하는 나라는 전 세계의 독일, 중국, 미국뿐. 이번 기록으로 수출 4강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수출 실적을 이끈 건 이번에도 반도체였습니다. 전체 수출액의 약 44%, 거의 절반 가까이가 반도체에서 나왔습니다. 최근 석 달 연속 300억 달러를 웃돌았던 반도체 수출, 이번에 처음으로 400억 달러 선까지 돌파했습니다.
3: AI 기업들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거의 묻지마식 투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멈출 때까지는 지금 같은 분위기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2: 고유가로 석유 제품과 석유화학 수출이 증가한 것도 6월 실적을 떠받쳤습니다. 상반기 누적 수출액은 4,967억 달러,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은 한 발 더 가까워졌습니다.
4: 1조 가능성은 지난번 5월 발표 때보다는 훨씬 더 가능성이 높아졌다. 상대적으로 보통 하반기에 조금 더 상반기보다는 수출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 수출이 수입보다 큰 폭으로 늘면서 지난달 무역 수지도 361억 5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300억 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0: 세계적으로 불붙은 인공지능 투자 경쟁 덕분에 우린 반도체는 물론 컴퓨터와 철강까지 수출 호조세입니다. 지금 이 기회를 잘 누리는 동시에 열기가 식을 때를 대비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이재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 일주일 전 제품 가격을 15에서 20% 일제히 올린 애플. 팀쿡 CEO는 메모리 공급이 부족해 가격이 크게 오른 점을 거론했습니다. 이렇게 빠른 부품 가격 인상은 처음 본다. 100년에 한 번 있을 홍수라고도 했습니다. 전 세계 기업이 AI 투자로 메모리 칩을 앞다퉈 찾으면서 DRAM 가격은 불과 석 달 사이 1.3배, NAND는 1.6배 뛰었습니다. 반도체 수출액이 1년 사이에 3배가 된 이유입니다. AI 투자 열풍이 부른 우리 수출의 성장은 이제 반도체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용 서버와 저장장치 주문이 폭증하며 지난달 컴퓨터 관련 수출은 300%대 증가율을 기록했고 침체에 빠졌던 철강도 데이터 센터 자재 수요로 14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다만 수출 실적을 이끌고 있는 반도체가 가격 상승에 주로 기대고 있는 점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이럴 때 수요에 맞게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다면 수출 실적이 더 좋아지겠지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생산 설비를 늘리는 데는 몇 년이 더 필요합니다. AI 투자 열기가 식으면 수출 실적도 영향을 받는다는 점도 대비해야 할 부분입니다.
6: 동전의 양면으로 보입니다. 내년이나 내후년부터 빅테크들의 투자가 둔화가 되기 시작하면 수출도 조금씩 둔화가 되는 국면으로.
5: 반도체가 이끄는 수출 신기록에 머무르지 말고 다양한 수출 산업을 키우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0: 수출이 잘 되면서 지난달 무역 흑자가 300억 달러가 넘을 정도인데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와 엔화 약세 등이 환율에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고 우리의 물가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7: 더운 날씨에 소비가 늘어나는 음료들. 최근 잇따라 가격이 인상됐습니다. 캔커피는 7% 이상, 이온음료와 탄산음료도 각각 6%, 5%대 올랐습니다. 수입 소고기는 한 달 전보다 8% 넘게 뛰었습니다. 업계는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 원가 부담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고환율이 장기화되며 누적된 가격 인상, 소비자 체감 물가는 더 높습니다.
8: 미국산 고기도 소고기 잘 구워 먹는데 조금 물가가 올라서 평소보다 좀 부담되는 것 같아요. 체감상 한 10% 20% 이상은 오른 것 같습니다.
7: 올 들어 1,400원대 중반에서 움직이던 환율, 중동전쟁 이후 1,500원대마저 넘어섰습니다. 지난달 상승폭을 더 키우더니 오늘은 1,560원대

0: 때 육박하며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외환 당국이 올해 1분기에만 136억 달러, 우리 돈 21조 원 규모를 시장에 풀며 환율 방어에 나섰지만 역부족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로 달러 강세가 이어지는 데다 4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엔화에 원화가 따라가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1: 수출 경쟁 관계잖아요. 엔화가 약세가 되면은 우리나라의 가격 경쟁력이 낮아진다. 그럼 외환 수급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0: 올 상반기에만 148조 원 넘는 주식을 팔아치운 외국인 환전 수요도 원화 가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2: 월드컵 3경기 중 2경기에선 교체됐고 마지막 경기엔 아예 선발에서 빠졌죠. 손흥민 선수가 오늘 새벽 귀국해 또 한 번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입국장 분위기는 어제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고민주 기자입니다.
3: 새벽 시간에도 인천공항 입국장에는 손흥민을 기다리는 축구팬들이 많았습니다. 마침내 손흥민이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내자 환호와 격려가 쏟아졌습니다. 홍명보 전 감독에게 강하게 항의했던 분위기와는 대조적이었습니다.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으로 보이는 손흥민은 축구팬들에게 짧은 인사를 남긴 뒤 빠르게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4: 아쉬우신 점 없으셨나요?
3: 네 번째 월드컵 무대에 나섰던 손흥민은 이번 대회 두 경기에서는 교체됐고 마지막 남아공전에서는 선발 명단에서도 제외되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5: 팬들과 국민들을 향한 그런 마음을 잘 알겠으니까 정말 너무나도 수고했고
6: 앞으로 모든 순간에도 변치 않고 응원하겠다는 마음을 너무 전하고 싶습니다.
3: 손흥민은 당분간 국내에서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소속팀 LAFC 경기 일정에 맞춰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한편 손흥민과 함께 이재성과 김승규 등 9명도 월드컵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월드컵 이후 감독과 선수들이 따로따로 들어오는 것도 이례적인 장면이었습니다. KBS 뉴스 고민주입니다.
2: 우승 후보 프랑스가 오늘 명불허전의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음바페가 경이로운 결정력으로 두 골을 터뜨리며 메시와 함께 득점 공동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하무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초롱성 같던 스웨덴의 수비벽을 무너뜨린 음바페의 환상골입니다. 슈팅각이 없는 위치에서 화려한 개인기로 공간을 창출한 뒤 한 박자 빠른 슛으로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슈팅 위치와 상황 등을 고려한 기대 득점 값은 0.05. 득점으로 이어질 확률이 5% 정도로 평가된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음바페는 해결사 역할을 해냈습니다.
8: 결국은 킬리안 음바페가 시원하게 열어줬습니다.
9: 네. 그냥 음바페 선수가 스웨덴 수비를 무너뜨린 거예요.
7: 득점 직후 최근 목진상의 아픔을 겪은 데샹 감독을 끌어안은 장면은 잔잔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음바페의 득점 본능은 후반에도 계속됐습니다. 폭발적인 스피드로 울리세의 패스를 받은 뒤 정확한 슛으로 승부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번 대회 4경기에서 6골을 터뜨린 음바페는 메시와 함께 득점 공동 선두를 질주 중입니다. 특히 역대 최초로 월드컵 단판 승부에서 10골 고지를 정복해 해결사 본능을 자랑했습니다.
10: 메시가 앞으로 더 많은 골을 넣을 거라 확신합니다. 저는 득점한 경쟁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대 팀과 결승전이라는 목표에 얼마나 가까워지고 있는지에 더 집중합니다.
7: 우리의 괴물공격수 홀란 역시 32강전에서 결승골을 터뜨려 조국을 16강으로 이끌었습니다. 홀란은 이번 대회 5골로 음바페와 메시를 한 골 차이로 추격했습니다. KBS 뉴스 하무림입니다.
2: 우리 축구대표팀은 내년 초 아시안컵에 대비해 감독을 빨리 뽑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후보군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국적보단 축구 철학과 업적을 중시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자현 기자입니다.
11: 수비적인 백스리 전술만 고집하다 유연함이 떨어져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처절하게 실패를 맛본 홍명보 전 감독. 이번 파문으로 극심한 혼란에 빠진 한국 축구는 다시 새로운 지도자를 찾아 새롭게 출항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당장 오는 9월, 10월 A매치는 축구협회 내부 혼란으로 임시감독 체제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년 1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아시안컵이 열리는 만큼 최대한 빨리 선임 절차에 돌입해야 합니다. 현재 거론되는 국내파 감독 후보 1순위로는 광주를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8강으로 이끌었던 이정효 감독이 꼽힙니다. 이어 인천의 윤정환 감독, 서울의 전성기를 함께했던 최용수 전 감독 등이 후보군에 올라 있습니다. 반면 실패를 거듭한 국내파보다 유럽 무대에서 잔뼈가 굵은 해외파 감독을 영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흥묘 백묘론처럼 축구 전문가들은 감독의 국적보다 중요한 건 분명한 축구 철학이라고 강조합니다.
12: 철학이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업적이 있고 그리고 대표팀을 잘 이끌 가능성이 있는 감독이라면 저는 국적은 상관없다는 생각입니다.
11: 2002년 히딩크 감독의 대성공 이후 18차례 사령탑이 바뀌며 독이 된 성배란 표현까지 등장한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 이제는 감독 잔혹사를 끝내기 위해서라도 명확한 경기 플랜과 뚜렷한 운영 철학을 가진 지도자를 데려와야 합니다. KBS 뉴스 이재현입니다.
2: 홍명보 전 감독 선임 당시 대한축구협회 고위 관계자들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에 나섭니다. 서울종로경찰서는 사안의 중요도를 감안해 축구협회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로 이송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발 대상은 정 회장을 포함한 축구협회 임원진 3명으로 홍 전 감독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민주 진영의 단합과 국민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계파 갈등이 격화되는 걸 의식한 행보로 보입니다. 박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13: 청와대를 찾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반갑게 끌어안습니다.
14: 아이고, 이거 초대해 주시고요.
15: 아, 말씀을요. 제가 좀 늦어가지고.
13: 이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을 청와대로 초청한 건 처음. 두 시간 동안 만남에서 두 사람은 한 목소리로 국민 통합을 외쳤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통합의 출발점으로 진영 내 단합을 제시했고
16: 민주당이 먼저 단합하고 네. 그 위에서 민주개혁 진영 그리고 빛의 혁명을 함께했던 그런 세력들과의 큰 단합을 이루어내야
13: 이 대통령은 단합을 기반으로 한 외연 확장까지 언급했습니다.
17: 속이 단단해야 되겠죠. 끊임없이 외연을 확장하고 그래서 이제 구조적 다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13: 비공개 자리에서도 민주 진영의 단합과 국민 통합을 위해 노력하자 가짜뉴스, 멸칭으로 상처 줘선 안 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최근 극심한 당권 경쟁 속에 계파 간 감정적 골이 깊어지자 당내 화합을 당부한 겁니다. 호남 메가 프로젝트를 두고는 덕담이 오갔습니다.
16: 광주 행사 보고 정말 뭐 기분 좋았습니다. 네. 잘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17: 아니 그거는 대통령께서 그쪽을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을 좀 해놓은 덕이에요.
13: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에 대한 문 전 대통령의 조언과 역할을 청했고 문 전 대통령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 화답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2: 이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의 회동에 민주당 당권 주자들도 통합이 중요하다고 화답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를 향한 공격을 멈추진 않았습니다. 당에 복귀한 김민석 전 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 양측에서 날선 말이 오갔습니다. 이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김민석 전 총리는 복귀 첫날 당사와 국회를 돌며 당 안팎에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통합과 연대 확장을 말하면서도 당권 경쟁자 정청래 전 대표를 바로 겨냥했습니다.
18: 정 대표보다는 좀 다른 색깔과 장점을 가진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고 보고 굳이 두 번을 할 어떤 필요나
11: 호남을 찾은 정 전 대표는 맞대응 대신 당내와 외부 진보 세력까지 통합이 필요하다고만 했습니다. 충돌은 지지 그룹으로 번졌습니다. 총리하다 당대표할 필요는 있냐, 엇박자 대표가 또 대표하는 게 옳으냐, 날선 말들이 튀어나왔습니다. 경선 일정을 두고도 신경전이 오갔습니다. 정 전 대표 고향인 충청에서 시작하고 공천 잡음이 일었던 호남은 뒤로 밀린 경선 일정에 김 전 총리 측이 불만을 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당내에선 이제 자제하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19: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꿔나갈 거냐는 집권 여당 대표로서의 상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부질없는 논쟁을 좀 하고 있다.
11: 정 전 대표와 각을 세워온 또 다른 당권 주자 송영길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단합과 확장 성과라는 말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2: 국민의힘에선 장동혁 대표가 다시 꺼낸 징계가 누에고원입니다. 친한계와 소장파가 반발하고 지도부 안에서도 의견이 갈리지만 현재로선 두 열차가 마주보고 달리는 것 같은 형국입니다. 박효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6일 재가동될 걸로 전해졌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징계 언급에 기다렸다는 듯 그간 쌓인 안건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동훈 의원 선거를 도왔던 당내 인사들에 대한 징계 요청이 적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20: 권력이 보통 망할 때 이런 징계 정치를 한다고 하는데 예. 징계 정치한다고 해서 우리 민심을 살 수는 없다고.
11: 장 대표 사퇴를 요구해온 당내 소장파도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21: 누군가를 뭐 그 배제할 때 자꾸 윤리위를 가동시키는 거 아닙니까? 당대표의 사냥개 노릇하는 방식의 윤리위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11: 당박 한동훈 의원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22: 그런 식으로 노이즈를 만들어서 연명하려는 거잖아요. 그거 국민들이 비웃고 계시지 않습니까?
11: 당 내용 폭발 조짐에 지도부 내에서도 목소리가 갈리고 있습니다.
23: 의원님들에 대한 징계 절차는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11: 당 중진 등을 중심으로 질서 있는 퇴진론도 확산하는 분위기지만 장 대표는 사퇴는 없다는 뜻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효빈입니다.
24: 전국이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었습니다. 장마 시작이 늦어지면서 중부지방은 역대 7번째로 7월에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수도권에는 장맛비 대신 강한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이세흠 기상전문기자입니다.
25: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굵은 빗줄기. 순식간에 시간당 30mm 안팎의 호우로 돌변합니다. 서울에는 한때 호우주의보까지 내려지며 퇴근길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장맛비 대신 강한 소나기가 쏟아진 겁니다. 한낮 기온이 30도를 넘어서며 대기가 불안정해진 데다 남쪽에선 습한 공기까지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26: 실내에 있을 때는 체감을 많이 못하고 있는데 나오면은 덥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25: 장맛비를 몰고 오는 정체전선도 예상보다 더 북쪽으로 올라왔습니다. 어제 제주 남부지방에 이어 오늘은 충청 지역에도 첫 장맛비가 내렸습니다. 중부지방도 장마철에 돌입한 겁니다. 남부는 평년보다 7일, 중부도 6일 늦게 시작됐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은 관측 이후 7번째로 찾아온 7월 장마로 기록됐습니다. 시작은 늦었지만 빗줄기는 거셌습니다. 제주 산지에 최대 200mm 안팎, 남해안에 100mm 안팎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밤사이 정체전선은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27: 제주도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중부지방은 낮 사이 소나기가 내리겠고 3일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강수 영역은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25: 이에 따라 모레는 제주, 주말엔 충청과 남부지방에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초에는 아직 장맛비가 오지 않은 수도권과 강원 지역으로도 첫 장맛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이세흠입니다.
24: 고교 야구 대회에서 광주제일고 선수들을 향한 혐오성 응원으로 물의를 빚은 배재고 야구부가 야구협회로부터 전국대회 6개월 출전 정지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박주미 기자입니다.
28: 지난달 29일 고교 야구 경기 도중 울려 퍼진 함성. 한 학생은 이렇게도 외쳤습니다. 최근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민주화 운동을 조롱한 이른바 탱크데이 이벤트를 연상케 합니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 지 이틀 만에 대한야구 소프트볼협회가 긴급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심판과
29: 이기고 있는 과정에서 워크아웃 선수들이 좀 신나서 흥분한 상태에서 이제 좀 응원을 좀 과하게 하는 상황.
28: 양팀 감독들이 출석해 상황을 설명하고 의견을 진술했습니다.
30: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28: 두 시간여 회의 끝에 스포츠 공정위가 내린 결정은 6개월 대회 출전 정지.
31: 팀에 대한 출전 정지 6개월,
0: 징계를 결론 내렸습니다. 경기장 질서 문란에 의한 징계 기준이 제31조 3항 관련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 방해.
28: 해당 사안이 스포츠 정신에 반하고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0: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공정위는 또 팀 징계와 별도로 출전 제한 기간 동안 추가 조사를 통해 지도자와 선수 징계 여부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내일 청룡기 2회전을 앞둔 배재곤은 몰수패로 기록되며 6개월 동안 대회에 나설 수 없게 됐습니다. 협회의 징계와 별도로 문체부와 서울시 교육청의 조사도 진행되고 있어 조롱 섞인 응원 구호에 대한 추가 징계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주미입니다.
1: 5년째 방치된 쓰레기산 무려 만 톤이 넘습니다. 공장 부지로 빌려줬더니 불법 폐기물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쓰레기를 투기한 일당은 잡았지만 원상 회복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박서빈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2: 충남 아산의 한 공장 부지. 마당 곳곳에 회색 물체들이 가득합니다. 가까이 살펴보니 폐비닐, 폐가전제품부터 건축 폐기물까지 모두 쓰레기입니다.
3: 태권자재, 저 뒤까지. 여기도 싼 거죠, 여기도. 이쪽도.
2: 2층짜리 창고 내부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1: 제 뒤로 보이는 거대한 폐기물 더미가 모두 무단 투기된 쓰레기입니다. 건물 바닥부터 천장까지 빽빽하게 들어찼습니다.
2: 투기꾼 일당이 5년 전 마스크 공장을 하겠다고 속여 땅을 임대한 뒤 전국 각지에서 받아온 폐기물을 마구 버린 겁니다.
4: 500을 주고 서울시장으로 가려니 여기는 300에 치워준다니까 300을 주고 치우는 거예요.
2: 단 석 달 만에 쌓인 쓰레기는 1만 천여 톤. 코끼리 2,100여 마리와 맞먹는 무게입니다.
5: 폐기물들이 쌓여있는 거 보셨을 때 심정이 어떠세요?
3: 정말 사실 좀 정신적으로 힘들죠, 많이.
2: 투기 일당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원상회복 비용과 책임을 따지는 민사소송은 3년째 진행 중입니다.
6: 폐기물 불법 투기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관여된 사람들을 찾아내야만 피해 복구가 가능한.
2: 전국 각지에 버려지는 불법 폐기물은 매년 190만 톤 규모. 이 중 25만 톤가량은 이렇게 처리 불가 상황에 놓여 쓰레기산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서빈입니다.
1: 오늘 새벽 부산의 한 숙박업소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SUV 차량을 업주가 온몸으로 막아섰지만 운전자는 업주를 치고 달아났습니다. 경찰이 추적에 나섰지만 아직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김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7: 움직이는 SUV 자동차를 한 남성이 온몸으로 막아섭니다. 차에 바짝 붙어 열쇠를 빼앗아 보려 하지만 역부족입니다. 차 앞을 가로막은 채 다급하게 경찰에 전화를 겁니다. 운전자는 차를 막은 남성을 따돌리려 아슬아슬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더니 이내 차로 그대로 밀치고 달아납니다. 오늘 새벽 2시쯤 부산 사상구의 한 숙박업소 앞에서 벌어진 차량 도주 사건입니다. 차를 막아선 사람은 숙박업소 업주였습니다. 그는 차를 몰고 온 남성과 숙박 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벌였고
8: 취소가 되었으니 현장에서는 좀 취소 금액만큼 싸게 안 되겠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7: 그 남성이 술을 마신 것 같아 운전을 막으려 했지만 그대로 달아났다고 말했습니다.
8: 남자분이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술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저는 술을 먹었지만 사장님께서 신고만 안 하시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7: 음주운전을 막아보려다 다친 업주는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동승자가 있었던 증언과 함께 주변 CCTV 영상을 토대로 이동 동선 등을 파악하며 해당 남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서영입니다.
1: 오늘 아침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철제 구조물이 떨어져 차량을 덮치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천만 다행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런 낙하물 사고 매년 40건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나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9: 출근길 고속도로, 거대한 철제 구조물이 검은 승용차를 덮쳐 뒷부분이 크게 찌그러졌습니다. 도로 곳곳은 구조물이 뒤엉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사고가 난 건 오늘 아침 7시 반쯤 인천 김포 고속도로에서 화물차에 실려있던 철제 구조물이 도로로 떨어졌습니다.
10: 절반이 쏟아지면서 이제 아예 도로를 다 막아버린 상황이었고 적재물이 낙하되면서 차 위를 덮쳤고요.
9: 구조물은 2차로를 달리던 승용차와 부딪혔고 이 충격으로 승용차가 앞서가던 18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통행이 통제되며 출근길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차량 정체를 뒤늦게 발견한 운전자가 사고를 피하려다 차량을 급히 꺾는 과정에서 적재물이 쏟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매년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낙하물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낙하물 사고는 220여 건. 매년 40건 넘게 사고가 일어나는 셈인데 4명이 목숨을 잃는 등 인명피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올해 한국도로공사가 경찰에 신고한 적재 불량 차량도 8만 5천여 건에 달합니다. 화물차 운전자는 반드시 결박장치 등을 이용해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고 낙하물을 발견한 운전자는 급제동을 피하고 비상등을 켠 뒤 감속해야 합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11: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붙잡고 있는 아이들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학교에서만이라도 스마트폰을 쓰지 않도록 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고아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2: 이 중학생은 초등학교 때부터 스마트폰에 푹 빠져 살았습니다.
13: 생활에 20시간씩 사용할 때도 있었어요. 인스타나 카톡 이런 걸 좀 자주 했던 것 같아요.
12: SNS를 통한 성매매 제의까지 받고 나서야 가까스로 스마트폰의 유혹에서 벗어났습니다.
13: 내가 나 자신의 컨트롤을 할 수 있고 그런 걸 휘말리지 않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 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2: 10대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43%.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이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 스마트폰을 멀리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14: 휴대폰 넣어!
12: 이 학교는 전교생 투표를 통해 등교 때부터 하교 때까지 스마트폰을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15: 게임 뭐 1레벨 막 올라갔다 이런 얘기밖에 안 했거든요. 친구들이랑 막 정글짐이나 미끄럼 제 가서 막 술래잡기도 하고 놀고.
12: 이런 학교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경기와 강원을 비롯해 오늘 임기를 시작한 전국 시도교육감 상당수가 스마트폰 제한을 공약했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선 SNS 접속을 차단한 청소년용 스마트폰을 출시하자는 의견도 나옵니다.
16: 드라마도 15세 관람가 등을 표기해서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있는데 스마트폰은 사용 연령 제한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12: 프랑스는 초중학교에서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고 있고 호주는 지난해부터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SNS에 청소년 가입을 금지했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11: 학생들 일상으로 스며든 사이버 도박 실태, 오늘은 도박빚 독촉을 당하는 청소년들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잃은 돈을 내지 않은 10대들이 블랙리스트로 관리되고 있고 이걸 폭로하겠다는 협박도 당하고 있습니다. 이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2: 청소년들이 판돈을 걸고 내기를 벌이는 오픈 채팅방인 빵빵.
17: 초등학생 때는 약간 궁금증으로 저도 여기서 그만해야지 하는데 중독이 있기 때문에.
12: 대화방에 들어오긴 쉽지만 나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판돈을 주지 않고 방에서 나간 이들은 블랙리스트로 엄격히 관리됩니다. 대화방에선 이들의 명단을 공유하는데 개인 체납액이 200만 원이 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개인 신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합니다. 대화방에 들어갈 때 필수 조건이었던 SNS 계정과 학교 정보가 발목을 잡은 셈입니다.
13: 학교에 전화를 해서 부모님 전화번호를 묻는다던가 진짜 학교를 차단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고
12: 운영 수법도 날로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수시로 기존 방을 없애고 새로 만들거나 연예인 팬방으로 위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여 코드를 설정해 비밀번호를 공유받은 이들만 들어올 수 있게 하기도 합니다. 이벤트를 열어 모객을 많이 하는 이들에게 상품권을 주기도 하는데 성인 도박 사이트와 운영 방식이 유사합니다.
18: 경각심이 줄어든 상태에서 참여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학생들에게 어떤 위험성을 굉장히 크게 지금 갖게 되는 상황이라고.
12: 지난해 청소년들이 도박을 처음 경험했다고 답한 나이는 전년보다 0.4세 낮아진 12.5세였습니다. KBS 뉴스 이혜지입니다.
19: 지금까지 최문종, 정은혜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KBS

0: 낀 그녀까지 한국 영화사의 중요한 작품들을 만들어낸 제작자인데요. 40여 년 동안 한국 영화의 성장과 변화를 지켜본 영화계의 산 증인이기도 합니다. 투자 위축과 OTT 확산, 제작비 상승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는 한국 영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신철 집행위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봅니다. 신철 위원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이제 내일이네요. 30주년을 맞는 부천 국제 판타스 영화제가 이제 내일 개막을 합니다.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1: 7월 12일까지 계속됩니다.
0: 예. 네. 좀 많이 관객들이 오셔야 좋은 거죠?
1: 그렇죠.
0: 네. 네,
1: 많이 오셔야 좋은데, 그래서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는 장르의 찐 팬들이 있어요.
0: 아.
1: 이상한 분들이 있어요.
0: 네. 덕후라고 요즘 얘기하는. 네,
1: 저는 피 많이 나오는 영화 정말 싫어했거든요.
0: 네.
1: 못 보고.
0: 아. 네. 좀 약간 무서운 네. 영화.
1: 네, 호러 영화.
0: 호러 영화 같은 거. 예. 네.
1: 막 피 나오는 거.
0: 예.
1: 네. 그 정말 싫어했고. 그래서 제가 제작한 영화 중에는 그런 영화가 없어요.
0: 그렇네요. 그러고 보니까. 예. 네, 그 무서운 영화는 안 만드신 것 같아요.
1: 네.
0: 근데 왜 부천 국제 판타스 영화제 하면 이 호러 영화도 빼놓을 수 없는
1: 그럼요, 예.
0: 없다고 하던데 올해 이제 여름이니까 네네. 사실 좀 여름에는 또 오싹하는 것도 한번 봐줘야 되잖아요. 꼭 추천하고 싶은 공포 영화가 있다면 어떤 작품이 있을까요?
1: 그 우리 그 프로그래머가
0: 네.
1: 그 저 추천을 하던데 제목이 정말 끔찍해요. 피와 광기로 물든 쾌감이라는 거예요.
0: 제목부터가 이게
1: 영화입니다. 그 우리 그 이번에 그 새로 아주 중량급 프로그래머 두 분을 모셨는데 김영석 프로그래머, 김영석 작가로 되게 유명하시고
0: 네.
1: 영화 기자로도 유명하고 또 그런 분하고 이제 김우영 프로그래머 두 분을 이제 모셨는데 그래서 그 이렇게 아까 같은 제목으로 얘기하면서 미야즈마 캠프에서 생긴 일. 데스가즘 2. 이게 무슨 제목이 이렇습니까, 이게?
0: 네.
1: 오르가즘이 아니고 데스가즘.
0: 데스가즘.
1: 네,
0: 데스. 고릴라. 죽음에다.
1: 맞습니다.
0: 예.
1: 이게 보통 이게 정신은 아닌 거죠. 네, 킬링 타임 뭐 이런 영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0: 아, 여러 영화가 선보이는 호러 영화도.
1: 예. 호러 영화 예. 쪽도 많죠.
0: 네.
1: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제일 굉장히 유명해졌던 게
0: 네.
1: 금지구역이라는 섹션이 있었어요.
0: 네.
1: 금지구역은 절대로 성인이어야 되고 거기는 뭐 도저히 뭐 딴 데는 볼 수 없는 영화들
0: 예.
1: 틀었거든요.
0: 그거, 네. 이 영화제 아니면 어디 가서도 볼 수 없는 그런 영화들이 상영이 네. 되는군요. 저 어떻게 보면 되게 실험적이고
1: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판타스틱 영화제,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가 그런 찐 팬들이 이제 그런 아주 차별화된
0: 네.
1: 포지셔닝을 했거든요. 그래서 부산이 이제 그 큰 여러 가지 영화, 백화점 같은 영화제, 관광지와 같이 있는 그리고 전주가 독립예술영화제, 그러니까
0: 네.
1: 부천이 이제 그런 판타스틱 영화 좀 사고쟁이 같은 영화제로
0: 네.
1: 해서 그래서 이제 금지구역 같은 데가 이제 저 도저히 볼 딴 데서는 볼 수 없는 영화들 상영을 했었는데 지금은 너무 미디어가 많아졌잖아요.
0: 네.
1: 지금
0: 웬만한 것에 안 놀래시죠.
1: 그렇습니다.
0: 네, 관객들이.
1: 네,
0: 예.
1: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은 지금 제일 유명한 스트리밍 서비스만 해도 쭉 뒤져보면 다 있어요.
0: 네.
1: 거기도 다 있어요.
0: 아, 그럼 좀 영화제 입장에서는 김이 빠지는데.
1: 맞습니다. 예.
0: 근데 네. 왜 공포영화가 좀 네. 약간 시대별로 뭐 옛날에는 막 연쇄살인만 나오고
1: 네.
0: 그다음에 사이코패스 나오는 영화 요즘 한동안은 좀비물이 엄청났잖아요.
1: 네.
0: 예. 이제 AI 시대 요즘 공포영화는 좀 무슨 다른 트렌드가 있나요?
1: 요새는 뭐 요새 생각 조금 이렇게 다른 상상들 아주 젊은 친구가 요새
0: 예.
1: 만들어서 그 굉장히 히트가 되고 있는 논의가 되고 있는 게 백룸이라는 미국 영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0: 네.
1: 그 지금 20살짜리예요. 20살짜리인데 아마 대단히 그리고 우리 그거 어떤 유형을 뭐 단 한 가지로 뭐 정리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독특한 네. 공포의 아. 그 경험을 하게 하는 그런 영화들이 이제

0: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영화제에서 이제 어떤 영화가 소개될지 이제 좀 저도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새로운 생각들이 많은 것 같아요.
1: 네. 네. 또 새로운 공포 영화를 보고 싶으시면 또 부천 국제 판타스 영화제 찾으시면 또 좋겠네요.
0: 네.
1: 그 AI 영상 교육 센터도 운영한다고 하던데 네. 이건 어떻게 뭐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0: 네. 일주일 동안 AI로 영화를 만들어서 그 만든 영화를 영화제 기간 동안 상영을 할 겁니다.
1: 아, 네. AI 영상 교육 센터 생들이 만든 네네. 영화가 상영이 그렇습니다. 되는군요. 이거 지금까지 이제 몇 편이나 만들어졌나요?
0: 지금까지 작년 25년에 저희가 네. 24년에 이제 출범을 시킬 때 향후 5년 동안 만 명의 수료생을 내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1: 네.
0: 근데 25년 한 해에 2,901명의 수료생을 냈고요.
1: 예. 네,
0: 거기에서 초단편부터 중단편까지 한 30분짜리까지 전체 만들어진 영화가 485편 정도 나왔어요.
1: 예.
0: 그게 뭐 극장에 가서 흥행을 할 수 있다 없다 이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떠나서 그런 영화들이 500편 가까이 네. 나왔습니다. 그래서 5년 안에 뭐 만 명 약속을 지키는 거는 맞는 것 같고 이제 다음 레벨로 어떻게 갈 것이 기술을 익혀서 이것이 정말 예술의 레벨로 산업의 레벨로 어떻게 그 업그레이드 될 것인가 이제 네. 그 부분을 이제 좀 신경을 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밸류체인 만들었던 것, 제 밸류체인 말씀드렸던 것도 이 작품들을 어떻게 상업화하고 예술화할 것인가 이런 길을 만들어 길을 만드는 작업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1: 이번 부천 국제 네. 판타스 영화제 또 특별전도 준비가 돼 있다는데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0: 아, 저희 특별전이요. 우리가 올해 30년 이어서 이 30년 동안 그 부천 국제 판타스 영화제에서 독특하게 소개됐던 여러 영화들을 다시 소개하면서 감독과 연기자를 다시 모셔서 GV를 할 것이고 여러 가지 네. 저희가 이제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서 그 라운지에서 이제 막 난장 토론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넘버 3 접속, 8월의 크리스마스,
1: 네.
0: 인정사정 볼 것 없다,
1: 예.
0: 엽기적인 그녀, 살인의 추억 뭐 이런 것들 33편 한국 거를 먼저 합니다.
1: 와 추억의 영화들 그렇죠. 대단한 영화들인데요.
0: 네, 그럼요.
1: 예, 그분들 직접 또 출연도 하셔서
0: 네, 네, 오셔서 뭐 얘기도 예. 하시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얘기하시고 개런티가 많은 스트리밍 서비스에 출연하고 있는 분들은 못 오실 겁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끝까지 간다 곡성을 쭉 다 할 것 같습니다.
1: 팬들한테는 반가운 기회네요.
0: 네, 올해는 이제 한국 영화 33편 하고 내년이 이제 아시아 영화 33편 2년 후가 뭐 전 세계 영화 33편에서 99편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1: 아, 그래서 네. 아시안 장르 영화 99 프로젝트가
0: 네, 이제
1: 올해는 먼저 한국 영화 네, 33편, 내년에는 아시아, 네. 그다음 내후년에는 전 세계 33편, 네. 99편이 소개가 그렇습니다. 되는군요. 네, 네.
0: 우리 김영석 프로그래머가 이게 왜 99편이야? 아니, 그 숫자가 좋았어요. 정확한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근데 99편 네. 괜찮죠. 그래서.
1: 네. 네. 괜찮네요.
0: 그리고
1: 네.
0: 이 중에 여성 감독, 여성 장르 감독 영화 11편도 소개가 됩니다.
1: 그렇군요.
0: 네, 네. 예. 그래서.
1: 그 부천 국제 판타스 네. 영화제 실험적인 길을 많이 걸어왔습니다만 뭐 XR 쇼펌까지 운영하면서 외연을 넓히는 게 영화제 본질을 혹시 흐릴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좀 있더라고요.
0: 그 본질 논쟁에 대해서는 과연 영화가 뭐냐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카메라로 영상을 찍어서든 아니면 손으로 그려서든 애니메이션 손으로 그려서 카메라로 찍은 거죠. 필름으로 찍은 거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 영화의 본질을 뭘로 볼 거냐. 지금 극장에 들어가서 2시간 동안 그냥 수동적으로 봐야 되는 거. 그거를 요즘 어린 세대들은 폭력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1: 네.
0: 극장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그냥 듣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지루하면 빨리 돌리고 싶은데 빨리 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1: 그걸 좀 참는 것도 미덕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겨운 것도 좀 참아내고 예술 영화 졸려도 좀 참아내고 아 그게 폭력이라고
0: 그걸 폭력이라는
1: 얘기한다고요.
0: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

0: 저도 가끔은 조금 약간 지루하면 손으로 많이 가시게. 1.25배. 걔네는 2배로 보는 애들이잖아요. 예. 1.5배, 2배로 보는데 저는 1.5배는 못하겠고 1.25배 정도를 좀 돌렸으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하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1: 네.
0: 외국 영화, 한국 영화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못하고 못하게 하니까 폭력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요새의 관객들은 예전에 나왔었잖아요. 이게 컨슈머가 아니고 프로듀서도 아니고 프로슈머잖아요.
1: 네.
0: 자기들 영상을 다 만드는 애들이잖아요. 매일 쇼츠에 올리는 친구들이잖아요.
1: 그렇죠. 그렇잖아요. 직접 제작을 하죠.
0: 그럼요.
1: 네.
0: 아, 이게 어떤 것이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할지 어떻게 감동시킬지 이걸 다 아는 친구들이거든요. 진짜 감독들이잖아요.
1: 네. 그렇네요.
0: 그런 친구들한테 네. 극장에 가서 가만히 앉아서 재미없는 거를 보라고 하는 이유는 왜 집에서 보겠다고 하냐면 뛰어서 볼 수 있을 거예요. 클릭해서
1: 네. 네.
0: 건너뛰기 하면서 볼 거 아니에요.
1: 네.
0: 내 인생의 이 귀중한 순간을.
1: 아, 위원장님이 네. 연배가 있으시면 생각이 상당히 젊으십니다. 예. 근데 올해 개막식 연출, 이제 내일 개막식이 펼쳐지는데 네. 송승환 감독 연출을 네, 맡으셨다면서요. 네. 네.
0: 송승환 감독도 특출하시죠.
1: 아, 특출하시죠.
0: 안 예. 보이시잖아요.
1: 그 저희
0: 안 보이는데 그거 하시잖아요.
1: 그러니까 모션 썼는데 이 영화제 개막식을 네. 어떻게 연출을 하실지 너무 궁금해요.
0: 그 네. 형태는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형태는 보이시는데 30cm 안이 정확히
1: 맞아요.
0: 와야 보이는데 그 나머지는 형체는 베토벤인 거죠. 뭐 제가 그래서 베토벤이라고.
1: 제가 더 드레스 연극하시는 거 보러 갔었거든요.
0: 저도 두 번 봤습니다.
1: 근데 그 무대를 뛰어다니세요. 안 보이신다는데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0: 가슴이 두근두근하더라고요.
1: 예.
0: 아, 대단한 분이죠. 그러니까.
1: 아, 네. 개막식에서 혹시 하이라이트 살짝 좀 소개해 주실 수 없을까요?
0: 하이라이트.
1: 네.
0: 비밀인. 저희 장미 위원장께서도 외부에 발설하지 말라고 지금.
1: 예.
0: 재밌는 이벤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재밌는 이벤트도 있고, 좀 30년을 또, 좀 풍요롭게 하는 그런, 그런 이벤트도 있을 것이고.
1: 네.
0: 그럴 것 같습니다.
1: 아, 우리 네. 신철 집행위원장님, 이제, 그 신신의 대표로 우리나라 어떤 영화계에서 또 산 증인이신데, 그 미학 전공하셨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영화 현장에 들어가게 되셨어요?
0: 아, 저는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1: 네.
0: 그 바보들의 행진을 보고 영화를 하기로 결정을 해가지고.
1: 아, 그 영화가 또.
0: 네. 그 영화가 그렇게 좋았어요. 그래서.
1: 네.
0: 근데, 그리고, 김수영 감독님 연출부에서 이제 정지영 감독님을 만났어요. 만났고
1: 네.
0: 그리고 이제 연출부를 하다 보니까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1: 70년대죠 그때가. 네.
0: 그때의 상황이라는 게 정말 그 전제주의 그 정권 하여서 검열에다가 검열이 그렇게 검열이라든지 그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면 편법이 판치게 돼 있잖아요.
1: 네.
0: 결국은 이 영화가 그냥 극장에 상영을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는 정부하고 어떻게 짜오를 하느냐 달려있는 거. 아니면 뇌물을 주느냐.
1: 뒤에서 이렇게 좀 이게 해야 일이
0: 그렇죠.
1: 진행이 되는군요.
0: 영화계 자체가 그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 예.
0: 그때 이제 프로듀서 제작 부장이 계시거든요.
1: 네.
0: 제작비가 나와요. 제작비가 나오면 이렇게 돈, 그때는 현찰로 나왔으니까 돈이 이렇게 한 뭉치가 있으면 반은 자기 오른쪽 주머니에 넣고 반은 왼쪽 주머니에 넣고 이 반은 어디다 바치는 거야.
1: 그렇군요. 그 돈을 네. 다 쓰지를 못, 영화에 쓰지를 못하는군요.
0: 그렇죠.
1: 예.
0: 그러니까 이거 늘 이제 그 어떤 협잡에 그렇게 돼서 그 검열의 시대에 진짜로 검열이 많은 시대에 돈을 잘 버는 사람도 있어요.
1: 네.
0: 있죠.
1: 그렇게 그건 이제
0: 당연히 있죠.
1: 앞으로 보는 돈이 아니라 뒤로 보는 돈이겠네요.
0: 대단한 그 아주 대단한 신기들이 많이 발휘됐던 시대가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헐리우드 영화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1: 네. 네.
0: 저희 나이 또래에는 한국 영화를 보러 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 친구 중에 딱 한 친구가 한국 영화를 그렇게 보러 다녀요. 그래서 뭐가 너 재밌어? 그랬더니 그것도 자주 보면 재밌어.
1: 근데 사실 우리 네. 그 신철 위원장님은 네. 뭐

0: 1988년에 영화사 신신에 네. 설립해서 그 당시로는 되게 좀 튀는 활동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이름이 네. 특이해가지고 저는 그때 김신혜라는 부부가수가 있었기 네. 때문에 그런가 했더니 이제 신혜가 시네마 할 때 그 신혜셨더라고요. 네. 예.
1: 그게 네. 그 저 이춘현 이사장이라고 저희 프로듀서 선배신데 돌아가셨죠.
0: 네.
1: 이춘현 그 영화인 회의 뭐 이사장도 하시고 영화계에 큰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 돌아가셨는데 그때 제가 첫째 기획 작품 행복은 성적 순이 아니잖아요를 그 이춘현 이사장이 계시던 환기정 사단에서 시작을 했는데
0: 네.
1: 그때 그 형이 이제 그 농담을 잘 하시거든요.
0: 네.
1: 너 신씨니까 신신에 해라. 농담을 하다 그렇게 이름이 됐어요.
0: 그게. 장난처럼.
1: 그 네. 다음에 영국옥장에 있다가 그 우리 신영민 회장님이 한국영화 꼭 만드시겠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제가 이제 독립을 했거든요.
0: 네.
1: 나와서
0: 네.
1: 황기성 사장님이라고 또 한국영화 역사에 중요한 분이 계셔요. 그래서 그분 사무실에서 이제 그걸 같이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선배가 신신회로 만들어라 그렇게 해가지고 네. 만들었습니다.
0: 근데 영화계의 네. 어떤 관행이나 이런 걸 많이 바꾸신 분으로 평가를 네. 받으시더라고요. 기획영화의 시대를 열었다 이런 평가를 네. 받으시는데 그전하고 제작 방식이 좀 다른 겁니까?
1: 그거는 왜 그랬냐면 제가 연출부 하다가 저희 선배가 데뷔하시는 영화사에서 기획실 일을 좀 하다가 극장에 갔어요. 극장에서 네. 좀 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피카디리 극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때.
0: 네. 아, 극장에.
1: 네. 네. 그때는 극장이 뭐 어떤 역할을 했었냐면 영화를 그냥 그 상영하는 역할이 아니라 광고 뭐 홍보를 다 집행하는 그런 역할을 극장에서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작은 프로덕션들은 영세하기 때문에 돈에 대한 약속을 잘못 지킬 때가 많으니까 그런 매체에서 극장이 책임을 져라. 니네들이 입장료를 거두니까. 그래서 극장에서 이제 그런 역할을 많이 해서 신문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 극장에서 많이 했거든요.
0: 그렇죠. 예.
1: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극장에 취직을 해서 영화 광고 디자인을 했어요. 제가 신문 광고
0: 예.
1: 카피 쓰고
0: 그런 것도 하셨군요.
1: 그때 예. 제가 피카디리 극장 있을 때
0: 네.
1: 거기 서울 극장에 이준익이 있었어요. 이준익 감독.
0: 아, 예. 예.
1: 서울 극장에서 디자인했었어요.
0: 이준익 감독도. 예. 예.
1: 그 앞에 단성사에는 친구의 제작자 그 성명옥이라는 제작자가 거기서
0: 쟁쟁한 분들이
1: 셋이 그렇게 있었어요.
0: 다 극장에 네. 근무하시면서
1: 맞습니다.
0: 그런
1: 예.
0: 광고 디자인하고 내보내고 이런
1: 맞습니다.
0: 일을 하신
1: 예.
0: 거네요.
1: 예,
0: 그때 경험이 좀 영화 만드실 때
1: 굉장히
0: 참고가 됐나 봐요.
1: 도움이 됐고요.
0: 네.
1: 저는 그때 실질적으로 영화 관객이란 사람들을 정말 창구에서 보는 처음의 경험이었어요. 저 그전에는
0: 예.
1: 우리가 항상 주장했던 게 예술로서의 영화였거든요. 운동으로서의 영화, 예술로서의 네. 영화였는데 그 영화를 극장을 가보니까 극장에 오는 사람들이 외로운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0: 네.
1: 우리는 가르치려고 막 그랬는데 이런 걸 좀 알아라. 그리고 막 교육을, 훈육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극장에 가서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오락이구나. 쓸쓸한
0: 네.
1: 사람들의 오락이구나. 되게 쓸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있을 때만 해도 그 3시, 11시, 1시, 3시 반 뭐 이 정도에 관객이 제일 많아요.
0: 네.
1: 퇴근 시간 전이잖아요.
0: 아, 낮에 와가지고 뭐 그 좀 사람 없는 극장에서.
1: 낮에 오고
0: 예.
1: 아니면 직장 땡땡이를 치고.
0: 아, 중간에.
1: 네. 네. 그러니까 정말 외로운 사람들이 오는 거구나라고 우리의 관객이 어디에서가 이런 사람들이구나라는 거를 처음 느꼈어요.
0: 네.
1: 그래서 우리 선배 감독들이 영화를 만들어 갖고 오시잖아요. 그러면 형님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좀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0: 좀 대중한테 눈높이를 맞춘 영화를 만들어야겠다
1: 네.
0: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네요.
1: 그렇습니다. 예.
0: 예.
1: 그래서 저는 그때 건강한 대중영화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때 감독님들한테 저는 이제 영화 뭐 연출부 경험도 있고 공부도 좀 했고 했는데 감독님들이 하시는 거를 조금 이런 방향을 이렇게 바꾸면 어떻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프로듀서라는 걸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직접 영화를 만들진 못하지만 자본과 예술을 연결하는 역할이 우리는 없었어요.
0: 옛날엔 감독이 했나요? 어떻게
1: 감독이 했나요? 감독이 많은 감독이? 역할을 했어요. 예. 많은 역할을 하고 했는데 그 감독님들하고 이제 잘 안 맞잖아요.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프로듀서가 자본의 언어도 알고 예술의 언어도 알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미국을 보니까 프로듀서라는 역할이 있더라고요.
0: 그래서. 네, 그러니까 감독은 오로지 영화 제작 연출에만 집중하고 그렇죠, 예. 프로듀서가 이제 그 외의 그렇습니다. 일들을 하게 네, 되는
1: 네,
0: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네.
0: 아, 그 이 프로듀서 이제 1992년에 영화 결혼 이야기 엔딩 크레딧에 프로듀서 신철이라는 이름이 처음 올라갔다고. 네, 네, 그러니까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전문적인 네. 영화 프로듀서로서 네. 처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1: 프로듀서라는 직업을 네. 만들었습니다. 그 이름을 만들었어요, 한국에서.
0: 아, 영화 네. 프로듀서. 네, 네. 예. 네,
1: 그렇습니다.
0: 아, 그때 네. 기분이 좀 남다르셨겠어요.
1: 잘 생각이 안 나는데.
0: 너무 오래돼서. 네. 이 네. 프로듀서는 또 작품을 보는 눈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보면 이제 대표님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결혼 이야기, 편지, 약속, 엽기적인 그녀. 손대는 작품마다 당시 화제가 됐더라고요. 이 좋은 작품을 알아보는 어떤 기준 같은 게 있으세요?
1: 제가요?
0: 네.
1: 친구라는 시나리오가
0: 예.
1: 저한테 계속 왔었어요. 좀 보라고.
0: 근데요?
1: 안 했어요.
0: 아, 이게 다, 예, 이게 백전백승은 아니군요.
1: 그럼요.
0: 야, 그때는 내가 왜 그걸 못 알아봤지 그러셨겠네요.
1: 아, 그렇죠. 예. 인정사정 볼 것 없다?
0: 네.
1: 안 한다고 그랬어요. 모릅니다, 그게.
0: 예.
1: 그러니까 자기 한계가 있거든요. 한계가 네. 있어서. 저는 운이 좋은 편이었고요. 한 가지 버릇은 있었어요. 한 가지.
0: 네.
1: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하고 모든 편견 한번 다 내려놔봐. 내려놔보고 네. 이거 정말 재밌어? 가치가 있겠어? 이거를 물어보는
0: 네.
1: 거를 좀 했어요.
0: 예. 네.
1: 내려놓고 봐야 되는데.
0: 네, 의미 부여하지 말고.
1: 네, 그렇습니다.
0: 예, 이거 네. 진짜 재미있어.
1: 왜곡하지 말고.
0: 사람들이 볼 것 같아?
1: 네. 네 마, 아니, 저는 저한테 물어. 너라면 보겠니?
0: 네.
1: 네. 네.
0: 제일 중요한 또 기준인 것 같습니다. 네.
1: 근데 그래도 친구를 안 하니 이게 지금 친구를 이제... 시나리오를 제대로 안 해놨어요 제가.
0: 그것도 네. 인연인 것 같아. 사람처럼 작품하고도 맞습니다. 인연이 아닌가.
1: 예. 잘난 척할 게 없는데.
0: 뭐 가수들도 뭐 유명한 네. 가수인데 진짜 좋은 노래 나 그거 안 한다고 맞습니다. 그랬는데 뭐 다른 데 가서 정말 데이트가 나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1: 그래가지고 제가 다 한 줄 알고 교만해져가지고 사고 많이 쳤습니다.
0: 예. 그 우리나라 영화 최초로 본격적인 CG를 도입하신 분이 감독님이라고 들었어요. 구미호 네. 은행나무 침대. 예. 네. 그 당시 사실 우리나라에서 CG 이거 컴퓨터 그래픽 굉장히 네. 하기가 쉽지 않았잖아요.
1: 저희가 특수 효과를 참 못했어요. 한국이 예. 왜 그러냐면 현상 기술이 나빠서 그랬어요. 그게 그 중에 한 약품을 꼭 국산화를 해야 되는 국산을 써야 되는 규정이 있었어요.
0: 아.
1: 이것도 누가 강요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 돈 많이 벌었을 것 같아.
0: 아, 그게 수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1: 그렇죠.
0: 우리나라 걸 써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품질이 안 따라주는 거죠.
1: 엉망인 거예요.
0: 네, 갑자기 거기서 이제 현실감이 뚝 떨어지는
1: 맞습니다.
0: 거죠. 예.
1: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해보나라고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때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아날로그 방식을 발전시켜야 될 건가 아니면 그때 얘기된 새로운 기술을 좀 써야 될 것인가. 그런데 저희 후배들 중에 맥킨토시를 쓰는 친구도 있어서 그 친구들은 되게 영상에 밝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네. 그때 스타디 그룹이 있었어요.
0: 네.
1: 그래서 디지털 기술로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CG를 하는 걸로
0: 예.
1: 결정을 해서 비싼 컴퓨터하고 뭐 이런 것들 아무 경험 없는 애들이 싸고 들고 들어와가지고 개봉 아. 2개월 전에 우리 기술 CGI 그 특수효과 기술 엔지니어가 손들 못한다고 도망가 버렸어.
0: 와, 그 정도로 실험적인 거를 네. 도전을 하신 거예요.
1: 네, 근데 그때 카이스트도 같이 했으니까 굉장히 많이 믿었는데 서로 이제 의지를 했었는데 서로 안 되는 부분들이 겹치니까 이게 그런 거 생겨서 국민은 정말로 관객들한테 죄송하게 돼가지고 심기 예. 일전해서 은행나무 침대를
0: 근데
1: 만들었어요.
0: 근데 은행나무 침대는 네. 대박이었잖아요.
1: 구미호 때 한 실수에서 보니까 예.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라는 거 그렇게 해서 배운 거예요.
0: 근데 네. 은행나무 침대가 네. 대박이 났는데도 네. 굉장히 그게 네. 경영적으로는 힘드셨다고.
1: 우리나라의 예. 밸류체인 얘기하는 것처럼 그때 전국 개봉에서 배급 사기를 당했어요. 제가.
0: 아, 사기를 또 당하셨군요.
1: 네. 예. 그러니까 그리고 정말 바보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그 돈을 못 받았어요.
0: 예, 네. 그런 또 가슴 아픈
1: 친구가
0: 일이.
1: 막, 어떤 친구가 아주 그냥 호사스럽게 막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0: 그런 네. 일도 있으셨군요.
1: 네. 예. 아니, 꽤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
0: 뭐 영화 얘기만 네. 해도 저희가 밤새야 네. 되고 엽기적인 네. 그녀는 뭐 사실 뭐 그, 아시아를 대표하는 뭐 우리나라 영화가 그 당시에 됐었던 걸로 제가 네. 기억을 하고. 네. 지금 이제 저희가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사실 내일 네. 개막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지금 상당히 바쁘시고 정신이 없으십니다. 좀 설레는 마음 또 뭐 걱정도 있으시고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찾아주실 우리 분들에게 또 청취자들한테 혹시 네.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십니까?
1: 부천에서 과거 30년을 돌아보면서 새 시대를 열 테니까 그걸 한번 와서 지켜봐 주십시오.
0: 아, 예.
1: 새 시대를 열어야 될 때입니다.
0: 네, 네. 새 시대를 이제 네. 열어야 될 때다. 멋진 영화제 치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내일 개막하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신신의 대표이자 영화제 집행위원장이신 신철위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 수도권과 강원도는 구름 많겠지만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강원 북부, 오후부터 밤사이 수도권과 그 밖의 강원도, 충청권 내륙과 전북 동부, 경북권 내륙, 경남 북서부 내륙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는데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농작물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전라권과 경북권 내륙, 경남 서부 내륙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아침 최저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낮 최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2도, 전국이 15도에서 22도,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전국이 24도에서 31도입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4.3도, 습도는 75%입니다. KBS 58분 날씨 이형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여행은 누구에게나 설레는 일이지만 이동이 불편한 분들께는 여행을 계획하는 것부터 쉽지 않은데요. 서울관광재단에서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고령자, 영유아 가족을 위한 서울 다누림 차량 대여 서비스 예약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서울 다누림 차량 대여 서비스는 휠체어 리프트와 안전장치를 갖춘 차량을 운전기사와 함께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유류비와 주차비도 따로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요. 원하는 시간과 목적지에 맞춰서 예약을 하면 서울에서 당일 여행을 즐길 수 있는데요. 특히 올해부터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한 우선 예약 제도가 새롭게 도입이 돼서 꼭 필요한 분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용을 원하는 분들은 서울 다누림 관광누리집에서 회원을 가입하고 사전 예약을 하면 됩니다. 여행은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삶의 활력을 더하는 소중한 시간이죠. 이번 서비스가 이동의 문턱을 낮추고 더 많은 분들이 편안하게 서울의 매력을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발달장애인 바로 알기, 장애와 피트니스, 현장 속으로 시련 속에 빛난 역사 이야기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7월 3일 금요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의사결정 제도 모색을 주제로 장애인 인권증진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현행 성년 후견 제도를 점검하고 장애인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지원 의사결정 제도 도입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토론회 현장에는 학계와 법조계, 장애인 당사자와 정부 관계자가 함께 참여해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데요. 수어 통역과 속기 자막을 제공해서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할 예정입니다. 제주도 서귀포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발달장애인들이 자신의 목소리로 자립을 의미를 이야기하는 장애인 자립생활 역량 강화 아카데미 스피치 대회를 개최합니다. 7월 3일 금요일에 열리는 이번 대회는 내 목소리로 세상과 소통하다라는 주제로 발달장애인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스피치 실력을 발휘해서 자립생활에 대한 자신들의 경험과 꿈, 희망을 생생한 목소리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한국만화박물관 정시공간을 개방하는 공간의 재발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첫 전시로 발달장애인 예술가 7명이 참여한 웹툰 전시 나의 목소리를 그려줄게를 선보였는데요. 전시에 참여한 작가들은 사회적 협동조합의 스프링 웹툰 아카데미에서 캐릭터 제작부터 이야기 구성 방법, 디지털 채색법을 배워서 자신만의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한국만화박물관에서 7월 5일 일요일까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뉴스 사랑의 소리였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첫곡 띄워드립니다. 이규석의 기차와 소나무.

0: 발달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사례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발달장애인 바로 알기,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좋은지원센터 박은주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자, 몇 주에 걸쳐서 비장애 보호자들과 나눈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1: 네. 자녀의 호소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지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린 자녀가 울먹거리며 심각하게 말하면 부모에게는 정말 당연한 민감한 사안이 분명합니다. 어린 자녀가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호소할 때 일단은 부모인 내가 보지 못한 상황이니까 어린 자녀의 호소 내용에 우리가 어른인 우리가 전적으로 아이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어린아이는요, 자기가 본 것만 이야기하고 자기가 생각한 것만 이야기하니까요, 전체 상황이나 전후 좌우 상황을 파악하기가 당연히 어려운 나이입니다. 우리 어른들도요, 당황하고 흥분하며 내 입장만 얘기하느라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요. 예. 어린아이는 오죽하겠습니까? 오늘은 어린 자녀가 자녀를 통해서 듣는 정보를 우리 양육자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제대로 파악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0: 예, 부모가 하루 종일 아이와 함께할 수 없는 만큼 아이의 말을 어디까지 믿고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내 아이가 피해를 입었다고 얘기할 때는 정말 걱정이 클 것 같은데요.
1: 맞습니다. 부모가 보지 못한 상황에서는 그런데요. 만약에 우리가 하루 종일 내 아이와 함께 있었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전후 좌우 어머님, 아버지인 양육자, 보호자가 다 알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상황입니다. 아이를 데리고 동네 놀이터에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엄마, 아까 놀이터에서 친구가 내 그네를 뺏었어 이렇게 하면 그 자리에 엄마도 있었기 때문에 다 봤습니다. 그러면 누구누구야, 친구가 뺏은 게 아니지. 너가 그네 타러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친구가 더 빨리 뛰어가서 그네를 먼저 잡은 거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아이는 마음속으로 저기 두 번째 그네가 비었네? 내가 가서 타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친구가 나보다 빨리 뛰어가서 아싸 그네다 라고 외치는 바람에 마치 내 그네를 빼앗긴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한 모양입니다. 이런 상황을 여러 번 듣고 나면 현명한 부모라면 아, 우리 아이 발달 단계가 지금 이 정도구나 알아차리고요. 부모인 내가 보지 못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아이에게 가져와서 이야기할 때 이게 사실일까 거짓일까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자기가 본 만큼 느낀 만큼 이야기하는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어른이 이 기준을 놓쳐버리면서 정말 부모인 우리는 아이와 독립시험에서 판단하고 이게 상황이 전부인 걸로 여기고 때로는 과한 반응을 쏟아내는 실수를 해버리기도 합니다. 이보다 조금 더 절제가 가능하다라고 하더라고요. 벌써 예의상 예의를 지켜가면서 기관이나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도 이미 내 마음속에는 우리 아이가 피해를 입었다고 확정 짓고 말하는 그런 내용이 내 표정과 말에 스며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단계까지 가버리면 교사나 그 상황에 있었던 사람의 그 말이 잘 들리지 않게 되기 쉽습니다.
0: 예. 나중에 당시 상황을 지켜본 사람의 설명을 듣고 오해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다행이지만 아이 말만 믿고 성급하게 판단했다가 사과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는데요.
1: 맞습니다.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부모인 우리가요, 또 교사인 우리가 내가 맡은 아이, 내 아이 존중하는 것과 아이 표현하는 전체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 그 사실화시키는 것하고는 좀 별개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섣불리 아이 말은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요. 아이에게 그래도 한두 번 질문하는 건 괜찮지만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꼬치꼬치 묻다 보면 아이가 아 엄마 이거는 아빠 이거는 내가 잘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자기도 모르게 나에게 유리하게 꾸며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떡하라고 라고 반문하실 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일단 속상한 감정은 공감하고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 겁니다. 아마 선생님이 전화 주실 거야. 그때 엄마가 물어볼게. 아빠가 물어볼게. 이렇게 좀 마무리하면 좋겠고요. 혹여나 어떤 아이는 또 엄마 선생님 전화 왔어? 아빠 선생님 전화 왔어? 계속 쫓아가는 아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이한테 감정이 이제 휘말리지 않고 평정심을 좀 유지하면서 아우 바쁘신가 보다. 선생님 바빠서 전화 안 오시면 내일 아침에 등원할 때 가서 물어보면 돼. 좀 이렇게 좀 가볍게 넘기는 것도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0: 예, 비정의 자녀를 둔 보호자들 중에 이런 고민을 하는 분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이가 어린이집에 있는 한 친구를 무섭다고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발달장애를 가진 아이였다고요.
1: 네. 비장애 아이 입장 보기에는 발달장애가 있는 민수 행동이나 반응이 특히 볼 수 있습니다. 민수가 아직 말이 어렵다 보니까 우우우 소리를 내고 다닐 수 있고요. 또 줄 서기도 어려워서 선생님 매번 손잡고 서주고 또 혼자 있을 때는 몸을 빙빙 돌리면서 감각적으로 즐기느라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이상하다라고 느낄 수 있고요. 뭐 만들기 이런 거 할 때 어려워서 계속 도움이 필요한 친구이고요. 그리고 때로는 소유 개념이 아직 형성되지 않다 보니까 친구들 장난감도 확 집어가기도 하니까 비장애 아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만든 블록 쌓기 놀이를 하면서도 계속 민수가 와서 가져가지는 않을까? 무너뜨리지는 않을까? 좀 이런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무섭다고 하는 것에 부모가 낯나치게 민감할 필요는 좀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중고등학생도 아니고 영유아지잖아요. 아이가 걱정되는 거, 신경 쓰이는 거, 요 말 대신에 무섭다라고 표현할 확률이 높거든요. 중고등 시기가 아닌 요 영유아 시기에는 12명, 많으면 15명의 아이들이 큰 공간에, 한 공간에 머물러 있고 2명의 교사가 구석구석 좀 다 잘 살피고 있기 때문에 어쩌다가 아이가 정말 불가피하게 물건에 의자에 걸려서 넘어져서 뭐 이마를 부딪혀서 다친다거나 이런 좀 불가피한 사고 이외에는 엄청나게 무섭거나 위험한 상황이 일어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럽다고 하는 아이의 표현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그래서 걱정됐구나, 신경이 쓰였구나 라고 반응해 주시면 아이도 안전이 되고요. 아이도 아 이런 상황에서는 무섭다고 하는 게 아니라 신경 쓰인다, 걱정된다라고 표현하는구나라고 해서 좀 이렇게 자세한 또 민감한 언어도 확장이 되고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0: 예, 오늘도 발달장애인을 위한 좋은 지원 사례 잘 들었습니다. 서울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좋은 지원센터 박은주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노래 한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저구의 하루만.

0: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장애와 피트니스 대한장애인 필라테스협회 이디다 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자, 7월은 여름, 감각이 예민해질 때라는 주제로 함께할 텐데요. 더우면 뭐 누구나 운동하기 싫어집니다. 절단장애가 있는 분들께는 어떤 점이 다를까요?
2: 여름은 누구에게나 체력이 떨어지는 계절입니다.
1: 예.
2: 그런데 절단장애가 있는 분들 가운데 우주기나 우수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더위의 영향을 조금 더 크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조기기를 착용하면 땀이 차기 쉽고 피부가 쓸리거나 압박되는 부위가 생기기도 합니다. 체온이 올라가면 평소보다 훨씬 빨리 피로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날은 운동을 하기 싫은 것이 아니라 몸이 오늘은 조금 쉬어가자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운동 현장에서는 그 차이를

0: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동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지금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움직이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1: 예, 지도자 입장에서는 조금만 더 해보세요라고 말하기보다는 몸 상태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군요.
0: 맞습니다. 운동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의 컨디션을 읽는 것이 먼저입니다. 특히 여름에는 몸이 평소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체온 조절에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운동을 해도 더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이럴 때는 운동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의 방법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도를 낮추고 쉬는 시간을 조금 더 갖고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이며 몸을 깨워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요, 무조건 많이 움직인다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몸에 맞게 움직일 때 가장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1: 예,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한 회원이 있을까요?
0: 그럼요, 있었습니다. 한 회원분은요, 여름만 되면 운동 시간이 점점 짧아졌습니다. 평소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던 분이었는데 여름만 되면 자꾸 쉬시고 표정도 평소보다 많이 지쳐 보이셨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더위를 타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의족 안쪽 피부가 땀 때문에 계속 쓸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분은 운동을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었어요.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있었던 것이죠.
1: 예, 오늘 운동도 무리하기보다는 천천히 몸을 깨우는 움직임으로 시작을 하는 건가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큰 근육을 많이 사용하는 운동보다 내 몸의 관절 하나하나를 부드럽게 깨워보겠습니다.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몸 전체의 긴장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거든요. 자, 우리 같이 해볼까요? 자, 먼저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보겠습니다. 양 발은 나의 골반 너비만큼 벌려 바닥을 편안하게 디뎌주세요. 허리는 너무 힘을 주기보단 가볍게 세워주시고 어깨는 툭 내려놓습니다. 좋아요. 자, 먼저 양손을 앞으로 천천히 뻗어보겠습니다. 자, 이때 내 두 손, 손가락도 활짝 펴주시고 손목에는 억지로 괜히 힘을 주지 않겠습니다. 이제 손목으로 아주 천천히 동그라미를 그려보겠습니다. 안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번에는 방향을 바꿔서 바깥쪽으로 다섯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아요. 손끝까지 혈액순환이 이어지는 느낌으로 천천히 움직여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손가락을 가볍게 오므렸다가 활짝 펴보겠습니다. 쥐었다가 펴고 다시 한번 주먹을 쥐었다가 펴고.
1: 예, 작은 움직임인데도 손끝이 좀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고요. 몸도 좀 풀리는 느낌이 드는데요.
0: 맞아요. 우리 몸은 갑자기 큰 움직임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작은 관절부터 하나씩 하나씩 깨워줄 때 훨씬 편안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어깨를 풀어볼게요. 양손을 어깨 위에 가볍게 올려주세요. 팔꿈치는 바닥을 향해 편안하게 내려놓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다면 팔꿈치로 천천히 큰 원을 그려보겠습니다. 숨을 마시면서 팔꿈치를 앞에서 위로 들어올리고 내쉬는 호흡에 뒤로 크게 열어 천천히 내려옵니다. 좋아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숨을 마시며 앞에서 위로 내쉬며 뒤로 크게 열어 어깨를 부드럽게 굴려봅니다. 이번에는 방향을 바꿔볼게요. 마시는 호흡에 뒤에서 위로, 내쉬는 호흡에 앞으로 부드럽게 돌아옵니다. 한 번 더 반복해요. 이때 어깨가 귀 쪽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힘을 빼주시고 쇄골이 좌우로 넓어진다는 느낌을 가져가 보겠습니다.
1: 어깨만 움직였는데도 호흡이 훨씬 편안해진 느낌이 드는데요.
0: 자, 그 편안함 우리 계속 연결해 볼게요. 이번에는 몸통을 움직여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앞, 뒤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회전하는 움직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양손을 가볍게 가슴 앞에서 포개주세요. 이때 팔꿈치는 힘을 빼고 어깨도 편안하게 내려놓습니다. 자, 숨 한번 천천히 들어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오른쪽으로 몸통을 회전해 보겠습니다. 고개도 함께 따라가고 시선도 자연스럽게 오른쪽을 바라봅니다. 좋습니다. 마시는 호흡에 다시 가운데로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내쉬며 왼쪽으로 천천히 회전합니다. 이때 억지로 많이 돌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 몸이 움직일 수 있는 만큼만 움직이면 충분합니다. 마시며 제자리.
1: 예, 몸이 좀 가벼워진 느낌이 드는데요.
0: 좋아요. 그 느낌 우리 계속 연결해보죠. 이번에는 내 골반과 고관절을 깨워보겠습니다. 고관절은요, 우리가 걷고 앉고 일어서는 모든 움직임의 중심이 되는 관절입니다.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계신 그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천천히 들어 올려보겠습니다. 많이 높이 들지 않아도 괜찮아요. 숨을 내쉬며 무릎을 살짝 들어 올리고 마시는 호흡에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한 번 더 반복해요. 내쉬며 들어 올리고 마시며 내려놓습니다. 좋아요. 다시 한번. 이번에는 무릎을 들어 올린 상태에서 살짝 무릎을 바깥쪽으로 열어보겠습니다. 고관절 앞쪽이 부드럽게 열리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다시 가운데 천천히 내려놓겠습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향으로 진행해 볼게요. 왼쪽 무릎을 들어 올리고 바깥쪽으로 살짝 열었다가 다시 가운데 천천히 내려옵니다. 좋습니다. 여름에는 우리 몸이 쉽게 무거워지고 움직이는 것 자체가 귀찮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큰 동작보다는 이렇게 골반 주변을 부드럽게 깨워주는 움직임이 몸을 훨씬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1: 예.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운동도 함께 해볼까요?
0: 자, 마지막은 발목을 깨워보겠습니다. 발목은 우리 몸에서 가장 아래 있지만 몸 전체를 지탱해주는 아주 중요한 관절입니다. 양 발을 바닥에 편안하게 내려놓고 먼저 오른 발끝을 천천히 앞으로 길게 뻗어보겠습니다. 내 발등이 길어진다는 느낌으로 밀어주시고 이번에는 발끝을 몸쪽으로 천천히 당겨봅니다. 이때 종아리 뒤쪽이 부드럽게 늘어나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발끝을 밀고 이번엔 당기고 자, 당긴 그 상태 그대로 발목으로 천천히 동그라미를 그려보겠습니다. 안쪽으로 다섯 번 하나, 둘, 셋 크게 이어가요. 넷, 마지막 다섯 이번엔 바깥쪽으로도 다섯 번 하나, 둘, 충분히 크게 두 번 더, 마지막 다섯. 자,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해 볼게요. 숨은 계속 편안하게 이어가겠습니다. 반대쪽 발목 앞으로 길게 뻗어냈다, 당기고 한 번 더 뻗어냈다, 당기고 그대로 멈춰서 원을 그릴게요. 다섯 번 하나, 둘, 조금 더 크게 넷, 다섯, 반대쪽 바깥쪽으로 그리며 마무리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다섯. 좋아요. 오늘처럼 더운 날에는 무리하게 운동량을 늘리기보다는 관절 하나하나를 깨워주는 것만으로도 몸은 충분히 움직일 준비를 시작합니다.
1: 예, 운동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몸을 천천히 깨우는 게 중요하군요.
0: 우리는 운동이라고 하면 땀을 많이 흘려야 하고 힘들어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몸은 항상 같은 상태가 아닙니다. 특히 여름에는 더위 때문에 체온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평소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운동을 억지로 더하는 것보다 오늘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 먼저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의 신호를 존중하는 것도 운동의 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1: 예, 관절을 하나씩 움직였을 뿐인데 몸이 훨씬 가벼워진 느낌이 드는군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에는 무리해서 운동량을 늘리기보다는 관절을 하나씩 깨워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작은 움직임에도 조금씩 활력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1: 예, 장애와 피트니스 대한장애인 필라테스 협회 이디다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박상철의 황진이.

0: 박수정의 현장 속으로 박수정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어떤 현장으로 떠나볼까요?
1: 네, 오늘은 23년 동안 우리 장애예술의 한 길을 걸어온 사물놀이팀의 특별한 이야기를 담아왔습니다. 예, 바로 사물놀이 땀띠의 창단 23주년 기념 음악극 땀띠 풍류인데요. 지난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서울 모두 예술극장에서 열렸는데요. 이 공연은 북과 장구 꽹가리의 울림 속에 함께 살아온 시간과 예술 그리고 우정을 담아낸 무대였습니다. 이 장애예술인들과 비장애예술인들이 함께 만들어낸 그 공연 현장으로 가보시죠.
2: 나도 속으로 유감한 제발 체중 맞춰주기 파당!
3: 오케이. 내용

0: 네, 현장 분위기에 소리만 들어도 흥겨운 우리 가락과 관객들의 호응이 느껴지는군요.
1: 네, 그렇습니다. 이 사물놀이 땀띠는 창단 이후로 23년 동안 장애예술의 가능성을 무대 위에서 꾸준히 보여주고 있는 팀인데요. 이번 공연이 단순한 기념 공연이 아니라 단원들이 함께 쌓아온 시간과 삶의 이야기를 담아낸 음악극입니다. 이 공연의 연출을 맡은 송경근 씨는 땀띠가 창단한 초기부터 음악 감독으로 함께 해왔는데요. 이번 작품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소리를 통해 하나의 호흡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0: 안녕하세요. 땀띠 풍류의 연출과 대금, 소금, 연주를 함께하고 있는 송경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땀띠팀은 사물놀이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 예술단체인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올해 23년째 활동하고 있는 팀이에요. 사물놀이를 기반으로 10년 동안 열심히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그해 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활동을 하면서 땀띠팀과 창작음악을 만들면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 23년째 되면서 땀띠의 이야기를 극으로 한번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을 하게 되었어요. 감사하게도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서 이번에 땀띠 음악극을 올릴 수 있게 많은 제작 지원을 해주셔서 평양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앞으로도 조금 더 천천히 걸어가자. 이게 주제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예술단체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예술단체 활동할 때 어려움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르지 않지만 천천히 조금 더 느리지만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걸 우리는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려고 하는 것이 이번 작품의 주제입니다.
1: 네, 20년이 넘는 시간을 함께 했다는 것만으로도 무척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2: 네, 그렇습니다. 사물놀이 땀띠의 단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직업인으로 살아가면서도 꾸준히 예술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북과 기타를 연주하는 고태욱 씨를 만나봤는데요. 현재 장애인 바리스타로 활동하고 있고요. 무대 위에서는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연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을 준비하면서 느낀 감동이 남달랐다고 하는데요. 고태욱 씨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3: 안녕하세요. 저는 땀띠팀의 북이랑 기타 또 여러 가지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고태욱입니다. 관객들의 그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마음의 즐거움을 느끼면서 기쁨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뭔가 좀 열정을 준다는 느낌이랑 뭐 즐거움이나 좋은 느낌입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음악 치료를 시작한 애들을 몇 명씩 먼저 뽑아서 팀이 이루어지게 되어서 이렇게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20년이 넘었어요. 제가 지금 사내 카페 바리스타 하고 있어요. 공연 말고는 또 나중에는 바리스타를 하면서 먹고 살고 싶습니다.
1: 예, 바리스타로 일하면서도 예술 활동을 이어가는 모습에서 무대가 정말 삶의 큰 힘이 되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2: 네, 그렇죠. 또 다른 단원인 꽹과리 연주자 이석현 씨도 만나봤는데요. 이 뇌병변 장애가 있지만 직장 생활과 예술 활동을 병행하면서 꾸준히 무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음악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처음으로 꽹과리를 접했다고 하는데요. 2003년부터 지금까지 사물놀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몸의 움직임에는 제약이 있지만 오랜 시간 무대를 지켜오면서 함께 연주하는 기쁨과 이 동료들과 쌓아온 시간을 소중하게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석현 씨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4: 오늘 공연이 사실은 땀띠가 그동안 해왔던 것 중에 굉장히 난이도도 어렵고 되게 특별한 공연이에요. 창극을 하는 공연이어서 새롭게 소리북도 배워야 하고 여러 가지 대사나 노래에 맞춰가지고 반주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잘 해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2003년 4월에 음악 치료를 시작한 땀띠를 지금 20년이 넘게 같이 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땀띠 4명이서 그때 시작했던 음악 치료 멤버 그대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땀띠 풍요 같은 경우에는 땀띠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악기의 시각을 넣어서 설명했다는 부분들이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고 가장 여러분들이 재밌게 즐겨주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악기들이 마치 주인인 멤버들에게 말을 거는 듯한 그런 대사들과 그리고 나레이션들이 들어있는 중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함께 즐겨주시고 아 정말 오랜 세월 함께 해온 동반자는 어쩌면 무기무리일 수 있는 요 악기들이기도 하구나 라는 부분을 관객 여러분께서 즐겨주시면 되게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땀띠를 사랑해주시고 항상 많이 찾아오시는 관객들도 계시고 새롭게 알게 되어 오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두 관객 여러분께 모두 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즐겁고 재미있는 공연으로 찾아뵙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초등학교 시절 음악 치료를 통해 만난 꽹과리가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삶에

0: 일부가 되었군요. 그 장애를 넘어서 자신의 삶을 예술로 확장해가는 모습도 많은 분들께 깊은 울림을 전해주는 것 같은데요.
1: 맞습니다. 이번 공연에는 사물놀이 땀띠와 오랜 시간 호흡을 맞춰온 연주자들과 소리꾼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가야금, 대금, 피리, 첼로, 건반, 다양한 악기가 더해지면서 더욱 풍성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함께 공연한 예술가들은 오랜 시간 땀띠와 함께하면서 서로에게 좋은 동료가 되고 또 예술적인 자극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술치유그룹 하바의 대표 이슬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번 공연에서 가야금 연주를 맡았습니다. 제가 속한 그 하바해라는 그룹에 이 공연을 연출을 맡으신 송경근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이 공연에 이제 함께하게 됐어요. 이 공연을 함께하면서 그 땀띠 한 분 한 분의 그런 끈기와 열정에 정말 매번 감탄을 하면서 진심으로 박수를 치면서 공연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두 아이의 엄마로서 땀띠 연주자들도 너무나 대단하지만 이분들을 지금까지 정말 서포트해 오신 그 어머님들의 정성과 노고가 너무나 크시다는 거를 다시 한번 느꼈고 그래서 그 어머님들께 좀 박수를 많이 쳐드리고 싶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사는 일도 일이다. 저희는 여행을 너무 사랑하는 두 소리꾼이 삶의 이야기를 노래하기 위해서 판소리 트래블러 KA2729라는 팀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팀의 소리꾼 김은경입니다. 이제 저희가 땀띠팀이랑 함께 이제 연습하고 무대를 준비하면서 예술은 결국에는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연결하는 힘이라는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더 느꼈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음악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많은 영감을 받았고요. 무엇보다 이제 진심을 담아서 관객들과 소통하는 예술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0: 네, 장애 예술인과 비장애 예술인이 함께 만드는 무대라서 더욱더 의미가 깊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사물놀이 땀띠의 창단 23주년 기념음악극 땀띠 풍요 현장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박수정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이수만의 행복.

0: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의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역사 속에서 어려움을 극복한 인물들을 소개하고 그들이 어떤 도전과 용기를 보여줬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시련 속에 빛난 역사 이야기 건국대학교 사학과 신병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2: 예, 안녕하십니까.
1: 자, 지난주에는 도미와 도미 부인 이야기를 정말 감동적으로 들었는데요. 자,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를 소개해 주시나요?
2: 지난주 도미와 도미 부인은 백제 사람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이번에는 신라시대에 바로 이런 또 역경을 정말 이겨낸 대표적인 인물 설신여와 가실의 이야기인데요. 두 사람 다 이제 신라시대의 사람으로 이때가 당시 고구려 백제 신라 간에 치열하게 전쟁이 일어났던 시기였고 그런데 이 설신여는 아버지가 이제 이 군역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전쟁 시기니까 예. 그런 과정에서 그 아버지 대신 군역을 대신 조준 이 가실이라는 인물과의 뭐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를 할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그 뭐 소위 말하는 컨셉은 꽤 많아요. 전쟁 속에 꽃핀 사랑 이야기. 예. 바로 그런 내용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 예. 자, 설신여는 신라왕경 윤리의 일반 백성집 딸이다. 비록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집안이었으나 용모가 단정하고 뜻과 행실이 단정하였다. 보는 사람들은 아름다움에 감탄하지 않음이 없었으나 감히 가까이 하지 못하였다. 진평왕 때 설신여의 아버지는 나이가 많았으나 전국의 외적을 막으러 갈 순서가 되었다. 설신여는 아버지가 노쇠하고 병이 들었으므로 차마 멀리 떠나보낼 수 없었고 또 여자의 몸이어서 대신 갈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면서 다만 스스로 근심하고 괴로워할 뿐이었다.
2: 네, 김기만 아나운서께서 잘 읽어주셨는데 바로 이게 삼국사기 또 열전에 기록된 바로 이 설신여와 가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실제고 전쟁 상황에서 이런 뭐 상황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1: 예, 설신여 아버지처럼 이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도 전쟁에 동원이 됐나 봐요.
2: 그러니까 워낙 이제 급한 시기니까 이들이 그 소위 뭐 이렇게 성곽이라든가 이런 데 방어를 서로도 가야 되는 거예요. 이때도 나이가 많아도 예. 그만큼 그 이 시기가 6세기 그 신라 진흥왕 때인데 삼국 간의 경쟁이 아주 그 치열했던 시기예요.
1: 예.
2: 특히 그 진평왕 이전인 진흥왕 때는 백제하고 이제 큰 전투 관산성 전투를 벌여서 진흥왕 때는 백제 송황이 전사하기도 했고 또 요 진평왕 때는 아마 많은 분들 아실 건데 신라의 우리 화랑도가 이때 예. 본격적으로 이제 뭐 창설이 되고 요 진평왕 때 세속옥에 우리 예전에 뭐 국사 시간에 많이 공부하지 않으셨어요. 뭐 그 임금을 섬기면은 충성으로 한다. 그리고 대표적인 게 임전무태. 전쟁에 임해서는 후퇴하지 말라. 바로 이런 그 정말 세속옥에가 정해질 정도로 아주 그 치열한 상황이었는데 하루 이제 설신여가 아버지가 이제 그 변방에 이제 방어를 서러 가는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때 가실이라는 남자가 등장해요. 가실은 또 신라 육부 중의 하나인 사량부에 있었던 소년이었는데 이 비록 매우 가난하여 보잘것 없었으나 그 부모의 뜻을 받들어 자기의 뜻을 기르는 고든 남자였다. 아주 뭐 성실한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 근처에 사는 설신여가 아주 좋아한 거죠. 설신여를. 그런데
1: 예.
2: 감히 말을 하지 못했는데 설신여가 아버지가 늙은 나이에 군대를 따라 전쟁터에 나가야 한다는 그런 그 소식 그리고 그걸 너무 걱정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설신여를 찾아갑니다. 제가 비록 나약한 사람이지만 그 아버님의 군역을 제가 대신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딱 하는 거죠.
1: 예, 아름다운 설신여를 흠모한 가실이 흑기사를 자처했군요.
2: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또 설신여가 이제 너무 기쁜 거예요. 이제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 젊은 그 뭐 소년 또는 청년이 이제 가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가 가실을 불러보고 말하기를 듣건대 그대가 늙은이가 가는 것을 대신한다고 하니 기쁘면서도 두려움을 금할 수는 없네. 보답할 바를 생각해 보니 만약 그대가 우리 딸이 어리석고 못생겼다고 버리지 않는다면 원컨대 어린 딸을 주어 아내가 되어 섬기게 하겠네. 뭐 요즘 같으면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땐 또
1: 예.
2: 이 아버지가 이런 저 자신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겠다라는 그 가실을 위해서 그러면 내가 딸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된 거죠. 가실이 두 번 절을 하고 말하기를 감히 바라지 않았는데 이는 원하던 바입니다. 라고 합니다.
1: 설신녀의 아버지는 자신을 위해서 군대에 가게 된 가실과 설신녀의 혼인까지 약속을 했군요.
2: 예, 그래서 이제 가실이 이제 설신녀에게 혼인할 날을 물으니 설신녀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뭐 바로 지금 혼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버님께서 이렇게 허락을 하셨으니 제 마음도 죽어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바라건대 당신께서 그 방수 이제 그 수절이라고 하는데 방어하러 나갔다가 이제 교대하는 기간이 있어요. 보통 한 3년 뭐 5년 이렇게. 예. 그런 후에 좋은 날을 잡아 혼례를 올려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것도 아마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1: 예.
2: 그거를 반쪽 딱 갈라가지고 반은 이제 가실에게 주고 이것으로 신표를 삼는 것이니 후일 이것을 한번 합쳐봅시다 라고 한 거죠.
1: 삼국사기에 이런 기록이 있다는 것이 참 흥미롭네요.
2: 예. 그러니까 거울을 반으로 이렇게 갈라서 하는 장면들은 뭐 동화나 영화 속에도 맞아요. 많이 등장하는 게 실제 삼국사기도 나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실이 이제 뭐 상황이 긴박했는지 교대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6년을 머물고도 돌아오지 못한 거예요. 처음에는 한 3년 정도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돌아오지 못하니까 먼저 아버지가 설신여에게 말을 이제 하는 거죠. 이제 다른 집안에 시집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아버지가 이야기하는데 설신여는 안 됩니다. 이렇게 굶주림과 추위에 고생하면서 그렇게 지금 그 수자리 지금 그 성을 지키고 있는데 이 우리가 또 결혼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이 신의를 저버리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도 명을 따를 수 없으니 다시는 그런 말 하시지 마십시오.
1: 예.
2: 했는데 이 아버지는 또 몰래 다른 마을 사람하고 혼인을 약속해요. 그런데 설신여가 거기에 또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1: 딸을 걱정한 아버지가 다른 사람과 혼인을 시키려고 했지만 설신여는 끝까지 가실과의 의리를 신의를 지키는군요.
2: 예. 그래서 이제 설신여는 그 마구간에 가서 이때 가실이 이제 자신이 그 변방에 이제 방하러 갈 때 그 말을 한 마리 이제 두고 갔어요. 설신여에게 그 말을 보면서 크게 한숨을 쉬고 있는데 가실이 마침내 교대하여 돌아오게
1: 돌아왔군요.
2: 됩니다. 그런데 예. 몸과 뼈가 너무 말라가지고 또 옷도 남루하니까 가족들도 못 알아봐요. 워낙 얼굴이 이제 달라져 버립니다.
1: 예.
2: 오랫동안 고생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죠.
1: 거울.
2: 그렇죠. 아까 들고 갔던
1: 예.
2: 거울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실이 그 방어를 수자리를 지키는 그 과정에서도 이 깨진 거울을 계속 이제 잘 보관을 하고 있었고 설신여 앞에 와서 깨진 거울을 탁 이제 보여주고 이거면 이제 탁 영화 맞춰보니까 딱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것을 주워들고 큰 소리로 설신여는 이제 울음을 터뜨리고 또 그 아버지도 워낙 이렇게 되니까 모두 이제 이 두 사람의 혼인을 허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정말 시련을 극복하고 그 끝까지 그 혼인에 성공한 이런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설신여와 가실의 이야기입니다.
1: 흐뭇하군요. 예, 시련 속에 빛나는 역사 이야기 삼국사기 열전의 기록이 되어 있는 설신여와 가실의 이야기 함께 나눴습니다. 건국대학교 사학과 신병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예,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두의 대화가 필요해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 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재난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아침에 어떤 노래를 들으면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을 때가 있죠. 출근길에도 흥얼흥얼, 커피를 마시다가도 흥얼흥얼. 이렇게 노래가 계속 귓가에 맴도는 현상을 이어웜이라고 합니다. 이어, 귀, 웜, 벌레. 그러니까 작은 벌레가 귀 속에 들어와 맴도는 것 같다는 데에서 붙은 이름인데요. 자, 그럼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새해 첫날 처음 듣는 노래가 그 해의 기분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어서 1월 1일 아침에 들을 노래를 미리 정해두는 분들이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레드벨벳의 행복이나 우주소녀의 이루리 아니면 2NE1의 내가 제일 잘나가 같이

마치 나를 격려하는 노래들이 새해 첫 곡으로 손꼽힌다는데요. 오늘도 어찌 보면 의미 있는 날입니다. 7월 1일 2026년 하반기가 시작되는 첫날이잖아요. 네, 좋은 음악 한 곡이 하루의 기분을 바꿔놓기도 하니까 오늘 들은 인상 깊은 노래가 2026년 하반기의 시작을 조금 더 기분 좋게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하루는 물론 앞으로의 6개월도 기분 좋은 이어웜처럼 오래도록 행복이 맴돌길 바라면서 첫 곡 골라봤습니다. 7월 1일 수요일 하반기 첫날 우리 난가족 첫 곡은요 선우정화가 부릅니다. 상상.

아, 전 그것도 모르고 모르시나요 들었는데 잘 골라볼 걸. 자, 우리 한가족 수요일 순서 안내해 드릴게요. 매주 수요일은 시각장애인 다독가와 함께하는 지상진의 들리는 책방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할 책에는 각자의 분야에서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낸 프로페셔널 15명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성공담이 아니라요. 수많은 고민과 실패의 과정에서 자기만의 기준과 또 관점을 만든 과정을 소개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내 일의 방향을 다시 생각해보고 싶은 분들, 아마 저를 포함해 모두가 그렇지 않을까 하는데 오늘 들리는 책방 특히나 귀 기울여 주세요. 또 이어서 영화 한 편을 화면 해설과 함께 감상하는 귀감 영화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귀감 영화는 감독 최원섭, 주연 권상우, 정준호가 활약한 히트맨 2입니다. 네, 히트맨 1을 보신 분들은 벌써부터 웃을 준비하실 것 같은데요. 저 재밌게 봤는데. 히트맨 1에서 전설의 국정원 요원이었던 준은 웹툰 작가가 됐죠. 히트맨 2에서는 자신의 웹툰을 그대로 따라한 테러 사건이 벌어지면서 하루아침에 용의자로 몰리게 되는데요. 코믹한 웃음과 또 화끈한 액션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히트맨 2, 잠시 뒤 화면 해설 영화로 감상해 보겠습니다. 자, 노래 한곡 듣고 갈게요. BTS의 정국이 부릅니다. 세븐.

0: 매주 수요일에 오디오북 이야기를 나누는 들리는 책방 시간입니다. 시각장애인 다독가 지상진 씨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전화로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우리 지상진 씨 직업이 공무원이잖아요.
1: 네.
0: 근데 가끔 뭐 시각장애인이 공무원이야?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나요?
1: 네, 가끔 있어요. 그런데 사실 과거에 저도 시각장애인의 직업 하면 법적으로 보장된 안마사라든가 특수학교 교사, 음악가 이런 분들을 떠올리곤 했었는데요.
0: 네. 네,
1: 물론 이분들은 여전히 시각장애인에게 있어 중요한 전문 영역이겠지만요. 최근에는 직업군이 훨씬 다양해졌습니다. 당장 저처럼 공공기관에서 행정 업무를 보는 공무원도 많아졌고요. 제가 책에서 만난 시각장애인의 직업만 해도 전업작가부터 판사, 프로그램 개발자, 애널리스트, 유튜버, 아나운서 등등
0: 네.

0: 말하자면 끝이 없죠.
1: 네네.
0: 보조공학기기의 발전과 정보 접근성 개선이 만들어낸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맞습니다. 그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정말 다양한 분야로 진출한 추세인데요. 이게 네. 가능해진 게 여러 보조공학기기가 개발된 덕분이지라고요?
0: 맞아요. 장애인식이 개선되기 위해서 점자 정보 단말기나 스크린 리더 등이 개발되는 데에 결정적이었다고 생각해요.
1: 네네.
0: 장애인을 위한 여러 보조공학기기를 만드는 기업들이 늘어난 덕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윤 창출을 넘어서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들거나 사회적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기업을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죠. 시각장애인을 강사로 고용해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도록 돕는 곳도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점자 정보 단말기 같은 필수적인 보조공학 기기를 개발하는 곳도 있겠죠. 우리 삶을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이러한 기업들의 가치를 기르기 위해 지정된 날이 바로 오늘 7월 1일 사회적 기업의 날입니다.
1: 와, 정말 기념일 다양한데요. 자, 그럼 오늘 준비해 주신 책은 어떤 사회적 기업과 관련이 된 책인가요?
0: 네, 이윤보다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는 사회적 기업의 정신을 되새겨야 하는 오늘
1: 네.
0: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어떤 의미를 담을 수 있는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가져온 책은 리멤버에서 펴낸 업입니다. 네. 이 책은 2023년 가을부터 각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취를 거둔 프로페셔널 15명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한 내용을 엮었습니다. 그들이 현재의 업을 가지기까지 그들 역시 우리처럼 숱한 시행착오를 겪었을 테죠. 큰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끊임없이 현업으로 일하고 있는 그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왔을지 꼼꼼히 기록한 책이에요.
1: 책 제목이 한 글자 업인데 이 업은 네. 그 직업을 말할 때 그 업인가요?
0: 네, 맞습니다. 산업이나 직업 같은 큰 단위를 떠올리기도 할 텐데요. 하지만 이 책은 업이 개인의 삶에 가장 가까운 단어라고 말합니다. 인터뷰에 응한 15명 역시 처음부터 정답을 알았던 건 아니었겠죠. 갈림길마다 망설이고 당황했지만 그 여정을 관통하는 자신만의 소신이 결국 그들만의 철학, 즉 업이 된 거죠. 세상이 정해준 대로 일했던 관성에서 벗어나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순간 진정한 업이 시작됩니다.
1: 네.
0: 한 번에 완성되지는 않겠죠. 여러 시련을 겪으면서 조금씩 다듬어가는 과정 자체가 바로 업의 본질이라고 해요.
1: 그리고 아까 리멤버에서 펴낸 책이라고 해주셨는데 작가는 누구예요?
0: 네, 리멤버는 직장인들의 커리어 성장을 돕는 비즈니스 네트워크 서비스입니다. 2014년에 명함 관리 앱으로 시작해서 2023년부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인터뷰해왔고 그중 가장 영감을 주는 15명의 이야기를 엮어낸 첫 번째 책이 바로 오늘 소개하는 업이에요.
1: 그 15명이 어떤 분들인지도 궁금하네요.
0: 네, 정말 다양한데요.
1: 네.
0: 국내 OTT의 첫 여성 CEO부터 인공지능을 만드는 행정학과 교수, 한국의 음료왕이라고 불리는 경영인도 있죠. 뿐만 아니라 경제 방송인 이진우 씨나 공대 출신 뮤지션 신재평 씨 같은 유명인도 등장해요. 첫 챕터의 주인공인 글로벌 정책 디렉터 이상현 씨는 그야말로 프로 이직러인데요. 호텔 웨이터부터 IT 벤처 기업 공무원을 거쳐서 해외 펀드 매니저까지 경영했었거든요.
1: 와, 네.
0: 네. 진짜 프로라면 혼자 빛나지 않는다라는 그의 관점은 지금껏 거쳐온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1: 15명의 이야기 중에 상진 씨가 특별히 좀 인상 깊게 읽은 인터뷰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좀 마음에 남았을까요?
0: 네, 개인적으로 뮤지션 신재평 씨의 인터뷰가 정말 반가웠습니다. 그가 속한 페퍼폰스의 모든 앨범을 즐겨 들었었거든요.
1: 네,
0: 처음에는 방 안에서 혼자 시작한 음악이었지만 평생의 동반자인 이장원 씨를 만나고 대중의 사랑을 받으면서 음악은 더 이상 혼자만의 취미가 아니게 되었죠. 그는 프로를 책임감을 온 마음으로 감내하는 이들의 호칭이라고 정의합니다. 책에서는 페퍼톤스의 커리어를 앨범 단위로 짚어주면서 그에 어울리는 가사들도 소개해주는데요. 그 덕분에 평소 좋아하던 그들의 음악이 한층 더 깊게 다가왔습니다.
1: 네. 자, 15명 중에 또 음료왕이 있다고 했는데 저는 사실 네. 그분의 이야기가 궁금하거든요. 음료왕 어떤 분인가요?
0: 네, 한국 최고의 음료 기획자라고 할 수 있는 조은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쌀음료부터 그 매실음료, 네. 보리차 음료 이런 거 한국인이라면 안 먹어본 분이 없을 거예요.
1: 야, 이분이 그걸 다 만드신 거예요.
0: 네, 하늘과 네. 뭐 아침과
1: 예, 이런 거 다 만드신 거죠. 예.
0: 네, 그 시작엔 현실적이었습니다. 네, 빠르게 돈을 벌어야 했던 가정환경 탓에 은행원으로 취업해서 10년간 일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우연히 민속촌에서 풍물패의 매력에 빠집니다. 직접 장부를 배우면서 손에 피가 나도록 장단을 연습하기도 했죠. 가장 어렵다고 하는 휘몰이 장단을 성공하면서 느낀 몰입이 짜릿함이 인생의 변곡점이 됩니다. 마침 그때 찾아온 이직의 기회에 자신이 몰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서요. 그 덕분에 지금의 음료왕이 탄생한 거죠.
1: 네, 이 책에서 고른 오늘의 한 문장은 어떤 건가요?
0: 네, 조은호 씨는 일선에서 물러난 지금까지도 자신만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으로 세계 1등 콜라 브랜드를 이겨내겠다면서요.
1: 와, 네. 네.
0: 그는 회사의 경영자라는 직함보다 한 명의 프로로서 가슴 떨리는 과업에 충실하고 싶다고 하면서 이렇게 밝힙니다. 결국 제가 생각하는 프로란 일상을 거쳐서 몰입할 사명을 찾고 언제나 거기에서 자부심을 느끼는 즉 아너십을 발휘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주인이 새는 오너십을 넘어서 내 일에 영예를 거는 아너십을 가질 때 우리 삶은 비로소 나만의 업으로 완성될 겁니다. 어떤 자리에서든 자신이 가진 업에 대한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1: 네, 비즈니스 플랫폼 리멤버에서 펴낸 책 업 어디에서 읽어볼 수 있나요?
0: 네, LG 상남 도서관에서 데이지 자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오늘의 추천곡은 어떤 곡일까요?
0: 네, 신재평 씨의 챕터를 읽으면서 새롭게 감동한 가사가 있어요. 절망이여 나를 포기하여라.
1: 와.
0: 네, 오늘 책 제목과도 어울리는데요. 페퍼톤스의 기브 업 함께 듣고 싶어요.
1: 네, 다음 주에도 좋은 책 소개 기대할게요. 지금까지 시각장애인 다독가 지상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모아드림의 기술이사 조돈우라고 합니다. 저희는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디지털 점자 학습기와 촉각 컴퓨팅 디바이스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는 2000년도에 코이카의 프로젝트로 요르단에 가서 점자를 배우는 것을 보았는데 모두 다 이제 아날로그 방식으로 배웠고 이 사람들이 점자를 배운 이후에도 아날로그 환경에 있는 점자책은 여러 번 읽으면 그 점형이 무너지고 부피가 커서 가지고 다니기가 힘들거든. 그래서 항상 온사이트 교육을 해야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각장애인들은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적어지고 귀찮고 동기부여가 안 돼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시각장애인의 점맹률이 한 95% 정도 된다 그래요. 그렇게 되면 지금 시각장애인들은 맞춤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틀려서 상급학교 진학률도 떨어지고 취업률도 떨어지고 삶의 질도 저하되고 계속 악순환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끊어서 디지털라이즈를 하면 그 접근성 자체가 높아져서 자기 동기부여가 충분히 되면 얼마든지 자기의 커리어 패스를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본 거죠.
1: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개발하는 회사의 기술이사 조돈우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시각장애인의 점맹률, 그러니까 점자를 읽거나 쓰지 못하는 비율이 95%랍니다. 네. 점자를 그래서 좀 더 쉽게 배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디지털 점자 학습기를 개발했다고 하셨어요. 전체 시각장애인 10명 중 9명이 사고나 질병으로 시력을 잃은 중도 장애인이라고 하는데요. 성인이 된 뒤에 특히 5, 60대의 시력을 잃은 분들은 뒤늦게 점자 배우는 걸 많이들 어려워하십니다. 당연하죠. 자, 근데 이렇게 좀 더 쉽게 점자를 배우고 익힐 수 있는 디지털 기기가 있다면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되겠죠. 앞으로도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되는 기술로 함께해 주길 기대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성시경이 부릅니다. 내게 오는 길.

0: 영화 한 편을 화면 해설과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귀로 감상하는 영화, 귀감 영화 시간인데요. 화면 해설 작가 이진실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모처럼 시원하게 웃을 수 있는 코미디 영화 준비해 주셨다고요.
1: 네, 최원섭 감독의 히트맨2예요. 2020년 팬데믹 시기에도 247만 관객을 동원했던 1편 이후로 5년 만에 돌아온 시리즈고요. 전설의 암살 요원 준이 웹툰 작가로 새 인생을 살지만 웹툰을 모방한 테러가 발생하면서 예측 불가한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데요. 준은 권상우, 그리고 국정원 국장 천덕규는 정준호, 국정원 요원 철은 이희경, 준의 아내 이민아는 황우슬애가 연기했어요.
0: 네, 그 준은 원래 암살 요원이었는데 이걸 숨기고 웹툰 작가가 된 건가요?
1: 네네. 1편에서 헬기 추락 사고로 죽었다고 위장을 하고 김수혁이라는 이름으로 웹툰 작가가 되지만 네. 인기가 줄면서 공사장 막노동과 또 큐레이터인 아내의 수입으로 생계를 이어가다가요. 술김에 요원 시절 이야기를 웹툰으로 그리는데 그걸 아내가 재밌게 보고 편집장에게 넘기면서 그게 폭발적인 와. 인기를 끌게 됩니다. 준에게 당했던 세계 각지의 악당들이 준을 죽이겠다고 한국으로 밀항을 하기 시작하고 국정원의 덕규와 철은 뒤처리를 하느라고 바쁘죠.
0: 네. 그럼 2편에서는 준이 웹툰 작가였다는 사실을 국정원 측에서 알고 있는 거네요.
1: 네, 맞아요. 네. 아내 미나와 딸 가영이는 암살 요원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0: 아, 네. 네.
1: 덕규와 철은 미나가 기획한 전시회를 축하하러 갔다가 갤러리 디렉터 혜인에게 뿅 반하고 각자 연락을 이어가게 됩니다. 한편 암살 요원 준 시즌 2 2화가 공개되자 재미없다는 악플이 쏟아지는데요.
0: 아, 시즌 1은 좋았는데 네네. 시즌 2는
1: 네. 미나와 가영마저 한숨을 푹 쉬고요. 편집장은 준에게 연재를 중단하고 새 작품을 해보자고 해요. 준은 집 담보 대출금으로 편집장이 추천한 주식을 사서 5억 원의 손해를 보고 있었는데
0: 안 돼,
1: 네. 네, 미나는 건강이 최고

0: 가영이 학원에서 나온다.
1: 가영아.
0: 남자친구가 가영의 어깨를 감싸자 차에서 내린 준이 차문을 휙 뛰어넘는다. 남자친구가 가영을 안아주자 준이 뒷목을 잡는다. 남자친구는 가영의 뺨에 뽀뽀하고 준의 분노는 극에 달한다. 순간 가영이 돌아보는데 준은 빛의 속도로 보닛을 타넘어 몸을 숨긴다. 남자친구와 다정하게 손을 잡고 가는 가영을 보며 준이 눈물을 글썽인다. 가영과 남자친구가 가로등이 켜진 골목길을 걸어온다. 그러다 불현듯 뒤를 돌아본다. 골목엔 아무도 없다.
1: 왜 그래?
2: 아니야, 아무것도.
1: 갈까?
2: 응.
0: 가영이 남자친구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걸어간다. 준이 3층 건물의 지붕 위로 날렵하게 올라온다. 가영이 남자친구의 뺨에 뽀뽀하자 준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괴로워한다. 준이 휙 이동한다. 어느 건물 앞에 가영과 남자친구가 서 있고 준은 건너편 옥상에서 지켜본다.
2: 내일 보자.
1: 그래.
0: 두 아이가 아쉬운 표정으로 손을 흔든다.
1: 그래, 가, 집에 가. 가영아.
0: 준의 눈썹이 꿈틀하며 가영의 남자친구를 주시한다. 남자친구는 망설이는 표정으로 가영을 바라보고 있다.
3: 라면
4: 라면 안돼 안돼.
0: 가영의 입가에 미소가 번진다. 두 아이가 손을 잡고 건물 안으로 들어간다.
4: 죽인다. 저 새끼 내가 기필코 죽인다.
0: 힙합 학원 안에서 가영과 남자친구가 컵라면을 먹는다.
1: 분발 땡구리.
2: 완전.
0: 한 뼘 열린 창문 밖에 준이 매달려 있다.
1: 김치도 같이 먹어?
2: 응, 먹어.
0: 준이 매달린 곳은 건물 3층 외벽이다.
5: 나는 남을 따라하지 않고 내 필대로 해. 필대로 해. 필대로 해.
1: 오. 멋있는데?
5: 어때?
0: 가연은 공부를 하고 있다.
1: 넌 공부가 재밌어?
2: 어? 아, 뭐 재밌어서 하겠냐?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
1: 공부하는 거 너랑 안 어울려. 넌 랩해야 돼.
2: 나 랩 그만둔 적 없어. 그냥 뭐 취미로 하면 되잖아.
1: 아, 취미라니. 그런 스피릿으론 힙합 못해. 아리스트랑 그런 거야. 이 모든 걸 걸지 않으면 쩌는 비트랑 랩 절대 만들 수 없다고.
0: 준이 파이프를 붙잡고서 귀를 기울인다.
2: 너 웹툰 중에 암살요원 준 본 적 있어?
1: 응? 아, 그 시즌 2 나온 거? 재미없던데? 완전 그 쓰레기 중에 개쓰레기.
4: 개쓰레기? 넌 내가 꼭 죽인다.
2: 그거 작가 우리 아빠야.
0: 남자친구가 당황한다.
1: 그 미안, 그 내 얘기는 개쓰레기라는 게 아니라.
6: 아니야 아니야, 이 말이 맞아. 아빠 웹툰 쓰레기야, 개쓰레기.
4: 가영아.
0: 준이 눈물을 흘린다.
4: 그만둬.
6: 아빠는 망했어. 끝이야, 끝.
4: 아니야, 끝이 아니야.
1: 너네 아빠한테 그렇게 말하는 건 좀.
6: 아빠는 더 이상 쓸 게 없어. 난 그걸 알아. 다 쏟아내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거든. 퇴물이지.
1: 가영아, 말이 좀.
6: 있잖아, 우리 엄마는 아빠 만나서 고생만 했어. 이제야 겨우 엄마가 좋아하는 일 찾아서 하고 있는데 다시 예전처럼 엄마가 가장 노릇하게 둘 순 없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가장이야.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해야 돼.
1: 무슨 말인지 알겠다.
0: 준이 흐느껴 운다.
7: 나 래퍼를 꿈꾸던 딸마저 공부를 결심하는 웃픈 현실이네요.
8: 그러니까요. 네. 네, 술을 잔뜩 마시고 온 준은 집에 온 가영이에게 남자는 아빠 빼고 다 쓰레기라고 하는데요.
7: 남자로서 동의합니다.
8: 아? 네. 가영이는 준이 미행을 한 걸 알고 아빠 웹툰이 더 쓰레기라고 일침을 날리고요. 준은 그렇게 자극을 받고 그날 밤 웹툰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한편 준에게 원한을 품은 악당 블라디미르와 쿠니무라가 국정원에게 잡히고요. 국정원 차장 차용출은 준의 국외 추방을 고려하는데요. 덕규는 준도 우리가 보호해야 할 민간인이고 더 이상 웹툰에 옛날 얘기를 안 그린다고 두둔을 해줍니다.
7: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 요원 시절 이야기도 이제

0: 인기가 시들해졌고 뭔가 변화가 필요하긴 하네요.
1: 그러니까요. 그렇게 발표한 다음 회는 소방관으로 위장한 악당들이 불이 난 빅테크 기업의 빌딩에 들어가서 서버를 파괴하고 폭탄을 설치한 뒤에 암살 요원 준이 도착하기 전에 빠져나간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재밌다는 반응이 가득한데요.
0: 오, 네.
1: 네, 준은 악플러 댓글에 발끈해서 IP를 추적하고 집을 찾아가는데 관심 받고 싶은 그냥 중학생이었고요. 그 안타까운 사정을 듣고 용서를 해주기로 해요. 한편 준의 아내 미나는 갤러리에 소장품 전시를 하러 온 VVIP 해외 미술사업가 피에르 장을 마중 나가는데요. 피에르 장은 준의 새 웹툰을 보더니 현실로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0: 네, 화면 해설 영화 히트맨 2 계속 만나보겠습니다.
2: 뉴런 사이언스 빌딩 건너편 옥상.
3: 위치 차지했습니다.
2: 달리는 차 안.
4: 준비하라.
2: 피에르장을 포함한 수하들 모두 소방관으로 위장한 모습이다. 안토니 발사한 연막탄이 빌딩 복도에 터져 연기가 자욱해진다. 직원들이 빌딩을 빠져나간다. 뉴런 사이언스 빌딩에서 연기가 피어나고 직원들이 빌딩 밖으로 탈출한다. 소방차가 도착한다. 헬멧과 소방복을 착용하고 공기통을 맨 소방관들이 뉴런 사이언스 빌딩으로 진입해 계단을 올라간다. 복도로 들어선 소방관들은 소방관으로 위장한 피에르장 일당이다. 피에르장 일당이 손전등을 비추며 서버실로 들어온다. 피에르장은 소방 헬멧을 벗고 수하인 사샤는 서버에 노트북을 연결한 뒤 프로그램을 가동시킨다. 노트북에 자료가 다운로드되고 있다.
3: 내리받기 마침.
2: 피에르장이 사악하게 웃는다. 사샤가 서버실을 나가며 타이머가 장착된 폭탄을 설치한다. 10분 남아있다. 피에르장 일당이 유유히 서버실을 빠져나와 차를 타고 도주한다. 폭탄의 타이머 3초, 2초, 1초.
5: 의도적으로 벌인 폭파 범죄라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그들이 노린 건 최신 AI 기술이라는데요. 산업 스파이들의 행태가 극단적으로 진화하는 가운데 테러에 가까운 이번 사건이 대한민국 국내에서 벌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6: 김 작가, 그는 과연 예언자인가 아니면 테러리스트인가?
7: 이 웹툰 내용이랑 이 테러랑 이게 무서울 정도로
8: 충격과?
2: 웹툰 편집장도 철도 충격을 받는다.
8: 대박! 대박이야!
9: 어? 뭔데?
10: 뭔데요, 여러분은? 내 생각에는 김 작가 이 범인일 것 같아. 응? 당신처럼 관심병이 너무 친어진 거야. 어?
8: 수석장님, 설명을 다 그 준 선배가 설계한 건 아니겠죠?
2: 국정원.
11: 준이 아무리 또라이라 해도 그 정도 또라이는 아니야.
8: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냐고요, 에?
12: 어떻게? 준! 대박 쳐!
2: 차장 차용출.
12: 그 새끼한테 당장 일거수배 때려. 그리고 그는 당장 그런 잡아!
11: 진정하시고 좀 앉아서.
12: 내가 진정하게 생겼어. 당장 잡아!
8: 아, 저 사람 앉으세요, 앉으세요. 저 진정하시죠. 네? 저 진정하시죠. 네?
12: 나!
8: 냉정하게 생각해보자. 이번 일로 가장 큰 이득을 본 게 준이야. 이 웹툰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게 무슨 뜻이야?
11: 아! 그만.
8: 예전에 지 만화홈에서 국가 기밀을 까발린 전력이 있어. 이제 더 이상 까발릴 기밀이 없으니까 테러리스트랑 손잡고선 새로운 에피소드 만들라고 작정한 거 아니야? 이 새끼 잡아와! 당장 잡아! 이 새끼 잡아! 잡아!
9: 일어나 이 자식아! 일어나!
8: 아 왜?
9: 정수 하래 빨리.
8: 아 왜 또?
2: 준의 집.
9: 야 내가 묻고 싶어. 이거 무슨 일이야?
8: 아 뭔지도 알아들을 수 있게 말 좀 해봐.
9: 아유,
13: 아빠 웹툰!
8: 아 웹툰.
9: 그냥 보여줘.
8: 야 이번화 재밌지?
9: 야! 아무리 작업이 안 풀려도 그렇지 이런 식으로 히트치면 우리가 좋아하냐?
8: 쟤 이때 치면 좋은 거 아니냐?
9: 뚫린 입이라고 진짜 봐!
2: 이슈왕
10: 뭐냐? 어? 봐봐요. 오늘 이 웹툰이 오픈하고 나서 정확하게 3시간 있다가 똑같은 범죄가 일어난 거야.
8: 뭐야?
10: 그럼 우리가 여기서
8: 이거 잘못된 거 같은데?
9: 야, 네 그림이야.
10: 뭐냐? 첫 번째.
9: 카영아.
10: 잠깐 이 새끼가 범죄가 일어날 걸 예상을.
9: 야, 너 술못 끓인 거 아니야?
2: 비디오 폰에 국정원 요원들의 모습이 나온다.
9: 아니 왜 자꾸 우리 착한 남편을 괴롭힙니까? 웹툰도 잘 나가서 이제 남들처럼 잘 살고 있는데 뭐가 아쉬워서 그런 짓거리를 합니까?
2: 국정원 취조실.
9: 네.
14: 현재 당신 남편

0: 명제사 좀 알아?
1: 우리 남편 암살연중 히트쳐서 은행 대출은 있지만 집도 사고 우리 아이코
0: 당신 날... 남편이 집 담보로 주식
2: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없어! 그 회사가 도난당한 기술이 AI 기술이라는데 그거 팔아서 대동발 생각이 없겠지?
1: 아니 방금 그 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2: 대동발 생각이 없겠지?
1: 아니 그 전에 집 담보로 주
2: 이 사람아! 너 이혼의 아들 모시다!
3: 하지마!
4: 아 지금 웹툰보다 준이 위기인데요.
5: 그러니까요. 네. 미나는 준의 뒤통수와 뺨을 때리더니 네, 집에서 보자며 취조실을 나가고요. 준은 사건 당일 알리바이를 입증해줄 악플러를 데리고 와서 누명을 벗게 됩니다. 준은 악당들이 은행을 습격하는 3회를 그려서 올리고 차용출은 혼자 그 공을 독차지하려고 작전에서 덕규와 철을 빼고 은행에 매복해서 피에르장 일당을 기다립니다. 덕규와 철은 혜인과 만나기로 약속한 갤러리에 갔다가 서로 마주치고요. 피에르장 일당에게 포위를 당해요.
4: 혜인이 피에르장의 수하였던 거네요.
5: 맞아요. 네, 피에르장은 북한 특수부대 출신의 장철용이에요. 장철용이 죽은 줄 알고 있던 덕규는 경악하고요. 폭행을 당하면서도 지옥문이 어딨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국정원 대테러본부 보관실에 있다는 정보가 들어오면서 피에르장 일당은 갤러리 지하창고에 덕규와 철을 감금해두고 출동을 나가죠.
4: 네, 화면 해설 영화 히트맨 2 다음 내용 이어서 감상해 보겠습니다.
6: 대장,
7: 지옥문이 도대체 뭐예요?
8: 핵폭탄이야.
6: 에? 아, 우리나라에 핵폭탄이 있어요?
8: 과거 북한이 구소련의 기술을 이용해 만든 전술용 핵폭탄이지. 휴대용으로 운반이 가능해서 언제 어디서든 터뜨릴 수가 있어.
6: 아, 그럼 그거를 준 선배가 훔친 거고요?
9: 덕규가 과거를 회상한다.
8: 북한이 지옥문을 이용해 남한 정권을 교란시킨다는 첩보가 입수되자마자 정부는 지옥문 탈취를 위해 최종의 요원을 투입시켰지.
7: 그 요원이 준 선배였군요.
8: 그런데 남북한이 급격하게 평화 모드로 바뀌면서 정부는 작전을 취소하려고 했어. 하지만 이미 준은 지옥문 탈취에 성공한 뒤였지.
7: 선배가 너무 뛰어난 게 문제였네요.
8: 지옥문의 전체가 드러나는 걸 두려워한 북한 수뇌부는 관련자들의 숙청 작업을 진행했죠. 장철용과 1212 부대는 물론 그들의 가족까지 대제거 대상이었어. 당시 모두 처형된 걸로 보고되었고 주는 그 일로 한동안 죄책감이 시달렸지. 그때 모두 다 죽은 줄 알고 있었는데 지옥문 한 방이면 서울시민 천벌을 죽일 수도 있어.
6: 에?
8: 반드시 막아야 된다.
6: 근데 지금 우리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이거 어떻게 막아요? 에?
8: 시세야. 시세야.
6: 네?
9: 덕규는 사타구니 쪽으로 상체를 바짝 숙이고 있다.
6: 뭐야 왜 그래?
8: 조용해. 시야.
6: 아 핸드폰 갖다 숨긴 거야 지금?
8: 왜 반응이 없지? 아이고 하도 맞아서 혀도 이상해졌네.
6: 가지.
8: 시리야. 시리야.
10: 네.
8: 시리야. 김봉준한테 연결해줘. 김봉준.
9: 준이 전화를 받는다.
11: 네, 여보세요?
8: 큰일 났어.
11: 대장? 잘 안 들려요.
8: 준아, 큰일 났다니까.
11: 나 가까이서 좀 말 좀 해보라니까 안 들린다고요.
8: 야, 네가 해봐.
6: 안 되고 어떻게 해.
8: 이리 와.
9: 철이 몸을 이리저리 굴리며 다가가서 덕규의 사타구니에 대고 말한다.
8: 야, 여기. 형 큰일 났어.
11: 아, 또 뭐가 큰일 나.
8: 장철룡 그 새끼 다 그놈 짓이야, 그거.
6: 장철룡 그 새끼 다 그 새끼 짓이에요.
11: 장철룡? 지옥문?
6: 맞아 그 지옥문.
8: 네 만화를 그대로 재현한 것도 우리 요원들의 눈을 돌리기 위한 기원책이었어.
6: 형의 만화를 그대로 재현한 것도 우리 요원들의 눈을 돌리기 위한 기 뭐요 그게?
8: 기원책.
6: 뭐만?
8: 기원책 이 무식한 책자.
6: 아 형 그 놈들이 원하는 거는 그 지옥문이에요. 지옥문.
11: 지옥문 이미 폐기된 거 아니었어?
8: 아니야. 그건 네가 있는 대테러 본부의 지하맨 아래층 특허 보관실에 있어.
6: 지금 형 있는 대테러 본부 지하맨 아래층 특수 보관실에 있대요 형.
8: 다행히 그놈아 네가 지금 거기 있는 줄 몰라.
6: 형밖에 없어요. 형이 다 막아줘야 돼.
11: 대장이랑 철이 지금 어디 있어요?
6: 아 우리 지금 형수님 있는 갤러리 거기 지하차고에 갇혀 있어요. 아 그리고 형수님 옆에 있는 직원 있잖아.
12: 걔 사기꾼이었어.
13: 사기꾼
12: 망했어. 둘 다 속았어.
11: 대장 지금 내 웹툰이 새로 올라왔는데?
12: 그새 또 작업한 거야?
11: 아니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야. 내가 그린 거 아니에요.
13: 아 그럼 누가 올린 건데?
11: 이 그림체 내 거랑 똑같은데?
9: 결박된 편집장이 흐느껴 운다. 사샤 일당이 떠난 외...

0: 웹툰 회사 사무실은 난장판이 되어 있다. 모니터에 떠있는 웹툰이 애니메이션으로 바뀌고 도심에 연쇄 폭발이 일어난다. 가면을 쓴 누군가 그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다.
1: 서울 북부와 남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폭탄 테러 발생하고 있습니다.
2: 도대체 이 새끼들 정체가 뭐야?
3: 바로 오늘 이 나라 대한민국은 사라진다. 뿌리부터 썩어버린 이 나라를 구원할 방법은 단 하나.
2: 죽은 죽은 앞에 저게 터지는 순간 우리 모두 끝이야. 어서 주원을 표동시켜.
3: 혹시 지금 암살요원 주원을 찾고 있나? 인간 병기로 키워진 아이, 꿈도 미래도 모두 포기해야만 했던 암살요원 주원. 아니지, 이제는 웹툰 작가 김수혁이라고 불러야 하나?
2: 그걸 어떻게...
3: 이제 웹툰 작가 김수혁은 없다. 암살요원 주원도 없다. 이제 남은 건
4: 테러리스트 준뿐이다.
0: 가면을 벗자 준의 얼굴이 드러난다.
2: 이거 대체 왜...
0: 지옥문이 작동하기 시작한다.
4: 이제 날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0: 준이 헬기를 타고 떠난다. 영초에 도달한 지옥문의 타이머.
2: 안 돼.
0: 핵폭발이 일어나 도시 전체가 초토화되며 버섯 모양 화염이 솟구친다.
5: 아, 이러면 웹툰을 본 사람들은 김수혁 작가가 암살요원 준이었고 서울에 진짜 핵폭탄이 터진다고 생각하겠는데요.
6: 맞아요. 웹툰을 본 미나는 국정원 사무실에 있는 준에게 전화했다가 부탁을 받고는 갤러리 지하 창고를 지키던 남자 두 명에게 양주병을 막 휘두르고 날렵한 몸놀림으로 제압을 하면서 덕규와 철을 풀어줍니다. 장철용 일당은 대테러본부 내부 통신을 끊고 지하 보관실을 습격한 뒤에 보안 프로그램까지 뚫어서 지옥문을 챙겨요.
5: 근데 국정원 인력이 지금 은행에 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또 준이 나설 수밖에 없겠네요.
6: 맞아요. 네, 장철용은 특수 보관실로 들어가는 준을 CCTV로 보더니 준에게 원한이 있는 악당들을 감옥에서 풀어줍니다. 준은 칼과 총을 든 그 악당들을 처리하고 장철용 일당을 간신히 뒤쫓아서 옥상으로 가는데요. 장철용이 지옥문에 20분 타이머를 작동시키고 준과 싸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옥상에 도착한 덕규는 해인과 싸우고 철은 장철용의 부하 안톤을 상대하죠.
5: 네. 화면 해설 영화 히트맨 2 마지막 내용입니다.
0: 준과 장철용이 단검과 연필을 휘두르며 싸운다. 두 사람은 팽팽한 실력으로 공격을 주고받으며 숨막히는 대결을 이어간다.
7: 기간 만화나기를 동안 난 전장터를 누비고 다녔어.
8: 기간 만화? 네가 뭘 알아?
0: 준이 얼굴을 베인다. 지옥문의 타이머가 15분 27초 남아있다. 철이 사정없이 안톤의 목을 조르다가 내동댕이 쳐진 순간 급소를 움켜쥔다.
9: 아이고 뱀장아, 뱀장아 움직였어. 아우야, 움직여서 깼네 진짜. 이씨.
7: 웃어? 이씨.
0: 덕규와 혜인도 막상막하의 대결을 벌이고 있다. 덕규의 주먹을 피하던 혜인이 중심을 잃고 난간 너머로 떨어진다. 덕규가 가까스로 매달려 있는 혜인의 손을 잡는다.
2: 좋았으니까.
10: 덕규씨.
0: 덕규가 혜인을 끌어올리려고 사력을 다한다. 덕규는 끌어올린 혜인을 안아 난간 안에 내려놓는다. 혜인이 숨겨놓은 칼을 뽑아 덕규의 허벅지를 찌르고 칼끝을 목에 겨눈다. 철이 안톤의 급소를 사정없이 가격한다. 마침내 거구의 안톤이 쓰러지자 철은 두 다리로 안톤의 목을 조르는 동시에 이를 악물고 팔을 꺾는다. 안톤이 정신을 잃는다.
8: 어? 국장님! 국장님!
2: 진짜 죽어라!
0: 철이 혜인에게 발차기를 날린다. 혜인도 기절한다.
8: 아이씨!
9: 그렇게 다 오도당해요? 나 이를 똥구멍으로 처먹은 게 확실해 진짜 이 응?
11: 뭐라고 이 씨. 이리 와. 너 이리 와.
0: 철이 도망친다. 장철용과 준의 팽팽한 대결이 계속되고 있다. 두 사람은 공격을 막는 동시에 상대를 공격한다. 잠시 떨어졌던 두 사람이 다시 맞붙는다. 준은 연필로 연거푸 장철용을 찌르고 손목을 쳐서 단검을 떨어뜨린 뒤 어깨에 연필을 꽂아넣는다.
7: 지옥문 멈춰! 왜? 겁나는 기야?
0: 준이 연필로 목을 찌르자 장철용이 그대로 쓰러진다. 준이 휴대용 핵폭탄 지옥문을 향해 다가간다. 그 순간 숨이 붙어있던 장철용이 권총을 집어든다. 그는 가까스로 팔을 뻗어 지옥문의 타이머 장치를 쏴버린다.
7: 지옥에서 보자.
0: 12분 남은 시간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9: 아이씨 이거 터지겠네 진짜.
12: 시간이 없어.
11: 지옥문을 헬기에 싣고 날아가서 해상에서 터뜨려야 돼. 30km 이상 떨어져서 터뜨려야 피해가 없을 거야.
9: 아 형, 헬기는 누가 타요?
11: 그거야
9: 대장님.
13: 난 아직 결혼도 못 해봤어.
9: 국가와 결혼했다며.
13: 국가라 무슨 얼어 죽을 국가라.
9: 아이씨
7: 차.
9: 안 돼. 나 뭐 못소리란 말이야. 아, 트리형 연애해봤잖아. 형 결혼해서 애도 남았고. 난 키스만도 못해봤는데.
13: 아이 그럼 어쩌라고.
9: 아, 시간 좀 뜨고. 아 대장
11: 준아,
9: 이 사람들이 진짜 나 처세 숙이는 거 몰라. 아이 그럼 어떻게 터지게 생겼는데.
0: 남은 시간 9분 44초.
14: 방패연 대장으로서 말하겠다. 진짜 딴 말하기 없지다.
9: 대장 정말 이거밖에 없는 겁니까?
0: 세 사람이 비장하게 돌아선다.
9: 안 내면 진다.
15: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0: 주먹을 낸 준이 이긴다.
7: 남자는 주먹이지.
0: 덕규와 철에게 주먹을 날린 준이 지옥문을 가까스로 들고 헬기로 향한다.
12: 대장! 준아, 우리 가족 잘 부탁해요. 준아.
9: 형! 형 고마워!
5: 아, 준은 죽을 수도 있다는 각오를 하고 헬기를 타는 거네요.
6: 네. 네. 그렇게 바다로 날아가면서 미나와 가영에게 전화를 걸고 사랑한다고 잘 살라고 인사합니다.
5: 네.
6: 잠시 뒤 헬기는 공중에서 폭파하는데
5: 안 돼!
6: 네, 슬퍼하던 덕규와 철은 갑자기 준의 전화를 받습니다.
5: 네.
6: 준은 신발끈으로 조종간을 묶어서 자동주행 상태로 만들고 바다로 뛰어내려서 뛰어난 수영 실력으로 살았던 건데요. 방파제에 도착한 준은 미나와 가영과 감격의 재회를 하고요. 혜인에게 호되게 당했던 덕규와 철은 우리는 국가와 결혼을 한 거라며 이제 여자를 만나지 않기로 결심하는데 이제 채 1분도 되지 않아서 둘은 구급차에서 내린 미모의 여의사를 보고 뿅 반하고요.
5: 정상입니다.
6: 네. 덕규는 결혼을 하고 싶다고까지 하는데요. 여의사는 배우 최지우 씨가 특별 출연을 했습니다.
5: 그 오래전 드라마죠. 천국의 계단. 예, 여기서 이제 권상우 최지우 씨가 주인공이었잖아요.
6: 맞아요.
5: 이것도 나름 또 재미 포인트네요.
6: 맞아요.
5: 네.
6: 네, 그 뒤로 준은 암살요원 준의 마지막 회를 그리다가 애니메이션화가 결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미나, 가영과 함께 기뻐하면서 오프닝 영상을 보는 모습으로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권상우 씨는 실제로 미술을 전공했고 액션도 대역을 쓰지 않았다고 해요. 네, 히트맨2에서 미션 임파서블의 톰 크루즈만큼 뛰었다면서 지금도 성룡의 영상을 참고하는데 전화인데도 액션을 할 수 있구나라는 말을 들을 때까지 액션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5: 팬으로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6: 네. 네. 히트맨 시리즈는 딸 가영이가 성장을 해서 직장 생활을 하는 에피소드까지 상상을 해본다면서 4편까지는 쭉 가고 싶은 마음이라고 해요.
5: 네. 영화 히트맨2 지금까지 화면 해설 작가 이진실 씨와 함께 감상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6: 네. 감사합니다.
5: 자, 마지막 곡. 곡으로요. 반 헤일런이 부르는 점프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갑니다. 전 지금까지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뜨거운 여름에는 그늘을 찾아서 주차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 난감해질 때가 있죠. 오전엔 분명히 나무 그늘이었는데 오후에는 그림자가 짧아지거나 그늘 방향이 바뀌니까요. 땡볕 아래 뜨거워진 자동차를 보면 양지도 음지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바뀌는 것처럼 우리도 좋았다 나빴다 웃었다 화냈다 변화무쌍한 하루를 보내게 될 겁니다. 시원한 그늘을 찾게 되는 요즘, 단 한 시간만이라도 여러분의 그늘이 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입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은 쿨의 이 여름 썸머 들으면서 출발했습니다. 땡볕 아래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보면요. 차를 안 타도 하면서 땀이 절로 납니다. 문을 다 열고 뜨거운 공기가 나갈 시간을 줘야죠. 마음이 상할 때나 기분이 언짢을 때도 비슷합니다. 잠시 심호흡을 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날씨도 감정도 변화무쌍한 여름을 보내게 될 텐데요. 여름도 영원하진 않겠죠. 잘 견디면서 보내자고요. 오늘 대한민국 인기가요는 트로트 세상 마련해놨고요. 신세미의 언타이틀도 함께하겠습니다. 클래식화의 쉬즈 그리고 휘성의 사랑은 맛있다 두 곡 준비했습니다.

0: Yeah,
1: it's all about love. This song goes out to all my people who I love.
0: I love you.
1: 192, from me to you. That's right.
2: 클래식화의 She's 그리고 휘성의 사랑은 맛있다 듣고 왔습니다. 장희숙님, 손자 산호의 첫 돌이 지난주였군요. 사돈 댁과 함께 식사하기로 했다고 하셨는데 산호의 첫 생일 파티 잘하셨겠지요? 산호의 첫 돌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우리 산호 씩씩하고 건강하고 총명하게 자라기를 저희가 기원하겠습니다. 또 박보경님 댁의 손녀 유연이는 지난주에 100일이었네요. 100일 맞은 유연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건강하게 역시 또 우리 앞서 소개해드린 산호처럼 총명하게 씩씩하게 잘 자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채원님 댁 손녀와도 얼마 차이 안 나는 걸로 아는데 우리 아기들 모두 건강하게 잘 자라면 좋겠네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 가정에 아기 소식이 전해지니까 저희도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러고 보니 박진경님 댁 왕자님 도균이가 제일 막내였는데 동생들이 생긴 셈이네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인기가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래 두 곡 듣고 트로트 세상으로 이어가죠. 이 시스터즈의 화진포에서 맺은 사랑, 이어서 박경원이 부르는 말리포 사랑입니다.

신나는 흥과 깊은 울림이 있는 트로트 세상. 오늘은요, 애청자 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신 트로트 네 곡을 한자리에 모아봤는데요. 아직까진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더 많이 알려질 것만 같아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들어보려 합니다. 먼저 이현자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한 시간 방송은 아쉽네요. 제 취향의 노래들이라 너무 편안하게 듣고 있어요. 함께 듣고 싶은 노래 신청합니다. 조명섭의 청계천 부탁해요 라는 사연인데요. 이현자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고 계시겠죠? 이현자님께서 정하신 조명섭의 청계천은 2021년에 발표됐고요. 서울 도심의 위로와 쉼터가 되어주는 청계천을 배경으로 인생의 추억과 꿈을 돌아보는 내용입니다. 조명섭 특유의 묵직한 중저음 보이스와 아날로그 감성이 어우러져서 위안과 편안함을 주는 곡인데요. 아마 이현자님께서도 그런 느낌 때문에 청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조명섭의 청계천 잠시 후에 듣기로 하고요. 이 곡에 이어서 전해드릴 노래는 장병구님께서 청하신 장훈의 장하다 내 인생입니다. 장병구님께서 이 곡 가사가 지나온 저의 스토리 같아 공감이 갑니다 하면서 청하신 곡인데요. 험난하고 숨찬 고갯길 같은 시간을 꿋꿋하게 버텨온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노래입니다. 고단한 하루를 살아가는 중장년층에게 긍정적인 에너지와 위안을 주는 곡이라서 우리 장병구님께서도 깊이 공감을 하신 게 아닌가 싶네요. 장병구님의 인생을 함께 응원하면서 장훈의 장하다 내 인생 띄워드리죠. 그럼 먼저 조명섭의 청계천 그리고 장훈이 부릅니다. 장하다 내 인생.

대한민국 인기가요 트로트 세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엔 애청자 문희관님께서 정하신 진시몬의 노래 산 넘어 산을 준비했습니다. 제주도에서 자란 진시몬이 서울에 올라와서 치열하게 살아가며 겪은 인생의 굴곡을 고스란히 담은 곡인데요. 살만하면 또다시 찾아오는 힘든 일들을 산 넘어 산이라는 관용구로 표현했습니다. 힘든 세월을 묵묵히 버텨온 자신을 향해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곡이기도 하고요. 앞서 들으신 장훈의 곡 장하다 내 인생과 일맥상통하는 노래입니다. 진시몬이 직접 작사를 했는데 아무래도 중장년층의 응원이 필요한가 봅니다. 우리 서로서로 응원을 많이 주고받아야겠네요. 진시몬의 산 넘어 산 잠시 후에 듣겠고요. 함께 들을 노래는 전상훈님께서 듣고 싶다고 하신 장태희의 10시 50분입니다. 가을밤 서울역을 배경으로 한양으로 떠나버린 도련님을 찾으러 온 주인공의 마음이 담겨 있고요. 10시 50분에 출발하는 호남선과 경부선. 여기에서 님을 찾을 수 있을까를 절절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가수 문초희가 2023년에 발표한 곡이고요. 얼마 전 한 경연 프로그램에서 장태희가 자신만의 스타일로 노래를 선보여서 다시 또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럼 노래 두 곡 이어 듣겠습니다. 진시몬의 산 넘어 산, 이어서 장태희가 부릅니다. 10시 50분.

오늘 트로트 세상에서는 애청자 여러분께서 청하신 트로트 곡으로 함께했습니다. 조명섭의 청계천, 장훈의 장하단의 인생, 진시문의 산 넘어 산, 그리고 장태의 10시 50분까지 전해드렸는데요. 이현자님, 장병구님, 문희관님, 전상훈님 모두 다 잘 들으셨겠죠? 대한민국 인기가요. 노래 두 곡 듣고 신세미의 언타이틀로 찾아뵙겠습니다. 켄의 내생의 봄날은 이어서 강성입니다. 야인.

0: 반전의 매력이 있는 신세미의 언타이틀. 오늘도 신세미 음악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저만 해도 예전에 이제 현금을 많이 가지고 다니던 그런 세대여서
1: 네.
0: 지갑에 현금이 없으면 좀 불안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아예 현금 안 가지고 그냥 핸드폰만 가지고 다니는 사람 많거든요.
1: 네. 네.
0: 신세미 평론가 어떻습니까?
1: 저도 근데 이상하게 제가 현금이 없으면 좀 불안해져가지고 그래도 항상 지갑에 현금 뭐 만 원짜리 몇 개는 가지고 다니고요.
0: 저도 그렇거든요.
1: 네, 그래서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지갑이 조금 빵빵한 편입니다.
0: 또 요즘 뭐 어린 친구들 보면은 안 불안하대요.
1: 네, 그렇더라고요. 네. 그냥 핸드폰만 가지고 네. 지하철도 타고 버스도 타고 계산도 하고 다 할 수 있더라고요.
0: 저도 그래서 너는 안 불안하니? 라고 후배한테 물어봤더니 뭐 계좌이체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왜 불안해하냐면서 뭘 그런 걸 다 불안해하냐면서 예.
1: 그런 취급을 받는 시대가 왔군요.
0: 그렇더라고요.
1: 네.
0: 우리가 만나볼 언타이틀곡 어떤 노래입니까?
1: 네, 오늘은 르세라핌이 2022년에 발표했던 EP 안티프레자일에서 수록곡 준비했습니다. 이 르세라핌은 6인조 걸그룹이고요. 2022년 5월에 데뷔를 했는데요. 데뷔 두 달 만에 이제 멤버였던 김가람이 탈퇴를 하면서 이 그룹의 행방에 대해서 좀 우려 섞인 시선들이 있었지만 이제 첫 번째 미니앨범인 Fearless 발표 이후 거의 5달 만에 이 두 번째 미니앨범인 안티프레자일 자이를 발표하면서 이런 걱정들을 모두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르세라핌이라는 팀명 자체가 이제 나는 두렵지 않다라는 메시지를 영어로 쓴 I'm Fearless를 이제 좀 문자 배열을 바꾼 게 르세라핌이에요.
0: 네.
1: 그런 이름처럼 이 세상의 시선에는 우린 흔들리지 않는 조금 그런 반항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팀인데 이걸 음악으로도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약간 모두가 그런 가는 길에서 좀 비껴나간 완벽하지 않은 모습도 괜찮다 이런 메시지들을 좀 음악으로 전하고 있는 팀인데요. 이 두 번째 EP의 타이틀곡이었던 안티프레자일 역시도 이제 멤버 탈퇴에 대한 그런 우려 섞인 시선들을 좀 정면 돌파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가장 연약한 순간에 제일 강해져 이런 패기를 보여줬던 그런 곡이기도
0: 네.
1: 합니다. 또 안무에서도 약간 보디빌더의 그런 자세를 연상시키는 힘센 동작들을 넣으면서 또 화제가 됐었는데요.
0: 네. 네.
1: 이 르세라핌의 이런 패기 그리고 의지를 좀 신비롭게 표현한 수록곡이 있어서 오늘 같이 들어보려고 합니다. Impurities라는 제목의 곡인데요. 이 제목의 뜻이 불순물이라고 해요.
0: 네.
1: 그래서 자신들이 가야 할 길에 뭐 불순물이나 아니면 뭐 상처가 끼어든다 라고 해도 우린 더 강렬하게 빛날 거야 이런 의지를 또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곡이고요. 약간 이 곡을 들으면 이 메시지도 그렇고 사운드도 조금 신비로워서 약간 마치 사막에서 피어나는 그런 꽃처럼 좀 그런 신기한 신비로운 느낌이 자아나고 있고요. 이 걸그룹 음악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인디 뮤지션의 음악 같기도 하고 어떤 그 중간에 있는 듯한 묘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곡인데 이런 곡들 때문에 좀 아이돌 음악에 관심 없는 분들조차도 이 곡의 매력에 좀 빠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마성의 매력을 가진 수록곡이라고 생각합니다.
0: 그럼 오늘 소개받은 르세라핌의 Impurities 전해드리면서 신세미 평론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르세라핌의 Impurities, 오늘 소개해드린 언타이틀곡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와 함께 하시다가 듣고 싶은 노래가 떠오르거나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생각나시면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 인기가요 입력하신 뒤에 청취자 참여란에 사연과 신청곡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콩에 편하게 적어주셔도 됩니다. 2NE1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Lonely.

2NE1의 Lonely 듣고 왔습니다. 오늘 끝곡 린의 노래 My Destiny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한 직장 동료가 이런 농담을 하더라고요. 퇴근하는 재미로 출근한다. 고 말이죠. 농담 같지만 생각해보니까 그게 또 맞는 말 같았습니다. 자, 벌써 달이 바뀌고 7월의 첫날인데요. 달이 바뀌어도 출근길에 괴로우시다면 그런 생각을 해보시지요. 새 달이 됐으니까 즐거운 퇴근 횟수가 새롭게 리셋됐구나. 아울러 업무 스트레스가 크시다면 스스로 이런 다짐도 해보십시오.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는 말자. 네, 직장 생활이든 자영업이든 하루 이틀 할 게 아닌데 너무 한꺼번에 열정을 쏟아부으면은 그만큼 빠르게 공허감이나 무력감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뚜벅뚜벅 나아갈 수 있는 적절한 노력과 힘의 안배, 그러면서 쉬어야 할 시간에 충분히 쉬어주는 게 오래 잘 버티는 동력이 될 수 있겠지요. 박상규의 노래입니다. 하루 이틀 사흘.

네, 오늘은 가수 최백호 씨의 수필집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중에서 낭만에 대하여의 한 부분을 소개합니다. 간혹 낭만의 정의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는다. 그런데 낭만에 대하여 노래만 그랬지 사실 나는 그리 낭만적인 사람도 아니고 특별히 낭만을 연구한 것도 아니고 해서 명쾌한 답을 드리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가만 생각해보면 뭐 낭만이란 게 별건가. 나는 일출보다는 일몰을 더 사랑한다. 세상을 삼킬 듯이 힘차게 솟아오르는 피둥피둥한 아침 햇살의 욕망스러운 모습보다 온몸을 불태워 최선을 다한 장엄한 황혼의 그 처절한 모습에 감동받는다. 누군가는 그건 당신이 늙어서 그래 라고 하겠지만 젊어서도 그랬다. 중학생 시절 학교 안 가고 책가방 메고 하루 종일 누워서 바라보던 고향 바닷가의 따뜻한 저녁놀. 하루 저녁 일곱 군데의 술집에 노래하러 나가던 길, 차를 세우고 넋을 잃고 바라보던 내 머리 뒤로 번져가던 일산대교의 숨막히는 일몰. 그런 것들을 좋아했다.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웃음보다는 눈물이 좋다. 즐거움으로 숨 넘어가는 듯한 행복한 웃음소리보다 아픔을 억누르며 소리 없이 흘리는 눈물에 더 마음이 움직인다. 밝고 경쾌한 가벼운 노래보다는 슬프고 가슴 아픈 노래들이 좋다. 가사도 멜로디도 슬퍼야 편하다. 그래서 박남정보다는 김수희가 좋다. 김수희의 그 끈적하게 불어늘어지는 애모가 좋다. 내 직업은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가난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부터 돈 많고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까지 삶에 지쳐 힘없는 사람들부터 세상 일 모두 자기 뜻대로 이룰 것 같은 권력자들까지 그러나 나는 그 힘 있는 사람들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보다는 차가운 바람 속에서 힘겹게 리어카를 끌며 폐지를 모으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이야기가 더 가슴에 와닿는다. 사람은 눈빛에 마음이 있다. 김수희의 MO 준비했습니다.

네, 옛날 가요 프로그램에 단골로 등장하는 멘트가 있었습니다.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가수. 네, 우리나라 가수가 지금은 우리말로 노래를 해도 전 세계인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하는 세상이 됐지만요. 70년대만 해도 동남아 순회 공연, 그 이상의 멋진 수식어가 드물었습니다. 오늘 가요 인물 열전에서 만나볼 주인공이야말로 그 멋진 소개 멘트에 딱 어울리는 분이었는데요. 6인조 혼성그룹 와일드캣츠, 들고양이들의 리드보컬이었던 임종임 씨를 추억해보겠습니다. 임종임 씨는 1949년 12월

1월 인천의 유복한 가정에서 세 자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음악과 인연을 맺었고 나중에는 색소폰과 플루트 연주에 팝송도 잘 불러서 여고 시절에는 이미 인천에서 소문이 자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친구들과 라이브 클럽에 들렀다가 무대에 올라가 노래를 부른 게 인생을 바꾼 기회가 됐는데요. 당시 그녀의 끼를 알아본 밴드마스터의 소개로 1969년 미 8군 무대 전속 가수로 발탁되면서 본격적인 가수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71년 코리아나의 리더 김영일 선생의 주선으로 6인조 혼성그룹 와일드캐츠를 결성하게 되는데요. 나중에 정부의 외래어 순화 정책에 따라서 들고양이들로 더 많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들고양이들 시절의 노래 몇 곡 들어보겠습니다. 아리랑 목동 준비했고요. 이어서 삼돌이, 정든 부두, 능수 버들 모두 네 곡입니다.

네, 들고양이들의 노래 네 곡 들으셨는데요. 아리랑 목동, 산돌이, 정든 부두, 능수 버들 순으로 이어드렸습니다. 가요의 문열전 오늘은 6인조 혼성그룹 들고양이들의 리드싱어 임종임 씨를 추억하고 있습니다. 사실 들고양이들은 국내 대중무대에 서기 전인 1971년부터 베트남 위문 공연을 거쳐 태국,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에서 먼저 활동했습니다. 특히 홍콩에서는 현지 방송국과 전속 계약을 맺고 무려 9년 동안 꾸준히 음반을 냈는데요. 원조 한류 그룹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만큼 큰 인기를 누렸지요. 그렇게 해외 활동을 하다 1979년 귀국해 발매한 앨범이 30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그 앨범에 수록된 히트곡이 바로 마음 약해서 그리고 15야였지요. 한국적인 트로트 가락에 디스코 리듬을 결합한 세련된 음악 그리고 임종임 특유의 파워풀한 창법에 우리 가요 팬들이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음 약해서 노래에 얽힌 재미있는 뒷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노래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가 짜라라 짜짜짜. 네, 이 후렴구인데 사실 원래 가사에는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들고양이들의 리더였던 분이 화장실에서 우연히 이 구절을 떠올리고 노래에 넣자고 제안을 했는데 여성 멤버들이 유치하다며 다들 반대했다고요. 그런데 그게 레코드사 사장 마음에는 들었는지 설득을 해서 녹음을 하게 됐고 그 유치하다고 비난받던 후렴구가 전국적인 유행어가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 노래의 인기가 얼마나 컸냐면은 서영춘, 배삼룡 선생을 주인공으로 동명 코미디 영화까지 만들어질 정도였지요. 그야말로 마음 약해서 신드롬이었습니다. 그렇게 들고양이들과 특히 리드보컬인 임종임 씨가 엄청난 주목을 한 몸에 받으면서 임종임 씨는 1980년 솔로로 독립하게 되는데요. 1981년 당시 세계적인 그룹 보니엠의 바하마 마마를 번안한 마라나 마나를 발표해 또 한 번 가요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자, 이번에 준비한 노래도 역시 들고양이들 시절의 노래들인데요. 마음 약해서, 15야, 어화둥둥 내 사랑, 그리고 내 마음은 계절풍.

네, 들고양이들의 노래 네 곡 더 들어봤습니다. 마음 약해서, 15야, 어화동동 내 사랑, 그리고 내 마음은 계절풍 들으셨습니다. 세월 따른 노래 따라 가요의 힘을 열전, 오늘은 들고양이들의 멤버인 임종임 씨의 음악 인생을 추억하고 있습니다. 노래 15야는 마음 약해서와 함께 들고양이들 최고의 히트곡이었지요. 이 곡은 창작곡은 아니었습니다. 김상희의 데뷔곡 3호야 밝은 달을 현대적인 그룹 사운드풍으로 재해석한 곡이었지요. 한국적인 민요가락과 경쾌한 디스코 리듬이 흥겹게 어우러지면서 훗날 각종 체육 행사의 응원가로 두루 쓰일 만큼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임종임 씨의 상징 같은 이미지가 있었는데요. 바로 짧은 쇼컷

헤어스타일이었지요. 헌데 그 유래가 재밌습니다. 명동에서 한 행인과 시비가 붙었는데 이후 홧김에 귀가 보이게 머리를 아주 짧게 잘랐다고 합니다. 그게 임종임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돼버렸지요. 무대 위에서는 강하고 시원시원한 모습이었지만 주변 동료들에게는 정도 많고 봉사활동에도 앞장선 따뜻한 분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소 나는 음악과 결혼했다고 말하고 다닌 것처럼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고요. 말년에는 와일드캐츠라는 주점을 운영하면서 팬들과 만나왔습니다. 그러다가 방광암 진단을 받고 투병 생활을 이어오다 2023년 8월 향년 7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오늘은 들고양이들의 리드 보컬 임종임 씨의 음악 인생을 잠시 추억해봤습니다. 임종임 솔로 앨범 중에서 골라봤는데요. 말하나 마나, 뜬 소문, 놓칠세라, 아, 한강, 네 곡입니다.

네, 오늘 만나볼 옛날 신문은 1989년 7월 1일자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제목은 전국민 의보시대 개막. 전국민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의보시대가 1일 개막됐다. 지난 77년 50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료보험이 출범한 이후 79년 공무원과 교직원, 82년 16인 이상 사업장, 88년 1월 농어촌 의보 등으로 꾸준히 확대돼 오다가 이날 전국민 의료보험을 실시하게 됐다. 이번에 새롭게 혜택을 받게 되는 인구는 도시지역의 5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와 도시 자영업자 가족 등 1,2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직장보험 1,655만 명, 공무원 및 교직원 458만 명 등 전 인구의 90%에 이르는 3,812만 명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됐다. 나머지 10%인 424만 명은 생활보호 대상자 등으로 정부로부터 의료보호 혜택을 받고 있다. 네, 지금은 몸이 아프면 자연스럽게 병원으로 향하지만은 한때 병원 문턱을 넘기 힘든 시절도 있었습니다. 의료보험 혜택이 생기기 이전이었지요. 그때는 병원비가 무서워서 어지간히 아픈 건 동네 약국에서 약을 지어먹고 버티곤 했습니다. 민간요법도 참 성행했지요. 형편이 어려운 집에서는 가족이나 친척끼리 의료보험증을 빌려 쓰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1989년 7월부터 전국민 의료보험이 시작됐는데 건보 재정 상황에 따라 이제 어지간한 건 다 의료보험 적용이 되는 추세니까요. 아플 때 굳이 참을 이유가 없으시겠죠. 나훈아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헤어져도 사랑만은.

헤어져도 사랑 많은 나훈아의 노래였습니다. 자, 7월의 첫날 올해의 절반을 잘 사용하고 넘어왔습니다. 상반기 부지런히 잘 살아오셨겠지요? 이맘때쯤 꼭 하게 되는 게 있는데요. 중간 점검. 올 초에 세웠던 계획들이 있을 텐데 그게 개인적인 역량 강화든 건강관리든 재테크든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희숙의 돌아와 주오 오늘 마지막 곡으로 전해드리죠.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어떤 사람은 매번 무거운 가방을 들고 다녀요. 남들이 필요 없는 건 좀 빼라고 말해도 늘 그랬습니다. 가방을 완전히 비운 다음 꼭 가지고 다닐 만한 것만 넣어도 여전히 무게가 나갔기 때문이죠. 어쩌면 충분히 덜어내도 남아있는 짐이라면 기꺼이 감수하고 짊어질 줄도 알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가방을 가볍게 만들지 못해 애쓰기보다 무게를 견딜 수 있을 만큼 든든한 힘을 길러보는 건 어떨까요? 권정구 작곡 여름 로토루아 호수, 권정구의 기타와 최명화의 생황, 그리고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여름 로토루아 호수, 권정구의 기타와 최명화의 생황, 그리고 여러분의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푸른 호수를 바라보면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좋은 글 한 편은 생각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고요. 그럼 계속해서 조선 선비가 남긴 따뜻한 당부를 만나보겠습니다.

어머니는 상주와 서울로 따로 계시고 우리 두 형제는 남북으로 헤어져 있는데 내가 능히 이 백부를 방문해 주니 나는 종남을 기꺼이 칭찬하게 되었구나. 진실로 생각이 신심의 가운데에 있다면 어찌 짊어지지 못할까를 걱정하겠느냐. 인하여 옛 성현의 훈계를 써서 보이노니 상담으로 간주하지 말아야 한다.

조선시대 노수신의 시 조카 대하에게 보이다 였습니다. 조카를 종남이라고 부른 건 종손이란 의미로 노수신에게 본처가 낳은 아들이 없어서 동생의 아들을 입양하려는 뜻을 담은 겁니다. 제목 옆엔 또 이런 말이 있는데요. 배우기를 청하는 것을 기뻐하여 문득 울면서 주자의 권학문과 중용의 수필 명장을 써서 주었다 입니다. 이 글들엔 모두 배움에 대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노수신은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있었는데 조카가 찾아와서 공부를 가르쳐 달라고 하니 반갑고 기쁜 마음에 좋은 문구들을 적어줬던 거죠. 하지만 시 마지막엔 상담으로 간주하지 말라고 당부했는데요. 상담이란 노인이 습관적으로 하는 말을 뜻합니다. 조카가 잔소리를 들을까봐 걱정했던 겁니다. 관악합주 낙양춘 김병호 조일하의 노래 예악연구회 연주입니다.

0: 낙양춘의 유장한 선율 속에서 마음을 다듬어 봤습니다. 김병호 조이라의 노래 예악연구회 연주였고요. 다음은 판소리 수공가 중에서 날짐승 상좌 다툼 대목을 정수님의 소리와 박근영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죠.
1: 그때요 별주부가 해변가에 당도하야 운층경 높은 곳에 벌곰벌곰 기어올라 사명 경치를 살펴보는 뒤 그날싸 말고 웬간 날짐승들이 모여들어 저희들끼리 상자를 놓고 다툼을 하는 뒤 앵무새 썩 나앉으며 오늘 상자는 내가 해야 쓰겠다 봉황새 꾸짖으며 어라이노 물렀거라 네가 어디를 상자를 한단 말이냐 오늘 상자는 내가 할 것이니 한번 들어봐라
2: 이거
1: 얘네 마

ね。おんぐかじしご。そそきさんどれはるて。きさんのぷんぼんあちんぴょて。내가가서거우루말우라팔백년문무리우루러여주문분다계시고안고대서내앞에서 탄식을 하고

깨난 사람 땅을 지내다가 왕이지 세연지에 풍덩 빠져 먹물들어 이 몸이 거머있고 은하수 생긴 후에

忙着暖暖火，趁那夜盼破个暖点火炉，阿拉生意趁那。

0: 토이나 차저가 진짜 서건 불길하다.
1: 정수님의 소리와 박근영의 복장단으로 판소리 수군가 만나보셨습니다. 날짐승 상주와 다툼 대목이었고요. 웃음과 잇담이 살아있는 판소리 한 대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검은고와 철가야금이 들려주는 깊은 산조의 멋을 만나볼 텐데요. 검은고 철가야금 병주 한갑등류 검은고 산조 이세환의 철가야금 윤경미 이주영의 검은고 연주입니다.

검은고 철가야금 병주, 한갑동류 검은고 산조, 이세환의 철가야금, 윤경미 이주영의 검은고 연주였습니다.

0: 전통 성악곡에서 시조란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를 가사로 하는데요. 부르는 방법이나 형식에 따라 평시조, 사설시조, 지름시조 같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사설시조 휘황월을 만나보시죠. 사설이란 노랫말이 긴 시조를 뜻하는데요. 첫 번째 장은 이렇습니다. 휘황월 야삼경에 전전반측 잠 못 이뤄 태고풍편 오신님 만나 정년회포를 반이나 넘어 그리쟀더니 밤 11시부터 새벽 1시 사이 달이 환한 시간에 이리저리 뒤척이면서 잠을 못 자고 있었는데 그리우님이 태고풍편 그러니까 아주 먼 옛날의 바람과 함께 찾아와 여러 해 동안 쌓인 회포를 풀려고 했단 말입니다. 사설시조 휘황월 두 번째 장입니다. 침두의 저 실소리 불승 실려 지탄하야 귀똘 귀똘 우는 소리 놀랐겠니 곁에 임 간 곳 없고 임 잡았던 손길로서 귀똘만 때릴 듯이 쥐었구나. 실솔은 귀뚜라미를 뜻하는 한자말, 불승실려 지탄은 짝을 잃고 탄식하면서 참지 못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어쩌다 잠이 들어 꿈속에서 임을 만났는데 귀뚜라미 우는 소리에 깨어나서 화가 난 마음에 귀뚜라미를 움켜잡은 거죠. 이어지는 마지막 장 사설입니다. 야속타 저 귀또라 내 짝을 잃고 슬피 울 양이면 어대가 못 울어서 남의 사정을 이다지도 썩이느냐. 하필이면 자신의 방 안에 찾아와 임과 만난 꿈을 깨워버린 귀뚜라미가 원망스럽다는 말입니다. 그럼 사설 시조 휘황월을 이양교의 노래로 들어보시죠.
1: 휘황월 야삼경에

儿哟儿呀耶儿儿的个木头儿的草

사설시조 휘황월, 이양규의 노래였습니다. 계속해서 개성원 작곡 활월이, 경기 가야금 앙상블의 연주로 이어갑니다.

개성원 작곡 헐월이, 경기 가야금 앙상블의 연주였습니다. 가방을 작은 것으로 바꾸면 필요하다고 믿었던 물건들 사이에서 진짜 중요한 것만 다시 골라 담게 됩니다. 어쩌면 별거 아닌 물건까지 없으면 안 된다고 착각하면서 애써 지내고 있는 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이야기의 연주로 윙스 들려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겨울이 무척 긴 스웨덴 사람들에게 여름은 그만큼 귀하고 애틋한 계절입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미드소마, 영어로는 미스서머라는 축제를 열기도 하죠. 축제 기간엔 성별과 나이를 불문하고 들꽃으로 만든 화관을 머리에 쓰고 꽃과 나뭇잎으로 장식한 나무 기둥 아래에서 춤추고 노래하면서 백야를 즐긴다고 합니다. 그렇게 짧은 여름을 뜨겁게 보내는 거죠. 누군가에겐 그렇게 애틋한 계절. 이왕 곁에 두어야 한다면 너무 밉다, 싫다고만 하지 말고 때론 뜨겁게, 때론 즐겁게 잘 지내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입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은 서수남과 하청일의 즐거운 여름 들으면서 출발했습니다. 스웨덴 사람들은 하지즈음에서 미드소마라는 여름 축제를 연다는데 지금쯤은 뭐 끝나서 아쉬운 마음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우리의 여름은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랬다고 긴긴 여름 마음의 여유를 갖고 축제처럼 잘 즐겨보도록 하죠. 물론 쉽진 않겠지만요. 오늘 대한민국 인기가요는 대한민국 히트송 주제가 있는 노래로 먼저 꾸며드리고요. 신세미의 언타이틀도 함께 하겠습니다. 노래 듣죠? 권혜경의 물 세우는 해변, 이어서 박재란이 부릅니다. 진주조개잡이.

권혜경의 물새우는 해변, 이어서 박지란의 진주조개잡이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애청자 주성원님, 김혜정님, 박인용님, 강혜영님, 또 장훈진님, 조용훈님, 심재조님, 신유숙님, 조은재님, 엄형섭님, 공은짐님께서 흔적을 남겨놓으시거나 짧은 인사말 보내주셨는데 모두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자주자주 와주시길 바라겠고요. 김근준님께서는 여러분 오랜만이십니다. 김은님, 대인 콩님들 안녕하세요. 서봉성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각각 글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안녕하신가요? 네, 이렇게 인사 나눌 수 있는 사이라서 참 좋네요. 정회식님께서는 이 시간 참 좋아요. 오래오래 해주세요. 라고 기분 좋은 말씀 적어주셨습니다. 정회식님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저도 오래오래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노래 두 곡 듣고 대한민국 히트송 주제가 있는 노래에서 다시 만나죠. 윤종신의 내 사랑 못나니, 이어서 H.O.T입니다. 캔디.

0: Hey yo, you wanna dance?
1: 요즘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참 많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가운데도 꽤 계시는 것 같은데, 아침에 잠에서 깨어났을 때나 또 지치고 힘든 하루를 보내고 왔을 때 꼬리를 살랑이며 나를 반겨주는 댕댕이들을 보면 그날의 피로가 싹 가시죠.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 히트송 주제가 있는 노래에서는요, 치명적인 사랑스러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달래주는 강아지들에 대한 노래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곡은 루시드 폴의 문수의 비밀입니다. 2009년에 발표됐고요. 루시드 폴이 실제로 키우던 반려견 문수의 시선에서 쓰인 노래입니다. 보호자가 집을 비웠을 때 혼자 남은 강아지가 보내는 하루를 아주 귀여운 상상력으로 그려냈는데요. 아빠가 집을 나가면 강아지 문수는 텔레비전도 보고 책도 읽고 컴퓨터 메신저도 하면서 바쁘게 보내지만, 아빠가 돌아오면 아무것도 모르는 척 꼬리를 흔든다는 상상의 비밀을 노래했죠. 곡을 듣고 있으면요, 강아지에게 보호자는 너무나 큰 우주, 첫사랑이라는 걸 새삼 알게 되는데요. 그 때문에 많은 반려인들은 가슴이 뭉클해져서 각자의 문수에게 더 큰 사랑을 주게 됩니다. 루시드 폴은 이외에도 강아지에 대한 노래를 여러 곡 만들었어요. 오늘은 그 중에서 문수의 비밀 들어보기로 하겠고요. 함께 들을 곡은 2018년에 발표된 콜드의 Your Dog Loves You, 당신의 강아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곡입니다.

골드는 신세미 평론가도 소개해드렸던 R&B 가수인데요. 그가 자신의 반려견 삼나를 생각하며 만든 노래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주인만을 바라보고 사랑해주는 강아지의 순수한 마음과 고마움을 담았죠. 이 곡엔 크러쉬의 목소리도 담겼는데요. 크러쉬 역시 반려견을 뮤즈로 한 노래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들으실 콜드의 곡은 반려견의 시선과 주인의 고백이 교차하는 구성인데요. 반려인들 사이에서 깊은 공감을 얻었고요. 지금까지도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곡 이어듣겠습니다. 루시드 폴의 문수의 비밀, 그리고 크러쉬가 피처링한 콜드의 곡입니다. Your dog loves you.

대한민국 히트송 주제가 있는 노래. 오늘은 보호자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반려견을 노래한 곡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곡은 1992년에 발표된 2호 공감의 플란다스에게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2호 공감은 가수 이승환과 작곡가 오태호가 결성한 프로젝트 듀오죠. 오늘 들으실 플란다스에게는 벨기에 플란다스 지방의 네로와 개 파트라슈의 우정을 그린 유명 만화 영화의 주제가를 리메이크한 곡인데요. 만화 영화도 유명했고 주제가도 워낙 큰 인기를 누려서 2호 공감이 리메이크해서 발표했을 때 정말 큰 환호를 받았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있는 곡입니다. 플란다스 외계와 함께 들을 곡은 양희은의 백구입니다. 백구, 김민기가 만들었고요. 1972년에 발표됐죠. 양희은의 동생 배우 양희경이 어릴 적 반려견 백구의 죽음을 일기에 적은 것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노래인데요. 해마다 새끼를 낳던 백구가 어느 가을날 출산 중에 쓰러져 동물병원에 갔다가 뛰쳐나간 뒤 그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된 실화를 담담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비극적인 서사를 담은 한편의 동화 같은 노랫말 때문에 지금까지도 많은 반려인들이 눈시울을 적시게 되는 어찌 보면 대한민국 최초의 반려견 추모곡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럼 두 곡 이어 듣겠습니다. 2호 공감의 플란다스에게 이어서 양희은입니다. 백구.

오늘 대한민국 히트송 주제가 있는 노래에서는 강아지가 주인공인 아주 사랑스러운 노래들로 함께했습니다. 루시드 폴의 문수의 비밀, 크러쉬가 피처링한 콜드의 Your Dog Loves You, 그리고 2호공감의 플란다스에게 양희은의 백구까지 전해드렸는데요. 2호공감의 노래를 빼고는 모두 뮤지션들의 반려견에 대한 진짜 이야기가 담긴 곡들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조장혁의 노래 한 곡 듣고 신세미의 언타이틀 만나러 가죠. In My Dream.

0: 오늘의 셰프 추천 요리처럼 우리끼리 나눠듣는 신세미의 언타이틀. 오늘도 신세미 음악평론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세미 씨는 음악을 접할 때 아껴서 들으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이제 질릴 때까지 그런 편이십니까?
1: 요즘은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예. 어떤 곡을 제일 많이 들었는지 이렇게 결산을 해서 보여주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예. 한 곡을 800분을 들었다고 나오더라고요.
0: 집중해서 들은 거예요?
1: 네, 저는 한 곡에 꽂히면 정말 질릴 때까지 듣기 때문에 아, 내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한 곡에 들었나 싶을 정도로 놀랄 때가 있습니다.
0: 예전에 테이프 시절에 그랬거든요. 좋아하는 곡이 있으면 A면 B면 그 곡만 다 녹음해가지고 듣고 막
1: 결국 늘어지고 예. 테이프가 예.
0: 전문가도 이러시는군요.
1: 예, 많은 분들이 근데 음악이 너무 좋은 곡 예. 많이 들으면 질려서 안 된다. 예, 좀 아껴 들어야
0: 맞아요.
1: 된다. 예,
0: 빨리 질린다. 그러고
1: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참을 수 없는 거예요. 뭐 어떡합니까? 들어야죠.
0: 자, 오늘 우리가 만나볼 언타이틀 곡은요.
1: 네, 오늘은 드라마 꽃보다 남자 OST 앨범에서 수록곡 준비했습니다.
0: 꽃보다 남자 언제 나왔었죠?
1: 벌써 오래됐더라고요. 2009년에 이제 방영이 되기 시작했었는데.
0: 2009년이요?
1: 네. 이 당시에 이 내용이 참 재밌어서 주목을 많이 받았던 드라마죠. 약간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자면 평범한 이제 여학생이 4명의 미소년 귀족남, 당시에는 귀족남이라고 소개했습니다.
0: F4. 네, 네.
1: 일명 F4와 엮이게 되면서 이제 벌어지는 그런 내용을 담은 드라마였는데요. 금잔디 역할을 맡았던 그 구혜선 배우와 구준표 역을 맡았던 이민호 배우의 그런 대사 하나하나가 당시에 화제가 또 됐었죠. 이 결국 금잔디는 주인공 구준표와 이어지게 되지만 이제 또 서브 남주였던 김현중과의 그런 러브라인도 꽤 큰 지지를 받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수록곡 중에 이 서브 남주인공인 윤지후와 금잔디의 테마곡으로 쓰였던 알고 있나요라는 곡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좀 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랑을 응원하고 싶어지는 그 마음 자체가 타이틀곡보다 수록곡을 더 좋아하는 마음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서 네. 예, 골라봤는데요. 이 곡을 불렀던 썸데이라는 그룹은 이제 4인조로 이뤄진 보컬 중심의 그룹이고요. 이 OST로 2009년 1월에 데뷔를 했어요. 그리고 같은 해인 3월에 또 첫 정규 앨범을 발매했었는데요. 이 그룹에는 이제 포맨에서 활동했던 멤버들도 있었고 또 이제 음악성을 인정받았던 원택이라는 멤버랑 R&B 음악의 숨은 고수로 알려졌던 주영이 라는 멤버가 모여서 그룹을 결성했기 때문에 이 썸데이의 음악을 들어보시면 좀 이 네 사람의 화음이나 각자의 보컬이 가진 그 매력들이 굉장히 탄탄하게 곡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이 썸데이 멤버였던 주영이라는 멤버는 지금 라도라는 이름으로 이제 국내 탑 프로듀서로 활동 중이죠.
0: 얼마 전에 결혼한 라도.
1: 맞습니다. 예. 예, 또 이 곡은 이후에 이제 발매됐던 썸데이의 정규 1집에 이제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재아랑 같이 듀엣한 버전으로 다시 선보였었는데 이 다시 선보인 버전의 알고 있나요라는 곡은 이제 조금 더 썸데이만의 색을 살린 그런 버전이어서 들어보시면 꽤 괜찮으니까 그 곡도 나중에 찾아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0: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썸데이의 알고 있나요 들으면서 신세미 평론가와는 내일 다시 만나죠.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Someday의 알고 있나요? 오늘의 언타이틀 곡이었습니다. 드라마 꽃보다 남자 재밌게 보셨던 분들 아주 반가우셨겠네요. 이렇게 대한민국 인기가요와 함께하다가 듣고 싶은 노래가 생각나시거나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떠오르셨다면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 인기가요 입력하신 뒤에 청취자 참여란이 나오면 거기에 사연과 신청곡을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콩에 편하게 적어주셔도 됩니다. 오늘 끝곡 프리스타일의 Y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타인이라는 세계. 홍순범 지음. 성우 이규창 읽음. 반론의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다. 오늘날과 달리 과거 우리 인류는 노예를 잔인하게 부리기도 했고 다른 인종이나 다른 동물종을 말살시키는데 거리낌이 없었으니까. 우리가 그 시대의 마음으로 돌아간다면 로봇을 상대할 때 연민과 공감의 스위치를 끈 상태로 대할 것이다. 오늘날 많은 이가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범접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특징을 찾고자 애쓰는 것도 그런 시도와 무관하지 않을지 모른다. 과거 우리는 동물, 흑인, 여성이 범접할 수 없는 인간, 백인, 남성 고유의 특징이 있다는 논리를 만들어 그들에 대한 소유와 지배를 합리화한 이력이 있지 않은가. 당장 돌아봐야 할 사회 문제도 있다. 바로 혐오 범죄다. 혐오 범죄란 특정 집단에 속한 이들에게 혐오감 또는 증오심을 품고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를 말한다. 이 문제의 마음 이론을 적용하면 우리가 무심코 저지르는 오류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알 수 있다. 혐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의 혐오 또한 상상 속 인물에게서 비롯된 감정이다. 물론 그는 현실에 존재하는 어떤 인물에게 상처를 받았거나 분노를 느낀 적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혐오 범죄는 그 인물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 범죄 대상은 다른 사람이다. 눈앞에 엉뚱한 사람에게 자신의 상상을 덧씌워 증오를 분출하는 것이다. 물론 둘 사이에 공통점은 있다. 피부색이나 성별 같은 어떤 특징이 자기가 미워하는 인물과 비슷해서 범죄 대상으로 삼았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머릿속 연상을 촉발하는 자극에 불과하다. 과거 자신에게 상처를 준 여성과 단지 성별이 같다는 이유로 다른 여성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일은 채점받은 시험지에 빨간 펜으로 빵점 표시가 적혀 있었다고 빨간불 신호등을 부수고 다니는 일과 비슷하다. 단지 빨갛다는 이유로 그런 일을 저지른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인간 대상으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마음을 쉽게 갖는다. 우리의 마음 이론은 신호등에는 작동하지 않지만 인간에게는 작동하기 때문이다. 타인을 이해하기 위해 온갖 상상을 해대고 구체적 현실 위에 추상적 표상을 덧씌워 연상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이론이 하는 일이다. 연상을 자극하는 구체적인 현실이 고작 피부색이나 성별 같은 부분에 불과하더라도 그것만으로도 상대방에 대한 자기 나름의 상상을 만들어 덧씌운다. 마음 이론의 오류다. 칼은 요리나 수술 등 사람을 위한 유용한 도구로 쓰일 수 있지만 반대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마음 이론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이 도구를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더 고민해봐야 한다. 3장. 우리의 마음. 인간 마음의 기원과 작동법. 휴식하는 뇌. 우울할 용기. 과거 연구자들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쉬고 있는 사람의 뇌를 진지하게 들여다볼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런 순간에는 워낙 각양각색의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 테니 연구할 의미가 없어 보였기 때문이다. 사람마다 떠올리는 생각이 다 다르고 같은 사람이라도 매 순간 다른 생각을 떠올릴 테니 말이다. 과거에는 그런 상태에서 뇌를 촬영하면 중구난방의 결과를 얻을 뿐이라고 예상했다. 그래서 기존에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시키면서 뇌를 촬영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했다. 동일한 과제를 수행할 때 사람들의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려고 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촬영하는 동안
사람들의 뇌가 공통된 반응을 보일 외부 자극이 필요했다. 그래서 매 연구를 할 때마다 그런 과제를 만들어 제시하느라 연구자들은 골머리를 앓았다. 이를테면 다양한 표정의 얼굴 사진들을 순차적으로 보게 하면서 뇌를 촬영하거나 특정 문자나 숫자가 화면에 나올 때마다 최대한 빠르게 버튼을 누르게 하면서 뇌를 촬영하는 식이었다. 연구 때마다 이런 과제를 새로 만드는 것은 여간 골치 아픈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런 수고를 피할 수가 없었다. 각자 마음대로 생각하는 동안에는 뇌에서 어떤 보편적인 현상을 발견할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런데 역시 해보지 않고는 모르는 일이었다. 뇌 촬영 장비 안에 누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의 뇌를 들여다보자 뇌 영역들이 서로 통일된 방식으로 질서 있게 활동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쉬고 있을 때도 뇌는 신비한 네트워크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네트워크란 서로 연동되어 활동하는 뇌 영역들을 말한다. 이후로 다양한 휴식 상태 네트워크가 발견되었다. 그렇다고 이 네트워크가 휴식하는 동안에만 연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어떤 일을 할 때 함께 활동하는 뇌 영역들이 그 일을 하지 않고 쉬는 동안에도 계속 연동된 신호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무언가를 보거나 듣거나 몸을 움직이거나 집중해서 어떤 문제를 풀거나 할 때 과제마다 동원되는 뇌 영역들이 있기 마련인데 쉬고 있을 때도 그 영역 간의 연결성이 남아있었던 것이다. 그 일을 할 때 더 활발히 활동하긴 하지만 하고 있지 않을 때도 중구난방의 신호 대신 일관된 네트워크를 관찰할 수 있다는 점은 뇌 연구자들에게 있어 실로 획기적인 발견이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와 반대로 행동하는 마치 청개구리 같은 네트워크도 있었다. 즉, 휴식 상태에 비해 정신적 노력을 요구하는 과제를 수행할 때 오히려 활동이 감소하는 네트워크가 있었던 것이다. 이를 영어로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한다.

한국어로는 아직 그 명칭이 충분히 합의되지 않은 것 같지만 우리말로 디폴트 모드는 기본 설정 상태쯤 되지 않을까 싶으니 이 책에서는 뇌의 기본 설정 네트워크라고 부르려 한다. 우리가 어떤 목표 지향적 활동에 돌입하기 전의 휴식 상태, 말하자면 일종의 기본 대기 상태에 있을 때 더 뚜렷하게 관찰되는 네트워크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쉬고 있을 때 더 열심히 활동하는 네트워크라니 신기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런데 쉬고 있다거나 휴식을 취한다는 것은 대체 어떤 의미일까? 이 휴식이라는 단어에서 벗어나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이 네트워크가 하는 역할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자. 우리가 휴식 중이라고 부르는 상태에서도 뇌는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네트워크가 바로 이 기본 설정 네트워크가 아닐까? 다시 말해, 단순히 휴식할 때 활동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휴식 중으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도 실은 이 네트워크를 통해 어떤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 일이 무엇인지는 점점 밝혀지는 중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이 기본 설정 네트워크의 대표적인 역할을 나열해 보면 주로 자신과 관련 있는 일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가령 자신에 관해 돌아보기, 자신이 과거에 겪은 일을 회상하기, 미래를 상상하거나 앞으로의 계획을 떠올리기 등이다. 그뿐만 아니라 타인의 마음을 추측하거나 언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일에도 뇌의 기본 설정 네트워크가 관여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들을 주로 어떨 때 하는가? 특별히 마음먹고 할 때도 있지만 그냥 별 계획 없이 어느새 이런 생각에 잠길 때가 더 많다. 소위 딴 생각에 빠졌다고 하는 상태다. 주로 할 일 없이 쉬고 있을 때 이런 몽상에 잠기곤 한다. 물론 일하는 중에도 가능하다. 익숙한 길을 걷고 있거나 운전처럼 몸에 익은 일을 하는 동안에 말이다. 그럴 때 우리의 정신은 따로 배회할 수 있다. 하지만 낯선 장소에서 길을 찾는 중이거나 치안이 걱정되는 동네를 빠져나가려 할 때 혹은 초보 운전자가 신경을 온통 곤두세운 채 주행 연습을 할 때처럼 주의를 외부로 집중해서 어떤 목표 지향적 활동을 해야 할 때는 몽상에 잠기기가 쉽지 않다.

0: KBS 오디오북
1: 우리 뇌의 기본 설정 네트워크가 주로 휴식 상태에서 활동하는 이유가 이제 이해된다. 몽상 속을 거닐기 가장 좋을 때가 바로 그 상태이기 때문이다. 반면, 정신적 노력을 요구하는 과제를 수행할 때는 이 활동이 감소해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중요한 과제에 집중하기 힘들 테니까 말이다. 실제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즉 ADHD가 있는 사람들이 이런 현상을 자주 겪는다. 과제에 집중해야 하는데 뇌에서 기본 설정 네트워크의 활동이 잘 억제되지 않는다. 해야 할 일이 있는데도 자꾸 딴 생각이 끼어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할 일 없이 쉬고 있을 때는 몽상 속에서 마음껏 헤매고 다녀도 좋을까?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을 것 같다. 가령 친구에게 말실수한 것을 그 당시에는 미처 몰랐으나 지난 뒤에 돌아보던 중 깨닫는다면 이런 몽상은 우정을 유지하거나 미래의 말실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깨달음의 순간이 있어 이미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는 마음이 아프겠지만 자신의 실수를 바로잡고 다음에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 노력하게 되는 것이다.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아무런 고통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마음도 간절할 리 없다. 행동의 발전을 위해서는 약간의 고통이 필요하다. 다만 너무 과하면 필요 이상으로 고통스러울 수 있다. 즉 몽상은 행동의 발전이라는 순기능과 마음의 고통이라는 역기능의 가능성을 모두 품고 있으니 현명하게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다. 자꾸 생각을 곱씹는 것을 일컬어 반추한다고 한다. 소가 여물을 재차 우물대는 모습에 비유한 표현이다. 특히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고통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반추도 이 네트워크의 활동과 관련이 있다. 실제로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과제 수행 시 기본 설정 네트워크의 활동이 증가하거나 휴식 중에 이 네트워크의 내부 연결성이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다. 참고로 한간에 떠도는 이야기로는 주로 착한 사람들이 우울증에 잘 걸린다는 말도 있다. 이는 학계에서 인정받는 정설은 아니다. 사실 착하다는 말의 의미부터가 학술적으로 애매하다. 그런데 이 반추라는 연결고리를 생각하면 일리가 있어 보이기도 한다. 우울증이 있는 사람의 반추는 자신의 행동을 거듭 돌아보면서 고통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반추가 일상이 되면 그 사람의 행동은 남들이 보기에 소위 착하다고 하는 방향으로 나아갈지 모른다. 수시로 자신을 책망하며 스스로 행동을 검열하니까 말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당사자의 마음은 우울해질 소지가 있다. 그래서 착하게 행동하는 사람 중에 우울증에 걸린 이가 정말로 많을지도 모르겠다. 행동이 착해진 원인이 만약 지나치게 자기 비판적인 반추 때문이라면 말이다. 물론 이것만으로 복잡다단한 현실을 전부 설명할 수는 없다. 집단의 경향성을 이해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 이럴 때 그래프를 떠올리는 편이 좋다고 했다. 그 그래프 안의 점들은 비록 전체적으로는 어떤 경향성을 보일지라도 각각은 상당히 흩어져 있을 것이라고 말이다. 즉 집단의 경향성으로 개개인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하물며 그 전체적인 경향성조차 예상과는 아주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반추를 통해 행동이 개선되고 우정이 유지되다 보니 어떤 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히려 덜 우울해질 수도 있다. 그런가 하면 아무리 착한 사람도 우울해서 자꾸만 짜증이 나거나 무기력이 동반되어 약속을 자주 어기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착하다는 말을 덜 듣게 될 것이다. 그러니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게다가 어디 한 종류의 반추만 있겠는가. 어떤 경우에는 남에게 복수하겠다는 생각만 곱씹으며 반추할 수도 있다. 아니면 변명과 자기 합리화를 반복하느라 행동이 개선되지 않는 반추도 있을지 모른다. 그러다 보면 망나니로 살다가 살인자가 될 수도 있다. 오히려 우울증으로 가는 반추는 어쩌면 용기 있는 행위이지 않을까. 적어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럴 때 따라오는 고통에서 도망가지 않고 죄책감이나 수치심 등으로 이름 붙여지는 그 고통스러운 감정의 파도를 감내할 용기가 있는 반추를 말이다.

여러분은 지금 타인이라는 세계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 타인이라는 세계는 서울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홍순범 교수가 그동안 의대생들에게 강의해온 마음이론 수업을 토대로 집필한 책입니다. 저자는 서문에서 가상의 독자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로 설정하고 수업에서 실제로 다뤘던 사고실험과 그동안 연구한 현대 뇌과학 및 심리학, 임상 사례를 옮겼다고 밝히는데요. 이 강의는 2022년 서울의대 교육상을 수상하며 교육적 성취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책의 일장은 다양한 뇌과학, 심리학 실험을 통해 타인의 마음을 추론하는 능력으로서의 마음이론을 소개하고 뇌의 어떤 영역이 이 능력에 관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 장에서는 언어의 미묘한 차이에서 오는 착각과 인간의 인지, 기억, 경험이 얼마나 주관적인지 등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통해 우리 마음의 재료가 되는 요소의 오류를 짚어봅니다. 3장에서는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뇌과학적으로 마음을 통제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다루는 현실적인 방법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그동안 통찰한 인간의 마음을 통해 과학이 아직 밝혀내지 못한 홍순범 교수만의 마음 너머의 이야기와 그 가능성을 철학적으로 서술합니다. 지금까지 성우 이규창이었습니다.

극본 김민정, 연출 김호상. 라디오 극장. 사소한 일 하나로 기분을 망쳐버릴 때가 있다. 그럴 때면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곱씹어본다. 그래, 모든 건 내 선택이었고 내 잘못이었지. 나는 아주 어릴 적부터 스스로를 위로하는 법을 깨우쳤다. 가난한 집안의 딸로서 내 자매의 마지로서 살다 보니 그렇게 됐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고,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었다고, 내 삶은 선물 같은 거라고. 마치 운 좋게 손에 들어온 음악회 초대권처럼.

0: 와, 이 표를 부장님이 주셨다고?
1: 아, 회사원은 좋다. 음악회도 공짜로 보러 가고.
2: 특별히 주신 거야.
3: 언니, 공짜 좋아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지?
4: 어떻게 되는데?
2: 공짜라서 좋은 게 아니라 오랜만에 클래식 연주를 들으러 가는 게 좋은 거거든.
5: 이런 예상할 수 없는 후회는 어떤 저의가 있는지 따져봐야 하는 거 아닌가? 그 부장님 총각인가?
2: 부장님 연세가 우리 아빠랑 비슷할걸?
4: 우와, 완전 헛다리 짚었네.
3: 죽어버릴 뻔했는데.
2: 야, 왜들 그래. 나만 준 게 아니고 회사 사람들 다 준 거야. 에. 일종의 보너스, 상여금 뭐 그런 거야.
6: 아니, 왜 그걸 지금 얘기해.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했어야지.
2: 물어보지도 않았잖아.
3: 아, 언니 머리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봐. 잘 돼가고 있어.
2: 이거 내 머리를 막내한테 맡겨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
3: 걱정 마. 나 이거 몇 번 해봤어. 이렇게 코일로 말아놓으면 예쁘게 돼.
6: 아, 나 진짜 클래식의 문외한인데.
3: 문외한이 뭐야?
6: 문 밖에 있는 사람.
3: 나 놀리는 거지?
6: 정말이야. 문 밖에 있는 사람. 아니, 그래. 지식 바깥에 있는 사람.
2: 자, 오늘 들을 곡은 베토벤 9번 교향곡이야. 마지막 교향곡인데 합창이라고 부르기도 하지. 연말에 주로 연주되는 곡이거든.
3: 그 노래 나도 알아.
2: 이게 환희의 송가에서 영감을 얻어 만든 곡인데 신기한 건 베토벤이 청각을 완전히 상실하고 만든 곡이라는 거야.
6: 그럼 베토벤은 자기 곡을 듣지는 못했겠네?
4: 언니, 어디서 타는 냄새 나?
6: 뭐?
3: 언니, 여기!
5: 모자는 절대 벗지 마.
6: 괜찮아.
3: 예뻐. 예뻐. 예뻐.
5: 언니 얼른 가자.
3: 저기 엄마. 엄마. 갔다 올게요.
6: 잘 가요.
7: 갑자기 조용해졌다.
4: 너무 조용한걸?
7: 우리 음악이라도 들을까?
4: 아니요. 엄마. 이대로가 좋아요.
3: 엄마. 음악회에는 몇 살부터 갈 수 있는 거야?
7: 글쎄, 국민학생 이상은 갈 수 있지? 회관 안에서 중간에 가자고 떼쓰지만 않으면?
3: 다음에도 큰언니는 둘째 언니를 데려가겠지? 내 차례는 안 올 수도 있겠네.
4: 혜수야, 만약 나한테 가자고 하면 그땐 너한테 양보할게.
3: 언니 차례도 안 돌아올걸?
4: 야,
3: 둘째 언니가 집을 떠나지 않는 한?
4: 어떻게 알았어?

0: 나 너무 꿈이 꿨나 봐. 코트에 모자까지 거기다 하이힐.
1: 아, 아니야. 여기서 언니가 제일 예뻐. 얼른 들어가자. 곧 시작하겠다.
0: 아,

0: 언니, 나 화장실.
1: 어, 빨리 갔다 와. 여기 있을게.
0: 어, 먼저 들어가. 표 한 장은 나 주고.
1: 빨리 갔다 와.
0: 어, 어?
2: 괜찮아?
0: 안 괜찮거든?
2: 어? 안경 깨졌네? 아,
0: 아 저기
2: 사과 좀 하지?
0: 안 하게 됐어!
2: 뭐?
0: 아, 눈 좀 똑바로 뜨고 다니라고!
2: 어?

0: 저기 정말 안 보여? 정말 하나도?
1: 그렇다니까.
0: 그럼 가만히 앉아있어. 어차피 지금은 못 들어가.
1: 근데 왜 초면에 반말이야?
0: 반말이 왔으니 반말이 간 거겠지?
1: 내가 먼저 했다는 거야?
0: 아까 어깨 괜찮아? 라고 물어본 사람 누구?
1: 어깨는?
0: 괜찮아.
1: 혼자 왔어?
0: 언니랑. 넌?
1: 난 혼자.
2: 저 1학장 끝나고 들어가실게요.
0: 표 줘봐. 네 자리 어디야? 자리까진 데려다 줄게. 어차피 음악은 귀로 듣는 거니까 안경 없어도 즐길 순 있어.
1: 즐기고 싶지 않은데?
0: 표 보여줘봐. 오, VIP석이네? Very important person이셔?
1: 내 표 아니야.
0: 혼자 왔다며.
1: 누가 준 표야?
0: 우리도 누가 준 표로 왔는데. 근데 내 표는 S석이네. 뭐 나는 슈퍼리어도 대단히 만족하지만.
1: 너도 끌려왔구나? 누구 대타거나?
0: 아니, 난 클래식 애호가거든.
1: 어떤 곡 좋아하는데?
0: 베토벤 합창곡.
1: 그러시군요.
0: 어? 왜 웃어? 베토벤 교향곡 9번 라단조 작품 번호 125. 베토벤이 청력을 완전히 상실한 가운데 쓴 마지막 교향곡. 또
2: 저기 지금 들어가실 수 있는데요.
0: 네.
1: 들어갈 거야?
0: 들어가야지.
2: 지정 좌석으로 못 들어가시고요. 뒷자리 빈 좌석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네. 가자, 클래식 여관님.
0: 야, 너 안경 벗으면 안 보이는. 야.
1: 렌즈 꼈다.

0: 은지야, 은지야, 어떻게 된 거야?
1: 아이, 화장실 갔다 오느라 늦어서 못 들어가서.
0: 여태 밖에 있었어?
1: 아니, 1학장 끝나고 들어갔어. 맨 뒤에서.
0: 계속 기다렸잖아.
1: 어? 방금 왜?
0: 네 뒤에
1: 누구?
0: 아니야.
1: 뭐야? 인사도 안 하고 갔네.
2: 어땠어? 좋았지?
0: 아, 난 연말마다 베토벤 교향곡을 들을 수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3: 난 영화관이 더 좋아. 클래식은 지루해.
2: 얼른 집에 가자. 너무 높은 굽을 신었더니 걷질 못하겠어.
3: 언니 눈 와서 미끄러워. 조심해.
2: 그러게 좀 조심하라니까.
0: 은시야, 나 구두가 부러졌어.
2: 겨울엔 무조건 장화 신어야 한다니까. 여기 내 신발 신어.
0: 그럼 넌
2: 나? 깽깽이로 가지 뭐.
0: 나 발목 뼈나 봐.
2: 엎혀 그럼.
4: 무슨 일이에요? 탈래? 다 데려다 줄게.
0: 어떡하지?
2: 타자.

0: 얘들아, 우리 왔어. 나와봐. 아, 연수언니 다쳤어.
1: 언니 왜? 얼굴에 얼굴에 무슨 일 있었어?
2: 어디가 어떻게 다쳤는데?
3: 다리 다리 다리
4: 다리 조심해 조심해.
3: 어, 조심 조심 조심.
0: 구두 갖다 버리든지 해야지. 몇 년째 부처 신다가.
1: 지수야, 얼음 팩 얼음 팩. 알았어.
5: 저 여기 가방 줄게요.
1: 어, 근데 누구세요? 어?
5: 저요?
0: 어, 아, 어, 우리 태워다 줬어 여기까지.
2: 아, 저기, 이분은 앞집 회장님의 손자.
1: 에? 뭐?
0: 말도 안 돼.
5: 뭐가 말이 안 되는 거지?
0: 언니, 그거면 이제 얘기해!
1: 혹시 동정녀 이해하세요?
0: 하지마!
1: 우리 언니 연극에 남자가 한 명 필요한데
0: 필요한데
1: 또 놀러와요.
2: 오늘 고마웠어요.
5: 그럼 이만 가볼게요. 저 연수, 지수, 혜수 그리고
0: 뭐? 나?
1: 우리 둘째 언니 정은수예요.
0: 야, 진짜.
5: 안녕히 계세요.

0: 이제 오나.
1: 아직 안 주무셨어요? 감기 기운 있으시다면서요.
0: 네가 들어오기 전까지 자는 일은 없을 기다. 앞으로도.
1: 김 교수님한테 들으셨죠?
2: 뭐 옆집 여자아이들을 태워줬다고.
1: 아 근데 예전에 그 집 판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2: 사는 사람들을 내쫓을 수는 없다이가.
1: 그 집 자리에 별채로 컨테이너 공장 드리고 싶어 하셨잖아요.
2: 그랬지. 근데 지금은 양조장하고 거리가 있는 게 좋다. 언제까지 양조장에 나갈지도 모를 일이고.
1: 주무세요. 올라가실게요.
0: 입주 과외 선생 면접 봤다.
1: 네?
0: 공부 시작해야지.
1: 방학인데요?
0: 방학 때부터 준비해야 성적을 따라잡지.
1: 아, 제 성적이 누굴 따라잡을 만큼 나쁘지 않아요. 아,
0: 그러면 다행이고.
1: 방학인데.
3: 이름을 안 물어봤네. 나이도 안 물어보고.
4: 왜? 생일도 물어보지 그랬어?
3: 그럴 걸 그랬나?
5: 그러게. 응?
4: 그런 걸 호구조사라고 하는 거야. 누구한테 호구조사 당하면 기분 좋아?
3: 언니는 안 궁금해?
4: 전혀.
3: 에? 연극에 안 필요해?
5: 맞아.
4: 배우는 말이야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
3: 에?
4: 무엇보다 진실된 마음이 있어야 돼. 정말 무대에 서는 게 간절한 사람만이 무대에 서야 한다. 무대는 신성하니까.
3: 다행이야. 난 절대 배우는 안 될 것 같아. 간절하지 않거든.
4: 알았다고. 다른 사람 알아본다고.
6: 좀 자자. 나 아침에 일찍 출근해야 돼.
3: 언니 발은 좀 괜찮아?
6: 응. 붓기 많이 가라앉았어. 자고 나면 낫겠지.
4: 나 라디오 더 들을 건데.
6: 오늘은 그냥 자자.
4: 알았어. 얼른 자.
1: 아, 되게 시끄럽네. 연수, 지수,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야? 해수, 그리고 은수? 헐. 넷이야. 여자가 넷. 자매가 넷인 집은 뭔 정신으로 살지?

0: 아직도 안 춥네.
1: 아, 잠이 와야 잠을 자지.
2: 아, 옥상에서 더 전파가 잘 잡힌다 말이지. 아, 여기 어디 써놓은 게 있을 텐데. 아, 백야. 해 빗살 때문에 밤이 어두워지지 않는 현상을 말하죠. 실제로 눈 내린 밤에 밖을 나가보면 가로등이 없어도 주변이 환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북유럽에는 여름날 백야가 계속되는 밤이 있다는데요. 북유럽에는 여름날 백야가 계속된 백야. 아, 이 문장은 좀 이상한데. 백야를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방송국의 익명으로 라디오 원고를 보내볼까? 내 원고 어떤지 봐달라고? 나중에 더 크면 오라고 하겠지? 그럼 뭐 시켜줄 때까지 계속 보내지 뭐.
3: 용감하네.
0: 너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 뭐부터 들었어? 다 들었어?
3: 글쎄 뭐 백야 어쩌고? 그게 내 방에서 들으면 너무 잘 들려서.
0: 야! 그렇게 훔쳐듣는 게 어딨어?
3: 훔칠 것도 없던데 뭘?
0: 너무 잘 들린다고? 아니 그럼 그동안
3: 그동안은 비워져 있었고 이젠 내 방이니까.
0: 이 옥상이 유일한 내 아지트였는데.
3: 무슨 고백이라도 하는 줄.
0: 이게 너처럼 무례한 놈은 처음이야!

0: 성적을 제거하고 왕권 계승의 정당성과 흩어진 민심 잡기에 나서는 의자왕.
1: 아니 용서를 했으면 깨끗이 잊어주는 것까지가 용서지요.
2: 내가 전쟁이라고 하면 전쟁이요. 지금도 내 말에 도다는 놈들은
3: 대야성이라면 서부전선의 마지막 방어기지가 아니냐.
4: 내가 내 딸을 대야성에 보냈어.
5: 가만, 대야성의 총지휘관이 누구라고?

와이파 한국인 203번째 풍월주 김유신

0: 야, 기자 출신 창군. 그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다시 한번 말해봐. 대야성의 총지휘관이 누구?
1: 대야성 총지휘관 김품석. 신라의 로열 패밀리 김춘추의 사위입니다.

0: 그 신라 여왕의 오른팔 김준추의 사위하고 딸이 있다는 얘기 아니요?
1: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백제 브리핑 장군이었습니다.
0: 예, 그래요.
1: 뚜루루루루.
0: 예, 그래요. 예, 그래요. 가봐, 가봐. 하늘이 우리 백제를 어여삐 여기셔가지고 복수의 기회를 주는겨. 응? 모두 들어라잉!
2: 야, 들어라!
0: 만원냐 사람이?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복수하는 것이 마땅헌디. 아쉬운 대로 신라 임금이 아닌 그 혈육헌티 원수를 갚을 기회가 드디어 왔어.
3: 자, 백제 의자왕이 이렇게 흥분하는 이유는
0: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하신 우리 고조 할아버지 성왕을 신라가 어떻게 했는지 난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어.
3: 신라의 장군은 백제 성왕의 목을 베어서 경주로 보냈고, 신라 조정의 대신들은 성왕의 머리를 관청 계단 밑에 묻어서,
0: 놈들이 말이야 출퇴근할 때마다 우리 고조 할아버지의 머리를 그냥 차근차근 밟고 다니는 상상만 해도
3: 백제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모욕감을 안겨준 신라.
0: 악랄한 신라를 응징하라고 하늘이 기회를 주신겨. 자, 누가 선봉에 설겨?
4: 이 윤충이가 선봉에 나가겠소이.

0: 마마! 제발! 제발 대야성에 구원병을 보내라고 명을 내려주십시오, 마마!
1: 대야성에 있는 딸 고타소를 구하기 위해서 절규하는 김춘추.
0: 당장 구원병을 보내지 않으면
2: 나라고 재판을... 왜 춘추공의 마음을 모르겠느냐.
3: 전쟁 중입니다. 이기면 아들 장난이 아니에요, 마마. 백제 아들이 그 경주의 숨통을 깔딱깔딱하게 막 틀어주려고 하는데. 에이그.
2: 그러니 대야성을 지켜야 하는 게 아니냐.
3: 서부전선이 박살난 상황에서 중앙군을 구원병으로 빼모 이 아름다운 경주는 누가 지킵니까? 내가 지킵니까? 난 못 지켜. 다 비참하게 죽는 거야.
0: 마마,
2: 그건 그런 것 같기도 한데.
0: 제발 명을 내려주십시오. 고타소를 구해주십시오, 마마.
3: 고마마, 그 마마 생각을 하셔야죠. 춘추공, 그 고마마 셰리마, 고마마.
2: 어? 정말.
1: 고마마, 결국 조종을 설득하지 못하는 김춘추 고마마 좀 찌질?
4: 고마마, 결정이 났습니까?
0: 조정은 대야성을 포기했습니다.
4: 대야성은 백제를 수비할 수 있는 마지막 요새입니다.
0: 고타소. 장군, 장군, 제발 내 딸 고타소 좀 살려주십시오.
4: 춘추공,
0: 그 아이가 얼마나 착하고 사랑스러운 애인지 장군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4: 대야성은 병력과 화력이 넉넉한 곳이니 수성만 해도 한동안은 버틸 겁니다.
0: 아니, 아닙니다. 아니에요. 장군이 가야 합니다. 우리가 갑시다.
4: 우리?
0: 우리 둘이라도 고타소한테 갑시다. 제발 갑시다, 장군. 형님!

0: 너희들 거리두기 알지? 2m 알지? 자, 전략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대야성을 겹겹이 허물나게 포위해보라!
1: 2m가 겹겹이면 안 뚫릴까? 아무튼 대야성 공격의 총지휘관이 되어 포위명령을 내리는 윤충.
2: 놈들이 우리 대야성을 세 겹으로 포위를 해?
1: 말로만 들었던 김춘추의 나이 많은 사위 김품석 되시겠다.
3: 아무래도 한 바퀴 더 돌릴 것 같습니다.
1: 이는 누구냐? 오, 불타는 눈빛에 대야성의 젊은 장교. 와, 이름 참 죽죽 되시겠다.
2: 주변 대부분의 성이 다 백제에 넘어갔다.
3: 그렇다곤 하나 우리 대야성은 버틸 수 있습니다.
2: 우린 고립도서 웨토리아.
3: 아닙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군량과 화력이라면 경주의 지원군이 좀 늦어진다고 해도 충분히 견딜 수 있습니다.
2: 경주에서 지원군이 온다는 보장은 있고?
3: 지원군이 오지 않는다고 해도 성벽이 두껍고 높은 데다 최첨단 경비시설까지 완비가 되어 있으니 시간은 결국 우리 편입니다.
2: 무슨 소리냐?

0: 백제군에게 겹겹이 포위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야성 내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1: 자군! 불입니다! 또!
0: 화재가 번복되고
2: 화재 현장의 검증 결과는
3: 실수로 난 불이 아니라 방화가 분명합니다.
2: 방화라면 누군가 고의로 불을 질렀단 말이냐?
3: 예, 그러니까 최근 연이어 발생한 화재는

0: 현장을 조사한 결과 세균 모두 인화성 물질이 발견되었고 바로 그 인화성 물질을 담았던 총까지 주변에서 발견됐습니다.
1: 불이 난 세 곳 중 두 곳은 식량 창고고 나머지 한 곳은 무기 창고였어. 나도 방어일 거라고 짐작은 했다.
0: 백기 군사들의 효행 같지는 않고.
1: 아니야. 범인은 우리 내부에 있어.
0: 우리 군사들 중에 그 숙줄관 내통하는 자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1: 배신자. 배신자가 있다.
0: 배신자.
2: 원인을 알 수 없는 방화가 계속되자 리더십에 금이 가는 대야성의 총지휘관 김품석,

0: 아, 아빠. 늦더위가 심한데 우리 아빠 잘 계시나 걱정돼서.
1: 이 녀석아, 네가 지금 나 걱정할 때야?
0: 여긴 괜찮아 아빠. 사람들이 왜 대야성을 서부전선 최고의 요새라고 하는지 이제야 알겠어. 우리 끄떡 없어 아빠.
1: 고타소야,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리면 어떻게든 아빠가 구원군 이끌고 대야성으로 갈 테니까.
0: 안돼. 여긴 괜찮아 아빠. 아빠 올 필요 없어. 병력도 많고 경조 출신의 젊고 훌륭한 장교들도 많아. 아빠가 좋아하는 사위도 있고.
1: 아니야, 나 그놈 안 믿어. 어쩔 수 없이 난 내가 그놈한테 미안하다 고다소야.
2: 혈통과 신분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김품석에게 시집간 딸 고타소와 아버지 김춘추 1인 2역이다.
1: 넌 내가 구해. 무슨 일이 생기면 무조건 벙커로 가. 알았어?
0: 알아요 아빠.
1: 아빠가 갈 때까지 절대 나오면 안 돼. 아빠가 도착해서 아빠 손으로 직접 벙커 문 열 때까지 누구도 믿어선 안 돼. 알았지?
0: 걱정 마 아빠. 여기 평화로워.

0: 첨단 공성 무기를 이용해 날이면 날마다 간 보듯 대하성을 향해 겁을 주는 백제군.
1: 다임! 다임!
0: 화재로 인해 많은 군량과 무기를 잃고 불안해진 김품석은 연일 계속되는 백제의 성문 공격에 결국 타임을 부른다.
1: 나와 성한 백성들의 목숨을 살려준다면 이대로 백제의 대하성을 넘기겠다.
2: 헐, 물론이지. 우린 선량한 백성의 목숨을 앗아가려고는 좀비들이 아니야.
1: 나와 백성들의 목숨을 보장하겠느냐?
2: 아, 물론이지. 아, 네가 원한다면은 성을 빠져나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지.
1: 반나절이면 충분하다.
2: 그려. 날짜는?
3: 안 됩니다, 장군.
1: 얘는 내가 대야성 총지휘관이야.
4: 그러니까 목숨을 바쳐서라도 대야성을 사수하세요.
1: 이놈이 누구한테 명인지. 내가 네 상관이야, 마.
4: 상관이면 상관답게 행동하세요.
0: 상관없어.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지지. 백제군에 투항하는 김품석.

0: 여러분의 자리엔 의자가 있나요? 의자왕 소년지 아니고 박영재.
1: 저것들은 네 분이구만. 맞다, 솔찬이 거시기하구만. 윤충은 조민수요.
2: 내 이름은 죽죽. 잘 나갈 것 같은 이름이죠. 죽죽 이명우.
3: 와이파이 한국인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0: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에 있는 삼화사와 무릉계곡을 찾아갑니다. 삼화사는 본래 흑년대라고 불리던 신라의 사찰이었는데요. 고려태조 왕건이 후삼국을 하나로 통일시켜달라고 기도를 한 이후에 삼화사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비록 사찰의 규모는 그리 크지 않지만 바로 옆에 아름다운 무릉계곡이 있고 사찰 맞은편에 배틀바위 산성길이 조성되면서 삼화사를 찾는 사람들도 그만큼 많아졌습니다. 무릉계곡 초입에 있는 삼화사는 신라 선덕여왕 때 창건되었습니다. 창건 당시에 삼화사가 있었던 곳은 지금의 자리에서 아래쪽으로 1.3km쯤 떨어져 있는 지점인데요. 이 일대에 산업시설이 들어서면서 지난 1977년에 지금의 자리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삼화사 앞은 무릉계곡 입구에서 무릉반석과 학소대를 지나 용추폭포까지 이어지는 탐방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탐방로를 오가는 길에 한 번쯤 살짝 들리게 되는 사찰인데요. 삼화사의 큰 법당인 적광전 안에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인 보물로 지정된 철불이 모셔져 있고요. 적광전 앞에는 아담한 크기의 3층 석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아울러 삼화사는 수륙제를 봉행하는 사찰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수륙제는 물과 육지를 떠도는 영혼들에게 불법과 음식을 베푸는 종교의식을 가리키는데요.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삼화사 수륙제는 그 역사가 꽤 깊습니다. 고려의 공양왕이 강원도 삼척에서 죽임을 당하자 태조 이성계가 공양왕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수륙제를 열도록 명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삼화사는 주변에 있는 몇몇 명소들과 함께 둘러볼 수 있어서 좋은 사찰입니다. 우선 삼화사 바로 옆에 있는 무릉계곡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유산인 명승으로 지정되어 있는 무릉계곡은 두타산과 청옥산을 끼고 있는 아름다운 계곡입니다. 고려 때의 문신인 이승윤은 이 일대에 무릉도원을 상징하는 복숭아 나무들을 많이 심었다고 하는데요. 아쉽게도 어딘가에 있었을 무릉도원의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무릉계곡의 들머리는 커다란 바위로 이루어진 무릉반석입니다. 삼화사 바로 앞에 있는 무릉반석은 무릉계곡의 수려한 물줄기와 멋진 조화를 이루는 넓은 바위인데요. 그런 만큼 오랜 옛날부터 시인 묵객들과 명필가들도 이 무릉반석을 많이 찾았습니다. 무릉계곡의 비경지대 가운데 하나로 마치 옷감을 짜는 배틀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이름 붙여진 배틀바위도 있습니다. 워낙 산세가 험해서 그동안 출입을 통제했던 곳인데요. 안전한 탐방로인 배틀바위 산성길을 개방하면서 이제는 누구라도 배틀바위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배틀바위에 있는 삼공암은 예전에 삼화사 스님들이 찾아와서 좌선을 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삼화사에서 탐방로를 따라 700m쯤 걸어가면 또 하나의 선경이 눈앞을 가로막습니다. 미끈한 바위와 폭포가 멋진 조화를 이루는 학소대입니다. 그리고 이 학소대에서 무릉계곡을 따라 다시 40분쯤 더 올라가면 무릉계곡 최고의 비경이라고 할 수 있는 쌍폭과 용추폭포를 만날 수 있습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에 있는 삼화사와 무릉계곡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송일봉이었습니다.

0: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0: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김현준 씨 김현준 곡 청산의 살리라입니다. 테너 엄정행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아름다운 우리 가곡, 오늘은 김현준 씨 김현준 곡 청산의 살리라를 테너 엄정행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대부분의 질환이 그렇지만 특히 암은 조기 발견을 통한 초기 치료가 강조됩니다. 치료 결과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죠. 대장암도 그렇습니다. 조기 대장암으로 진단되는 초기 치료는 그만큼 예후가 좋은데요. 다행히 대장암은 대장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암의 예방은 물론 조기 발견이 가능합니다. 조기 대장암은 어느 정도의 상태인 걸까요? 기준도 궁금한데요. 잠시 후에 살펴봅니다. 그리고 두통에 어지럽기도 하고 소화장애도 있고 환자가 느끼는 증상은 있는데 검사 결과는 이상이 없을 때 답답하죠. 그럴 때 자율신경의 문제를 확인해 볼 필요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건강365 아바의 댄싱 퀸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암이 그렇지만 대장암도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가족력을 비롯해서 식습관, 생활습관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도 다행인 건 대장암의 위험은 정기적인 대장 내시경을 통한 검진으로 조기 발견이 가능한 질환이고요. 조기 대장암의 치료 결과는 당연히 좋습니다. 조기 대장암의 기준은 뭘까요? 삼성서울병원 대장학문외과 친정경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대장학문외과 신정경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대장암도 초기에는 증상이 없죠?
1: 예, 맞습니다. 뭐 다른 암도 비슷하겠지만 대장암은 특히 초기에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1: 저희가 흔히 대장암이라고 하면 뭐 혈병, 복통, 변비, 뭐 변이 가늘어진다든지 하는 증상을 먼저 떠오르시는데요.
0: 네.
1: 실제로 그런 증상이 나타날 때도 있지만 조기 대장암이나 암으로 가기 전 단계인 상태에서는 네. 대부분 뚜렷한 증상이 없습니다.
0: 네. 초기에는 증상이 좀 없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하지만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암에 위험이 있는 용종이라든지 또 암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참 다행이지 않을까 싶어요.
1: 네, 맞습니다. 대장암은 검진의 효과가 매우 큰 대표적인 암입니다.
0: 네.
1: 대장 내시경의 장점은 암을 발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암이 되기 전 단계인 병변을

0: 발견하고 제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대장 내시경은 진단 검사이면서 동시에 예방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전암선 용종을 미리 제거하면 대장암 발생 자체를 줄일 수 있고 이미 암이 생겼더라도 아주 초기 단계에서 발견하면 내시경으로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대장 내시경 검사가 중요한 건데요. 그런데 대장 내시경의 준비 과정에 대한 부담이 내시경 검진을 망설이게 하는데요. 그래도 대장 내시경 검진율이 늘고 있지 않나요?
0: 예, 맞습니다. 예전보다 대장 내시경 검진에 대한 인식은 확실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따라서 검진율도 전에 비해서는 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뭐 용종을 제거했다거나 아니면 가족 중에 대장암이 발견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아지면서 그 대장 내시경 검진의 중요성을 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대장 내시경을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아시다시피 검사 자체보다도 장 정결제, 즉 장을 비우는 과정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예전보다 장 정결제 복용량 줄어든 경우도 많이 있고 복용 방법도 알약 등도 굉장히 많이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대장 내시경을 준비하고 받는 불편감은 하루 정도이지만 이 검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매우 크기 때문에 혹시라도 망설이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대장 내시경 꼭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1: 그렇게 해서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 효과는 당연히 좋을 텐데요. 조기 대장암은 완치라는 표현을 할 수도 있을까요? 암 환자들에게는 병기와 상관없이 늘 불안해 하시는데요.
0: 그렇죠. 우리가 조기 대장암은 이제 그 단어에서도 아시겠지만 치료 결과는 매우 좋기는 합니다. 특히나 이제 암이 대장에 그 침투하는 굉장히 얕은 층에만 있고 림프절 전이가 없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5년 동안 봤을 때 재발 전이 없이 잘 지내는 완치의 가능성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의학적으로 완치라고 하는 표현은 조금 조심스럽게 사용을 하는데요. 암 치료 이후에는 일정 기간 재발 전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장암은 보통 치료 후에 5년 정도를 중요한 관찰 기간으로 보고 이 기간 동안 재발 전이가 없다면 완치에 가깝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조기 대장암을 발견하면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암은 맞습니다만 치료 후에도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대장 내시경, 혈액검사, 영상검사 등을 받으면서 재발이나 전이 없이 잘 지내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1: 조기 대장암과 초기 대장암은 같은 의미인가요?
0: 일상적으로 비슷하게 쓰는 경우가 많지만 의학적으로는 약간 구분해서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분들이 이제 초기 대장암이라고 말할 때는 보통 병기가 낮은 암, 즉 저희가 암을 1기, 2기, 3기, 4기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1기 정도의 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반면에 조기 대장암은 병기와 완전히 같은 말은 아니고요. 그 조기 대장암은 암이 대장벽의 점막층 또는 점막 하층까지 얕게만 침범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조기 대장암이라고 해서 모두 똑같이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거고요. 점막층에만 있는 암은 림프절 전이 가능성이 매우 낮기는 합니다. 하지만 침투가 점막 하층까지 조금 얕게 침투를 했더라고 하더라도 이 중에서 일부에서는 림프절 전이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이 경우에는 대장암 3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조기 대장암이라고 모두 초기 대장암은 아닙니다.
1: 조기 대장암의 기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0: 그 조기 대장암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병기보다는 암이 대장벽을 얼마나 깊이 침범했는가 여부로 이해하시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하겠습니다. 대장벽은 저희가 흔히 쉽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4층으로 이루어졌다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가장 안쪽부터 점막층, 점막하층, 근육층, 장막하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암의 가장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 점막층에만 있거나 그 바로 아래 점막하층, 즉 매우 얕게 침투한 경우를 조기 대장암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병기라는 것은 암의 침투 깊이뿐만이 아니라 국소 림프절 전이 여부 그리고 다른 장기로의 전이까지 함께 고려해서 1기, 3기, 4기, 4기라고 진단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쉽게 정리를 하자면 조기 대장암은 암이 대장벽 안에서 얼마나 얕은 위치에 있느냐를 의미합니다.

0: 의미하는 것이고 병기는 암이 몸 전체에서 네. 어디까지 퍼졌느냐를 의미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또 암세포가 점막층과 점막 아래층에 두 개층에 머문 상태뿐 아니라 대장 바깥쪽에 림프절에 전이가 됐어도 조기 대장암 진단을 받는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0: 네, 이 부분이 상당히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조기 대장암이라는 용어는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암의 점막 하층까지 머물러 있는지를 보통 기준으로 합니다.
1: 네.
0: 그렇지만 드물지만은 암의 깊이, 침투 깊이는 얕아도 림프절 전이가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점막층에만 사실 있는 암은 림프절 전이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점막 하층까지 침범한 대장암에서는 이 중에 일부 환자에서는 국소 림프절 전이가 함께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소 림프절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조기 대장암의 범위를 벗어났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침투 깊이는 낮지만 국소 림프절을 전이가 동반된 경우는 3기 대장암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 대장암이 의심되면 조직 검사를 하잖아요. 그때 조직 검사상의 불편은 없나요? 그러니까 내시경 자체가 항문으로 삽입하는 거라서 조직 검사에 대해서도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싶은데요.
0: 네, 그렇죠. 그래서 대장 내시경 중에 사실 조직 검사는 대부분은 환자분들이 느끼기에는 큰 불편감이 없이 시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장 안쪽 점막에는 막 피부를 찌르는 것처럼 그 통증을 예민하게 느끼는 신경이 없기 때문에
1: 네.
0: 조직 검사를 추가로 한다고 해서 이제 받으시는 분이 날카로운 통증을 느끼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 후에 사실은 이제 뭐 소량의 출혈이 있다거나 대장 내시경에 가스를 넣고 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후에 이제 불편감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지만 조직 검사 자체로 인한 불편감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거의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 그렇게 조기 대장암으로 확인되면 내시경적 절제술로도 치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설명해 주세요.
0: 예, 좀 아시는 것처럼 일부 조기 대장암은 내시경적 절제술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1: 네.
0: 특히나 이제 암이 점막층에 아주 약게 국한되어 있거나 점막 하층에서도 그중에 3분의 1에 해당되는 아주 약게 침범했을 경우에는 내시경적 절제술만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모든 조기 대장암이 절제를 했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내시경으로 이제 병변을 제거한 후에 이제 병리 결과를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이건 현미경으로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보는 검사입니다. 이 경우에 이제 저희가 림프절 전이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몇 가지 주되게 보는 위험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록 약게 침투해서 내시경적 절제술로 잘 제거는 했지만 림프절 전이 위험이 높은 인자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근치적 수술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1: 내시경 절제술은 전신 마취도 필요 없는 거죠?
0: 예, 대부분의 내시경 절제술은 전신 마취 없이 시행이 됩니다. 보통은 수면 내시경처럼 진정 상태에서 시술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병변의 크기가 매우 크다거나 위치가 굉장히 까다로운 위치에 있다 내지는 조금 내시경 절제술에 필요한 시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이 될 경우에는 병원 상황이라든지 환자분 컨디션에 따라서 마취 방식은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또한 전신 마취는 필요 없는 경우가 많지만 내시경 절제술 후에는 출혈이나 천공 같은 합병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일정 시간 관찰을 위해서 입원하여 진행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1: 다시 수술하지 않아도 내시경 절제만으로도 재발이나 전이 위험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0: 예, 요 질문이 사실은 이제 요 내시경 절제술을 받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내시경으로 이제 암이 깨끗하게 제거되고 말씀드린 이제 최종 병리 검사에서도 림프절 전이 위험을 높이는 위험 소견이 없다면 재발이나 전이 위험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추가적인 수술 없이 추적 관찰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병리 결과에서 림프절 전이 위험성을 높이는 위험 소견을 가지고 있다면 조금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이 위험 소견이라고 하는 거 조금 더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현미경으로 봤을 때 림프관, 혈관, 신경을 침범한 경우 그리고 암세포의 분화도가 나쁜 경우

0: 네. 그다음에 점막화 침범 을 했지만 그게 네. 뿌리가 또 깊은 경우가 있습니다. 3분의 1 이상으로 좀 깊게 침범한 경우, 그다음 내시경자 절제술로 충분하게 절제만을 확보하지 못하고 절제한 경우에는 네. 림프절에 미세 전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내시경 절제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추가적인 근치적 수술을 고려하는 경우에 맞겠습니다.
1: 관련해서 교수님을 중심으로 치료에 대한 연구가 있던데요.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0: 예, 저희 연구는 이제 내시경으로 조기 대장암을 이제 절제한 이후에 네. 어떤 환자에게서 추가 수술이 필요한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연구였습니다. 네. 이 경우는 뭐 새로운 기준이라든지 이전에 없던 결과는 사실은 아니고요. 현재 저희가 수술함에 있어서는 내시경자 절제술 이후에 앞서 말씀드린 병리 결과에서 그런 위험 소견이 있으면 그 진단 기준에 맞춰서 추가 수술을 권유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위험 소견이 있다고 해서 사실 모든 환자에서 실제로 림프절 전이가 확인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분은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어서 추가 수술을 했더니 실제로 림프절 전이가 발생을 하여서 발견이 되어서 수술이 반드시 필요했고 또 추가의 항암 치료도 계획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1: 네.
0: 또 어떤 분은 같은 기준에 의해서 수술을 진행했지만 림프절 전이가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이러한 병리 소견 위험 요인들을 단순히 있다 없다로만 보지 않고 이런 위험 요인 중에서 몇 개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점수 위험 인자 점수화하여서
1: 네.
0: 실제로 몇 점을 가지고 있을 때 림프절 전이가 몇 퍼센트에서 발생을 했는지
1: 네.
0: 실제로 이제 발생한 비율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내시경자 절제술을 받은 환자 약 1,200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을 했고요.
1: 네.
0: 이 중에서 이제 근치적 수술이 필요하여 이제 수술을 시행한 환자분 중에서 실제로 림프절 전이율은 약 13%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위험 요소들을 이제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사실은 당연히 림프절 전이율의 확률은 높았다라는 거고요. 특히나 두 개 이상을 가지고 있는 환자군에서는 림프절 전이 위험이 상당히 뚜렷하게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이제 환자에게 뭐 이런 요인이 있으니 근치적 수술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환자분의 종합적인 이제 위험 요인을 평가를 하면 림프절 가능성이 몇 퍼센트 정도입니다라고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틀을 만들었다라는 점입니다.
1: 네, 그러니까 위험 인자가 많으면 이제 림프절 전이 위험이 높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이런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치료 방침을 생각할 때 앞으로 임상적으로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을까요?
0: 이제 가장 중요한 활용 어떻게 보면 이제 환자분과 의사가 함께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 네.
0: 이제 환자분들도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해서 오시고요. 그래서 특히나 내시경으로 이제 조기 대장암을 제거를 했는데 또 근치적 수술을 전신 마취하고 큰 수술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니 이제 큰 고민에 빠져 오시는 분들이
1: 그렇죠.
0: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시경으로 이미 암을 제거했는데 꼭 수술해야 되나요? 그리고 수술을 안 하면 재발을 많이 하나요? 수술을 정말 받아야 되는지 고민됩니다라고 이제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단순하게 이런 위험 소견이 있으니까 수술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제 말씀 드리는 것보다도 이러이러한 요인을 가지고 있어서 실제로 수술했을 때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약 30% 아니면 약 70%에서 림프절 전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이제 조금 더 구체화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제 그 수술을 받아야 되는 이유 및 수술 후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잘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1: 별개로 교수님은 또 하나의 연구에도 참여를 하셨던데요. 암 환자들의 스트레스 정도가 재발이나 사망률에 영향을 준다는 내용이던데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0: 예, 이거는 이제 조기 대장암뿐만 아니라 이제 진행성 대장암 그리고 대장암뿐만이 아니라 사실 암으로 진단을 받으면 굉장히 처음에 충격을 많이 받게 되지요.
1: 그렇죠.
0: 예, 내가 관리 되게 잘했는데 왜 암에 걸렸을까요? 그리고 수술이 가능할까요? 전이 됐을까요? 등등의 이제 많은 걱정이 이제 한 번에 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장암 진단을 받은 환자분들이 처음 진단 시점에 느끼는 이제 심리적인 고통, 즉 이걸 디스트레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이게 이제 치료 결과와 관련이 있는지를 본 연구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에서는 이제 대장암 환자분들의 진단 당시에 느끼는 디스트레스 정도를 점수로 이제 주관적으로 환자분을 직접 체크해서 평가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약 1,400명의 이제 절제 가능한 대장암 환자분들 중에서 진단 당시에 중증도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한 60% 정도였고요. 네. 그거를 지나서 심한 스트레스를 보인 분들이 15% 정도에서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한 디스트레스군은 비교적 낮은 디스트레스군과 비교했을 때 네. 실제로 재발 또는 사망 위험이 좀 높게 관찰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결과가 단순히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암이 재발한다, 영양에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겠고요. 네. 암의 재발은 당연히 처음에 병기 그리고 암 림프절 전이 수술과 항암치료 여부가 가장 중요하게 이제 작용을 하는 요인들이고, 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했던 이런 의미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실제로 암의 예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중재 치료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 또 진료실에서도 참 궁금한 건 많은데 막상 뭘 물어봐야 할지 몰라서 더 스트레스를 받기도 할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1: 참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게 현실인데 이제 임상에서 확인된 부분이라는 결과니까 쉽지 않지만 암 환자들의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노력이 좀 필요하겠네요.
0: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참 마음만 먹는다고 되지는 않는 부분이 가장 크죠. 아, 나 네. 마음 편하지, 편하게 먹어야지. 하지만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뭐 마음을 뭐 강하게 먹고 치료 받으셔야죠. 사실 이런 식으로 그냥 접근을 하면 안 되고요. 네. 암 진단을 받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무서운 거는 사실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게 이제 환자분이 뭐 의지가 약해서 정서적으로 불안해서 그런 건 전혀 절대 아니고요.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러한 디스트레스 정도가 어느 이상으로 좀 높아졌을 때에는 이게 암의 예후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인 이제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도 암 환자분들이 처음 진료를 받으러 오실 때 디스트레스 정도를 측정을 하는 거를 이제 저희가 보편화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일정 점수 이상으로 스트레스 지수가 높게 확인이 되면 네. 단순히 마음을 편히 가지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암교육센터 또 상담 프로그램, 정신건강의학과, 사회복지팀 등 필요한 지원으로 연계를 해서 네. 환자분의 디스트레스에 대한 중재 치료를 받으면서 치료 과정을 더 안정적으로 견딜 수 있도록 실제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1: 네. 참 그러다 보니까 확인되지 않은 그렇다더라 식의 얘기들에도 민감해질 텐데요. 민간요법이라든지 건강보조제도 그렇고요. 의사와 좀 상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0: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환자분들이 그 뭐 이러이런 거 누가 주셨는데 네. 먹어도 되나요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어요. 저는 이것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가끔 가다가 사실은 뭐 다들 주변에 좋다라고 챙겨주시겠지요. 근데 이제 너무 좀 과하게 드시게 되면은 그로 인한 부작용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는 뭔가 새로운 거를 드시려고 할 때에는 의료진과 상의를 통해서 사실은 좀 확인하고 복용해 주시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대장암의 조기 발견 또 치료 과정에서의 마음 관리까지 강조하고 싶은 말씀도 주시죠.
0: 예, 뭐 대장암에서 사실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선은 조기 발견입니다. 네. 첫째로 이제 처음에 시작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대장암은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하고 또 조기 발견이 충분히 가능한 암입니다.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증상이 나타난 이후에 검사를 받으면 조금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대장 내시경 검진을 통해서 용종을 발견하고 제거하면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고 암이 생겼더라도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 결과가 매우 좋습니다. 또한 둘째로 이제 조기 대장암이라고 해서 네. 모두가 같은 치료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내시경과 절제술만으로도 충분하지만
1: 네.
0: 어떤 경우에는 그 이후에 근치적으로 추가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0: 이제 내시경으로 잘라진 암 조직을 현미경으로 분석한 병리 결과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기대장암뿐만이 아니라 네. 암 환자분들에게 암 치료 과정에서 마음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 네.
0: 암 진단을 받고 불안하고 너무 걱정 많은 거 당연하지만 그 불안감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갔을 때에는 이것도 하나의 중대 치료가 필요한 위험한 요인이기 때문에
1: 네.
0: 본인이 이제 잘 조절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서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들어가야지 되겠습니다.
1: 네. 조기 대장암에 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대장항문외과 신정경 교수와 함께했는데요. 말씀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잔나비의 쉬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하고 불면증도 생겼고 어지럽고 입맛도 없고 증상에 대한 검사를 해도 결과는 이상이 없을 때 환자 입장에서는 참 답답합니다. 꾀병도 아닌데 검사 결과에서 정상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의심할 필요가 있는 것 중 하나가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합니다. 자율신경 실조증, 이름도 어렵죠? 어떤 문제인 걸까요? 신경과 전문의 장민욱 원장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말이 익숙치는 않아요.